0: 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허위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스냅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업소가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스냅 결제를 처리한 점을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 수석검사는 지금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의 범위는 스냅에 그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실업수당 가운데 약 310억 달러가 사기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에는 한 남성이 허위 처방 청구로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메메트 오즈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청장은 현재까지 메디케어에서 42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당국은 허위 청구와 신분 도용 그리고 조직적인 현금 바꿔치기에 대해 연방 검찰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대형 트럭과 엔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 EPA는 2023년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채택된 트럭 배출가스 기준을 낮추고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감축 목표를 90% 수준에서 달성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EPA의 설명입니다. 배출가스 처리액이 고장났을 때 트럭 출력을 강제로 줄이도록 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EPA 청장 리 젤디는 새 트럭 한 대당 최대 6천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이 효과가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 인하로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려 했던 상용차 배출 기준을 사실상 되돌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에도 온실가스가 인체에 해롭다는 공식 입장을 폐기하고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연방 배출가스 기준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이번 발표가 대기오염을 늘리고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경보호기금은 성명을 통해 EPA가 이 제안을 철회하고 신규 대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오염방지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란 북동부로까지 번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은 오늘 이란 북동부 골레스탄주 아칼라시 외곽의 철도 교량이 미군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 철도가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핵심 무역 통로라고 전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육상 노선으로 올해 미국이 이란 주요 항구를 봉쇄하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구간입니다. 러시아도 2025년 말부터 이 노선을 화물 운송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충돌의 발단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들을 잇따라 공격한 데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책임을 물어 이틀 전부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이란 남부 거점들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시리크에서는 강력한 폭발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동남부 차바르에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번 북동부 공습으로 충돌 범위가 이란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K KFF와 피터슨 헬스케어 센터가 오늘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중간값 기준 14%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접수된 인상안을 보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10%에서 20% 인상을 요구했고 20개 보험사는 20%를 넘는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 인하를 신청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이 20%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되는 것이고 2025년과 비교하면 2027년 보험료는 30% 이상 오르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연방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된 것을 꼽습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이 시장을 떠났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사 손해율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비만치료제와 당뇨치료에 쓰이는 고가의 GLP-1 계열 약물 사용 급증도 보험사 부담을 키웠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ACA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60만 명 줄었으며 플로리다에서만 44만 명 이상이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을 포기한 가입자 상당수가 다른 보험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무보험 상태에 놓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보험사들은 오는 15일까지 최종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각 주 보험당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상률이 확정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어제 미셸 박스틸 신임 대사의 공식 부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스틸 대사가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스틸 대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최근 연방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치고 부임 선서를 완료했으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도 받은 상태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1년 반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사가 없다는 점은 외교 공백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세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대사 공백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부임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군 발사체가 이란 남부 부쉐르 외곽 군사기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쉐르주 정치안보 담당 부주지사 에흐산 자하니아는 해당 기지가 미 이스라엘 발사체에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쉐르 시내에서 들린 폭발음은 방공망이 즉각 대응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방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부쉐르와 인근 초가다크 지역에서 6차례 남동부 연안 도시 코나라크에서 3차례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 요충지인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확인됐습니다. 부쉐르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까지 폭발 원인과 피해 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충돌은 이란이 자국 지정 항로를 벗어난 상선을 공격하면서 시작됐고 미국이 이란 곳곳에 공습으로 대응하면서 확장됐습니다. 무력 충돌 사흘째인 오늘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이어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넓혔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후레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5년 만에 한국 정상 국빈 방문으로 몽골 측은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영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 CEPA 협상에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 강화와 몽골 제2 국립암센터 건립 지원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문건도 함께 체결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교역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몽골의 정치 문화 중심지인 수도 울란바타르의 수우바타르 광장에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후렐수 몽골 대통령 부부가 직접 마중 나와 환영합니다.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몽골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8: 양국이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9: 함께 하실 바라며 어떤 시대가 그럼 이렇게 글쎄 이렇게 관계적인데 알싸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우주도 모르죠. 어이없이 알싸네 소문이 있을 것 같고 특별히
7: 단순히 두 나라 관계의 미래 지향점을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물도 끌어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는 양해각서, MOU를 포함한 21건의 협력 문건도 체결했습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와 유통물류, 사막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희토류 등 자원부국 몽골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습니다. 북한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10: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익입니다.
1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Wagon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Wagon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11: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2: 연방우정공사 USPS가 오는 12일부터 우편요금을 인상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일종 보통우편용 포에버 스탬프 가격이 기존 78센트에서 82센트로 4센트 오릅니다. 국내 엽서는 61센트에서 65센트로 오르고 국제엽서와 1온스 이하 국제우편은 1달러 70센트에서 1달러 75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USPS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 이후 6번째 요금 인상입니다. 포에버 스탬프 가격은 2021년 58센트에서 시작해 불과 5년 만에 82센트까지 올랐습니다. 5년 사이 35%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USPS는 전자우편 확산으로 우편 물량이 꾸준히 줄면서 수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3: 미국에서 대학학자금 대출이 노년의 삶까지 옥죄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62살 이상 연방학자금 대출 보유자가 최근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8년 전인 2018년에는 180만 명이었는데 6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60대 부부 크리스와 캐롤린 맥컬리프는 대학원 학비로 10만 4천 달러를 빌렸습니다.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계속 쌓여 현재 잔액은 5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달부터 월 상환액이 3천 달러로 오르는데 이는 팬데믹 직전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자녀 학비를 대신 낸 부모 세대의 고통도 깊습니다. 71세 로버트 리는 29년 전 두 자녀 등록금을 위해 6만 6천 달러를 빌렸고 지금까지 9만 1천 달러를 갚았지만 아직도 5만 1천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은퇴자의 재정 상황은 더욱 가혹합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은퇴자 평균 월 연금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달합니다.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일부 차주의 월 납입액은 더 오르고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도 종료돼 700만 명 이상이 더 높은 상환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학자금 대출이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직 미국 간호 국가대표 선수 데이비드 허른이 오늘 워싱턴 DC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허른은 지난달 19일 워싱턴 DC의 명소 리플렉팅 풀 바닥재를 고의로 뜯어내 $1,000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허른 측 변호인들은 이번 기소가 날조된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이번 기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른 본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이미 벗겨진 자재를 살펴보려고 잠시 손을 댔을 뿐이며 관리 직원의 제지에 즉시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주방위군과 공원 경찰에 체포돼 5시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리플렉팅 풀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1,400만 달러를 들여 콘크리트 바닥에 파란색 방수 자재를 입히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물을 채운 직후 녹조가 발생하고 바닥재가 곳곳에서 벗겨지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고의적 훼손 행위라고 규정하며 다수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공사 책임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진 형국입니다.
1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 다카이치 산하에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여동생이라고 부르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모디 총리가 자신을 아름다운 여동생이라고 불렀다고 소개했으나 실제 발언에는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통역이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집권여당 자민당은 오빠 여동생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6: 논란이 불거진 건 모디 인도 총리의 이 발언입니다.
17: Your Excellency or Mori Choti Behan Pradhan Mantri Takaichi Ji
16: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여동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에 본인은 물론 일본 정부 관계자까지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모디 총리를 향해 오빠라고 화답했습니다.
18: Under the India-Japan Special Strategic Global Partnership as trusted partners that share strategic direction, together with my bigger brother, Prime Minister Modi, I will lead the India-Japan relations going forward.
16: 이를 근거로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 총리가 자신을 아름다운 여동생이라고 불렀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추가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해당 내용을 강조하며 오빠 여동생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언에는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19: 일본 정부가 계약した 동시 통역가 美しい妹と訳したことを受けたものであります.
16: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정상회담 때도 호칭으로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은 보통 성을 부르는데 트럼프를 향해선 이름을 불렀습니다.
20: 뭐,さっき 도널드가 喋っちゃったんですが, 아메리카 건국 250주년을 今年.
21: The Prime Minister, this is a spectacular woman. And it's an honor to have you with us at the White House. Thank you.
16: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모디 총리를 형으로 부르고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상들과 인간적 유대를 강조하려는 의도인데 이번 인도 외교에서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다 잡음을 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주얼리 베스트 드레스상을 받았다며 2억 원이 넘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찬 사진을 SNS에 올려 누리꾼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시면 정오뉴스의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마지막에 이어지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애청자 여러분께 정오토크 한입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드시겠습니까?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0: 대 교수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사전트 교수, 더그 맥밀런 전 월마트 최고 경영자 등 학계와 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생산성 고용 부문에는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과 AI 기업 엔트로픽과 협력해온 체드 존스 스탠퍼드 대 교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부문 경영진 등 AI와 IT 업계 인사들이 발탁됐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고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선제 안내도 제안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연준이 외부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내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통화정책 결정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텍사스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가 올해 이 분기 선거자금 모금에서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탈라리코 후보의 이 분기 모금액은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화당 후보 켄 팩스턴의 모금의 9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탈라리코 측은 모금액의 97%가 100달러 이하 소액 기부였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1994년 이후 상원의원과 주지사 등 주 전체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민주당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공화당 강세주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하면서 판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양당이 텍사스에 1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라리코 선거운동 책임자 세스 크라스넨은 텍사스가 다른 경합주보다 인구가 3배 많은 만큼 전례 없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격차가 벌어지고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텍사스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올해 1-4분기 기준 전국은행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자산규모 약 187억 달러로 전국 99위를 기록하며 한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100대 은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021년 4분기에 처음으로 100대 은행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순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전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를 받는 시중은행이 4,278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순위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미국 내 2위 한인은행인 한미은행은 자산규모 약 78억 달러로 전국 178위에 올라 200대 은행에 포함됐습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PCB은행과 오픈뱅크 CBB은행, US메트로은행도 각각 334위에서 622위 사이에 랭크됐습니다. 미국에서 영업 중인 14개 한인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503억 달러를 넘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류 금융권이 순익 감소와 자산 감소세를 겪는 가운데 한인은행들은 위험 자산 축소에 적극 나서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JP모건 체이스는 자산 규모 4조 166억 달러로 전국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오늘로 사흘째 중동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했고, 이란은 쿠웨이트와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미군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1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군사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오만과 파키스탄 등을 통한 외교 채널도 가동하고 있어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확전이 이어질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중동에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4: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쉐르 외곽에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국이 현재 새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쉐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0: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하드 행 김옥의 교량도 미군에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 And I say we hit them 20 to 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0: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엄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걸프 지역 밖으로 넓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서 시작된 충돌이 미군 기지와 이란 본토 타격으로 번지면서 제한적 충돌을 넘어선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2: 이렇게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군사적인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된다고요.
0: 네, 양측 모두 강경한 군사 대응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동시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합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1: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0: 이란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 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이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만과 튀르키예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당사자들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반미 여론 결집의 계기가 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복귀 확산할지 아니면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복원될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럼 국제 유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0: 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며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3달러로 전장 대비 2.2% 내렸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2달러로 1.96%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무역 공방으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원유 수출량이 다시 감소하며 유가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8: 3호 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연방상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핵심 전략 지역인 메인주에서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오늘 저녁 소셜미디어 영상 성명을 통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공식 철회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저격수 출신이자 굴 양식업자로 기성정치권에 맞서온 플래트너는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7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공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CNN의 보도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제니 라시콧은 2021년 플래트너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보도 직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당내 거물급 인사들이 즉각 지지를 철회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플래트너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5선의 현역 수잔 콜린스 공화당 의원에 맞설 새 후보를 오는 7월 27일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긴급 전당대회 개최 계획이 나왔지만 남은 시간은 이 주남짓에 불과합니다. 11월 본선을 앞두고 상원 다수당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뜨거운 투자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 공모가 수배 초과 청약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설명회에는 기관 투자자 약 1000곳이 참여했으며 안정적 장기 성향의 대형기관과 기술주 전문 투자자들의 수요가 초기부터 강하게 몰렸습니다.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파트너스와 베일리 기포드, 그리고 코튜 매니지먼트 등 대형 투자사 3곳은 이번 공모에서 최대 70억 달러를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공모가는 오늘 미 동부 시간 오후 중 결정되며 나스닥 거래는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화이트오크 캐피털의 노리치우 투자 담당 이사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종목은 접근하기 어려운 희소 자산으로 남아있다며 이 희소 가치가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동분쟁 재개로 글로벌 기술주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의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투자자 반응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에 직접 발을 내딛는 이번 상장은 글로벌 반도체 투자 흐름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 단지 해링턴 스퀘어 과천에 미국 현지 분양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행사 대상산업과 시공사 상림 디엠텍 임원진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으며 설명회 이후 동과 호수를 지정하는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경기도 과천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서울도심 접근성이 높은 입지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시행사 측은 임원진이 직접 방미해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미국 거주 수요자들의 관심에 직접 응답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은 단순 청약 접수보다 구매 의사가 구체화된 단계로 실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과천은 강남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꾸준히 수요가 유지되어 온 곳입니다. 이번 미국 현지 설명회는 해외 거주자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로스앤젤레스 맥아더 파크 인근에서 무장대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웨스트 식스 번가와 파크뷰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무장한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며 현장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램파트 경찰서 소속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이 대규모 병력을 신속히 투입해 용의자를 포위했습니다. 경찰은 맥아더 파크 내부에 중무장 병력을 배치하고 현장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대치는 결국 경찰의 포위 작전으로 마무리됐으며 무장 용의자는 현재 체포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체포 이후에도 공원 안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남아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맥아더 파크는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인근 시민들의 불안이 컸습니다. 현재 추가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비영리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오는 28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정신건강 힐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황장애와 ADHD 그리고 뇌 건강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인과 시니어 세대는 증상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극도의 불안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ADHD는 성인에게도 나타나 집중력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뇌 건강관리는 치매 예방과도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세미나는 28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0: 오늘 낮 캘리포니아주 론데일에서 강도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됐습니다. 사건은 낮 12시 무렵 호손 블러바드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사우스 LA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주유소 주차장 안에서 강도 용의자를 향해 총기를 겨누며 대치 상황을 형성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억류됐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유소 일대는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론데일은 LA 카운티 남부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 낮 시간대 주민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경찰은 강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3: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LA 피라모닉이 8월 6일 헐리우드볼에서 브람스와 BJ의 아름다운 선율로 황홀한 여름밤을 선사합니다. 루이 랑그레가 지휘하는 LA 피라모닉은 BJ의 오페라 카르멘과 아르레 여인 중 일부를 연주한 후 바이올리니스트 오기스탱 하델리히와 함께 브람스의 헝가리풍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입니다. 하델리히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There Will Be Blood에 삽입되어 큰 인기를 얻은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티켓은 hollywoodbow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Hollywood Bowl Forever Summer.
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어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3% 올랐고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보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 실적에 투자자들이 집중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최대 2,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뉴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수사 초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계엄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징역 5년이었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강렬한 자외선 또 높은 기온은 피부 장벽을 위협합니다. 노화의 시계를 한층 빠르게 돌린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면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잡티, 잔주름을 발견하면서 아 하면서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런데 또 여름철에는요 땀이 많이 나니까 또 끈적한

0: 달성크림 많이 바르게 되니까 세안할 때 더 뽀드득 소리 날 정도로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름철에 특히 피부관리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씻을 때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서 피부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야말로 젠틀 클렌징이 바로 피부 노화를 막는 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비비는 동작 자체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끈끈함은 약산성의 부드러운 세안제로 두 번을 이용하되 거칠게 비비지 않는 것이 한 번에 다 씻어내려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가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스크럽이나 필링 같은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때를 밀듯 얼굴 각질을 밀어내면 네, 피부가 매끈해 보입니다. 실제로는요. 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1차 방어선인 천연 장벽이 파괴되는 행위고요. 이 장벽이 깨지면 결국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자신도 모르게 만선 염증이 생겨 피부가 오히려 급격히 늙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일 1팩. 이 말도 약간의 상술이 들어간 의도적인 문구가 아닌가라고 한 전문가는 짚습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붙이는 팩에는요. 유화제나 방부제가 어쩔 수 없이 함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붙이면 피부가 그런 성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뭐 집에서 만드는 팩은 이보다는 훨씬 안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마를 때까지 이 좋은 성분 오래오래 스며들라고 바짝 마를 때까지 두면 피부의 수분을 도리어 뺏기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 피부 장벽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가끔은 적당한 미용 시술도 좋고요. 좋은 성분의 영양 크림 발라준다면 그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영재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의 개인 일정으로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1대1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오늘 우리 증시 장초반 분위기 괜찮은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고 미국 증시를 얘기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워낙 난장판이라.
4: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 증시도 잠깐 얘기하면 그 이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본주보다 5배가 많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시장이 험악한데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그 중동 전쟁에 대한 긴장도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V자 모양을 보였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이것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동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통제를 못하게 된다라면 결국 이번에 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3: 네.
4: 그러면서 FOMC가 좀 매파적이다. 그러면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3: 그렇죠.
4: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3: 네.
4: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중동 문제, 남의 나라 문제고 단순하게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특히 삼전 익수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네.
4: 이 정도 메커니즘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서로가 서로를 흔드는 것 같아요. 삼전 익수 흔들리니까 미국이 또 이어서 흔들리고 또
4: 그렇습니다.
3: 이게 영향을 주고 막.
4: 이제는 더군다나 삼전 익수가 흔들리면 이제 오늘 ADR 상장되지 않습니까?
3: 네.
4: ADR이 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되고 나면 예탁 증서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뉴욕 증시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ADR이 상장되면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만 받을 걸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뉴욕 증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ADR 상장 오늘입니까?
4: 예, 오늘입니다. 뉴욕 증시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3: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4: 내일 모레 내일이네요.
3: 내일이네요.
4: 그래서
3: 예.
4: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3: 예, 소장님이 틀리셨습니다.
4: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상장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4: 예.
3: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5% 조금 안 되게, SK하이닉스가 9% 조금 안 되게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나서 그날부터 많이 흔들리더란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이게 실적 때문에 흔들린 거냐,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흔들린 거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후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흔들렸거든요.
3: 네.
4: 그리고 시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본주 거래량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3: 그거 진짜
4: 문제가 되고 있어.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뭐 실적이 90조 이하로 나와서 영업이 89.5조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0조가 안 나왔으니까 흔들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아니다라고
3: 보고요.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 아닌 것 같고요.
3: 네.
4: 실질적으로 89.9조 원이지만 그 다음 날 증권사들이 쏟아낸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 노조의 성과급 충당금을 10조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한 1조 적자를 잡았기 때문에 100조가 넘어선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고 그거의 후유증이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가 3%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지금 4%, 하이닉스가 8% 올라가지만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결국은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어떤 예측도 아, 그렇습니다. 예측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4: 예측을 예. 한다라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하기도 어렵습니다.
3: 아, 네네.
4: 뭐 어떤 그래도 뭐 저도 이제 평론을 하고 시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추세가 있을 때는 그 추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 방향 설정해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구간인 것 같아요.
3: 네네.
4: 역시 증시의 격언이 다시 떠오르는데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3: 아하.
4: 지금 이제 수급이 우선하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수급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130조까지 갔다가
3: 네.
4: 120조에서 136조로 올라갔다가 지금 110조입니다.
3: 그러면 그거는 개인들이 들어올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4: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받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좀 샀거든요. 그러면 어제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게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는 누가 하고 있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3: 그렇죠. 개인과 ETF 자금 같은
4: 예,
3: 것들.
4: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개인 자금이죠.
3: 네.
4: 개인 자금인데 개인의 고객 이탁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일부는 차익을 좀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시장을 조금 이제는 경계하고 있다. 물론 110조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3: 경계할 만하지.
4: 근데 지금은 이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3: 예.
4: 우리가 한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를 보자면은 사이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고요.
4: 예.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4: 네.
3: 지금 본주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많은 건데 이게 이제 거래가 시작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베팅의 영역이죠.
3: 아 이거 도박이지 뭐.
4: 도박. 네. 만약에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좋죠. 오늘 좋을 수밖에 없는
3: 네,
4: 건데
3: 네.
4: 그 동안에 이제 계좌가 많이 녹아들었던 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좀 출시를 좀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 당국자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도 개선을 한다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거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참 뭐. 저도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99.7%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손실률도 있었다 이랬는데
4: 네.
3: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타기를 해서 더 산다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4: 괜찮지는 않은데
3: 네.
4: 사람이 그렇죠. 예를 들면 극한적인 상황에 몰리면 제가 이제 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돈을 잃었어요.
3: 네.
4: 뭘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3: 단일 종목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기자님도 대뜸 이제 떠오르는 게
3: 네.
4: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3: 도박을 잃었으면 도박으로 따야죠.
4: 도박
3: 뭐.
4: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좀 안 좋은 심리인데 다른 뭐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잃고 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게 심리가 사람을 더 몰아서 그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독이고 위험해지는 건데
3: 맞아요.
4: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3: 네.
4: 그런 분들도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래서 외신들은 코스피를 향해서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도입했으면 그건 무능한 거고 알고
4: 그렇죠.
3: 도입했으면 직무유기죠. 이건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그냥 미국장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4: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우리가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3: 네.
4: 이게 국내장이 올라갈 때는 좋았죠.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변동성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제어하기 어려운 거죠.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3: 네.
4: 하다못해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미국 증시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소수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희망의 트리거를 본다라면 LG전자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3: 네네.
4: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홧김에 우리 홧김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이거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3: 네.
4: 저는 앞서 이제 기자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을 지금 여기서 끝내면 저는 만 포인트 간다라고 봅니다. 최소 만 포인트 그 이상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장을 버릴 이유는 없겠다.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3: 알겠습니다. 만 포인트 보고 나서 버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지금까지는 수급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사이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도체에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펀더멘탈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4: 그러니까
3: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4: 저는 그 다양한 의견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 얼마 전에 국내 한 증권사에서 하이닉스를 130만 원짜리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죠.
3: 아, 네네.
4: 기억하시죠? 한 예. 두어 달 전에인데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죠. 하나의 의견인데 그것도 업황은 좋아지는데 단지 성장률이 좀 꺾일 것이다.
3: 네네.
4: 그런 것에 대한 리포트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또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좀 낮췄어요.
3: 아, 네. 예.
4: 삼성전자 목표가를 39만 원으로 낮췄는데 그것도 보면 사이클이 올 하반기부터 좀 꺾일 것이다라는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견이죠. 그런 의견들을 내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리포트를 놓고 조금 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 하다못해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라도 보면 업황이 꺾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3: 그렇죠.
4: 업황이 꺾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3: 업황은 괜찮다.
4: 예, 업황은 네. 괜찮으면 결국 밀고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업황을 보고 가치 투자자라면 밀고 가야죠. 단지 내가 모멘텀 투자자라고 본다라면 이 모멘텀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3: 아, 기울기는 꺾이니까.
4: 기울기가 꺾이니까 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 그냥 무조건 이 얘기에 따라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요즘은 좀 하고 다니는데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슈를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3: 아니,
4: 언론에서.
3: 이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언론 입장에서는 네. 올라도 이게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에 네. 오르다 보니까 좀 언론 입장에서도 불안불안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4: 그러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다른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를 조금 많이 보는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물론 우려는 해야 되겠죠. 물론 우려를 뭐 전혀 균형 감각상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우려감이 큰 거 아닌가.
3: 악재를 너무 부각한다.
4: 그런데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린 그러면 차용재의 그 근거는 뭐냐, 논리적 근거는 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신다라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그 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이제 미래를 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 옆에 경쟁사들 동향도 다 봤을 텐데 자기네들 캐펙스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클이 꺾인다. 이건 끔찍한 거죠. 더구나
3: 그렇죠.
4: 삼성전자는 네. 2019년에 적자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인데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를까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3: 네네.
4: 그들도 최소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캐펙스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장을 증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지금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4: 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들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삼전, 닉스,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3: 네.
4: 저는 업황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업황이 꺾이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4: 네.
3: 지금 소위 말하는 범용 반도체의 수익률이 뭐 80% 이건 그렇죠. 비정상이니까
4: 그렇죠.
3: 꺾인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주가는 이만큼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 그렇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이제 이게 그 굉장히 좀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계속해서 저는 50% 이상 수익이 나면 이거는 주가가 꺾인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3: 아,
4: 그러니까
3: 예.
4: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는 비정상이고
3: 네.
4: 조금 이제 과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80%에서 70%는 꺾인 거죠.
3: 네.
4: 근데 70%가 못 보는 건가요?
3: 엄청 잘 보는 거죠.
4: 어마무시하게 보는 거죠. 정말 이제 공룡이 날아다니는 건데.
3: 아, 삼성이 예전에 잘 나갔을 때 보면 한 30% 나오고 그랬었어요.
4: 30% 잘 나갔을 때 하려고 평상시 한 10% 정도 나오고
3: 그쵸.
4: 10%도 못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룡이 뛰어다니는 걸 떠나서 날아다니는 건데 공룡이 뛰어다니는 정도만 돼도 이거는 저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3: 네.
4: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나.
3: 예.
4: 자꾸 그렇게 조금 저는 오히려 두둔해주고 싶어요.
3: 그래서 8494번 쓰시는 분께서 주식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대장주라고 해서 잃을 거라는 걱정 안 하고 시작한 내가 문제다. 아낀 돈 많이 잃으셨대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리신 대로 조금은 지금은 인내를 가지셔도 들어도 나쁘진 않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냥 이내만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게 미국 쪽에서 슬슬 위험 신호 같은 게 조금씩 나온단 말이죠.
4: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메타에서 남는 컴퓨팅을 뭐 임대를 하겠다. 네. 간밤에는 메타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잘 질문하셨는데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겠다라는 것은 그때 이제 허지한 성문도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H200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사양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우려될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중국이 미국의 그 H200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이 지금 그거를 네. 받아들일지 여부를 본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사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금을 바탕으로 베라나 루빈 같은 새로운 어떤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첨단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다 좋은데요. 결국에는 뭘 확인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빅테크 실적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달 말입니까?
4: 이달 말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같은 이제 금융주 그다음에 21일부터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3: 네.
4: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근거를 그 조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여기 몇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방향을 턴한 동력이 될 것 같아요.
3: 네.
4: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턴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꽤 불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특히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온기 실적이 잘 나와야죠.
3: 네.
4: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은 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주식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네. 이제 곧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당장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많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UBS 쪽에서는 한국 주식은 팔고 SK하이닉스 ADR에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면 또 국내 증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4: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3: 예.
4: 개인들이 ADR을 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 네.
4: 톰이라는 투자자와 존슨이라는 투자자.
3: 네.
4: 톰이라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ADR, 그러니까 뭐 기존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국내로 이제 계좌 개설하고 달러를 입금해서 원화로 환전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ADR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 톰이라는 투자자가 투자할 금액은 한국에 안 들어오겠죠. 이건 악재입니다.
3: 네네.
4: 반면에 존슨이라는 투자자는 한국과 미국에 다 계좌가 있습니다.
3: 네.
4: 그러면 두 가격계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TSMC 사례를 놓고 보면 ADR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는 본주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차익이 발생하면 여기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오니까.
3: 네.
4: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존슨이라는 투자자 때문에
3: 예.
4: 저는 국내에 SK하이닉스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혹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됐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뭐 다른 건 이슈는 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3: 예, 예.
4: 뭐 그것만 놓고 보면 단순하게.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조금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타지 않을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재는 있어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악재지만 전체적으로 존슨이라는 투자자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이닉스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3: 왜 존슨과 톰인지 모르겠지만
4: 끝으로 비율을 들어드리는 예. 거죠. 그래야 이제 예, 예.
3: 알겠습니다. 끝으로 30초만 하나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코스닥 시장 8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요거 기대해도 돼요?
4: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예. 지금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에서 코스닥이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어려울지 않을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좀 냉정한 시선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화이트앤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죠. 나토 일정 마치고 몽골 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에서도 드러나긴 했는데 나토와의 관계 설정 참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군용 함정 건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마스카 프로젝트의 어떤 속도로 연결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3: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종료를 선언하고 추가 공습을 예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정말 공습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엔 공습을 했고 이란 쪽에서도 강경한 대응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거 중동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5: 뭐 일단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양국 간의 어떤 공격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호르뮈 상선 세척을 이란 혁명 수비대 공격한 게 좀 주요 원인이었죠.
3: 그렇죠.
5: 그리고 이제 이란은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제 반달 아바스 지역에 있는 호르뮈 해협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군사 시설들을 공격했고 호르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군사 작전을 했고 또 이란이 또 공격 패턴을 보면 그 뭐 중동에 있는 뭐 미군의 어떤 주둔기지만 네. 공격한 거예요.
3: 네, 네.
5: 그러니까 산업 인프라는 공격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앞으로 전망은 이게 추가적으로 확전은 좀 되지 않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호르즈 해협의 어떤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그 이란과 미국의 어떤 이제 네. 그 전투로 보여지고요.
3: 신경전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5: 아주 강하죠. 예. 네. 그런 성격이 좀 있게 보이고 게다가 이제 그 하메니의 장례식 기간 중에 예, 예. 어떤 이제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 뭐 이란 내부의 어떤 단결과 미국에 대한 극도적인 긍원심을 불러일으키는 내부 정치적 요소도 있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3: 네네.
5: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란이 걸프기의 산업 인프라를 무차별 공격 안 한 이상 뭐 일단은 확전의 가능성 요소 좀 더 아자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일단은 양쪽 다 약간의 자제하는 흐름이라서 거기다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가 코앞이라 이제는 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방산주의 주가 흐름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한화오션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저께 24% 빠지고요. 어제 9% 넘게 빠졌습니다. 역시 이거는 잠수함 수주 실패랑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5: 네. 그 원인이죠. 그럼 뭐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들 주식도 뭐 30% 이상 뭐 폭락하기도 했었는데요.
3: 네.
5: 근데 좀 이게 6월 이제 1일 날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캐나다를 갔을 때 뭐 그때 캐나다 총리를 좀 만나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3: 아.
5: 6월 초에 벌써.
3: 예.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부터 수주의 가능성 점점 낮아졌고요. 뭐 일단 캐나다가 발표하기 전주에는 뭐 산잡으로 이미 탈락 뭐 통보 갔다.
3: 아 이미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5: 모르면 안 되죠. 거의 알아야죠.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이제 그 전주에 보면은 뭐 분할 발주 얘기가 나오고 한화오션 내부를 제가 또 물어보니까 오히려 뭐 더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부 언론과 이제 한화오션 얘기만 듣고 이제 전주에 주식을 구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화가 날 일이 좀 벌어진 거죠.
3: 그렇죠.
5: 예. 네.
3: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한화오션이 6% 넘게 오르면서 11만 3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지금 8만 2천 원이 됐으니까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이 내용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쉽긴 아쉬운데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은 진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5: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
3: 네.
5: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이제 막 등장시작합니다. 뭐 독일 TKMS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가서는 이제 폭스바겐 얘기가 예. 나오는데
3: 여기가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에요.
5: 예, 맞습니다. 예. TKMS라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그 아니 갑자기 이제 잠수함을 하는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게 방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산업 협력을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원래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 캐나다하고 수상차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캐나다 잠수함과 이제 연결돼 버리면
3: 네.
5: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3: 캐나다. 아, 예. 네, 네.
5: 그리고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 반토막이 났거든요. 어떻게 그런 회사가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뭐 기술력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뒤지지 않는데. 어떤 캐나다가 한국을 좀 레버리지로 쓴 게 아니냐.
3: 독일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을 했다?
5: 예, 더 많이 예. 받아내 한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캐나다는 얻을 거 다 얻었죠. 이게 세이프 프로그램에 해서
3: 네네.
5: 한 뭐 유럽의 EU가 만든 이제 220조 원의 이제 초대형 방위 투자 금융에 이제 캐나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됐죠. 독일이 마지막 던진 게 세이프에 캐나다를 참여시켜주겠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얻을 거 다 얻어갔다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기간 와중에 우리가 209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인도네시아 또 추가 수주 214급이라고 뭐 209가 더 잠수함 수주도 실패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가 처음 수출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하고 손을 잡고 잠수함 현지에서 건조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3: 네네.
5: 그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폴란드도 우리가 오르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3: 네.
5: 폴란드 이제 잠수함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EU 국가는 기본적으로 EU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은 EU 걸 삽니다. 폴란드 정부가 뭐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예. 않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오션 자체가 이번에 너무 기대를 했고 그 어떤 나토와 EU의 상황을 좀 제대로 예. 이해 못했다. 오히려 이제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 프랑스가 또 인도네시아 손을 잡은 바람에 우리 잠수함이 이제 수출할 길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좀 그런 좀 아무나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네. 경쟁력은 우리가 충분히 갖췄는데 나토라든지 EU의 어떤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벽을 우리가 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5: 카르텔이 아니라요. 네. 이게 보면
3: 장벽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네. 카르텔 좀 이상하다.
5: 그 블록이죠. 블록. 네. 블록인데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EU가 좀 더 나토라는 EU가 좀 더 공고해졌습니다. 결속력이
3: 아, 네.
5: 공고해졌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럽에 이제 현지 공장을 만들면 우리도 수출하기 힘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블록화가 되고 아니 블록화 아니라 이제 EU끼리 이제 뭉치는 이런 집단 안보 체계가 더 이제 공고해지는 와중이라 보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EU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EU가 생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3: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우리한테 기회가 왔던 거는 EU의 예.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5: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네.
5: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무기체계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여를 했죠.
3: 네.
5: 그 우크라이나는 독일로부터 무기지원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실사단에 가보니까 전차는 있긴 있어요. 창고에. 그런데 가동할 수 전차가 없더라.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그 원래 군비를 축소하다 보니까 전차 가동도 떨어지고 그냥 창고에서 가동할 수 없는 전차들 한참 이제 창정비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 전차들인데 폴란드가 당황하죠. 지금 뭐 자기가 국경을 막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3: 당장 난리가 났으니까
5: 지금 예. 결국 한국에 와서 한국이 신속 납기를 해준 거예요.
3: 네네.
5: 그러다 보니까 좀 된 거지. 그리고 결국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신속 납기나 이제 가성비 생산량에서는 좀 EU 국가보다 훨씬 뛰어난 점은 있습니다.
3: 네.
5: 뭐 캐나다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강세거든요. 그런 점 보면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EU에서 강한 무기체도 있고 없는 무기체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EU가 만들 수 없는 무기체계들 강한 무기체계들 예, 예. 중심으로 우리가 유럽의 어떤 시장에 들어가야지 그냥 뭐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잠수함 당장 급하지 않아요.
3: 그렇죠. 예.
5: 네. 캐나다도 요게 좀 아니 잠수함 사는데

0: 그 방산에서도 유럽 시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 앞으로 유럽 시장은 유럽과 중동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시장이 될 거예요.
1: 네.
0: 될 건 분명하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 나토 표준에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위성락 이제 아무 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야지 그 15조 정도에 되는 어떤 사업에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유럽 국가들 동맹 경쟁 관계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의 어떤 무시당하는 국가인 게 아닙니다.
2: 아니 뭐 이제는 예. 위상이 달라졌죠.
0: 이제 위상이 달라졌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이제 LIG DNA가 만든 총투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수주도 했죠.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2: 예.
0: 이게 언론 엠바고 사항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동 국가입니다.
2: 기다려 보겠습니다.
0: 예, 예. 예. 그 중동 국가는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발표하면 이제 계약 위반해서 할 수 없지만 경이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중동은 보면 아라비아 상인이었지 않습니까? 몇 년간의 협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네. 과도한 기술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 이게 그 나라가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구매 의사를 제의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계약 걸렸습니다.
2: 세계 최고의 장사꾼들이
0: 무시도 예. 하지도 않고.
2: 예.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뉴스에 나왔지만 좀 미국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최근에 한 건데 우크라이나한테 패터드 미사일 기술 줄 테니까 너들이 만들어. 한 거예요 지금.
2: 네네.
0: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패트 미사일이 없어요.
2: 네.
0: 아무것도 없어 재고가.
2: 계속 뭐 주네 만에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네.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폴란드에도 미군의 패트 미사일이 있습니다.
2: 네.
0: 자기 샀거든요.
2: 네.
0: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그것도 재고가 없어요 지금.
2: 아, 다 써버렸구나.
0: 예. 그냥 네. 우리가 총구투 같은 경우는 뭐 중동 시장에 추가 수주를 이번에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를 할 수 있죠. 뭐 그런 강점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그 뭐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콧대가 세는 회사죠.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2: 네.
0: 한 회사인데 그때 당시 구 하나 디펜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레드백하고 같이 아니 그 라인메탈과 같이 장갑차 만들어보자 했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너들이 무슨 기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레드백 장갑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호주의 케이프, 그러니까 라인메탈의 뭐 케이프 사유 링스하고 레드백 호주 이제 일단 우리가 예. 수주했지만은 다른 외국 시장 다 연전 임팩트를 하고 있죠. 독일에 다 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한 이제 기류가 바뀝니다. 그 LIG DNA하고 라인메탈이 합작해서를 이제 유럽에 만들 겁니다. 그럼 결국 라인메탈이 네. LIG DNA의 기술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2: 한독 합작 회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유럽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앞으로 미국의 어떤 이제 내부도 생산력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뭐 독일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탄약을 같이 생산하는 그런 이제 합작 공장을 또 만들어질 겁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유럽 시장은 앞으로 좀 그렇게 펀도 바뀔 예. 거고 뭐 LIG DNA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에다가 손을 잡고
2: 예.
0: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2: 기회가 예. 꽤 있을 것 같은데 중동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토 시장을 계속 두들기고 거기서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토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0: 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나토의 어떤 방산을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로 극명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SG라고 또 들어보셨죠.
2: 네네.
0: 기업의 사회적 이제 가치를 강요하는 것 때문에 방산회자들이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는 죄악주입니다.
2: 아니,
0: 방산은.
2: 뭐 부정하기는 어렵죠.
0: 예, 맞습니다. 방산은 죄악주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그 뭐 냉전 이후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뭐 독일의 군비가 압축되고 해서 방산주는 죄악주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못 받았어요. 라인메탈.
2: 네.
0: 근데 지금은 라인메탈이 투자를 많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사 자체가 보면 방산이 안 되니까 뭐 이제 뭐 자동차 부품들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거의 완전히 정리하고 그걸 방산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2: 거기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0: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지만 아직 생산력은 금방 복구가 안 됩니다.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회사를 모아놓고 독려를 해보지만 방산의 생산 라인을 하루아침에 늘린 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거든요.
2: 아니 뭐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0: 배틀팀 미사일 1년치 생산량을 2주 만에 다 써버렸는데 이란 전쟁에서. 그럼 보면 미국도 지금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배틀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준 거예요.
1: 그렇게 미국 쪽에서도 제조 어떤 역량 같은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국내 조선소에다가 전투한 능력 밝혀라 이런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일단은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던데 소위 말하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어떤 조짐이 있는 겁니까?
0: 뭐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취임하고서 이제 그 가장 관심 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 한국과 조선이면 가겠다. 그건 가장 큰 이제인데 요쪽 상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이 있으니까 그 전투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군함은 해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잠깐 지난 6월에 이제 국방수권법에서 이제 미상 하원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1: 아직 이게 법안이 처리가 안 된 거죠?
0: 아니 그 번스 법안은 전혀 이제 그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방 수권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수권법에서 이제 상하원이 이제 있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자꾸 마스카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이제 법안을 개정해서 이제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이제 외국에다 함정 건조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대통령 권한을 좀 축소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에서는 전투함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전략 수송함이라든지 급유함은 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길은 열려 있어요. 2월달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척수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에 두 척, 이제 그 28년에 두 척씩 네 척인데 그것도 뭐 2조 5천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거기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우리나라 방산회사 중에서는 이제 하나 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미국에 있는 방산회사와 같이 차세대 뭐 군수함에 대한 개념 설계를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는 설계가 뭐 개념 설계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그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길은 좀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런 군수 지원함하고 이제 뭐 급유함들이 또 뭐 방송 중에 표현이 적절하면 돈이 안 됩니다. 마진이 좀 작아요. 전투함이 좀 이제 영업이익 또 기술력이 또 우리가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지금 MRO 사업을 미국 하고 있는데 제가 조선스럽게 들어보니까 거의 마진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조건들이 우리가 그 배를 만들어도 미국에서 이제 조건을 제시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건조한 대비 싸냐, 저렴하냐. 그것도 물고
1: 건설 인프라도 없으면서 뭘
0: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법이 있으니까 이제 저 자국의 어떤 이제 함정의 어떤 기술 보호나 이런 이제 산업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법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법이 있는데 또 나중에 보면 그 사본함 건조하기 전까지는 기술 다 이전해라. 미국으로. 그 한국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해라.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잘 봐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천조입니다. 천조. 천조가 그 예산이니까 우리가 전투함 만드는데 뭐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제품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배라는 게 알지만 블럭 모듈식으로 만들거든요. 모듈식으로 전투함에 좀 일부를 만들면 좋겠느냐. 아시겠죠. 뭐 조선소 가보시면 배는 다 잘라서 나중에 붙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전략으로 삼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선업도 이제 좀 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좀 딛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거고 이 부분에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관심과 집중을 좀 해야겠죠.
1: 알겠습니다. 계속 두드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그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4: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빗줄기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추일 기자 연결해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요?
5: 네, 레이더를 보면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압축되면서 발달한 겁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다소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강한 비구름이 정체하지 않고 북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아직까진 우려했던 극한호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부에는 계속해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반영해 예상 강수량을 다소 낮췄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여전히 15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많게는 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는 이들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이번 비는 언제쯤 그치는지 이후에 기상 전망도 짚어주시죠.
5: 네, 오늘 오전이면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끝나면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6: 이와 함께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비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7: 네,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젯밤 11시까지 집중호우로 505세대 75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1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2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수색작업을 벌였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 어청 등 여객선 5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고 8개 국립공원의 156개 구간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남 서북부에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와 함께 홍수특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3: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6: 산 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8: 산 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9: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8: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10: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8: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1: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8: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3: 이번 장마전선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4: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13: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12: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14: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12: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장용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용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용기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5: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6: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17: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5: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조금 전인 새벽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18: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7: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19: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17: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7: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21: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17: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사실관계가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22: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23: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3: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2: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정치권에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1: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했다고 일축했지만 보수 야권은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 안규백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은 1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1983년 14개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됐던 안 장관이 22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두고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과정 제1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월 16일에서 8월 15일 목금 토 5주 과정. 급변하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를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문학과 경제, 리더십, AI 등 미래 경영에 꼭 필요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움과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 지금 연세글로벌 CEO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문의는 류재근 사무총장 213-605-1117, 줄리김 사무차장 213-316-8989, 이메일 ygceus@gmail.com입니다.
4: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 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5: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6: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이루신문 민웅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3: 네, 이발하셨네.
4: 네,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3: 아, 잘하셨는데 그때 그 머리도 잘 어울리셨어요.
4: 그 머리가 홍명보 머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잘랐습니다.
3: 아, 그건 위험하죠. 네. 잘 자르셨어요. 기자님 깜짝 퀴즈 나갈게요. 015 오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외쳐야 한다?
4: 정답!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입니다.
3: 네, 당원 여러분도 들으셨죠? 장성철의 뉴스 명당 꼭 외쳐주시고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시원한 커피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샵 0945로 많은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4: 네, 첫 번째 뉴스는 3주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네, 지난달에도 만났는데 3주 만에 또 만난 거네요.
4: 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트리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3: 어떤 대화하셨대요?
4: 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관련한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군함 열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며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어 양 정상은 구체적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아,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가 만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K-방산에 꽂힌 모양인 것 같은데 그나저나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 골프 회동 얘기는 다시 나왔나요?
4: 네, 나왔습니다. 네. G7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 아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받았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네. 이어 어제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로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3: 네.
4: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에 방미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롭게 골프 치면서 뭐 그런 내부 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MOU를 서명하며 시작된 60일 휴전 체제가 20일 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3: 네.
4: 이란의 잇따른 호르무즈 해협 도발에 미국이 경제 제재와 군사 공격을 한꺼번에 제기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란 역시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을 타격하는 맞보복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종전 MOU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3: 파국 위기네요.
4: 네.
3: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란과 종전을 위해 체결한 MOU는 끝났다며 더는 테헤란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3: 네.
4: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강력한 공격을 했고 아마 오늘 밤에도 다시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라며 이틀 연속 군사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3: 네.
4: 다만 이제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3: 네.
4: 협상이 재개돼서 평화 모드가 다시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3: 이제 못 믿겠어요.
4: 네.
3: 뭐 휴전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공격한다고 했다가 또 휴전한다고 했다가
4: 네.
3: 곧 좋은 소식 들릴 거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모르겠습니다.
4: 네.
3: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채택 공방입니다.
3: 어제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4: 네.
3: 민주당이 이번엔 경선 룰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지난 화요일 민주당 전준희는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 두 가지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선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호 투표는 투표자가 1, 2, 3순위를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 네.
4: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했느냐 거기에 적힌 거에 따라서 이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3: 그렇게 합산을 했는데도 과반이 안 되면은 3순위 후보를 네. 누구를 뽑았냐는 거를 또 1, 2순위에게
4: 네.
3: 1, 2등에게 줘가지고 과반 네.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3: 대표가 2순위 후보에게도 갈 수 있다 이건데 친청계의 반대 목소리가 아주 커요.
4: 네, 친청계로 알려진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당원당규 위반이라며 선호투표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원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3: 네.
4: 정청래 전 대표 역시 당원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원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당혹스럽다면서 전준이나 최고위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3: 당원당규를 제가 찾아보니까
4: 네.
3: 결선투표로 한다라고
4: 네.
3: 되어 있고
4: 네.
3: 당규에는 선호투표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 네, 그리고 또 전준이가 결정하게 되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3: 보통 룰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4: 네.
3: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4: 예, 네, 맞습니다.
3: 그런데 또 최고위원회에서 시비 걸어가지고 전준이가 어쨌든 오늘 다시 논의한다고 한 것 같은데
4: 네.
3: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이렇게 선호투표제를 갑자기 결사반대하는 진짜 속내가 뭡니까?
4: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친명계 후보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총리에게 전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김민석 송영길 지지자들이 두 사람을 각각 2순위로 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네.
4: 그래서 선거공학적으로 이제 유불리 계산을 했는데 이제 이게 불리하다라고 계산이 나오니까 친청계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3: 네.
4: 친명계에서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의결한 전례가 있다면서 선호투표 역시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어 당원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친명계는 전전 대표 측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룰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순회 경선이 정 전 대표의 고향인 충남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마무리되는 과거에 없던 이례적 일정인데 이 전준이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 양보 없는 싸움인데요. 어제
4: 네.
3: 비공개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낸 건가요?
4: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제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에 재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준이와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3: 네.
4: 너무 지체되면 안 돼서 이번 주 안에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3: 네.
4: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제 과열 영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3: 네.
4: 그런 상황에서 전준이가 선호투표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잡으면 이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4: 네.
3: 룰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선 후에 후유증이 좀 심각해지거든요.
4: 네.
3: 그러니까 룰을 좀 손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4: 네.
3: 경기 당사자들이 룰을 갖고 시비 거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4: 네, 맞습니다.
3: 어떻게 결론 낼지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세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4: 세 번째 뉴스는 징계 정국에서 집회 정치로 장동혁 대표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 격화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선 패배 이후에 윤리위 징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굴러가는 모양이에요.
4: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 지도부 거취에 압박이 거세지자 장동혁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재가동하며 자신에게 반기를 든 친한계와 소장파 등에 대한 징계 정치로 당내 그립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네.
4: 하지만 윤리위도 장 대표의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네. 지난 월요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채 첫 회의를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3: 네.
4: 제가 이제 단독 기사로 내기도 했는데
3: 맞아요.
4: 윤리위원 다수가 불출석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네.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내 혼란 야기에 부담을 느낀 윤리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 대표의 마음처럼 당도 윤리위도 움직이지 않는 어떤 방증이 아니냐라는 게 해석입니다.
3: 민우규 기자님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네. 윤리위원회가 당시에는 뭐 안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였지 향후 회의 일정 뭐 확정된 것도 없고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도 아니었다.
4: 네.
3: 접수된 안건 그냥 보는 회의였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4: 그러면서 이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와서 네. 저희도 이제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공지가 나왔거든요.
3: 혹시 민웅기 기자님 법적 조치한다고 안 해요?
4: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공지를 냈길래 어떤 입장을 저희한테도 보낼까 네.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3: 네.
4: 당이나 윤리 모두 아직 저희 회사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직 연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3: 그러면 민웅기 기자님이 취재하신
4: 네.
3: 그 윤리의 정족수 부족 이거는 사실이 맞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4: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검토하는 회의였다라고 얘기만 했지 이게 네. 따로 뭐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 네.
4: 사실상 어느 정도 위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는 자연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3: 뭐 후속 취재하신 건 또 있어요?
4: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에 따라서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이제 네.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뭐 네. 진행되는 걸 봐서 이제 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3: 살짝 조금만 얘기해 줘요. 뭘 취재하셨는지.
4: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내부에서 이제 뭐 4분 5열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3: 그럼 윤리위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좀 참여 안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4: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네. 취재를 하고 이제 좀 기사가 나오는 걸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아주 진흙탕 싸움인 것 같은데.
4: 네.
3: 잠시 후에 조경태 의원 본방으로 직접 만나서 더 깊은 속사정 한번 들어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장애투쟁으로 돌파구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뭐 사태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장 대표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3: 네.
4: 이거는 이제 장 대표의 6.3 지선 이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장 대표는 간담회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과 사전투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회에도 참석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 네.
4: 장 대표는 이후에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순회 집회 참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릴 방도가 지금 없잖아요.
3: 네.
4: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 대표가 외부 투쟁과 내부 징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이제 당의 내용은 또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약간 장동혁 대표 때문에
4: 네.
3: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4: 네.
3: 장동혁 대표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4: 네.
3: PD님 계속 좀 신청 좀 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논란 속 법사위 소위 회부입니다.
3: 결국 그 법사위 소위로 넘어갔는데
4: 네.
3: 개정안의 핵심 골자 설명 좀 해주세요.
4: 네, 어제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번에 소위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의원은 수사 과정에 국민 인권을 두텁게 하는 보호 장치를 담았고 수사 기소 처리 기한을 법률의 명문화에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그러니까 경찰로 수사권을 완전히 일원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해요?
4: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당이 주도해서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3: 네.
4: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즉각 항의 방문해 협박성 원구성과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3: 네.
4: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습니다.
3: 다만
4: 이제 민주당 소속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조속한 원내복귀를 촉구하며 상정 및 의결을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4: 네.
3: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3: 그런데 최근에 온나라를 분노케 만든 장윤기 사건 때문에
4: 네.
3: 이 보안사건 폐지 반대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4: 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가 수사팀과 유착해 사건을 봐주기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네.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제 보안수사권을 통해 보안수사를 통해 장 씨가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을 했다는 점과 수사 경찰이 이 같은 정황을 목격했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3: 네.
4: 정성우 법무부 장관 역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는 필요하다.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깊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네.
4: 이제 국회가 이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러네요.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4: 네.
3: 이러시면 민웅기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고생.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갑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한을 한쪽에만 몰아주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검찰 사법개혁에선 이성이 아닌 감정이, 수기가 아닌 조급함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요? 의문입니다.
7: 오늘도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어제에 이어 또다시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비 피해가 걱정입니다. 오전까지도 많은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6: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났습니다.
7: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최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6: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방국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6: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 대행은 불거진 수사 의혹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매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장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에 이어서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7: 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8: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입니다.
6: 네, 오른쪽은 홍성욱 기자인데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9: 네, 강원도 춘천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그럼 먼저 경기도 연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현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8: 네, 하늘이 짙은 구름으로 뒤덮인 가운데 비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도 경기 양주에 들어서면서부터 빗줄기가 수시로 가늘어졌다 굵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수문은 현재 평소 13개 중 7개 수문을 개방하는데 지금도 같은 모습입니다. 보통 댐 수위 29m가 넘어가면 수문 추가 개방을 고려하고 지금은 23.85m 수준으로 평소와 비슷합니다. 한계 수위인 40m와도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초당 방류량은 68톤가량, 평소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7: 네, 북한에 내리는 강수량도 영향이 있습니까?
8: 네, 현재 비구름이 걸친 북한에도 강수가 예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는 임진강 상류인 황강댐 방류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군사분계선 남측 첫 번째 다리인 필승교 수위를 보면 새벽 5시 10분 기준 0.45m로 평소 0.3m 안팎 수준에 비하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인근 시민을 대피시키는 수위 기준은 1m입니다. 밤새 경기 북부 소방본부에 폭우 관련 신고는 한 건만 접수된 가운데 기상청은 경기 북부 지역에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를 예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 네, 경기도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9: 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그쳤다 내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강해진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려했던 폭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서철을 맞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휴양림 인근의 한 계곡인데요. 피서철이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비가 내리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데요. 잠시 제 뒤에 있는 계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살이 상당히 거셉니다. 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인데요.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이 마치 폭포처럼 순식간에 변합니다. 자칫 휩쓸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대피하기도 전에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계곡물이 차오르면 절대로 무리해서 건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습폭우가 잦아지면서 실제로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강원 지역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와 낙석 위험도 큽니다. 집중호우 직후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린다면 산사태나 낙석 발생 징후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찜통더위가 반복되면서 산간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피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기상정보를 확인하시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물놀이나 야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6: 네,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도 상황 이어서 알아봤습니다. 김희영, 홍성욱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7: 네, 이번에는 비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현재까지의 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10: 네, 그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젯밤 11시까지 집중호우로 505세대, 75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1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2명은 마을 회관 등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은 어젯밤 늦게까지 수색작업을 벌였고 잠시 뒤 6시부터 인력 140명을 투입해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 어청 등 여객선 5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고 8개 국립공원의 156개 구간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6: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곳곳에 비가 계속 내리고는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상청이 조금 전에 예상 강수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예상 강수량이 대폭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11: 네, 기상청이 조금 전 5시를 기준으로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반영해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줄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레이더를 보면 아직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극한호우의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곳곳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서부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데요. 기상청은 비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 네, 이번 비가 그치면 중부지방에 폭염이 다시 강해진다고요?
11: 네, 현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그치면 더위가 빠르게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에 이어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위험 요인이 호우에서 폭염으로 바뀔 걸로 보여 온열 질환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6: 4년 전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난리 났었던 것처럼 도심 침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도시 침수예보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7: 도심의 극한호우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13: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뭐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1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14: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12: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7: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16: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5: 대법원은 공수

0: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1년 7개월 만입니다.
3: 두 번의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또 현재의 파면 결정과 특검 수사까지 파란만장했던 지난 과정을 염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길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차벽과 인간띠로 요새화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경찰까지 진입작전에 투입된 두 번째 시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5: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곧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번엔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며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파면 두 달여 뒤 출범한 특검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체포 방해와 직권 남용 등을 추가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6: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결국 최종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3: 유 대행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보안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유 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7: 네, 우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검찰 보안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대행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거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에선 경찰 수사 최신 TF 구성과 내부 비리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당시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또 부실 수사 의혹이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자 경찰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2: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동 전역을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미군은 이란 원전에 있는 지역을 타격했고요.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9: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0: 흐르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쉐르 외곽에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국이 현재 새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쉐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하드행 길목의 교량도 미군에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 And I say we hit them 20 to 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0: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엄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걸프 지역 밖으로 넓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서 시작된 충돌이 미군 기지와 이란 본토 타격으로 번지면서 제한적 충돌을 넘어선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2: 이렇게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군사적인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된다고요.
0: 네, 양측 모두 강경한 군사 대응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동시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합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1: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0: 이란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 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이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만과 튀르키예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당사자들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반미 여론 결집의 계기가 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복귀 확산할지 아니면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복원될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럼 국제유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0: 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며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3달러로 전장 대비 2.2% 내렸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2달러로 1.96%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무력 공방으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원유 수출량이 다시 감소하며 유가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정부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 오만 등 중동 지역 재외공관 12곳을 연결해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악화하는 가운데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각 공관은 관할 지역 내 우리 국민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교역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몽골의 정치 문화 중심지인 수도 울란바타르의 수바타르 광장에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후렐수 몽골 대통령 부부가 직접 마중 나와 환영합니다.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몽골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5: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4: 단순히 두 나라 관계의 미래 지향점을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물도 끌어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는 양해각서, MOU를 포함한 21건의 협력 문건도 체결했습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와 유통물류, 사막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희토류 등 자원부국 몽골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습니다.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6: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2: 경제 한줄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54조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양극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국철도 코레일과 SR이 작업자 사망사고 등으로 과징금 18억 6천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3: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포들의 계약 방식이 기존 다단계에서 직접 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음식 가격 등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2: 정부가 저가 수입 의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이른바 라벨가리 단속에 나선 지 100일 만에 416억 원 규모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캡슐형과 스틱형 올리브유 14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제 산도가 표시보다 최대 311%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2: 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어제는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를 떠받쳤지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고요. 환율도 하루 만에 다시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8: 하루 종일 오르내리던 코스피는 결국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45.12포인트, 0.62% 오른 7,291.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3% 넘게 급등하며 장중 한때 7,543선까지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한때 하락 전환하게 됐습니다. 결국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조 2,879억 원, 외국인이 1,46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3,30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794로 장을 마쳤습니다. 불안한 장세 속에서 증시를 떠받친 건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급락세를 딛고 장 초반부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3% 오른 218만 6천 원, 삼성전자는 0.18% 오른 27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9: ADR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오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속에서도 오름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하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뛰었고 연료비 부담 우려가 커진 항공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이 5.15% 급락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등 주요 항공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감이 겹치며 하루 만에 다시 1,500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오른 1,506.1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이틀째 순매수했고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이렇게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겪고 있는 극심한 변동성을 두고 해외 언론과 월가의 진단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3: 투기성이 짙은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가 하면 한국의 기형적인 파생상품 구조가 미국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0: 우리 증시를 든든하게 바치던 외국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며 코스피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체력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동성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한국 증시를 벼랑 끝에선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최근 글로벌 매도세의 원인으로 한국 시장의 기형적인 파생 상품을 지목했습니다.
11: There are certain technical issues in the market, namely with Samsung and SK Hynix in Seoul, Korea. They have these things called single stock leveraged ETFs, which actually amplify gains and amplify the losses.
10: 실제로 이 ETF들이 연달아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를 촉발했고 그 충격파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까지 전염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순환매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술주로 큰 수익을 낸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합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한국 본토 주식을 공매도 하고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낙폭이 과도하다는 뜻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2: 오늘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과 포천, 파주와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출근길 해당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60에서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북부에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일부와 제주도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포항의 기온 25.5도, 서울 2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경부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났습니다.
1: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서부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0: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우방국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 대행은 불거진 수사 의혹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매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 네, 다시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이어서 경기 포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덥고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했고 이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중부, 충청 북부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강한 곳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1: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요.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2: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3: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2: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4: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2: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5: 한번 농경지에 다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2: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임진강 쪽 군남댐에서 대피 방송이 있었다는 속보인데요. 임진강의 상류 수위가 올라와서 대피해야 한다는 방송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 지역의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하류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니 하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즉시 대피하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관련 소식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잘 듣고 이대로 이행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1: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요.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하천의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7: 다리에서 현재 유관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6: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8: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6: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대에 엎혀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이렇게 수도권에 쏟아진 강한 비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1: 비가 집중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도로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고 울타리는 물에 잠겨 끝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주변엔 하천이 통제 중이라 출입이 금지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수도권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며 도림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습니다.
10: 많이 올 때는 여기 차고요. 조금 올 때 보면 부분 얕은 지역. 거기는 저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서 다 막아버립니다.
9: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목감천과 도림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변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원과 안산, 과천 등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3시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린 강한 비로 이곳 수원천은 수위가 높아지며 한때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주변엔 여전히 흙이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에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차량이 침수됐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1: 후반기 첫 본회의조차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검 전국을 타고 여야 신경전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이후 원구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17일 제헌절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 여야 원내대표에 요구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달란 민주당 요청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12: 조기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다라고 촉구를 하셨고요.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 조 의장의 간곡한 입소에도 불구 여야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허송 세월은 없다.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3: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 세월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11: 공언대로 이딴 단독 상임위를 연대 이어 특검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종합특검 시한 만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제출했습니다. 야당 요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14: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11: 국민의힘은 정녕 역사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5: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16: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1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채 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명당 장성철 네. 응원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예,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짝 김준일 평론가는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착석 등장. 인사하세요.
3: 세이프.
0: 인사하세요.
3: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0: 네, 3부 시작과 동시에 청취율 홍보부터 하고 갈게요. 채측군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서 소장님 뭐라고 한다고요?
2: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김준일 평론가님 뭐라고요?
3: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안 돼. 자,
2: 뉴스 명당.
0: 뉴스 명당. 안 돼.
3: 장성철 뉴스 명당.
0: 네. 강찬호 의원님.
1: YTN 라디오 장성철의 네. 뉴스 명당.
0: 아, 부드럽게 좋습니다.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많이 외쳐주시고요. 샵 0945로 커피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0945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응원하는 찐철파 멤버의 이름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뺏어서 커피 쿠폰을 한 장 더 드리도록
2: 두 장 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에 적극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딴 데 가서도 딴 방송 가서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이렇게 외쳐 주셔야 돼요.
2: 그래요?
0: 그게 찐철파예요.
2: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가서 외치겠습니다.
0: 네, 저랑 같이 외쳐요. 예. 그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민주당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친청계가 선호투표제를 좀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친청계 이성윤, 문정복, 이 뭐 또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선호투표제를 공개 비판을 하고 결선투표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 소장님 네네. 당원 당규상 여러 가지 뭐 얘기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세요.
2: 아, 사실상 이게 2025년 7월 2일 네. 11차 당무회의 결과에 네. 당시 이제 전당대가 아마 저 박찬대 정청원의 두 분이 있을 거예요.
0: 네.
2: 그때 룰을 정할 때 당무회의에서 이미 네. 결정을 한 게 당선자의 결정은 3인 이상의 경우 네. 선호투표로 한다예요.
0: 네.
2: 그러니까 사실 선호투표로 그 당시에도 전준위에서 다 결정을 했던 거고 이게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지 그러면 그때도 당원을 위반해서 했나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시에 당원을 위반해서 된 사람인가?
0: 근데 당원 27조 보면 네. 아, 당원 27조가 아니구나. 당원 25조에 의하면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 이게 실시한다는데 네. 그게 또 당원 당규에 보면은 네. 사실상 이게 전준희의 결정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전준희가 결정하고 그걸 당규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게 뭐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0: 위원 당원 심판 청구 막 이런 거 안 해요?
2: 아니 보면은 결선 투표에 실시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가 당원 28조 제4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실시 등의 구체적인 사항 그거는 이제 당규로 정하고
0: 아, 그럼 선호 투표제도 결선 투표의 하나의 방식이다?
2: 방식이죠. 왜냐면 이게 1, 2위 간에 네. 있을 때 3위의 2등표를 네. 나눠주는 방식으로 되니까 네. 결선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당규 66조 제1항 1호에 보면 당대표 과반 득표자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희가 정한다. 정하는 거예요. 이게 네. 당규에 있어요.
0: 맞아요. 보통 다 전준희가 정해요.
2: 최고위원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명시한다.
0: 네.
2: 다만 이게 최고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전준희의 재검토를 요구하면 그렇죠. 전준희가 재검토를 해서 해야죠. 그때는 이제 최고위는 받아들여야 되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끝이에요.
0: 네.
2: 저는 그래서 이걸 알만한 분들이 이거를 당원 위반이라고 하면서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고 특히 조승래 전 사무총장.
0: 네.
2: 당무위 문정복 그 최고위원도 2025년 7월 2일 그때 그 말하자면 선호투표를 의결할 때 의견자로 있었어요.
0: 기억이
2: 본인들이.
0: 안 나는 건가요?
1: 기억이 안 나요.
2: 서류가 있어 서류가.
1: 자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요.
0: 네.
1: 여기에 빨간 이건 글씨 좀 확대를 해주시면 나오는데
0: PD님 네, 잡아주세요.
1: 네, 여기 잡아주시면 그 당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7월 2일 여기 총무조정국 조모 차장이 아예 네, 네. 당직자가 확실하게 그 사인을 한 것을 자기 명, 이름을 박은 가운데 네. 이날 7월 1일 수요일 10시 30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그 주요 의원들이 다 모이고 당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했는데 네. 여기 의견을 낸 분들이 문정부 그리고 네. 조승래 아예 빨간 줄이 쳐져 있습니다. 네. 네, 빨간 그리고 고민정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날 보면 참석한 분 중에 최민희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장경 네. 친명 둘 내지 친청 하나 아, 친청이라 청 자체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 2순위 3순위 2지망 3지망 하면 그 저 친명 후보들 뽑은 사람 저 1순위로 예를 들어 김민석 찍은 사람 2순위에 누구 넣겠어요 네. 송영길 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송영길 1순위 찍은 사람 2순위 누구 넣겠어요 김민석 넣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그냥 그 손쉽게 친명 쪽이 당선되겠구나. 아니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0: 정했다.
1: 룰을 정한 사람들 자체가 지금 신청제 이름들이 확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 두 분은 너무 그 반청계 같아요.
1: 아, 무슨 말입니까?
0: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중립을 잡아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1: 반청이야.
4: 그러니까 이게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네.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 불리한 것 같은데?
1: 그렇지.
4: 야, 당헌당규 위반이야! 이렇게 좀 나온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4: 예. 왜 이거 처음에 선호투표제 한다고 했을 때 이 정청래 쪽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음 날 당헌당규 위반이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불리하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은 당헌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당헌은 당대표를 과반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네. 돼 있고 당규에는 과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 등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선호투표를 경선 후보자 3인 이상의 경우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헌 당규 위반은 아니다.
0: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저런 주장을
4: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가지고 그럼 왜 불리하냐 이게 선호 그러니까. 이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0: 그렇죠.
4: 뭐 어느 나라나 다양한 제도가 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선거 제도가 되게 많잖아요. 뭐 네. 석패율제, 뭐 저 연동형 비 정당 명무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 등등등 있는데 선호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선호투표제는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후보자가 여럿이 있으면은 순위를 다 매기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게 지금 3명만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은 5명, 6명이 나오면은 6순위까지 다 적어요. 그런데 과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6순위부터 자릅니다. 그다음에 6순위가 6순위를 한 사람들이 이제 쓴 2순위를 표를 분배를 해요. 그래도 과반이 안 나오면 5위를 자르고 또 분배를 해요.
0: 네.
4: 4위를 자르고 분배를 해요.
0: 그렇죠.
4: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사표가 없어요.
0: 네, 그러네요.
4: 사표가 없어요. 모든 투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0: 그러니까 대표성이 강화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1: 예.
0: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 그러네.
0: 1순위로 이렇게 선호하는 거는 확실히 보통 다 있잖아요, 내가. 근데 2순위는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은 2순위에서 내가 쓰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싫은데? 이 사람은 싫은데라고 해서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너무 노이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정책 선거를 유발하고 네거티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선호 투표제라면 2순위 투표율을 받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아일랜드나 호주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후보자가 한 대여섯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차 투표를 했을 때 1순위 투표가 2등이나 3등을 한 사람이 2순위표를 계속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지금 뭐 3명이나 4명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정청래는 스스로 본인이 비호감도가 높아서 2순위표를 못 받겠구나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어떻게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2: 일단은 이거는 전준희에서는 어제 이제 그 이현희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간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사실 지난 관행에 따라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고 최고위에 그대로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위가 그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의결을 할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원 위반이라고 뭐 당원들을 지금 그 호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했는데 마치 새로운 제도가 온 것처럼. 그리고 선호투표제라는 것은 결선투표 방식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고정이 돼 있지만 결선투표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들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선호투표제를 전준희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하등에
1: 알겠습니다.
2: 상관없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이 핍박받는 모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헌당규 자체가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전준희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그 페이스북 보면 1대 3, 1대 2 얘기가 나와요. 내가 혼자서 3명과 2명과 다수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와 각을 세워서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김대중 노무현을 붙잡고 이겨내겠다. 이런 지금
1: 스토리를
2: 전략으로
1: 만들어
2: 가는
1: 가려고.
2: 거고 언더독 전략 쓰는
3: 지금
2: 거죠.
3: 1대 3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는 1대 2로 생각했는데 정청래가 송영길 김민석하고 싸우고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1대 3 얘기 나왔다는 얘기가 고민정이 지금 등판했잖아요. 이게 저는 전 서영주 의원님 며칠 전에 저희 중앙일보 저 JTBC 저 유튜브에서 절청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1: 불편한 여의도.
3: 예, 불편한 여의도에서 뭐저 불편한 여의도 함께 저희가 또저아 불편한 여의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장르만 여의도. 하여간 저희 쪽에서는 이 여의도 프로그램이 많은데 거기서 절청 고민정 의원이 절청했어요. 딱 그랬는데
1: 맞아요.
3: 정말 절청 맞아요. 그동안
1: 맞아요.
3: 정청래 친문인데 이른바 친문을 업고 있다는 정청래 의원을 막 공격을 하더니 급기야 본인이 이제는 독자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큰것 같아요. 이분이 뭐 당대표들 가능성이 적겠지만은 이건 확실한 거. 이건 문재인 걔가 아 우리 정청래 편 안 든다. 우리 독자 후보 썼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사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좀 굉장히 큰 타격이다. 그래서 지금 1대 3이란 말을 본인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저게.
1: 피해자 코스.
3: 나 친문하고도 싸운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1: 동정표 얻기.
3: 예, 그래서 이제 문조 털레이유라는 말에서 문은 빠지게 되었다.
1: 알겠습니다.
3: 예, 그렇게 됐습니다.
1: 문만 빠졌느냐.
3: 아니죠.
1: 털도 빠졌느냐.
3: 털도
1: 이거
3: 지금 프랑스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조국 그 이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평택에서의 참패에 이어 최근에 연예인 말꼬리 잡고 정말 유치원생도 들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한심한 짓을 해갖고 역풍만 맞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또 누구 한 명 더 있죠? 네. 네. 이분도 제가 보니까 며칠 사이에는 좀 조용하고 이분 항상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뭐 먼저 프레임 만들어내시는데 능한데 최근에 좀 조용해요.
1: 알겠습니다.
3: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망명설이 돌던 우리 그 김어준 씨 돌아오더니 김민석 CCTV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 도와준 것도 나왔습니다. 그쵸?
1: 고 얘기해볼게요.
3: 네. 네.
1: 그러면은 짧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 규정을 먼저 해보고 갈게요. 어제 김민석 김어준 이 대담 요거는 뭐였다라고 한 문장으로 좀 정리.
2: 분산 투자.
1: 분산 투자.
0: 쫄았네.
1: 쫄았네. 내 말이 맞지? 예? 사과하세요.
0: 죄송합니다. 아.
1: 강찬호 의원님.
3: 망령이 여의치 않자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한 것 같다.
1: 왜 분산 투자로 생각하세요?
2: 사실 이제 이 우리가 민주당 내 당원들도 그렇고 그 여러 이제 청취자들도 오해하는 게 김어준 씨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1: 아니죠.
2: 근데 마치 이제 정치를 잘 알고 정치에 대한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마치 겸손은 힘들다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큰 정치적인 어떤 뭐라 하면 버팀목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왔잖아요.
1: 네.
2: 알고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3: 맞죠.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가장 큰 손실 아니고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를 분산시켜요. 리스크를.
1: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높다. 그러니까
2: 그렇죠.
1: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도 좀 선을 대는
2: 예를 들면 김어준 씨나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정청래 전 대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리들을 키우려고 맞아요. 생각이 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를 확 밀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형국이 별로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세인 김민석 후보나 아니면 송영길 후보 이제 앞으로 두 분이 되시겠지만 둘을 데려다가 어차피 대통령의 의중이 이쪽에 있으니 둘 중에 아무나 되면
1: 네.
2: 그래도 여기를 잘 달래서 나중에 조국 전 대표를 런칭할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계산이 있을 것도 같고 두 번째 정청래 전 대표하고 지금 한 묶음으로 묶이면 도매급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되잖아요. 저는 그걸 좀 넘어가기 위해서 김민석 전 총리 데려다가 CCTV까지 공개해서 전 친청계에 지금 공격을 털어주고 저는 조만간에 송영길 의원도 부를 것 같아요.
3: 저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워서라고
1: 무서워요.
3: 네, 무서워서 저러는 거다 난 그렇게 그냥 해석해 봅니다. 해석.
1: 그동안은 안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왜 무서워?
3: 이제 본인이 점점점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1: 본능적으로.
3: 본능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좀 피부로 감지. 뭐 그분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네.
1: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3: 그런 이제 아니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데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뭐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들이 워낙 많잖아요.
1: 그렇죠.
3: 정말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야 당내 전당대회를 놓고 대통령이 마치 그냥 대선 치르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아 이거를 지금 피부로 김어준 씨가 느끼지 못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김준일 평론가님 예. 쫄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0: 아니 이게 이제 서사가 있는데 어제 제가 장성철 소장님이랑 다른 방송에 나가서 논쟁을 벌였거든요. 장 소장님은 김어준 쫄았다. 무슨 얘기냐. 저는 김어준은 평생의 모토가 쫄지 마를 얘기한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니 그럴 뿐이 아니다.
3: 네.
0: 그렇게 쉽게 쫄 뿐이 아니다. 네.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1: 네, 생각이 왜 바뀌셨어요?
0: 죄송합니다.
1: 왜 바뀌셨냐고요.
0: 아니, 근데 뭐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뭐 이제 쫄지 마 뭐
3: 네.
0: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때는 뭐 이제 뭐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딴지그룹 매출액이 454억이 맞아요. 될 정도로 이게 너무 지킬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탈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구조거든요.
1: 네.
0: 근데 원래 그 전에는 김어준이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했죠.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내 자유 의지로 이 어떤 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거, 민주당 내에서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게 굉장히 가능했던 구조였는데 이번엔 지금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참전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중립 기여를 딱 놓고 여기에서 상황을 보겠다라고 보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원래 그 뭐 김어준 씨가 난 정말 대단하고 보는 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김어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탁월하다. 뭔가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을 만드는 거. 근데 지금은 참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본 것 같아요.
1: 이제 빠질 거라고 보세요. 그냥 언급도 안 하고.
0: 그러니까 예전에 이 왜 김민석 총리하고의 세 번의 큰 충돌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서울시장 여론조사 믿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네. 계속 그거 내 맘이야 라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이제 순방 갔는데 왜 회의 안 열어 국무회의 그러니까 나 비상경제회의도 열었는데 왜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 충돌 한 번.
1: 그러네요.
0: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통령 벤스 만나러 가고 뭐 이렇게 뭐
1: 미국 가서 뭐 있어?
0: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뭐 가고 그러니까 아 이거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막 이렇게 네. 또 공격하고
1: 네.
0: 그러니까 뭐 이게 황당한 얘기냐 막 이런 갈등 서사가 그 앞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김민석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1: 네.
0: 정청래를 위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구나라는 건데 어제 톤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왜 이를테면 총리하고 당대표하고 그런 이낙연에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질문도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거의 저는 반협박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1: 네.
0: 어쨌든 지지자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이쪽에 줄도 돼야 되고 이런 약간 줄타기가 지금 시작됐다.
1: 전반적인
3: 흐름. 네. 근데 저 이 뭐 양다리 전략을 펼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양다리 전략 본인은 펼치겠죠. 양다리 전략에 근데 성공하려면은 저는 이거를 아마 해소를 하고 갈 거야 될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 측이 공소 취소 거래를 검찰하고 하려고 했었다. 이거 그 공소 취소 거래서를 그 방송에서 막 퍼뜨려게 했잖아요.
1: 장인수 기자.
3: 장인수 기자를 출연해 가지고 네. 아 그 맞장구 그거 중지 안 시키고 맞장구 치고 아 그거 진원지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친명들이 잊지 않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뭐가 네. 있어야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1: 알겠습니다.
3: 본인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1: 서 소장님도 국회에서 이제 근무하셨으니까 네. 국회의 그 CCTV는 그거는 외부 유출이 정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2: 그렇죠. 의원실 자료역으로 나오겠죠.
1: 그랬죠. 그거는
2: 누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1: 아니 김어준 씨가 먼저 뭐 의원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했을까요?
2: 그랬을 아니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는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가 있어서 김인석 전 총리도 김어준 씨하고 여러 차례 부딪힘이 있었는데 나간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통보 받고 나가서 털어야겠다 당원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나갔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에게 한 50분 정도 방송을 하려 했어요.
1: 길더라고요.
2: 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하려를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정이 평소에 김어준 씨의 진행 방식은 아니었다.
1: 아, 많이 웃어 있었다.
2: 많이 웃진 않았어요. 원래 그 헛웃음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지는 네, 않으나
3: 내키지 않은 거지.
2: 사실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전 총리를 털어주면서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정청래 전 대표에만 가다가는 이게 이제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네. 올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한 대로 453억 매출인데 대부분 네. 그 매출이 이 구독자층들이 뭔가를 물건을 구매하거나
3: 그렇지.
2: 아니면 여기서 구독을 통해서 유튜브에 수익을 실현해 주거나 해서 되는데 위기감.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빠졌고
1: 위기감을 느꼈네.
2: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들어보니까 무슨 그 뉴스 공장 내부에서 뭘 만들었더라고요.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여러 개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품들을 막 소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구독자가 빠지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 비즈니스맨이다.
2: 비즈니스 차원인데 마음은 안 드는 것 같다.
1: 네. 김준일 평론가님.
0: 예.
1: 정청래 후보의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김어준 씨, 유시민 씨였는데 이 두 분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되면 정청래 대표 출마할 명분,
3: 네.
1: 실리 이런 게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제가 존경하고 영혼의 단짝으로 생각하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항상 정청래 낙마론을 지금 계속
1: 불출마론
0: 그러니까 불출마론을 하는데 네. 어제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찾아갔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김용민 의원을 찾아가서
1: 네, 뭐래요?
0: 사회 대개혁 지도라고 그런 거 등 뭐 써 있는 거를 들고 이제. 김용민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검찰 사법개혁 뭐 이런 비전들이 거기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사회 대개혁에 검찰 개혁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쨌든 뚫어보려고 한다. 더 그러니까 우군들이 조금 이제 주춤한 거 정확하게 떨어져 나갔다기보다는 주춤한 상황에서
1: 네.
0: 더 강한 검찰 개혁 뭐 이런 거죠. 보안 수사권 절대 무조건 폐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좀 돌파를 하려는 것 같고
1: 힘겨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0: 아, 힘들죠.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쓴 게 정확하게 이렇게 썼어요. 2대 1, 3대 1로 싸우면 흠신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
1: 뭐 이렇게 약한 척.
3: 아니, 그래서
1: 약한 척.
0: 그러니까 이제 막 약자 코스프레? 뭐 그래. 모르겠어. 약간 뭐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하나.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강한 검찰 개혁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 같고 그래서 저는 불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효과가 있을까요?
3: 아니 저거는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저 수밖에 없죠.
1: 수밖에 아니, 없어요.
3: 아니 뭐 북한도 말입니다. 벼랑끝 전술 하잖아요.
1: 네.
3: 그 우리 미국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우린 벼랑끝에서 었는데 2판 4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텨온 게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벤치마킹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러다가 진흙탕 싸움될 가능성이 정말 크다. 쉽게 말하면 작년 총리 지명 인선 전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되고 나서 청문회 할 때까지 김민석 후보의 비리 의혹들 수사줬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배추 신공이라든가 기억나시죠? 뭐 배추 밭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왔다 뭐 그래갖고 배추에 영농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내 농사 수십 년 지어봤는데 그런 대박 난 적이 없다. 그게 어디서 나왔죠? 그 국민의힘이나 무슨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네. 전부 그쵸.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 흘렸다는 정황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그거 보도한 언론도 다 전통적인 진보 언론들이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러네요.
3: 그때 비리 의혹들 다 갖고 있던 분들이 결국은 지금 본다면은 반민석 세력, 결국 반명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분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뭐냐 위기에 몰리면 틀림없이 아마 그 비리 의혹 제기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때 묵혀뒀던 거 아니면 그때 제기했지만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것을 다시 이제 좀 더 자극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한번 플레이가 있을 수가 있다.
1: 알겠습니다.
2: 그런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포기하는 게 본인 정치 생명 연장 생명은 더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강찬우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우리 같은 전당대회 내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춰낸다. 그게 이낙연 프레임이고 이낙연 낙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조승래 전 사무총장 이성윤 의원이 이제 폼을 열었죠. 네. 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는 정치를 못해요. 조승래 전 사무총장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할 수 있겠어요? 오. 이런 얘기를 써요.
1: 그래요?
2: 예. 그럼 본인한테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친청계로서 이렇게 흠집내고 비난하고 이낙연 같은 전략을 써서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오케이 알았어요. 선수장님께 이거 좀 여쭤보려고.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국위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 정치하려고 자기 욕심 부리려고 이때 출마 선언하는 게 맞습니까?
2: 뭐 틀릴 건 없죠.
1: 정청래 대표가 그럼 이 상황에서 출마 선언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2: 아니 그거는 이제 사실
1: 자기 선택이에요?
2: 아니 지은 죄가 있는 사람과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은 다른 거지.
1: 정과?
2: 정과.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대통령 나갈 때마다 이러니까 또그레가 나오는 것이고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조용하게 전당대회에 맞춰서 했던 것이지 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뭐 지금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가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1: 근데 너무 좀 아부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심 송심 당청 동색. 아,
2: 근데 원래
1: 이 지금 혼자 가시밭길가 간대요. 내가 같이 갈게요.
2: 가시밭길 갔잖아요.
1: 아부하는 건 너무 아,
2: 지난
1: 아부한
2: 1년간
1: 거 아니에요?
2: 정청래 지도부가 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못 맞췄던 거 맞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갖고 대통령이 그렇게 읍소를 해도 됐어요 하고 걷어찼고
1: 물병을 던지는 그 결기를 갖고 지금 당대표직에 출마해야
2: 이따가 좀 준비해놨고 나중에 던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어제 이제 송영길 의원의 그 출마 선언 자체가 당원전에서 했어요. 네. 민주당. 근데 그 당원전이 당원주권의 상징 같은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만들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전을 거의 방치했어요.
1: 그래요?
2: 그 당원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전을 방치했어. 네. 저는 송영길 의원이 그걸 노리고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가리는 그런 건 아니다.
3: 저도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그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이 순방 간 날 하지 않았습니다. 순방 가고 다음 날이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내려갔고 기사가 아직 제대로 뜨지 않은데 그때를 찍은 거예요.
1: 송영길.
3: 예, 네, 송영길 의원이 그
1: 어제 했잖아요.
3: 어제 했는데 그게 저 대통령이 간 다음 날 아닌가?
1: 나토 아니죠.
3: 간 다음 날. 간 다음 날이에요. 간 다음 날. 대통령 간 다음 날이야. 대통령 출국이를 안 했다니까.
2: 네, 출국이를 안 했어요.
3: 출국이를 안 하고 그 다음 날 한 거예요.
1: 제가 이게 뭐 해외 순방 국위 활동 하시는데.
3: 아니 잠깐만요.
2: 성과가 나오기 전에.
3: 잠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대통령이 보통 해외 순방 가서 출국 기사가 나옵니다. 네. 오늘 공항에서 뭐 누구누구 영접 받으면서 떠났다. 그런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날 신문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이후에는 기사가 없습니다.
1: 알았어요.
3: 비행기 타고 내. 그래서 그 시간을 얘기했다는 건데 뭐 애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1: 네.
3: 두 번째 네.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송영길 의원이 뭐 지금 내가 진짜 찐명이고 뭐 이심 뭐가 뭐라 그랬어? 이심송심?

0: 했을 때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 역정만 그 어떤 같이 한 게 아니고 지금 뉴 이재명 그 정책 노선 이게 같이. 굉장히 나랑 싱크로 높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1: 김준일 대표님은 예. 이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그 송영길 고민정 이 두 분이 20분 시차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 두 분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은 공통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1: 뭐예요?
2: 총선 승리 혹은 총선 패배란 단어가 이제 들어갔고 아. 정권 재창출 그렇지. 이게 두 사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법론은 달라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너무 늙었다 쉽게 얘기하면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2030 표도 지금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도 위험하고 정권 재창출도 위험하다는 이런 로직이었고 이제 뭐 송영길 의원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당정일치를 좀 더 이제 강조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위기감이 있다. 민주당 이번에 당권 주자들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이거 총선 승리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1: 네.
2: 그게 이제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게 뭐 정청래 대표도 본인도 얘기했지만 2대1, 3대1 지금 정청래 방식으로 해서 지금 망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구도거든요. 그래서 좀 정청래 대표도 외롭겠다. 네. 많이 아프시니까 제가 많이 위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3: 위로 좀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4부에서는 보안사건 폐지 논란 그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가출하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냥 02로 전화 오면은 장성철의 뉴스명당 꼭 대답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소개 하나 하고 갈게요. 문자로 7464님 장성철로 삼행시를 보냅니다. 장! 아이, 읊어 좀 읊어주세요. 장하다 우리
1: 성!
0: 성철이가 드디어 철,
2: 철. 1위, 아, 철 들었다.
0: 철이 들었네. 네. 아, 박자가 안 맞았어. 아, 지금 형님 때문에.
2: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뭘로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0: 뉴스명당 네. 출근길에 제가. 언제나 잘 듣고 있다. 1위는 당연히 뉴스명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3: 맞습니다.
0: 저 철 아직 안 들었어요. 철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3: 철 들면은 가요.
0: 그러니까. 시원한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보안 사건 폐지 얘기 나눠볼게요. 김준일 평론가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보안사건 폐지 상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4: 그냥 민주당 지지층의 정서나 아니면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모든 후보들이 또 보안수사권 폐지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갈 것 같아요.
0: 갈 것 같아요. 그냥?
4: 예, 불가피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일단은 지금 게다가 장용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0: 그러니까요.
4: 경찰의 암장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안수사권이 최소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들이 막 있고 야당에서도 뭐 의원들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뭐 얘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민주당에서는 우리도 일부 의원들은 보안수사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뒤에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동훈 입 좀 나오려고 그래. 한동훈이 얘기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돼.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야 돼.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 LH 사건이 한번 딱 터지면서
0: 그렇죠.
4: 그게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의 대선 패배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LH 사건은 그 내용들을 보면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 개발할지 하고 땅 투기한 거잖아요.
0: 맞아요.
4: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땅 투기가 그 이전 정부 때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만 사건이 이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 앞에 이제 공정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0: 그렇죠.
4: 부동산 폭등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LH가 터지면서 이게 확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지금 사실 일종의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있고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발적으로 뭔가 하나가 딱 터졌을 때
0: 네.
4: 그때 이제 특히 여론 지형이 안 좋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총선이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0: 본다. 그리고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뭐 어제 국회를 찾아서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지난 3월에 있어 아니 3일에 있었던 민주당 워크샵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의원 나리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된다. 예,
1: 약간
0: 보안
1: 뼈가
0: 예,
1: 있네.
0: 국회의원 날이라고 얘기했어. 정성호 장관이 좀뭐 거치게 하면 진짜 빡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알겠어요.
0: 기자한테. 와, 지금 이게
1: 그러네요.
2: 지금 정성호 장관이 정말 이 속된 말로 빡칠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게
1: 뭐예요?
2: 이분이 이제 법 전문가, 법조인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안수사권만큼 남겨야 된다고 해온 사람인데 지난 사실 아시다시피 3월인가에 그 정부 내부에서는 입장을 정했어요. 그때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정성호 그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김민석 총리 총리실 산하에 또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셋이 이제 보안수사권은 남긴다. 이렇게 제가 원칙을 적었는데 그때 그날 말입니다. 그날 딴지 게시판에 갑자기 막 이제 그 얘기가 흘러나갔는지 지금 정부가 이상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편을 들기 시작했다. 수박이었냐? 아 실망했다. 이재명을 떠난다. 마구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이쪽 계열에서 막 그냥 이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검찰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거 그냥 국회에 맡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하여간 정성호 장관이 이미 정성호 장관도 물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무지 화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배후가 누구겠습니까? 딴지에 그렇게 그걸 흘린 당의 세력이 누구겠어? 친청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 대표 시절에 이제 그 신스틸러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화나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정말 큰 거잖아요. 그 이후 정성호 장관은 이빨이 지금 7개가 빠졌고 지금도
1: 아이고.
2: 잇몸이 흔들리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사석에서는 나 다음번에 한번더 출마해서 국회의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아니 저 정청래 저 사람 만약에 연임하게
1: 총선이
2: 되면
1: 어렵다.
2: 아, 총선도 어렵고
1: 공천도 못
2: 그다음
1: 받는다.
2: 그것보다는 저 사람 되면 총선 전에 자기 지금 공천이 안될것 같다고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밀어붙여 갖고 대통령 힘다 빼고 그다음에 저 사법 원칙 다 무너지면 그럼 저 다음에 저 정청래 또 만약에 대표 다시 되면 나 공천이나 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1: 알겠습니다.
2: 정도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1: 서 소장님,
3: 네.
1: 이렇게 가도 돼요?
3: 일단 보안수사권 부분들은 좀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장윤기 사건이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긴 했으나 이게 한 건에 그쳤을까요?
2: 무지 많아요.
3: 그동안 제가 뭐 아는
1: 그러네요.
3: 사건들만 봐도 경찰의 수사가 아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을 거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는 보안 수사권에 최소한의 그 장치는 마련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감정 대립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일부 당원들의 어떤 속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제도를 입법할 수는 없는
1: 그렇죠.
3: 거잖아요.
1: 맞아요.
3: 중요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이고 사법제도의 근간과 사법의 이첫 번째 기준은 많은 도둑이나 많은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1: 그러신
3: 겁니다.
1: 말이에요.
3: 그러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 하라고 거기에 여의도에서 입법으로 국민들이 선출하고 세금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국회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 곡해해요. 한시원 당원들도요 보면 대통령이 무슨 이걸 거래를 해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본인이 당해보면 그런 말할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그렇게 딴지 게시판에서 폄훼하고 뭐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정말 한심하고 감정적으로 이 제도를 끌고 가는 건안 돼서 저는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올라가고 통과가 된다면 그 법은 정청래 법으로 낙인을 찍어놔야 돼요. 그래야 책임을 질거 아닙니까?
2: 근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그지없는 게 아니 집안 내부에서 자기 조정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는 책임을 아니 누가 됐고 우리 국민이 보든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걸 갖고 이제 국민한테 뒤늦게 아 이건 우리 당 내에 정청래라는 사람이 밀어붙여서 한 거지 나는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국민한테 설득이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민주당 전체 그리고 대통령 정부 다 해서 책임지고 이거는 말입니다. 오늘 저 오늘 정말 너무나 이번에 끔찍한 범죄를 당해서 돌아가신 그 이채원 양 어머니가 믿었던 경찰이 살인마 장기편이었다고 지금 기자회견 열고 피를 토하고 계세요. 네. 제가 근데 이분만 피를 토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취재 많이 했는데 네. 과거에 이런 일 저 검찰이 보안수사권 내지 수사지휘권 욕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이 민생 형사사건은 이게 검찰 주업무였어요. 네. 그 경찰이 갖고 오는 거 대부분이 너무 허술하고 범죄 내용이 너무 좀 미약한데 보니까 피해자 얼굴 보니까는 예를 들어 뭐 살인으로만 올렸거나 스토킹으로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는 성범죄 성추행 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 수없이 많은 여성들의 그 피해가 완전히 축소 가려진 채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 검찰에서 잡아낸 거 반대로 또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억울하게 무고당해서 올라왔는데 경찰이 그냥 별거 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범인이냥 올린 거 이건 또 봐가지고 아닌 걸로 또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검찰 주업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경찰이나 민주당 그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분들 뭐라 그럽니까? 어떤 좀 돌출적인 사건을 가지고는 이게 마치 이게 저 무슨 보안수사권 필요한 양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언론 플레이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온 국민 피눈물 볼 거.
3: 그런데 저
2: 하세요.
3: 저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걸 책임 묻는 것은
2: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오버예요. 아니 오버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3: 정부에서 나왔 하더라도 잘 보세요. 대통령이 집권 전에 민주당이 얼마큼 읍소를 했어요. 몇 번 네. 얘기했어요. 보안수사권에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네. 그걸 걷어찼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네. 혼란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정청래 지도부가 대통령이 그렇게 읍소를 할 때 좀 받아줬으면 검토를 좀 해줬으면 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할 일을 다 했고 네. 결국에는 모든 권한은 입법부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대통령과 네. 호흡을 맞춘다면 이런 혼란은 없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게 지금 전당대회 화두가 되는 거예요.
2: 김민석 후보조차 근데 지금 이거 뭐 보안수사권은 폐지로 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0: 이게 조금만 이제 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이제 멘탈리티 뭐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제 강한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회에 뭔가 사회 거악이 있고 그게 뭐 검찰이 됐든 뭐 윤석열 정부가 됐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지 이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이 약간의 이 정치적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지갑이 열립니다. 이분들의.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이 구조가 일부 정치 민주당 쪽의 정치 유튜버들이 계속 이제 흥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만들고 이게 비즈니스 네,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야지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이제 586, 686이 돼가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50대, 60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약자고 항상 사회에는 거악이 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이라는 이제 주 타겟이 돼서 검찰은 없애야 되는 사회악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거를 근데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이미 이게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지금 자리가 잡아서 그래서 김민석 뭐 송영계 이런 분들도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안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해 네.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민주당이 다 하면 된다 그냥 네. 제가 보기엔
2: 네.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네. 저거는 그 사이에 나중에 뒷감당 하게 될 사이까지 국민 일피가 무지 많을 겁니다. 이 네. 제2제3의 이채원 양 사건 마구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3: 근데 전당대회 끝나고 보안수사권 문제는 처리하기로 당에서 정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지도부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게 된다면 보안수사권 문제는 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김민석 당선시 뒤집는다는 얘기
3: 정청래 전 대표가 된다면은 네.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겠으나 또 네. 김민석 총리 얘기도 네. 제가 네. 설명하면
4: 경고
3: 아니라
4: 경찰 위원님 경고
3: 아니 그게 아니라 네.
4: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찬호 위원님 네. 박덕흠 부의장 말이 옳아요? 조경태 의원 말이 옳아요?
2: 물론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그 문제 저 뭐냐 이 좀 거친 상황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시점에서 만약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사실 그 범행 시점에 이른바 범행 시점에 문제를 삼아야지. 사실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누가 봐도 지금 시선 전환,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든 징계 카드. 결국은 한동훈 도훈 의원 또는 자기를 핍박하고 흔든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징계하는 것이냐 했다가 지금 갑자기 5월 달에 있었던 일을 꺼낸 거잖아요. 네. 이것부터 약간 별건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징계 권위나 정당성이 상당히 이제 훼손돼 있고 두 번째 그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지금 이제 그 윤리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 이건 갖고 뭐 경고를 한다, 주의를 준다든지.
4: 아니 그러니까 전 전반적인 징계 국면이 아니라 네. 박덕흠 부의장이 네. 내란을 옹호했다, 네. 윤석열 편들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네. 조경태 의원이 네. 네. 뭐 민주당분들이 그 전화했다라는 거잖아요.
2: 주장, 그러니까 주장 자체는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시민단체나 막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주장을 했었고 네. 또 경쟁자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단지 정말 민주당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로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 정도를 또 봐야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민주당의 당론으로 다 정한 표결로 정한 박덕흠 후보가 낙선되는 경우 이런 그까지 그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낙선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민주당한테 전화 돌렸다는 것도 구체적인 문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박덕흠한테 노골적으로 떨어뜨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요건이 되는 국회 부의장 요건이 되는 사람인지 좀 판단해 주기 바란다라든가 또 말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잘한 건 아니고 일단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하는 지금 처벌 가하겠다는 처벌의 수위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갑자기 꺼내는 시점 등등을 볼 때는 저는 그 뭐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조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 김준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경태 의원이 또 어제죠? 창조적도 신계해라 하면서 윤리에 제소했잖아요. 이제 난장판이에요 지금 국민의.
0: 근데 국민의 뭐 맞죠 난장판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좀 분위기를 보면은 네. 조경태 의원이 좀 선 넘었다.
4: 선 넘었어요?
0: 예, 뭐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국회 부의장 선거를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이 됐는데 네.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 부의장 되는 거는 되겠냐 뭐 이런 맞아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실제 투표를 해봐서 국회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23표가 조경태 의원 표가 나왔고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나를 찍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원칙을 얘기한 거였다 얘기를 하고 뭐 김대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부글부글하고 이거는 선 넘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박덕흠 의원은 내란 정당에 왜 남아있냐. 그럼 나가라. 이렇게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궁지에 몰리니까 장동혁을 제명하라. 이제 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경태 그러니까 당의 입장 그 국민의힘의 순수하게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조경태 의원이 이제 외부에서 시각에 보면 맞는 얘기도 했지만은 조금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심기를 거슬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경선 불복성의 좀 성격도 있거든요.
4: 그런데 이제 전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란 동조에 그럼 찬성한 말입니까? 그거에 그럼 동의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러더라고.
0: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게 이제 내란 동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거에 당론이란 게 있는데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그러면 내란 동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윤석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진짜.
4: 그러니까 오늘 뭐 체포 방해 이거 대법원 선고 나오던데
0: 다 진짜 윤석열이 진짜 보수를 다 망쳤다 진짜. 네. 이게 언제 이 수렁에서 그 배신자론 때문에 이제 보수가 옛날에 박근혜 때부터 계속 싸우다가 이제는 이 윤석열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4: 네, 서 소장님. 네. 당론과 소신.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3: 당론과
4: 판단해야.
3: 소신이라 저는 사실 당론과 소신에 대해서는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정당은 팀플레이예요. 네.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서 그냥 자영업 하셔야죠. 무소속으로.
4: 내가 왜 나갑니까? 내란 동조 세력들이 나가야지.
3: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세력을 모아서 뭔가 저 전선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정치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선을 쌀 수 있는 스크럼을 조경태 의원이 그런 능력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육선 의원이 궁박하게 징계를 받게 됐다고 해서 사실 좀만 생각해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징계 프레임 안에서 다 놀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징계 프레임 안에서 서로 맞징계를 하면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해요. 전혀 실효성도 없잖아요. 네. 거기 징계 윤리위원장이 이미 저기 장동혁 대표의 사설 흥신소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데 네. 저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경태 의원이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네. 선명하게 네. 본인 그룹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세력을 넓혀가면서 싸워라. 네.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화내봤자 네. 아무도 안 들어줘요.
4: 아까 저랑 인터뷰했는데 저를 장해찬으로 좀 착각을 하신 거 아니야?
3: 장시라서 그런가?
4: 네, 저 엄청 혼났어요. 오. 장성철 씨는 뭐 했냐고. 그래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 건가?
3: 방송 좀 보세요. 방송.
4: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 말로만 그랬죠. 이러던데.
0: 대한민국은 장씨가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장성철, 장해찬.
4: 10명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오늘 저기 찐철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 내 제 얘기는
3: 끝났어요. 시간이 없어.
4: 제일 먼저 찐철파 하세요. 제일 먼저 하셨는데.
2: 아니요, 알았어요.
4: 그러면은 저 장성철의 뉴스 명당 한번 외쳐주시고 네. 오늘 끝낼게요. 띠링띠링 공의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5: 장성철의 뉴스 명당
4: 찐철파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덥고 습한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8: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윤 기자, 유 대행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9: 네, 우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 귀국한 건데요. 취재진 앞에선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네, 검찰 보안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권 확대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대행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거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에선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과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당시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또 부실 수사 의혹이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자 경찰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7: 자, 보신 것처럼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중인데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8: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12: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1: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13: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11: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4: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1: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5: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11: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에 의해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8: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첫 대법원 판결인데요. 김건희 씨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16: 대법원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진행된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사건 첫 대법 판결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공모자인 전 씨와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관심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재판으로 쏠립니다.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제공된 첫 샤넬 가방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은 단순 선물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됐다는 점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한 만큼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원전이 있는 지역까지 타격했고요.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17: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쉐르 외곽의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군이 현재 새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쉐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아드행 길목의 교량도 미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8: And I say we hit them 20 to 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17: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 미 육군 요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Listen, Robin, I was simply blown away by how much money we were able to give people in just minutes. Now, this is not a scam, I promise you. This is money that's actually owed to you. And pay close attention here, because it turns out you can do it right now.
3: 자, 얼마 전에 보도해드린 내용에 추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수령 재산 150억 달러를 돌려주기 위해서 13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수령 자산이라는 것은 unclaimed property라고 하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에 약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령 재산에는 장기간 거래가 없던 은행 계좌를 비롯해서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 보험금, 세금 환급금, 배당금, 보증금 등 매우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서 찾아가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기업은 관련 자산을 주정부에 이관합니다. 찾아가라라는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주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본인 명의의 미수령 재산을 확인한 뒤 무료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정부 공식 웹사이트는 claimit.ca.gov, claimit.ca.gov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쉽게 내가 직접 나의 미수령된 자산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클레임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꼭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과 상관없이 미국 전국 다 통용되는 못 찾아간 돈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캘리포니아주도 해당됩니다. 그 사이트는 바로 missingmoney.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 미수령 자산관리자협회가 공식 후원하는 사이트인데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국의 대부분의 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름과 성을 입력하면 관련 데이터가 있는 주를 모두 찾아줍니다. 그리고 해당 주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로 연결도 해주고 또 클레임할 수 있게도 연결해줍니다. 만일 이름을 오래전에는 한국식 이름을 썼다가 어느 시점에는 영어 이름으로 바꿔서 생활을 했다라면 그 두 가지 이름을 차례대로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100불짜리 정도 하나가 있었고 몇십불짜리 몇 개 정도가 뜨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클레임 저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issingmoney.com, 잃어버린 돈.com입니다.

네, 붕괴 우려가 제기도 해서 인근의 대피령이 내려졌던 뉴욕 맨하탄 37층짜리 고층 건물에 밤샘 보강 작업이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일단 안정 상태는 되찾았습니다. 뉴욕시는 이틀간의 긴급 보강 작업을 통해서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휘어진 21층 기둥 부위에 비상용 유압 잭을 설치해서 건물을 받치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 부분의 주변에는 새로운 강철 지지대를 추가로 용접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1960년대 후반에 지어진 사무용 빌딩인데요. 최근 1600여 세대의 아파트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팬데믹 이후 공실률이 높아진 노후 사무실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작업은 광범위한 구조 공사, 배관 공사, 또 기계 공사 등을 수반하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대규모 공사입니다. 없던 배관도 새로 설치해야 하고 합니다. 사무실만 있는 빌딩이라면 그저 화장실 몇 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2베드룸, 1베드룸, 3베드룸 등으로 아파트로 된다면 화장실도 모든 유닛당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샤워장도 한 개, 두 개 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특히 기존 노후 건물과 신규 증축 구조물을 결합하는 과정은 일반 신축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뉴욕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즉 LA 한인타운의 얘기입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의 고층 사무용 빌딩들이 최근 들어 속속 콘도나 아파트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뉴욕의 이 문제가 된 빌딩 상황은 곧바로 LA에도 이 남 얘기가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된 이 빌딩의 현재 보강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빌딩에서 공사가 계속될 건지 또 아파트로의 전환은 계속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이 빌딩의 경우 완전 중단됐습니다. 공사 허가 문제를 맡고 있는 뉴욕시는 붕괴 위험이 해소되고 구조적인 안정성이 완벽하게 검증될 때까지 기존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는 전면 중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뉴욕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처음 지을 때부터의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요. 또 당국은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된 계획을 어떤 벗어난 그런 작업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결탁한 어떤 그런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 부분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지은 지 60년 가까이 된 거기 때문에 60여 년 전에 그때 담당 공무원은 누구였는지 이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해서 이 부실이 있었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철근을 기준 미달 제품을 쓴 건 아닌지 또는 정품을 썼다 하더라도 채워야 할 숫자를 다 채우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닌지 등등 사실상 어찌 보면 이 후진국성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1600세대로 예정된 이 아파트로의 완공 일정도 조정은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당초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던 이 리모델링 공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또 향후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로의 전환 그 자체가 완전히 캔슬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왜 캔슬이냐? 지금까지는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됐지만 지금부터는 내준 허가를 캔슬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무용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서 콘도로 전환하는 빌딩이 많은 이곳 LA 한인타운에도 뉴욕의 이번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네, 이어서 흙 속에서 핀 장미 한 송이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쇄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자선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 뉴욕필 상임 지휘자는 오는 8월 23일, 즉 다음 달 23일 할리우드홀에서 LA 필하모닉과 함께 자선음악회 베네수엘라를 위한 콘서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다멜은 지난 17년간 LA필을 이끌다가 올해 뉴욕필 상임 지휘자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 LA 한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런데 베네수엘라 산동네 출신에서 세계적인 마에스트로가 된 그야말로 베네수엘라의 영웅, 흙 속에서 핀 장미 한 송이입니다. 실제로 그는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능을 발휘한 뒤에 2004년 독일에서 열린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이력 세계 음악계의 혜성으로 등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28살의 나이로 LA필 음악 감독으로 발탁돼서 화제를 모은 바 있고요. 이후 지난 17년간 LA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조련하면서 LA필을 세계 정상급 악단으로 성장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이 마법 같은 음악에 전 세계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클래식계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두다매니아, 구스타포 두다멜의 아주 찐 팬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향해서 두다매니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두다멜은 베네수엘라는 언제나 나의 고향이며 나의 마음은 이번 비극으로 인해서 삶이 영원히 바뀌어버린 그 가족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7년간 LA 필하모닉을 이끌고 뉴욕으로 간 구스타보 두다멜을 이곳 LA에서 다시 볼수 있는 기회는 다음 달 23일 할리우드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구스타보 두다멜, 그는 진정 베네수엘라의 영웅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술계에서 본다면 정말 흙 속에서 핀 장미 한 송이 같은 존재입니다.

0: 어제까지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 사이에 뜻밖의 금기어가 등장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월드컵과 관련한 얘기는 꺼내지 않기로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당국자들 전언입니다. 이 같은 무언의 약속이 나온 배경은 하필 정상회의 개막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이른바 발로건 구하기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다른 정상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며 무임승차 공세를 펼텐데 괜히 그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화두를 꺼내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이 발로건 논란은 미국 대표팀 간판 공격수 폴라리 발로건이 32강전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해 한 경기 출전 정지를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 떠들썩한 논란 속에 지난 7일 16강전에 진출한 미국 대표팀은 그러나 벨기에를 상대로 1-4로 대패하면서 트럼프 업보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잡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튀르키예 앙카라에 모이게 된 나토 정상들 사이에서는 자체 월드컵을 대화 소재로 꺼냈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우회적으로 이러한 기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TV 인터뷰에서 벨기에 대표팀의 승리를 자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 네, 월드컵 주최국인 미국 대통령 앞에서 월드컵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비행기를 중간에 갈아탔습니다. 어? 아니, 일반인이 무슨 저가 항공사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뭐 노선이 워싱턴 DC나 백악관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뭐 있니 없니 몇 시에 출발하니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를 중간에 갈아탄다?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 중에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 이란의 암살 시도 같은 이 테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관측입니다. YTN의 보도 들어보시죠.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형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잠시 마중 나온 군인들과 인사하더니 곧바로 활주로를 걸어가 옆에 대기 중이던 신형 전용기에 올라갑니다.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저녁 구형 에어포스 1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영국 밀드롤 공군기지에 내려 미리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 1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당장 이란의 암살을 걱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전용기 안에서도 비행 내내 창문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Do you know why they had us close our window blinds? That was not usual. Well, yeah, because you're, you know, probably on a dangerous flight because of the sleazebags that we have to deal with.
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보안 문제로 새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4: It's a very dangerous profession. No, I'm number one on the kill list for Iran.
2: 하지만 같은 질문이 연이어 나오자 신형 전용기를 영국으로 보낸 건 군 장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지난해 카타르가 선물한 새 전용기는 항공기 가격만 4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전용기를 갈아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항공기를 급히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되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한인 중산층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내년 오바마 케어, 즉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를 중간값 기준 14% 인상하는 방안을 각 주 보험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에서 접수된 이 보험료 인상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는 10% 내지 20% 인상을 요구했으며 20개 보험사는 20%가 넘는 인상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험료 인하를 신청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연방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은 그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도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 지역에서 감염 모기가 집중적으로 확인돼서 당국이 모기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시즌 오렌지 카운티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모기 샘플은 38건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18건이었는데 순식간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플러튼에서 발견된 양성 모기 샘플은 15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서 오렌지 카운티 내 13개 도시 중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가장 많은 도시가 플러튼으로 됐습니다. 이어서 부에나팍 7건, 애나하임과 산타아나 각각 3건 등이었습니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중산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에머리 대학은 올 가을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존스 홉킨스 대학 역시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등록금을 면제하며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기숙사비와 각종 수수료 그리고 생활비를 아예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인디애나주의 노트데임 대학도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줍니다. 이 밖에도 카네기 멜런 대학, 터프츠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즉 UPenn 그리고 시카고 대학 등도 연소득 약 7만 5천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거나 더 확대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연중 최대 할인 프로모션인 프라미스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여름 휴가와 하반기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엊그제 시작이 됐으며 오는 19일 오전 8시에 끝납니다. 즉 오는 19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최대 90% 할인 항공권을 선보입니다. 초특가 항공권은 유류 할증료와 공항시설 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왕복 총액 운임으로 판매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에는 LA 출발은 691달러, 뉴욕 출발은 651달러, 샌프란시스코 출발 641달러, 호놀룰루 출발 801달러, 워싱턴 DC 출발 951달러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는 LA 출발 1381달러, 뉴욕 출발 1551달러, 샌프란시스코 1271달러, 호놀룰루 1121달러, 그리고 워싱턴 DC 출발 1701달러부터 판매됩니다. 이 같은 초특가 항공권이 만일 모두 소진됐다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할인 코드 PRMS15, PRMS15를 입력하면 예약 클래스와 관계없이 항공 운임의 최대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PRMS15입니다. 오는 12일부터 USPS의 우편요금이 또다시 인상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종 보통 우편용 Forever Stamp 가격은 기존 78센트에서 82센트로 4센트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USPS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 이후 여섯 번째 요금 인상입니다. 포에버 스탬프 가격은 2021년 58센트에서 지금 82센트로 오르게 되면 불과 5년 만에 무려 35%나 인상되는 것입니다. LAPD가 오늘도 LA 한인타운 인근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DUI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벨리 지역 리시다와 데본쇼 교차로에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또한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한인타운 동쪽 구가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역시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77가 경찰서와 사우스 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8: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예술 아카데미가 어제 발표한 제78회 에미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 배우 윤여정이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비프2로 여우조연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이 성난 사람들 시즌2에서 컨트리 클럽을 새롭게 인수한 억만장자 한국인 박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별 출연한 송강호와는 연상연하 부부로 호흡을 맞춰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윤여정은 지난 2021년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에미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국적의 한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하고 또 촬영 일부를 한국에서 직접 한 이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비프2. 즉 성난 사람들 2라는 것은 이 에미상 후보의 이름을 여러 부문에서 올렸습니다. 작품상 후보는 물론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최우수 캐스팅, 또 최우수 현대의상, 최우수 연출, 최우수 편집상 등 여러 부문에 후보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미니시리즈의 제목을 비프2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프 시즌2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제목 비프, B-E-E-F, 이 비프라는 단어는 이 쇠고기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무언가에 크게 분노한 사람들, 무언가에 크게 분노한 상황 이런 걸 의미할 때도 비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번 미니시리즈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사용된 거죠. 미국에서의 제목, 정식 제목은 비프 시즌2이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성난 사람들 시즌2입니다. 팝 가수 저스틴 비버가 BTS 그리고 마돈나 등과 한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저스틴 비버가 다음 달 19일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에 출연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BTS와 마돈나 등이 해프타임 쇼 간판 출연자로 나서기로 한 가운데 여기에 콜드플레이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에 이어서 이제는 저스틴 비버도 추가로 참여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 쇼는 총 11분간 진행되며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해프타임 쇼는 통상 슈퍼볼에서 진행되던 공연 형식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전에 도입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드디어 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명보 전 감독 측은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측근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이제 이달 말쯤에 있으니까 이달 말 전에 홍명보 전 감독은 LA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증인은 또 그렇다 치고 증인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이 참고인들 명단도 발표가 됐는데 이 참고인 명단에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 선수 같이 마음 약한 선수가 홍명

0: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는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2년 뒤 돌아온 건 겪어보지 못한 32강 탈락이었습니다.
1: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0: 참사 이후 다급하게 옷을 벗었던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국회가 청문회 증언대 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0: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뿐 아니라 감독 선임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역시 13인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박지성, 박주호, 손흥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계 관계자 10명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 증인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반발해 문체위 회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강렬한 자외선 또 높은 기온은 피부 장벽을 위협합니다. 노화의 시기를 한층 빠르게 돌린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면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잡티, 잔주름을 발견하면서 아 하면서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런데 또 여름철에는요, 땀이 많이 나니까 또 끈적한 자외선 크림 많이 바르게 되니까 세안할 때 더 뽀드득 소리 날 정도로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름철에 특히 피부 관리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씻을 때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서 피부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야말로 젠틀 클렌징이 바로 피부 노화를 막는 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비비는 동작 자체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끈끈함은 약산성의 부드러운 세안제로 두 번을 이용하되 거칠게 비비지 않는 것이 한 번에 다 씻어내려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가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스크럽이나 필링 같은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때를 밀듯 얼굴 각질을 밀어내면 네, 피부가 매끈해 보입니다. 실제로는요. 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1차 방어선인 천연 장벽이 파괴되는 행위고요. 이 장벽이 깨지면 결국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자신도 모르게 만선 염증이 생겨 피부가 오히려 급격히 늙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일 1팩. 이 말도 약간의 상술이 들어간 의도적인 문구가 아닌가라고 한 전문가는 짚습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붙이는 팩에는요. 유화제나 방부제가 어쩔 수 없이 함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붙이면 피부가 그런 성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뭐 집에서 만드는 팩은 이보다는 훨씬 안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마를 때까지 이 좋은 성분 오래오래 스며들라고 바짝 마를 때까지 두면 피부의 수분을 도리어 뺏기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의 피부 장벽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가끔은 적당한 미용시술도 좋고요. 좋은 성분의 영양 크림 발라준다면 그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2

0: E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8: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7: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8: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7: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8: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해서 한몽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자라고 뜻을 모았다라고 청와대에는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얼핏 생각해보면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관계, 뭐 한프랑스, 한일 문제도 아니고, 어휴, 이 몽골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이 몽골하고 뭐 협력할 게 뭐 있어? 몽골이 뭐 언제적 몽골이야? 요즘 뭐 경제력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경제도 경제입니다만은 몽골이 북한과는 아주 우호국이다라는 점, 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4: 몽골의 정치 문화 중심지인 수도 울란바타르의 수바타르 광장에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후렐수 몽골 대통령 부부가 직접 마중 나와 환영합니다.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몽골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15: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6: 함께 하시다며 어떤 시대가 그런 일들 있어요. 우리 관계도 역사 함께 해서 모든 걸 우주도 우주 어려운 것은 역사에 소위 그것도 특별히
14: 단순히 두 나라 관계의 미래 지향점을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물도 끌어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는 양해각서, MOU를 포함한 21건의 협력 문건도 체결했습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와 유통물류, 사막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히토르 등 자원부국 몽골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등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습니다. 북한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6: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내일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13: 네, 이어서 드디어 꿈틀거리는 민주당 잠룡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정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유세에 나서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가 중간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네바다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네바다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여하면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 후보인 에런 포드 네바다 주 법무장관을 위한 모금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스티븐 호스퍼스 연방 하원의원 등 네바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인사와도 줄줄이 회동할 예정입니다. 네바다는 대권 주자들이 자주 찾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네바다 인디펜던트 집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소위 대선 주자급 인물 타칭 잠룡들 무려 18명이 줄줄이 네바다를 찾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흑인과 라틴계 등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요한 소수계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 없는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와 이제는 전국을 무대로 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즉 공화당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 주지사와 설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뉴섬을 대권주자급 인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민주당 쪽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쪽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기 주자를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그저 오바마 따라하기에 열중하는 민주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가 현재 분열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서 마크 킹메이커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기 있는 민주당 인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한 달간 많은 잠룡들이 오바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과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후보군들은 지난 6월 19일 시카고에 설립된 오바마 대통령 센터 이 건립을 축하하는 자리에 일제히 달려가서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바마 센터를 둘러보며 말 그대로 눈물이 났습니다 라면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강렬하게 얼굴 도장을 찍은 것이죠.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96%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원이 오바마에 대한 호감이 많은 것이 뭐 뉴스가 되고 뭐가 대수롭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숫자입니다. 똑같은 민주당원들에게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을 때 71%에 그쳤는데 오바마는 96%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사추세츠 대학 조사를 보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보다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기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상황이 그러자 민주당 정치인들이 최근에는 오바마 따라하기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데비 슐츠 연방 하원의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사실상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자 결국 오바마와의 친분을 앞세우는 광고를 내세워서 결국은 당선됐습니다. 또한 좌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 등 유력 인사들은 아예 오바마 전 대통령 특유의 그 연설할 때의 억양, 말투 등을 완전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모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선수에서 코치로 역할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을 상대로 강력한 대항마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결국 새로운 인재 발굴보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 따라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모습입니다. 과연 성공할까요? 유엔은 연쇄 지진으로 3,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약 3억 달러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탐 플래처 유엔 구호 사무차장은 6개월간의 사회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130만 명에게 구호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2억 9,600만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현재 사망자는 3,685명, 부상자는 16,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이재민 규모는 무려 1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식수 확보와 위생 분야에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라과이라 주의 이재민들은 샤워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민들 모두가 수시로 해변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때 수많은 관광객이 찾던 카리브해 해변 곳곳이 오물로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30도를 넘는 더위와 높은 습도, 또 계절성 폭우,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현재 전염병 확산 위험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1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7: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이어서 중국과 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하고 뱀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충격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강타한 중국 남부 헝저우에서 홍수로 뱀 양식장이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코브라를 비롯한 무서운 맹독성 독사 무려 900마리가 탈출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헝저우에 있는 뱀 양식장이 폭우로 침수되면서 사육 중이던 뱀들이 풀려나서 긴급 포획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900마리가 넘는 이 수많은 뱀들을 다 잡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서 주민 대피와 포획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아예 외출 자제령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언론들은 침수 지역에 고립된 일부 주민이 뱀에게 물렸다라는 보도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뱀에 물린 주민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아도 홍수로 인해서 구조대가 가지도 못하고 또 홍수로 인해서 그 환자가 병원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에 독사 900마리가 탈출한 중국 남부의 이 헝저우에는 한약재와 가죽 등을 얻기 위해서 뱀을 대량 사육해온 대표적인 지역인데 중국 전국의 양식량의 70%가 이곳 헝저우에서 양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양식되는 뱀의 70%라면 마리수로는 몇 마리가 될까요? 예, 무려 2천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정부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프랑스의 주전 공격수 음바페 선수를 향한 자국 상원위원회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5일 열렸던 16강전에서 프랑스가 파라과이를 꺾고 8강에 진출한 직후 불거졌습니다. 파라과이가 프랑스에 패하자 파라과이의 아마리아 상원의원은 음바페 선수를 향해서 프랑스인 행세를 하려는 식민지 출신이다. 아마도 모유 대신 코코넛을 먹고 침팬지 밑에서 자라서 글도 모를 것이다 라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인종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축구협회는 범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인종차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음바페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도 음바페가 골을 넣었다. 음바페 선수는 그 비열한 인종차별을 상대로 골을 넣은 것이다 라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러자 파라과이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아마리아 상원위원의 발언은 파라과이가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존중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었다라며 파라과이 정부는 음바페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라과이는 16강전에서 프랑스에 패해서 탈락했고 음바페 선수가 이끄는 프랑스는 8강에 진출해서 이제 오늘 모로코와의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을 아예 허용하겠다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미국의 핵심적인 방공 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우크라이나에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제조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이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아직 그들 방산업체들과 협의를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 내 말을 잘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방산기업들과 협의를 한 건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4: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15: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운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4: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 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15: 혜택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9: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0: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9: 특허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0: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19: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9: 자, 이거 다음 주 날씨가 정말 소위 말하는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어제보다 한 1, 2도 더 덥겠습니다. 그래서 LA는 86도, 오렌지 카운티 83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LA 90도, 그리고 수요일은 95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아, LA가 90도가 넘으면 밸리 지역 등등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렇게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도 훨씬 더 더운 한 주가 되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우리 탱자 여러분, 간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더위가 와가지고요. 아우 더워. 오늘 시원하게 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패션. 바로요. 멋이라는 거는 가격표가 아니라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는 남자가 있죠. 노르웨이의 괴물 스트라이커, 바로 엘링 홀란 선수. 6피트 5인치의 거구에 상대 수비수들을 밀어붙이는 그가 공항 패션, 어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요. 바로 핸드백입니다. 아니 남자가 무슨 핸드백이요? 하지만 이 선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방을 멋지게 들고 다니면서 새로운 패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무슨 바지를 입어? 아니 남자가 무슨 분홍색 옷을 입어?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핑크 셔츠 입는 멋진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꽃무늬 셔츠를 입는 아저씨, 손에 작은 가방 챙기는 남자들도 멋있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당당하게 즐기는 사람은 멋있기 때문이지요.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천 달러짜리 가방을 들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그저 가방일 뿐이고, 시장 가방 하나만 들어도 당당함은요, 바로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들 많지 않으십니까? 아우 나이 안 맞아. 아 남자가 왜? 여자가 왜? 아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남눈치 보느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숨기고 살았던 건 아닌지, 오늘은요 남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나 좋은 게 최고다. 당당하게 출발해볼게요. 근데 이 홀란 선수가 머리를 질끈 묶어매는 스타일이 유명하잖아요. 이 머리 묶은 이 브랜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경상도 방언으로 끄내끼, 끄내끼. 바로 원조는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쌍기역으로 출발하는 성공을 위한 요소들이 있죠. 꿈, 끼, 깡끈.

0: 코요테의 우리 꿈으로 출발했습니다. 쌍기읍으로 되는 성공의 네 가지 꿈기 깡끈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끈은 네트워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네트워크를 뜻하죠. 이 끈, 우리를 묶어주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이 됐어요. 그저께 우리 다정님이 탱자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셨는데 우리 럭키님이 너무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탱자라는 이름을 저는 우연히 짓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외구로부터 그 도읍을 막기 위해서 도성 바깥에 탱자나무 숲을 만들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작은 새들이 무서운 큰 새를 피해서 얼마나 그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탱자나무 숲이 빡빡하면서 가시가 있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면 큰 새가 쫓다가 그냥 아유 꽝이네 이러고 도망가는. 그래서 탱자나무 숲이 서로에게 대주자에서 저 혼자 탱자가 아닌 우리 다정 탱자 또 럭키비키 탱자 이런 분들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탱자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그렇게 피난처가 대주자 하는 의미에서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로 졌습니다. 여러분 탱자라는 이름이 싫지는 않으시죠? 탱자 나도 탱자요. 오늘 리버사이드 탱자 어떻게 날씨가 오늘 100도까지 넘어간다고 해요. 그쪽은 LA는 그래도 참을만하고 아직 에어컨을 켜진 않았지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끈에 끼기를 했는데 우리 그 럭키비키님이 그러시네요. 옛날에 진짜 끈에 끼 머리끄댕이 자꾸 싸운다고 하지요 이러셨는데 이 끈에 끼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의 진짜 바이킹 후손이다 라고 얼굴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쪽 사람들은 진짜 생긴 게 제가 예전에 노르웨이 드라마를 봤는데 딱 그 바이킹의 모습이 있더군요. 바로 이 엘링 홀란 선수가 에르메스 백 버킨백 같은데 사실은 이게 버킨백이 아닌 그 버킨백의 원조인 남자들이 승마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구를 넣는 그런 백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여자들이 드는 핸드백을 축구선수가 들고 다녀? 그것도 색색별로 바꿔서 들고 다녀서 야. 근데 이 선수가 금발의 머리입니다. 머리를 질끈 묶어 매는데 바로 그 머리끈이요. 끈에끼예요. 끈에끼. 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브랜드는 1897년 한국 기업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제작된 편집기와 60개가 넘는 실을 사용하는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직조 기술로 시작된 작은 머리끈이 이후에 노르웨이 기업에 이렇게 팔리면서 이 대대적인 브랜드로 세계적인 명성을 결국 이 선수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홀란 선수가 광고 모델을 하기 전부터 순수하게 이 제품을 즐겨 썼다고 그러는군요. 끈에끼. 야,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을 맞아서 이 홀란 선수가 직접 고른 8가지 색상 홀랑 에디션 이라는 머리끈이 출시돼서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전량 품절이 됐다고 하는군요. 아, 그래요. 우리는 뭐 월드컵 다시 우리 혁신하면서 잘하면 되지. 하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끈에끼도 있고 또 BTS가 해프타임 쇼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꿈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스포츠와 사람들 얘기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죠. 꿈이 없이 움직여야지 아우 나 이렇게 아파 고관절이 이랬더니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내가 움직이지 않았구나 싶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함께 겨루고 팀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가 너무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축구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이유가 있더군요. 중국은 워낙 작은 황제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그냥 외동아들이라서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것도 있고요. 또 워낙 부패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아니 공안에 간부의 아들이 이러면서 그 부패 속에서 정말 실력 있는 선수를 또 기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인도는 또 너무 덥고 인도는 크리켓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정신 건강에 너무 좋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호신용으로도 너무 좋은 스포츠. 오늘은 검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걸까? 정신 수양에도 너무 좋다는데 오늘은 잠시만 말씀드리시고 스포츠와 사람들 검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9: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0: 뭐니 차차차 스포츠와 사람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바로 검도할 때 이런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너무 매력적이더군요. 오늘 LA 스포츠 LA 체육회의 스포츠와 사람들 우리 켄조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 또 목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스포츠와 네. 또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한번 어떤 스포츠로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시는지 네.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0: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실제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가봤는데 네.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어떻게 네. 저런 소리가 나오지? 한번 해주세요. 어머! 야, 선생님.
1: 여러분들 지금 죽도 보이시나요?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보이실 거예요. 이게 죽도가 네. 네. 그 검도인들한테는 아주 정말 칼 같은 존재인데 네. 저희가 오늘 스페셜하게 네. 검도란 우리 한인분들에게 어떤 또 이렇게 스포츠인지 한번 네.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네. 갖겠습니다.
0: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예, 제 이름은 주성식입니다.
0: 네, 주성식 선생님 마이크를 요걸로 이제 좀 바꾸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빅토리아.
4: 네, 네. 검도 5단 정건관 관장 빅토리아 한입니다.
0: 빅토리안 선생님 패션이
4: 네. 감사합니다.
0: 이야.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이십니까?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4: 네.
1: 진짜 아무로 봐도 맞는데.
0: 어머, 검도하시는 분이
1: 화려하신데요?
0: 너무 화려하시고 독특한 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그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세요?
4: 저는 좀 더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 스타일을 원하고 하고 있어요. 그, 네, 카우보이 스타일 같은 거.
0: 와, 너무 네. 멋쟁이세요.
4: 네, 감사합니다. 그래.
0: 돌아다니시면 주변에서 막 다
4: 멋있다 그러죠.
0: 와, 진짜 박수. 진짜 당당하심이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검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4: 30년 정도 넘었어요.
1: 30년이나 네. 되셨어요? 네. 와.
0: 그럼 옆에 작대기만 하나 있으면
4: 그럼요.
0: 예. 무서울 게 없네, 진짜. 네. 그렇죠?
4: 네.
0: 와, 호신용으로도 너무 좋은데.
4: 그렇죠.
0: 네. 우리 주성식 사범님은? 관장님은?
5: 예, 검도하신 지. 검도는 이제 거의 네. 한 35년 차.
1: 아, 오래되셨구나.
5: 접어들고 네. 있습니다.
0: 그러면 뭐 이제 경지 두 분 다 오르신 것 같습니다.
1: 두 분은 그럼 검도를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4: 저 같은 경우는 딸 둘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1: 딸이 예, 둘하고?
4: 딸들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이제 감두고 저만 남은 거죠.
1: 네. 시작을 같이 했는데 네, 어머니만 네, 남으셨구나. 네.
0: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30년
4: 아, 일단은 하면은 가슴이 툭 터이고 네. 그날 하루 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검도하고 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
0: 네.
4: 그리고 또 검도를 안 하면 집에 가서 TV하고 드러나 있는 것뿐이 안 하니까 네. 그거보다는 검도가 낫겠다 싶어서 안 빠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0: 그게 남 때리면 통쾌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내가 막 맞을 때도 있잖아.
4: 또 기압 지르면 시원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소리 못 지르잖아요. 저는 잘 지르지만.
0: 네.
4: 그런데 검도하고 나면 소리 지르고 나면 마음이 좀 뭐랄까 시원하다는 느낌.
0: 네. 근데 소리가 안 나올라요? 안 나올라올 수 없나요?
4: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검도를 봤을 때 네. 소리 지르는 분하고 안 보이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0: 네.
4: 그래서 나는 할 때 나는 하면은 소리를 많이 질러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우리 주성식 사범님은 지금 운영하 두 분 다 관장님이시죠? 네. 어디 관 있습니까?
4: 저는 정건관 육과하고 세러너의 스트레펀 뷰리 스쿨랑 같이 하고 있어요.
1: 아, 어디 갈 것 같아요.
0: 아. 저 봤어요.
4: 네, 미용학교.
0: 네. 네.
5: 원장님이세요.
4: 네, 네.
1: 아, 그러시구나. 네? 원장님이시네요.
0: 미용실 원장님.
4: 미용학교.
0: 미용학교 원장님이시면서 네. 검도 관장님이시고
4: 네.
0: 완전히
1: 두 가지의 삶을 사시는
0: 거예요. 두 가지 장을 하시면서 와.
5: 네. 저희 도장은 LA 중앙도장이라고
0: 네.
5: 미국에 제일 처음 생긴 한국 저기 검도 도장이고
0: 네.
5: 저희는 이제 개인 도장이 아니고 네. 발룬케어를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어요.
0: 네.
5: 제가 이제 맡은 지도 거의 한 13년 정도 되고 있는데
0: 네.
5: 저는 본업은 부동산 브로커고요.
0: 아.
5: 다운타운 쪽에
0: 네.
5: 인더스트리얼 프로퍼리들
0: 네.
5: 그쪽으로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러십니까? 발룬티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네. 하시는 과장은 도장은 넌프로핏으로 발룬티어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5: 그렇죠.
0: 예. 아, 대단하십니다.
5: 그렇죠. 저희는 뭐 저를 비롯해서 네. 저희 사범님들까지 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회비는 내고 운동을 하면서 또 새로운 관원들 이제 가르쳐드리고 같이 운동하고 일불도 받아가는 사범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1: 대단하시네요.
5: 다 그냥 이렇게 체육관 운영하는 그걸로만 하고
4: 그리고
5: 있죠.
4: 협회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0: 우리 주성식 사범님. 사범님이라고 불리는 게 좋아요? 관장님이 좋습니까?
5: 뭐 둘 다 괜찮습니다.
0: 관장님. 관장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이게 몸에도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좋은가요?
1: 이 검도가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 드라마나 이렇게 TV에서 보면 그냥 이제 그 호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기구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이게 어떻게 어떤 명칭이 있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검도 이제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이 호면 호구를 착용하지는 않고 이제 도복 입고 죽도 한자루 들고 이제 걸음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되면 이제 호구 착용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검도로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 내가 호구냐 할 때 호구랑 다른 거지만 아니 제가 실제로 그 검도인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냄새가 무지하게 나던데.
5: 그렇죠.
0: 근데 나중에는 그 냄새까지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5: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제가 검도한 지 35년이 되는데도 저녁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소리를 아직도 합니다.
1: 우와, 그렇게 또 사랑하시는구나.
0: 아, 같이 데리고 나가시는 건
1: 실패라셨나요?
5: 와이프도 한 20년 전에 잠깐 몇 번 나왔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검도 호구 이 장비 관리도 이 머리에 쓰는 거를 호면이라고 하는데 땀이 많이 나니까 이게 냄새가 심하잖아요.
1: 그렇죠.
5: 근데 옛날 스타일들은 이걸 관리를 잘 안 하셔가지고 거의 썩는 수준이에요.
0: 냄새가 진짜.
5: 요즘은 청소 이 도구나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운동 끝나고 땀 차 있을 때 얼른 이렇게 간단히라도 닦아두고 하면은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사실 땀 냄새가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이러면 왠지 아니 초보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조금 검도는 그 문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5: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와서 한 달만 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하면 나 맨날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꾸로예요. 우리 사범님들은 늘 맞아주시고 초보자 아직 안 썼는데 때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썼어도 그렇다고 이걸 심하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거의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때리고 뭐 초단 2단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다시 복수를 감는 거죠.
1: 이 죽도도 종류가 있나요? 아니면은 다 똑같은 거로 사용을 하는지.
5: 죽도는 원래는 다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고 옛날에 30년 전에는 그래파이트로 된 거를 잠시들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죽도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 1, 2주, 2, 3주면 다 깨져요. 그래서 이거를
1: 다시 교체해야 돼요.
5: 바꾸거나 너무 바꾸는 주기가 짧아지니까 그래파이트는 안 깨지니까 그걸로들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사용하는 분들이 없고 죽도는 한번 사용하면 집에 가서 반드시 이렇게 좀 갈아서 칼을 써도 이 정성을 들여서 날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죽도도 날을 세워주셔야 한 1년 쓸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안 하면은 한두 달도 못 써요.
1: 그렇구나. 다 관리하기 나름이구나.
5: 그렇습니다.
0: 서양에는 펜싱이 있다면 동양은 바로 검도인데, 그렇죠? 우리 그 한인 사회에 또 검도인들이 전국 체전 뭐 이런 데서도 미주 체전, 많은 활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1: 한번 소식 좀 전해주시죠.
5: 저희가 LA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전 뉴욕 체전 때 처음으로 LA 체육회 소속 저희 검도 네. 단체전에서 우승을 처음으로 했어요. 오. 그런 적도 있고 네. 또 전국체전은 매년 나가는데 네. 저도 이제 작년까지 4년 동안 선수로 네. 나갔고 네. 올해는 감독으로 나가요.
0: 네.
5: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좋은 성적은 못 했지만 네. 그래도 한 3등, 2등까지는 계속 했어가지고
0: 네.
5: 예, 그래도 그냥 네. 명색은 그냥 세우고 왔습니다.
0: 아니 한국에서 전국체전하면 네. 이렇게 해외 동포들이 그렇죠. 다 참여를 하는
1: 다 모이죠.
5: 그렇습니다.
0: 그게 꼭 이기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의 네. 그 축제고 거기서 네. 교류하시면서 좋은 인맥도 끈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빅토리아 한 선생님은 참가를 해보셨어요?
4: 아니요. 저는 조금 바빠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후배 양성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4: 그렇지만 이제 검도가 참 네. 어려운 운동이잖아요.
0: 네.
4: 전 30년을 했지만 요즘에 와서 아 이게 진짜 검도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0: 네.
4: 30년을 머리 쳤지만 아 이제 와서 이제 한 방에 나가고 이제 와서 머리 치는 폼이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던 여자분들 는 좀 어려운 거지만 네. 그래도 도전하셔서 네. 생활에 활력도 되고
0: 네.
4: 또 신체에 좋은 점도 많으니까
0: 네.
4: 일단 여성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1: 어떤 지금 그럼 여자분들도 네. 오시나요?
4: 그렇죠. 도장에 있죠. 각 도장마다 이제 한두 명은 있으실 거예요.
0: 네. 네.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5: 검도는 네. 사실 뭐 태권도 이런 건 4, 5살 때부터도 시키는데
0: 네.
5: 저는 가능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면
0: 네.
5: 적어도 한 8살, 10살
0: 네.
5: 정도는 돼야 이거를 쓸 수 있지 너무 어릴 때 이걸 하면
0: 네.
5: 금방 실증을 낼 수가 있어요.
0: 네.
5: 그래서 저는 한 10살 정도부터 네. 시작하는 거를 recommend하고
0: 네.
5: 학생들이 되게 이게 하기 또 좋은 운동인 것 같고
0: 네.
5: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0: 네.
5: 둘째가 어려서부터 너무 그냥 좀 나대는 좀 그런 편이었어요.
0: 네.
5: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했는데
0: 네.
5: 뭐 ADHD 뭐 그 그 딱 그 문턱에 있다.
0: 네.
5: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얘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0: 네.
5: 생각을 하다 10살 때부터
0: 네.
5: 검도도장을 이제 데리고 다녔죠.
0: 네.
5: 그랬더니 거기서 기운을 쓰고 나니까
0: 네.
5: 완전히 정상이 있는 거예요. 산만함이 많이 줄어들고
0: 네.
5: 저는 저희 아들 그렇게 해서 제 네. 평생에 제일 잘했던 일이
0: 네.
5: 제 작은 아들을 검도를 시켰던 그런 일이 있고
0: 네.
5: 저희 또 제

0: 나왔어.
1: 보통 일반인들이 네. 검도장 가면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어. 내가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대련은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그쵸. 처음에 이렇게 검도장 가서 그런 어, 프로그램의 순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0: 어, 처음에 들어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시작을 해요.
2: 네.
0: 어. 그래서 보통 그냥 걸음걸이가 아니라 검도 걸음걸이는 어. 왼다리를 그러니까 뒤로
1: 스텝을
0: 하고
1: 먼저 배우는 거군요.
0: 그렇죠.
2: 이게 두 스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제 네. 밀어 걷기라고
2: 네, 이렇게 이렇게
0: 우리가 네. 검도를 이제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제 선수들 칠 때 네. 이렇게 번쩍 날라서 치는 것 같은데
2: 네.
0: 보면은 오른발을 앞으로 딛고 쳐요.
2: 네.
0: 근데 많은 경우 이 구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른발만 보이지 왼발의 작용을 몰라요.
2: 네. 아.
0: 근데 우리가 스케이트 선수들도 보면
2: 네.
0: 앞발이 있다고 앞발이 가는 게 아니라
2: 네.
0: 뒷발로 버티고서 몸을 밀어야
2: 아,
0: 그렇죠. 몸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2: 네. 네.
1: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스텝을 배우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아예 없으실 분들은 어떻게?
0: 체력이 아예 없어도
2: 네.
0: 하시다 보면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1: 네. 오, 그렇군요.
2: 차차차 스텝도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진짜 스텝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0: 그렇습니다.
2: 네. 야. 검도로 나도 한번 집중 단련도 해보고 체력도 단련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3: 네.
2: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드나요? 이거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뭔가요?
3: 맨 처음에는 그 네. 줍도 하고 이렇게 네. 아, 주워고 안 사고 네. 도복만 사면 되고요.
2: 네.
3: 어, 맨 처음은 좀 힘들지만
2: 네.
3: 그냥 꾸준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역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온 게 아닌가. 예 네. 그렇게 생각해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힘들더라도.
2: 네 지금 네. 도장에서 최고령으로 시작하신 분 케이스 좀 알려주세요.
3: 어느 분이겠죠?
0: 어 저희는
2: 네.
0: 어 이제 예전에 검도를 하셨던 분들이 또 저희 도장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2: 네.
0: 제일 어린 학생은 남학생 8살,
2: 네.
0: 또 여학생 11살,
2: 네.
0: 그리고 최고령 선생님은 검도를 한 60년 하신 어, 현재 올해가 딱 80이세요.
2: 네.
0: 저희 또 저보다도 젊은 사범님들하고도
2: 네.
0: 같이 다 대련 수련
2: 네.
0: 뭐 하는데 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네.
3: 그 샌디에고 네. 목사님들이 샌디에고 네. 계시는 목사님들이 네. 나이 들어서 하셨는데
2: 네.
3: 저번에 씨앗밭 나오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2: 네.
3: 웬 기운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2: 네.
3: 예, 그분들도 굉장히 늦게 시작하셨어요. 60이 넘으셔서 시작하셨고
2: 오.
3: 그 도장에 다 목사님이 사범님이시기 때문에
2: 네.
3: 그 학생들도 다 사범 목사님이세요.
2: 아.
3: 샌디에고 도장.
2: 네.
3: 네.
2: 와 그렇군요.
3: 네.
2: 야 우리 삶에도 뭔가 이렇게 기압이 들어가야 에너지가 나오듯이 그 기압과 정신 수련을 하면서 야 그러면 그냥 어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그런 경기 있으셨어요?
0: 이 시합이라는 게
2: 네.
0: 나갈 때마다 조금씩 요령이 느는 것 같아요.
2: 네.
0: 정말 어, 처음 나갔을 때는 제 역량대로.
2: 네.
0: 그걸 분명히 나는 이 정도까지 했었는데 발도 안 떨어지고 팔도 안 뻗어지는데
2: 네.
0: 몇 번을 나가보니까 아 이게 이제 유령이 생겨가지고
2: 네.
0: 어, 평소에 운동하든
2: 네.
0: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뭐든지 아무리 뭐 어려운 거 나는 안 해본 거라도
2: 네.
0: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2: 네.
0: 되잖아요.
2: 네.
0: 이 시합도 똑같은 것 같고
2: 네.
0: 이렇게 어, 검도는 정말 순간적으로
2: 네.
0: 딱 그 이제 기회를 봐서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2: 네.
0: 되게 이제 아 내가 맞으면서도
2: 네.
0: 아 상대가 되게 잘 쳤다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2: 네.
0: 어떤 때는 내가 치면서도
2: 네.
0: 아 이번 건 머리가 참 잘 들어갔다.
2: 네.
0: 그런 희열감이 있죠.
1: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검도는 어떻게 스코어를 하나요? 저는 그 검도 대련을 아. 직접 보지는 못해서
2: 네.
1: 실제 예. 일반인들이 이거를 우승자를 가리려면 예. 어떻게 점수를 하는지.
0: 어, 검도는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 시합을 하는데
1: 아, 시간을요?
0: 네. 예, 3판 양승제로
2: 네.
0: 시간이 어, 끝날 때까지 만약에 승부가 안 났으면
2: 네.
0: 연장으로 무제한으로 해요.
2: 네.
0: 그때는 이제 한 판만 이겨도 끝나는
1: 아,
0: 거죠.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우리가 타격 부위는
2: 네.
0: 이제 머리, 손목,

0: 그리고 허리 세 군데,
1: 네.
0: 그리고 찌름이라고 이제 목 찌르는 게 있는데,
1: 네.
0: 저희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주로 네. 머리, 손목, 허리를 많이 치게 되죠.
1: 고개를 딱 치면 이기는 거죠.
2: 점수가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심판이 세 군데 서가지고
1: 네.
0: 주심 하나, 부심 둘 해서
1: 네.
0: 두 명 이상이 깃발을 들면
1: 네.
0: 이제 득점으로 인정이 되죠.
2: 득점 인정되는구나.
1: 옛날 그런 칼싸움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정신들이
2: 맞아, 맞아.
1: 그리고 그 안에도 스포츠맨십이 있고 도가 있더라고요. 이야 야 하고 찌르면서 막대기 하나 만들고 나면 막 두려울 게 없으시겠어요.
2: 아까 난 우리 여자 사범님이
1: 네.
2: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소리가
1: 네.
2: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구나.
1: 네.
2: 그냥 짜악 하는 소리가 아니야.
1: 네.
2: 그런 걸 느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국 체전도 있고 또 참여를 예. 많이 하는데요. 우리 미주 대표 선수들이 멋진 검술놀이 LA 한인의 기상을 널리 떨치고 오시길 저희 굿모닝 차차차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빅토리안 관장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아모르 파티라고요.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한번 기합 한번 넣어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3: 야!
2: 너도 파이팅!
1: 감사합니다. 네.

어머, 우리 로빈님이 주성식 관장님 제자셨다고 합니다. 검도하기 전에 묵상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함께하신 우리 주성식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모두가 발룬티어로 프로핏 안 남기고 운영하는 도장이라고 그래요. 중앙검도장 버먼트와 일가에 있고요. 213-760-2929-760-2929 우리 빅토리아 한 미용실 원장님이기도 하시고 또 검도장의 관장님이십니다. 정검관이라는 곳인데요. 유가와 세라노에 있습니다. 문의번호 213-760-2929.

0: 아모르 파티.
1: 이게 무슨 파티야? 가 아니라 바로 아모르 파티. 그러면 내 인생의 운명을 사랑해라 라는 그런 멋진 말이죠. 아모르 파티.
2: 파티.
1: 자, 오늘 여러분의 운명은 뭔가요? 주어진 길 받아들이고 나아가다 보면요,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든 그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야 오늘 얼마나 덥나 볼까? 땀 좀 내볼까? 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4: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탱자 뮤직 극장 오늘은 특별한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 1시 월드컵에서 프랑스와 만나는 나라 바로 모로코입니다.

저 탱자도 모로코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카사블랑카 영화에는 그렇게 멋지게 뭔가 매력적으로 로맨틱한데 여기가 어디요? 바다 옆에 서 있는 거대한 모스크, 핫산 모스크였습니다. 대서양 파도가 부딪히는 곳에 세워진 그 건축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중세 도시의 골목길 페스. 들어가면 길을 잃을 것 같은 좁은 길인데 그 안에는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상인들의 인사, 여행자를 즐겁게 반갑게 맞아주는 따뜻함. 그때 느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이 그 나라의 크기를 만드는구나. 지금 들으시는 곡은 모로코를 비롯한 그 일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야라야라는 곡.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의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축구에는 골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이 경기 후에 어머니께 달려가는 그런 어머니를 향한 골 세레모니. 모로코의 자랑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 그는 유럽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나라 모로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힘든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아들은 골을 넣은 뒤 가장 먼저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응원단은 어쩌면 경기 중 관중석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시 있을 경기 모로코와 프랑스. 이 두 나라는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과거 프랑스의 보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장은 과거를 반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축구라는 언어로 만나는 곳. 프랑스에도 모로코에도 아프리카의 뿌리를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킬리안 움바페 선수도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보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꿈을 꾸며 갈아가는 그 인생 얘기도 함께 볼 수가 있네요.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 안에는 하키미의 어머니 같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우리, 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작은 이민자의 선수들이 아닌가. 꿈을 등에 업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뛰는 사람들.

0: نبغيك عايشة ونموت عليك. هادي سيد حياتي وحبي، انتي عمري وانتي.
1: حانجم دريشتون غوغن عايشة. 아프리카의 모로코에는 또 아이샤라는 여자의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칼레드가 부른 아이샤에 이어서 모로코 하면 카사블랑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모로코에 사람들이 프랑스로 이민을 많이 갔다고 그래요. 옛날에 보령이면서.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정말 의미가 있겠네요. 여러분의 제2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온 분들은 미국, 또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고향 한국일 수도 있고요. 모로코 선수들에게는 또 유럽의 도시와 조상의 나라 모로코가 동시에 고향일 수 있겠네요. 오늘 경기도 기대가 되면서 이 카사블랑카의 바람을 타고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곧 만나요.

0: 7개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0: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1: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0: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10: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9: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 막국수 칠감 농산 콩국수 모밀 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10: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계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5: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4: 특허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5: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14: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1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18: 센터 메디컬 그룹
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3: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차차차. 2부는 2부의 남자 후니탱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알로하 하와이 남자.
0: 오늘
1: 남자입니다.
0: 하와이안 셔츠를 입으셨어요.
1: 근데 오늘 특이하게 또 비슷한 분위기로.
0: 오늘 우리 그냥 아, 우리 그러니까
1: 그쵸.
0: 점점 이게 통하나 봐.
1: 근데 저 카메라 이거 왜 이렇게 나 줌이 돼 있는 거야?
0: 왜요?
1: 저는 이만하게 나와요 지금.
0: 왜 그러지?
1: 이거 줌 좀. 줌 아웃 좀
0: 좀 빼주세요.
1: 진짜. 이거 완전 이게 뭐야?
0: 가만있어 봐.
1: 들고 해야겠다.
0: 가만있어 봐. 얼마나 줌이 됐길래요?
1: 너무 줌이 됐어 지금. 이거 뭐야? 이거.
0: 어머 진짜 어, 그러네.
1: 어, 감사합니다. 뒤로 툭 빼줘서. 어우 깜짝이야.
0: 나는 베이비 같아. 응애예요.
1: 좋아요.
0: 자 이제 네. 조금 있으면 모로코와 프랑스의 경기가 1시에 있네요.
1: 그렇죠.
0: 내일은 스페인과 벨기에 낮 12시. 토요일은 노르웨이 잉글랜드 낮 2시. 어 재밌어요.
1: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 그러니까.
1: 제가 일이 좀 있어갖고
0: 네 라디오 서울 들으시면서
1: 아 근데 노르웨이 건 꼭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0: 어
1: 잉글랜드하고
0: 홀랑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1: 저 홀랑 선수 되게 좋아요.
0: 어 우리 훈이의 마음은 홀랑 가져가는 홀랑 선수
1: 최고죠.
0: 아까 끈했기 얘기
1: 어, 저 처음 배웠어요. 몰랐어요.
0: 어 아, 머리를 질끈 묶는 우리 한인분들도 요즘 남자분들이 머리를 포니테일 그렇게 묶는 분이 계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0: 왜요?
1: 예? 네. 남자분이 머리 이렇게 길어서 묶는 거는 그러니까 기는 것까지 괜찮은데 네. 묶는 건 좀 골프기 싫더라고요.
0: 아니 프로이 치는 것보다 저는 묶는 게
1: 그래요?
0: 좋던데?
1: 그래요? 프로이 치기 더 멋있던데? 오히려?
0: 그래요?
1: 네, 오히려?
0: 더운데 지저분해 보이고
1: 그럼 자르던가.
0: 아니 그래서 왜 기르세요 했더니 네. 이발하지 않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개성 있는 분들이 특히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고 보니까 기르다 보니까 그냥 쩜매게 된다.
1: 잘 어울리신 분도 있어요.
0: 예.
1: 진짜 잘 어울리신 분은 잘 어울리신데 저거 아는 형님 중에
0: 예.
1: 이거 말해도 되나? 예. 그분이 약간 연예인 닮았어요.
0: 네.
1: 근데 좋게 보면은 되게 좀 잘생긴 쪽이 닮았고 좀 우습게 보면은 우리 옛날 김종서 씨
0: 네.
1: 되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되게 닮았
0: 아니 응? 락커 김종서 네, 가수 네, 네.
1: 그분도 좀 닮았고 또 다른 네. 여러 명도 닮았는데 이 형이 네. 되게 좀 말랐어요.
0: 네.
1: 근데 이 형님이 또 머리도 길러.
0: 어.
1: 근데 같이 술 먹다 머리 이렇게 묶어서 막 묶는 걸 보니까 너무 여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 형 이건 아니잖아요. 막
0: 네.
1: 가뜩이나 마른 머리 뒤에서 묶으면 진짜 지나가던 여성이 뒤에 보면 여잔 줄 알고 막 말건다니까요. 아 이건 좀 아닌데.
0: 아 그런
1: 저도 길러본 적은 있어요. 제가
0: 진짜요?
1: 예전에 네.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잠깐 하다 쉴 때가 하여튼 뭐 그런데
0: 네.
1: 하여튼 옆에를 길러보고 싶어갖고 처음으로 길러서 쫙쫙 넘기면서 이제 붙이면서 길러서 겨우겨우
0: 제비 염색.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1: 어 근데 염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뜨니까 탈색을 전체를 해갖고 엄청나게 길렀거든요. 길고 길고 막 이제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살찌기 전이긴 해요.
0: 네.
1: 근데 제가 수염이 잘 자라거든요.
0: 네.
1: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산적 같은 거예요.
0: 그러니까
1: 주변 사람들이 머리 붙이니까 너무 깡패 같다고.
0: 네.
1: 그래서 자르라고 만나는 여자들마다 자르라고.
0: 응. 여자 눈을 믿어야 돼.
1: 지저분하다고.
0: 응, 응. 그래서 잘랐어요?
1: 그래서 잘랐죠. 그래서 저는 평생 못 길러요.
0: 왜요?
1: 그 고비를 못 넘기겠더라고요.
0: 아, 그 힘들어요. 나도 평생 이거 머리 못 기르겠어요. 그래도 고비를 못 넘겨.
1: 남자분이 또 길러서 멋있는 분은 진짜 뭐 옛날 신성우 씨 같은 분이 얼마나 멋있어.
0: 멋있죠.
1: 테리우스 같은 느낌 멋있지. 그런 분들이랑 네. 멋있긴 한데.
0: 네.
1: 이게로 말하면 좋겠다. 조재진님 있잖아요. 우리 가수 조재진님. 그분 요새 따라하는
0: 네,
1: 따라하는 그 코미디언 아세요?
0: 아 그분
1: 둘이 나서 하는 너무 웃긴 거예요. 머리 길러 그런 머리 스타일 내가 될까봐 저는 못하고 옛날 최양락 선생님도
0: 네.
1: 알까기 할 때 이렇게
0: 알까기?
1: 단발머리
0: 오, 맞아 맞아
1: 좀 재밌죠. 개성 있죠. 네. 멋있긴
0: 어때요? 저는 미국 사는 게 좋은 게 그런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1: 멋있지.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멋있어요. 그건 좋아요.
0: 한국은 어떤 그게 있어요. 왜 가을에 네. 바바리 코트가 유행이면 다 바바리고.
1: 맞아, 다 똑같아.
0: 제...
1: 무슨 패딩 하나 유행하면 다 있고.
0: 그리고 그 봄에 찐분홍이 유행이면 다 찐분홍. 해바라기 무늬가 유행하면 다 해바라기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1: 너무 따라가는 게 좀 많고.
0: 일률적으로.
1: 네.
0: 그리고 또 그 룰에 어긋나면 공공이 적이 되는
1: 반사회적 인물이 돼버렸죠.
0: 제가 옛날에. 네. 미국에 오래 살다 이제 네. 한국에 오랜만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대종 공설운동장 수영장을 갔어요.
1: 아 너무 디테일한데.
0: 네. 네. 근데 비키니를 비키니밖에 없는 거야. 미국에서는 워낙 비키니를 입으니까.
1: 한국 수영장 가서 네. 비키니 입으셨다고?
0: 그래서 제가
1: 몇 년도에 몇 년도?
0: 그게 한 15년.
1: 뭐 그때 야.
0: 아 15 아니다. 18년 전이구나.
1: 18년 전? 오 마이 갓.
0: 그 정도 됐어요.
1: 야, 그게 야.
0: 너무 근데
1: 파격이다,
0: 제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때는 또 미국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그건 뭐 꺼릴 게 없잖아요. 여기는 뭐 뚱뚱한 아줌마도 없지. 그래서 비키니를 입고 그 수영장에 싹 들어가는 사람들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몸이
1: 끈?
0: 되나?
1: 아, 몸이 되시겠지만. 아니 끈? 아니, 완전 끈?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입었는데 문제는 수영장에서 안 걸렸어.
1: 그럼요.
0: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샤워하고 네. 사우나가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한 20분의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 네. 저희 어머니랑 이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여기 왜 어? 그런 이상한 걸 입고 왔냐고 비키니를
1: 흉하다고?
0: 어! 근데 내가 제가 아니 배만 나왔지 그러니까 수영복하고 똑같지만 뱃살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비키니는 뭐랑 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1: 노출이 심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0: 배가 배꼽이 보인 거지 그때는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얘가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지금 막 와서 그래요. 그러셔가지고
1: 그것도 이해하시죠?
0: 네, 다 이해해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네.
1: 그냥 헬로 그냥.
0: 하와이 우리
1: 거는 지금 딴 거로 색상이 궁금해.
0: 색상은요.
1: 무슨, 그러니까 오렌지 밝은색이 아니면 까만색
0: 그런 색이죠. 밝은색.
1: 그래 눈에 확 띄었지.
0: 와, 난 진짜. 그래서 한국 가서 수영장 갈 때는 절대 이제 비키니를 안 입어요.
1: 아니 입어도 한국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지 무슨 가시인가 뭐 거칠 거 있죠 위항상.
0: 근데 수영할 때는 안 걸치죠 어떻게 걸쳐요 그거를?
1: 그것도 항상 걸치던데 한국 분들은? 그 걸치는 무슨
0: 야외에서는 많이 걸치시죠.
1: 레드 가시인가
0: 좀 다 가리시는 것 같아. 네. 근데 뭐 어때요? 네 살 뭐 네 살과 네 살 부위만 다르고 조금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자고요.
1: 저는 오히려 못 하겠던데 나이가 드니까 저는 네. 못 벗겠더라고요.
0: 그래요.
1: 저도 위에다 자꾸 셔츠를 입게 돼요. 예전에는
0: 이런,
1: 맨날 벗고
0: 이런 분은 한번 누드 비치고 가서 깨져야 돼. 정신적으로.
1: 그러니까 멘탈이 깨질 것 같은데 갔다가 거기 가면 뭐 쟤다 뭐 할아버지밖에 네. 없지 뭐.
0: 아니 네. 아까 그 혼란 선수의 끈애끼 얘기했잖아요.
1: 네. 이름이 끈애끼?
0: 응. 이게 끈애끼. 경상도 방언이잖아요.
1: 그런가?
0: 끈 끈을 끈애끼라고 그래요 경상도에서.
1: 아 그래요?
0: 응.
1: 네가 끈애끼 했나 뭐 이래요?
0: 응. 오. 그래가지고 이게 그 혼란 선수가 그 머리를
1: 끈애끼.
0: 머리를 쩐매는 그 브랜드가 네. 한국 회사가 노르웨이에 이제 팔았는데 네. 그래도 브랜드 이름이 끈애끼라니까 얼마나 재밌어.
1: 야.
0: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역주행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 거 아세요? 르센느라고 들어보셨어요?
1: 르센느 팜?
0: 응. 르센느.
1: 르센느?
0: 네.
1: 혹시 거기에 그 여성분이 그
0: 한 분이 일본 갸루 귀신이라고 미나미 씨 있고.
1: 그리고 한 분은 또 저기 시골 어디에서.
0: 거제.
1: 그래서 시골 말 사투리 쓰시는 분.
0: 경상도 사투리.
1: 시골 말해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이에요.
0: 그래서 일본 그
1: 되게 귀엽던데.
0: 갸루 귀신 미나미 씨가 거제 야호 이걸로 유명해져서.
1: 그게 뭐예요?
0: 야호가 하이라는 뜻이래요. 일본 말로는.
1: 야호?
0: 야호가 하이인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1: 거예요? 그거 안 좋은
0: 근데
1: 말이었구나.
0: 그게 아니라 최근 더 이게 역주행을 해서요. 요즘 굉장히 팬들이 많은데 최근 또 논란이 된 게 있어요.
1: 뭐야?
0: 그 정말 그 아주 작은 그 엔터테인먼 회사에
1: 네?
0: 연예인이라고는 아이돌이라고는 이 리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1: 작은 그런, 기업이구나.
0: 아주 작은 테마트가. 건데 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야. 네. 막 어쩔 때는 라이브 캠을 열어서 그 쇼를 밤새 하기도 했고 팬들에 대한 정성이 통한 거지. 그래서 역주행을 해서 네. 옛날 2년 전에 나올 때는 뜨지도 않은 노래가 요즘 떴어요. 근데 다시 요즘 무슨 그 뭘로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 유튜브를 찍다가 거기서 무섭노라는 말을 했어요.
1: 그거 사투리잖아요.
0: 응.
1: 근데 그거 무섭노 그거.
0: 응.
1: 그게 왜 뭐.
0: 근데 어떤 PD가 일베
1: 설마 일베라고?
0: 왜냐면 노자를 쓰면
1: 에이 그거는 너무 오바다.
0: 일부러
1: 그걸 풍자한 만화였구나. 난 그 무슨 뭔가 했는데 풍자 만화 본 적이 있거든요.
0: 예.
1: 노자를 끄니까는 막 뭐라 하더라고. 응. 오빠 일배야 막 그러면서 난 왜 그러냐 때 그게 그거 풍자한 거구나.
0: 그래서 그 PD는 지금 뭐 항의 받고 PD 사퇴해라 이런 압력까지 받고
1: 현직 PD예요?
0: 응.
1: 뭐 그래서 뭐야?
0: 유명한 PD예요 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살기 잘했다. 한국 가서 말을 잘못하면 그냥 갑자기 마녀사.
1: 아는데 사투리인데 그걸 왜? 그래?
0: 그것도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아?
1: 그럼 뭐 아메리카노는?
0: 아니 꼭 뭐 표준말만 써야 돼?
1: 그러니까.
0: 자기 사투리 고향 내음 나는 사투리가 어때서?
1: 아니 뭐 강호동 씨도 얼마나 내 꼬야 막 가자 막 맨날 이런데
0: 무슨 비슷했어.
1: 이제 뭐 얼굴이요?
0: 그래서
1: 자 진짜 강호동 그 옛날에 갑자기 딴 말이 죄송합니다만 그 여기 백땡이라고 그 고깃집 있었잖아요 일가에 체면 지금 바뀌었지만 그때 초창기 때 강호동 씨 그 브로마키라고 그래? 이렇게 전신 등신상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 친구들을 접대하려다가 걔들이 코리안 바베큐 가져갔고 네. 그 몰을 보여주고 챔만 플라자도 워낙 활성화했으니까 거기 보여주고 데리고 갔거든요. 네. 미국 애들을. 네. 한 3명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강호도 씨가 이러고 서 있는 동생이 아니고 뭐야 이랬던 네. 등신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를 미국 애들이 야 이거 네 거야 그러는 거예요.
0: 너무 비슷하다.
1: 이 가게 네 거냐? 뭔 소리야?
0: 네 거냐?
1: 네 사진 앞에 있다고. 보니까 강호동 씨가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네가 주인이냐고. 나 이거 다 아니야. 유명한 한국 코미디언이고 애틀레틱 막 레슬링 선수 그랬더니 자기는 네 가족 넌 줄 알고 네. 니네 가족이 하는 식당을 잘 데리고 온 줄 알았대요. 아, 나 그런 사실 안 갔잖아. 그 둘이 같이 갔대요. 둘이 같이 갔어. 아, 뭐 비슷해요.
0: 야, 요즘
1: 아무튼 그 르센는 이름이
0: 르센는
1: 네. 노래 한번 들어줘야겠네.
0: 근데 위기가 또 기회라고요. 오히려 네. 그런 일베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 일본 파동 때문에 네. 저도 알게 되고 이게 누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
1: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좀 너무했다.
0: 그렇죠. 네. 좀 자유롭게.
1: 저 근데 끝에 그게 붙이면 그런 뜻인지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그 뜻을. 네.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참, 네. 하여튼 웃겨.
0: 리센더라는 그룹의 이름은
1: 그 여자분 되게 귀엽던데.
0: 센트 응? 향기 네. 그리고 씬 이걸 네. 따서 다시 그걸 립 캡처한다라고 해서 르센더라고 지었대요. 노래를 통해서 향기와 어떤 장면을 연상한다는 거지.
1: 아, 너무 너무 내용이
0: 아무튼
1: 작던데?
0: 그래서 외우라고
1: 그 역주행을 한다고요.
0: 네.
1: 그 예전에 그 뭐지 그 위 아래 위 아래 그
0: 그것도 역주행.
1: 그것도 완전 역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0: 군대에서
1: 뭐 누가 이렇게 직캠이라고 해서 찍은 거. 그러니까는 이제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0: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1: 꾸준히 하다 보면 맞아요. 언제가 알아주는 거야.
0: 저기 맨 땅에서 노젓는 거 하다 보면 홀랜드?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1: 그 노르웨이.
0: 아 노르웨이, 노르웨이 요즘 이... 세레모니.
1: 그거 걔네들 그럴 때 그분들
0: 바이킹 노젓는 거. 그거 영상 봤어요.
1: 네, 멋있죠.
0: 모두가 누가 하나 이렇게 그냥 아스팔트에서 지으니까 자전거 타고 오다가 다 줄져서
1: 아,
0: 노젓는 거야.
1: 재밌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0: 우리는 뭘로 할까요?
1: 우리 막 붙이고 이래야 되나?
0: 우리는 강강수월래가 있지 않나?
1: 그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잖아.
0: 강강수월래.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1: 그러게 뭐 하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0: 우리 거북선이 있잖아.
1: 근데
0: 바이킹은
1: 뭐 입에서 불품
0: 거북선을 어떻게 할까? 거북거북하면서.
1: 거북거북.
0: 아무튼 요즘 네. 그렇게 역주행을 한다는 르센노의 노래 준비했어요.
1: 제목이 뭐예요?
0: Love Attack.
1: Love Attack. 사랑의 공격.
0: Love Attack.

0: 르센의 러브 어택 들으셨습니다. 2년 전에 나왔다가 차트에도 못 끼다가 요즘 이게 10위까지 올라갔대요.
1: 와.
0: 뒤늦게 지구멍에도 볕댈 일에 있는 거야.
1: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네. 또 성공을 해야죠.
0: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아 귀엽던데요 뭐. 아주 너무 귀엽던데요. 근데 이쁘다는 느낌보다도 진짜 귀엽더라 그분.
0: 오늘은 그렇게 얘기했어.
1: 뭐야?
0: 덥노? 네? 우리 사투리
1: 아,
0: 덥냐?
1: 되게 못하시네요 사투리를.
0: 해봐요.
1: 액센트가 전혀 안 사네. 해보세요. 덥노? 이게 뭐예요? 덥노?
0: 어 그렇지. 네.
1: 와 네 뭔데?
0: 네 잘한대.
1: 나 좀 한다 아이가. 나 좀 친다.
0: 야, 너 진짜.
1: 아마 으따 흑설 덥다.
0: 네 고향 어디가?
1: 내 고향은 뭐 글로벌이 서울이? 글로벌 아이가.
0: 글로벌.
1: 네. LA다. 네.
0: 자 LA 캘리포니아에서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은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용자회길 36년 용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숙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 소중한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바로 홈쇼핑 월드
9: 안녕하세요.
0: 김미경 실장님.
1: 저 이름 말씀할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9: 예, 예, 반갑습니다.
1: 아, 실장님 오늘은 네. 또 뭘 살려요? 네.
9: 한인타운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10: 아우 깜짝 놀랄 가격과 깜짝 놀랄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1: 오늘 또 들어오시자마자 네.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 네. 지금 저희한테. 네. 네. 네.
0: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아니 브이나팡 네. 홈쇼핑 월드님이 광고합니다. 홍명보 감독님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감독님 덕분에 홈쇼핑 월드에서 눈물의 32강 세일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독님 덕분에 우리가 이러셨는데
1: 이게 진심인지 편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0: 감독님 땡큐 네, 했는데 네. 32강은 빠지고 경제 살리기
1: 이번에는 네. 경제 살리기입니다. 아,
0: 창고 대배충 기대돼요.
10: 첫 제품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네. 김치가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 아, 드디어 왔어요 김치.
10: 저희 김치 3종 세트 아시죠? 네네. 배추김치, 네. 총각김치, 갓김치인데
1: 그렇죠. 네.
10: 갓김치는 돌산갓김치 최고의 원물 총각김치
0: 네. 또,
10: 아, 그리고 고랭지 배추로 만든 아. 배추김치인데
0: 네.
10: 2021년 김치의 날 하 대통령상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0: 네.
10: 드셔보시면 아, 왜 진짜 대통령 상 받았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1: 네. 네.
10: 진짜 맛있어요.
0: 전 총각김치 팬이에요. 맛있어.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0: 아, 왜요? 네. 아, 왜 안 진짜?
10: 아니 저희 딸은 갓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네. 엄마 이런
0: 김치가
10: 다 있냐고 진짜. 오마이갓.
1: 진짜. 어, 네,
10: 진짜. 아, 진짜로 맛있었다고. 어,
1: 아니 그러니까 미국사람이 그래 오마이갓 그러고
10: 진짜로. 또 뭐 그것만이 이제 신토불이 네. 인기 상품 창고 대방출 세일을 하거든요.
0: 네.
1: 잠깐만 그럼 김치를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홈쇼핑 월드 가면
10: 기다리시니까
1: 좋습니다, 여러분.
10: 빨리 오셔야 돼요. 네. 10일 안에 다 솔드아웃됩니다.
1: 그렇죠. 빨리 예. 서둘러야 됩니다. 김치는.
10: 네. 자 그리고요. 떡 고시로. 4종 세트가 들어왔거든요. 콩고물 찹쌀떡, 검정깨 두텁떡, 검정콩, 검정깨 인절미, 생모시 두텁떡. 이게 각각이 10개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1: 네.
10: 이거 드셔보셨어요?
1: 저는 먹어봤어요. 두텁떡이랑.
10: 두텁떡 너무 맛있죠.
1: 인절미.
10: 네. 찹쌀가루 쪄가지고 안금소 넣어가지고 둥글게 빚어가지고 검정깨 싹싹싹 입혀가지고.
1: 제 와이프가 좋아요.
10: 네. 이거에 임금님 생신상에 진상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1: 네.
10: 그리고 뭐 콩고물 찹쌀떡은 국담 찹쌀 모시 잎 견과류 콩고물 최고의 조합이잖아요.
1: 네. 네.
10: 생모시 두텁떡은 옆에 그 연두색 아우 너무 예쁘게 가루가 입혀져 있는데 이게 네. 모시 잎가루. 그다음에 인절미는 검정깨하고 흠자가 너무 좋은 조합이잖아요.
1: 그쵸, 네. 네.
10: 꼭 드시러 와보세요. 이게 9불99가 지금 6불99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1: 아, 좋다.
10: 다 네. 뭐 마트랑 가격 비교 불가입니다.
1: 네, 그럼요. 네.
0: 10개 개별 포장.
1: 네.
10: 또 이번에는 군상 화우당에서 갑오징어 볶음, 쭈꾸미 볶음이 들어왔거든요. 거기다 네. 통통 낙지 볶음까지 들어왔어요.
1: 맛있겠다.
10: 이게 8불99인데 6불99에 세일하는데 가격도 놀라운데 맛은 그냥 어메이징합니다. 이 화우당이 어떤 업체냐면 우리나라 네. 최고의 수산물 가공 업체예요.
0: 네.
10: 그래가지고 이게 통통 낙지 볶음 같은 경우에는 재료부터 달라요. 그 낙지가 진짜 네. 통통하고 네. 탱글탱글하거든요.
0: 네.
10: 뭐 이거 캠핑할 때 가져가셔도 되고 집에서 드셔도
1: 그렇다.
10: 되고.
1: 네. 네.
10: 쭈꾸미 볶음은 저희 딱 데펴가지고 바로 이게 밀키트잖아요. 다
1: 네. 그렇죠. 네.
10: 데펴서 밥에다 슥슥슥.
1: 네, 술안주로 진짜 좋은데.
10: 걱정하지 마세요. 대왕 갑오징어 볶음도 있거든요.
1: 갑오징어 볶음. 네.
10: 이거 네. 드시면 이제는 소면 딱 넣으시면 그냥 바로 소주
1: 맛있지.
10: 생각이 나죠. 일반 오징어가
1: 배고파.
10: 아니고 네. 갑 오징어라서 더 맛있어요.
1: 그렇겠다.
10: 갑이야. 예예.
1: 근데 이게 지금 6불99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10: 거기다가 해담은 전복 톱밥이 왔거든요.
0: 톱밥.
10: 이거 기다리신 분 너무 많으셨어요.
1: 이거 네. 저도 언제 오나 사무실에서 좀 먹었거든요. 사놓고.
10: 이게
1: 맛있어요.
10: 톳이 바다의 네. 블루초라고 불리는 거 아세요?
0: 네.
10: 알긴산하고 후코이달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혈당 조절도 되고 콜레스테롤도 네. 낮춰주거든요.
1: 네.
10: 이게 거기다가 전복 안도산 전복도 들어가 있고 톳 덩어리가 막 들어가 있고 너무 맛있어요.
0: 네.
10: 저희 특제 소스에다 싹싹싹 비벼 드시는 거 아시죠?
0: 네.
10: 그러면 또 한 끼 뚝딱.
0: 야.
10: 근데 이게 네. 7불 99가 5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전복 톱밥 5불 99 여러분.
10: 그리고 저희 홈쇼핑 찾아주시는 월드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죽 많이 찾으셨는데 저희가 네. 해담은 매생이 버섯죽을 데리고 왔습니다.
0: 매생이 너무 좋아. 매생이 건강에도 좋고.
10: 그러니까. 아, 저는 서산에 살아서 매생이 되게 잘 알거든요. 저희 옆에 대산에 가면 매생이를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싹싹 긁어내면 그때 매생이가 몸에 독소 빠지는 데도 좋고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7불99가 5불99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생이만 들은 것도 아니고 국내산 매생이, 국내산 버섯이 크득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와, 이제는 해담은 별미 꽃게탕 800g이에요.
1: 야, 꽃게탕까지.
10: 이게 손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딱 드실 때 한 입에 쏙쏙쏙 들어가게끔 손질이 돼 있거든요. 국물은 얼큰하고 속이 확 풀리는 맛이에요. 이게 24불99가 14불99에 드실 수 있습니다.
0: 너무 가격
10: 3인분까지 가능합니다.
0: 꽃게탕을 14불99에.
10: 저희가 꽃게탕을 먹고 싶지만 재료 손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시죠?
0: 꽃게가 얼마나 비싼데요 또.
10: 저희 홈쇼핑 월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군산 화우당에서 동태탕 900g이 왔습니다. 오늘 큰일 났는데 저녁에 자꾸만 소주 드시던
1: 동태탕에 꽃게탕이면
10: 너무 맛있죠.
1: 근데 동태탕 가격이 더 저렴하네요.
10: 5불99?
1: 우와. 아, 이거 진짜 먹어야겠다.
10: 이거 막 드시면 그러니까 국물 맛도 칼칼하고 동태가 굉장히 신선해요. 여기가 수산물 가공업체잖아요.
1: 화우당.
10: 그래서 양념도 특제 양념으로 만들어서 맛있고 이게 우리가 아가미하고 내장을 싹 잘 제거해가지고 쓴맛하고 비린내가 아예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또 거기다가 군산 화우당 해물 육개장이 왔습니다.
1: 해물 육개장이요?
10: 아, 저는 대천에 놀러 갔을 때 이 해물 육개장을 먹어봤거든요. 막 새우도 들어있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을 그대로 재현했더라고요. 얼마냐면 가격이 9불99가 6불99인데 가격 보시고 먹으시면 절대 믿기지 않으세요. 맛은 그냥 해물을 저희 바다에 있는 해물을 제 몸속에 그득하게 넣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맛있겠다. 해물 육개장.
10: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군산 화우당 아구찜 조림.
1: 집에서 아구찜도 이제 먹을 수 있어요. 편하게.
10: 이게 또 살짝 말린 아구예요. 그래서 쫄깃쫄깃해요. 이거 양념도 맛있고 그냥 밥에 쓱쓱 비벼 드셔도 되고 밥 반찬, 술안주로 최고입니다. 와.
0: 가격 너무 좋네요.
10: 거기다가 여기 화우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 해산물 가공업체니까.
1: 가공업체니까.
10: 그다음에
0: 899예요. 899.
10: 이게 다 드시고 저희가 이 닦으시잖아요. 저희 이치 치약도 있는데 잇몸 치약, 이치 치약 다 좋은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잇몸 사이에 저희가 안 씻기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쓰시라고 어렵게 진짜 세관통과에서 가져왔거든요. 기적의 덴타르트 분말 치약이 왔습니다. 이게 유해 성분이 없어서 천연 유래 성분들만 만들어서 임산부도 안심하시고 쓰실 수 있는 성분이세요. 왜냐하면 다른 치약 같은 경우는 액상 치약이어서 그러니까 그 상쾌하긴 하는데 그 쓰고 나셔도 안에까지 쏙쏙 침투했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루로 돼 있거든요. 좀 분말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액상 치약에다가 조금 넣어서 쓰시면 되는데 그 치약이 잇몸 틈새까지
1: 구멍으로
10: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침투를 해가지고는
1: 놓치는 부분 없이 해주는구나.
10: 독소하고 치태하고 니코틴까지 쏙 빨아들여요.
1: 맞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10: 이거 특허청에서 특허도 받은 거고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 서울대 분들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말 치약은 34불99가 24불99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1: 신기하다. 이거 써보고 싶다.
0: 치아 건강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0: 밥 먹었고 이도 닦았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얼굴로도 가봐야 되는 코리아나 퓨르토 라운드랩 독도 화장품 크레이지 세일이 왔습니다.
1: 독도라고 크레이지 세일?
10: 저희가 이제 몇 제품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에서 저희한테 물품을 더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리아나 앰프렌 피지와 트러블 집중 저격 앰플이 14불 네. 99가 4불 99입니다. 이게 민감한 피부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네. 얼굴 좀 빨갛게 되시고 네, 네, 네. 나시는 분들한테 네. 특효입니다. 또 퓨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이 있는데 도자기. 얼굴 네. 도자기 피부 만드는
1: 네.
10: 이게 모공하고 싹 메워지거든요. 네. 39불 99가 7불 99입니다.
1: 와.
11: 아니

0: 99입니다.
1: 오, 화이트닝 작용하는 제품이에요.
2: 코리아나 화장품 좋잖아요.
3: 좋죠.
2: 오늘 살 게 너무 많네. 다 동그라미야. 큰일 났네.
0: 맞아요.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뭐 동태 땅부터 시작해서 떡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3: 그러니까 지금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시부터 술안주까지 간 다음에 지금 화장품까지 나오니까.
2: 아니 오늘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은 게 많아요.
0: 저도 가격이. 저희 이렇게 화장품도 그렇고 저희 냉동물 딱 진열해 놓은 거 제가 막 마음이 흐뭇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왜 집에서 빨리 가서 돌려 먹을 생각에.
2: 끓여 먹을 생각에. 진짜요. 요즘 요리하기도 뭐하고 재료 사 갖고 뭐 하려면 이거는 시간. 하고 재료도 낭비되고
3: 그럼요.
0: 그리고 저같이 요리를 이제 하다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끓이는 게 훨씬 낫더라고. 밀키트 그렇죠. 준비해서
3: 내가 그래도 맛있다는 보장도 없고
0: 맞습니다.
2: 낙지 볶음이 69구야.
3: 그러니까
0: 또 라운드에 독도 자작나무 수분 토너 300mg, 쑥 진정 토너 300mg은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거를 딱 스킨으로 싹 닦아내시면 막 얼굴에 수분이 촉촉하거든요.
2: 네.
0: 이게 39불99가 9불99입니다.
2: 가격 좋다.
0: 진짜 LA 최저가예요.
3: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0: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자작나무.
3: 너무 저렴하다 진짜.
0: 라운드랩 제품.
3: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폴더 때문에 빨리 구하셔야겠네요. 네.
0: 또 라운드랩 독도 자작나무 수분 패드가 있는데 이게 80패드가 들어있거든요.
3: 네.
0: 이거 싹 붙이고 그냥 청소기도 미시고 설거지 하시면 내일은 또 다른 나. 화장 싹 진짜 잘 먹거든요.
3: 네네.
0: 제가 좀 보면 나름 피부가 나쁘진 않아요.
3: 좋으세요.
0: 다
2: 이거 붙여서
0: 49불99가 12불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좋아요.
0: 또 무조건 저희가 그거 기억나시죠? 미로의 32불 세일.
3: 32강을.
0: 네, 마지막 앵콜 세일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군상 영이오 바이오 간장게장인데 이게 오전에 옆집에서 드셨대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 막 사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옆집에서 먹고 사러 오는 간장게장이구나. 이게 39불인데 32불에 1+1로 드리고 있습니다.
2: 어머, 두 개의 32불.
3: 그러게요.
0: 거기다가 쫄깃쫄깃한 신전떡볶이 1kg.
3: 네. 네.
0: 또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두 개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3: 간장게장 하나 사시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들어오네요.
2: 네. 이거 사야겠다.
0: 저희 리킴 대표님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요번에 원체 스포츠 많이 하시잖아요.
3: 네.
0: 그 축구도 떨어지고 우리 한인타운 너무 슬프다.
3: 32불의
0: 위로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싼 가게 다 가지고 오고 홈쇼핑월드 꼭 방문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2: 정말.
0: 또 제주 특산품 기적의 마유 크림이 있거든요.
3: 네.
0: 이게 고순도 마유 정제 기술로 탄생한 그런 화장품 제품인데 사람의 가장 피부와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보습막도 하고 세포 재생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주도 면세점 판매 1위입니다. 이 가격이 더 놀라워요. 39불99가 32불인데 1+1로 드리고 있습니다.
3: 마유크림도 1+1이요? 32불에.
0: 또 이거 마유 비누 써보셨잖아요.
3: 저는 쓰고 있어요.
0: 마유 특산품 마유 비누인데 이것도 한 개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3: 비누를 선물로 주신답니다.
0: 또 25년 전통에 빛나는 저희 검은 약콩 서목대생식 아시죠?
3: 알죠.
0: 블랙푸드의 결정체.
3: 네.
0: 검은 쌀, 검은 콩, 약콩, 검은 깨가 들어있는데 이게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몸에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다른 해조류, 곡물, 과일까지 들어있어서 77가지 영양성분이 들어있습니다.
2: 네.
0: 생식으로 몸 한번 싹 독소해소하시기 바랍니다.
3: 네.
0: 또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매트가 있거든요.
3: 네.
0: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3: 사이즈가 확 줄었는데 없네요. 사이즈가 이제 초이스가. 그렇죠. 다 나가서 그렇죠.
0: 다 나가서.
3: 싱글이랑 남은 게 퀸이랑.
0: 싱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싱글이 저희가 99불을 32불에 드렸잖아요. 퀸 사이즈는 119불을 42불에 드렸잖아요. 손 이렇게 딱 대보시면 손님들이 이거 옷건 때문에 뜨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이게 저희 양모이불에 싹 싸놔도 시원해요.
2: 여름에 필수품이다.
3: 그렇죠.
0: 그러니까.
2: 자, 그리고요. 명란젓.
0: 명란젓이 왔습니다.
3: 백명란젓.
0: 저희 스테디셀러 명란젓인데
3: 네.
0: 짐정배 명인 대학문의 젓갈명이잖아요. 백남년전이 500g에 29불99가 19불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좋아요. 홈쇼핑 월드.
0: 그리고 은빛 다시멸치 있잖아요. 남해산 몇 개 안

0: 남았어요.
1: 이제 멸치 하나만 남았네요. 다시 멸치. 네.
0: 하나는 이것도 몇 개 안 남아가지고 네. 이게 6불 9구입니다.
2: 아, 좋아요.
0: 그다음에 대관령 손질된 황시체. 12불 99가 7불 99에 오는데 이거 무하고 콩나물 넣어서 끓여 드시면
2: 너무 맛있어.
0: 코약에 콩물 나요.
2: 진짜 네.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1: 미역시가 되게 좋아하시네.
2: 오늘 사러 가야 될 것
0: 같다. 그다음에 물 한 방울 썩지 않은 100% 수박 착즙.
2: 네.
0: 이게 가격으로 저희가 코스트코를 완전히 압도했잖아요.
1: 예.
0: 네. 코스트코는 4불 99인데 2불 99입니다. 그래도 6병 한 박스를 사시면 11불 99에 들었는데 이게 한 병으로 타시려면 1불 99밖에 안 해요.
1: 네네. 네.
0: 진짜
1: 수박, 이건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고 이거 다 녹이시지 말고 살얼음 상태 스무디처럼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2: 아이스크림 드시네.
0: 네.
2: 이거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
0: 아, 맞아요.
2: 홈쇼핑 월드.
0: 또 직화 짜장면하고 사천 짜장면이
1: 네.
0: 많이 남지 않았어요.
1: 얼마 안 남았던데.
0: 빨리 오세요.
1: 네.
0: 네. 6불 99가 4불 99입니다.
1: 네.
0: 또 100% 아라비카 블랙 원두퍼피 20스틱이 들어있는 게 이게 1플러스 2잖아요.
1: 그렇죠.
0: 1플러스 2 6불 99밖에 안 해요.
2: 세 박스.
1: 3박스에.
0: 이거 진하게 타가지고 설탕이나 뭐 알루로스 같은 거 넣어서 얼음 넣어서 드면 아이스 커피를 최고거든요.
1: 네. 이것도 그래 사무실에서 타먹긴 하는데 네. 제일 맛있는 네. 건 진하게 두 개 타셔가지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부어서 먹어요.
2: 아~
1: 되게 맛있어요.
2: 야~
0: 네. 아우 바리스타.
2: 먹을 줄 아네.
0: 콩바리스타님.
1: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0: 그다음에 그래핀 꿀잠 경추베개가 있거든요. 이게 기능성 경추베개입니다. 노벨상 수상한 신소재 그리핀으로
2: 네.
0: 우수한 열도성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있어가지고
1: 네.
0: 또 거기다 통기성까지 뛰어나세요. 그러다 우리 자다가 머리 뜨거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2: 네, 네.
0: 그런 게 없으시고 쾌적한 수면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2: 네.
0: 위생 향균 효과가 99.9%라서 세균 억제가 돼서 저희가 안에 혹시나 땀 흘리고 하면 세균 네. 침투했을까 봐 걱정하는데 네. 괜찮아요.
2: 네.
0: 대신에 위에 거피만 계속 빠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십니다. 그다음 고려은단 비타민 C 1000mg이 300전이
2: 네.
0: 10개월분이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1: 네.
0: 이게 100% DSM산 비타민인데 활성세포 산소 제거하는데 비타민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가격이 이제 변동 등 예정이니까 꼭 오세요.
2: 네.
0: 64불 99가 44불 99에
1: 예.
0: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0: 아 그리고 또 몸 피곤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진짜 몸이 부스트되길 원할 때
2: 네.
0: 종근당 건강 아인비타 멀티 비타민 이민샷이 있거든요.
2: 네.
0: 이게 딱 드시면
1: 네.
0: 신체 리듬이 확 돌아오는 느낌이 드세요. 이게 39불 99가 29불 99입니다.
1: 네.
0: 안에 10병 세트, 예, 세트입니다.
1: 네, 종근당에서 만든 멀티비타민 네. 이민샷 만나실 수 있고요.
0: 홈쇼핑 월드 초대박 사은품 세일이 있어요.
1: 네. 사은품 세일?
0: 제가 막 탐나요. 저 요즘에 막 얼굴 때문에 맨날 이거 집에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땡땡땡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영신건강 텐텐 비톡스가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제가 손님들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손님들이 이거를 오래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 네.
0: 아니 70 중반이 훌쩍 넘으셨는데
1: 네.
0: 얼굴이 되게 탱탱하셔서 아유 나 이거 쓰잖아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2: 네.
0: 근데 이게 129불인데 75불입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저희가 탱탱탱 비톡스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 네. 가져가신 거
1: 원플러스
0: 네. 거기다가 과일 모이스처 크렌저까지 네 개 무료로 드리거든요.
2: 와.
0: 이게 별명이 바르는 보톡스예요. 이게 천연 보톡스 역할을 하는데
2: 네.
0: 봉독하고 마누카 꿀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얼굴이 펴진다고 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2: 네.
0: 거기다가 더 프리미엄 제품은 영신건강 탱탱 비톡스 플래티넘이 있거든요. 이거는 20불이 더 비싸서 95불입니다.
1: 네.
0: 95불에 하나 더 드리고 그러니까 두 개 가져가실 수 있고 거기다가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4개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0: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홍삼정 6년근 홍삼정 에브리온 스틱이 아주 왔거든요.
1: 네.
0: 이거 진짜 가격 너무 저렴하지
1: 이게
0: 않아요?
1: 제대로 적힌 게 맞아요?
0: 맞아요. 원래 99불 와. 99잖아요. 하나에.
1: 예,
0: 근데
1: 예.
0: 홈쇼핑 월드니까 가능한데 1 플러스 3이 99불 와. 99입니다.
1: 아니 네 팩에 네 개.
2: 원플러스 3는 처음 봐.
1: 네 개 99불 99예요.
0: 네. 여기 뭐 당기부터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보약처럼 드시면 돼요.
2: 네.
0: 홍삼부터 시작해가지고
1: 하나씩만 딱 드시면
0: 네.
1: 됩니다.
0: 사은품이 신전떡볶이 1kg하고
1: 네.
0: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두 개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너무 좋다.
0: 포장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개별로
2: 좋겠네요.
0: 선물로 하셔도 되고
1: 뭐
0: 저는 저한테 선물 잘하니까.
1: 그렇죠. 네.
0: 저 혼자 먹고 있습니다.
2: 잘하셨어요.
0: 네. 또 우리 금상 군수님이 추천하신 6년금 근상 홍삼이 농축액에 240g이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4병 세트예요.
1: 네.
0: 이게 189불을 했는데 네. 세일 세일을 거듭해서 64불 50에 들어왔습니다.
2: 아~
0: 세일가 이게 반값 되는 세일이거든요.
2: 네.
1: 아. 가격이 진짜 초대박이네요.
2: 거기다가 사은품으로 신전떡볶이 1kg 원팩하고 과일 오시죠 클렌징 두 개나 무료로 증정해 주시죠.
1: 맞습니다. 또 호관절도 있어요.
0: 관절 특공이야. 예. 이거 기능 건강 기능성 식품도 받았고 GMP도 예. 다 받은 제품이거든요. 계단 올라가실 때 이 호관절 드시면 무릎이 달라진 거 느끼신다고 하시는데
2: 네.
0: 이게 249불이 149불인데 하나가 아닙니다. 1+1입니다.
2: 와,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1: 2개?
0: 예, 그래서 4개월 드실 수 있는 거예요.
2: 아. 거기다가 사은품이 신전 떡볶이 떡 1kg 원팩과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두 개를 무료로 주시는
1: 거예요. 그러네요. 와. 좋습니다.
0: 또 헬스랜드 미국산 알부민 120캡슐 무려 하나씩 드시면 4개월분이시잖아요.
1: 네.
0: 120불이 80불. 거기다가 한 명 구매하면 대박난 치명 골드. 저희가 판매가가 이게 79불이에요.
1: 네.
0: 치명이 공진단의 재료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거 한 박스 무료로 들어있는데 두 병 구매하시면 대박난 치명 골드 79에다가 한 박스 무료로 들어있는데 거기다 아이스 쿨매트 스몰까지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아, 대박이네요.
1: 알부민 두 병 구매하시는 게
2: 네. 낫겠다. 자, 가을 설이 맞은 약 무역.
1: 네.
0: 이거 잘못 89%에다 무역.
2: 아.
0: 네.
1: 89%가 들어있는 무역.
0: 무역 129불이 89불 99전입니다.
1: 네. 네.
0: 이것도 네. 한 병 구매하시면 치명골드 드리고요.
1: 주시고요.
0: 두 병 구매하시면 대박남 치명골드에다가 아이스 쿨매트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네. 홈쇼핑월드 한인타운 네. 경제설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1: 오늘 뭐 어마어마한 떡이랑 뭐 오징어 네. 볶음에 지금 먹을 게 너무 많고 풍성해서.
0: 전 떡순이라서.
1: 네. 근데 저기.
2: 아니 오늘 진짜 살 게 너무 많아서.
1: 청취자분이 질문을 하시고 꼭 해달라고 네. 하셔서 두부면 미역면 언제 또 들어오는지. 이거 맛있는데 두부면.
0: 제가 사장님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1: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 되게 질문하셨어요. 언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2: 아니 네. 이분은. 홈쇼핑월드에서 뭐 좀 주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아이디가 LA 브이앤아파가 홈쇼핑월드잖아요.
1: 이분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2: 홍명보 삼행시.
1: 네. 이거 해도 돼요?
2: 응. 홍.
1: 홍삼 하면 녹염홍삼 프리미엄 진액.
2: 명.
1: 명랑김은 밥도둑.
2: 오.
1: 보. 보약 같은 친구 리킴 대표님의 푸근한 인심과 적을 느낄 수 있는 홈쇼핑월드.
2: 짜자짜짜짜.
1: 이분이
0: 홈쇼핑월드.
1: 이분이 네. 홈쇼핑월드가 에릭 대표님이 네. 저 명예 부사장님 해주셨던 분이에요.
2: 어 진짜.
1: 아, 명예 부. 한국 미국 오시라고 항상.
2: 팬이 한국에 계신.
1: 한국에 계신 분인데. 어머나. 아 진짜 찐팬이세요.
2: 지금 하루 새벽일 텐데.
1: 그러니까요.
0: 아니 저는
2: 월드님
0: 여기 와가지고 홈쇼핑월드 일하면서
1: 네. 네.
0: 사실 향수병이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요.
2: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돌산 갓김치 먹고 막 떡 먹고 하면서.
2: 네.
1: 향수병 걸려 향수도 한번 세일해 주세요. 나중에.
0: 그럴게요.
1: 청소를 할게요.
2: 그것도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홈쇼핑 월드의 김미경 실장님이었고요. 매장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빠르게.
0: 아, 네. 저희 부문학파은 비치학 멜곤 구 뱅크 오브 홈몰에 있고
1: 네.
0: 또 LA 매장은 가와세라노 구 아시마켓 2층 주차장 자리에 있습니다.
1: 네. 엘리베이터 네. 8가와세라노. 네, 가만히 읽으시면 안 되고요.
2: 8을 빼고 가와.
1: 8가와세라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0-3330번 213-380-3330번.
0: 저 아는데.
2: 아니, 우리
0: 긴장했어.
1: 가와세라노.
2: 아니, 아주 우리 미국 생활은 별로 우리도 몰랐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아니, 저 너무 재밌었어요.
2: 근데 가와세라노 너무 좋다. 가와세라노 절대 아니죠.
1: 1분만인 줄 알았어요. 가와세라노.
2: 네. 홈쇼핑월드 김미경 실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회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연주 융자
2: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3: 있습니다. 잠시만요.
4: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4: 우리 몸이 보내는

0: 씨. 네. 오늘 날씨가 뜨뜻해질 거라 그래요.
1: 그렇죠.
0: 어디 그냥 시원한 데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1: 바닷가 가고 싶어요.
0: 근데 네. 아리조나에 오는 국립공원에요. 예. 어떤 남자가 무단으로 몇 년을 사는 줄 알아요?
1: 공원에서요?
0: 응. 원래 2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거기서 8년을 살았대요.
1: 어떻게요?
0: 불법으로.
1: 어떻게? 텐트 치고요?
0: 응.
1: 8년을?
0: 어.
1: 대단하다.
0: 이 근데
1: 자연인이네.
0: 아주 완전히. 기겁을 했대요. 와. 그동안 산속에 모아둔 쓰레기가 1,000파운드.
1: 와 어? 대박이다.
0: 야 아름다운 그 아리조나 청정 대자연 속에 나 홀로 자연인 하면서 와, 쓰레기를 1,000파운드나.
1: 예.
0: 그러면서
1: 그거 안 걸린 것도 신기하네요.
0: 그니까 그동안 어떻게
1: 8년으로 어떻게 와. 아.
0: 우리는 살면서 내가 여태까지 버린 쓰레기가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잠깐 해봤어요.
1: 네. 진짜 많겠는데요.
0: 쓰레기 남기지 말고
1: 다 먹을까요?
0: 다 먹고 네. 다 쓰고
1: 그럼요.
0: 남겨 쓰고 돌려 쓰고
1: 아껴 쓰고 돌려 쓰고
0: 아껴 쓰고 뭐. 바꿔 쓰고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1: 그러게요.
0: 내일 만나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 부탁해. 들으시면서 저희 내일 방금
0: 지금까지 후기탱자 오기탱자였고요. 네. 탱자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1: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5: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4: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 막국수, 칠갑 농산 콩국수, 모밀 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

0: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1: 해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계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6: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6: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5: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5: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또.
16: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8: 오늘도 뜸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치료 원칙은 침과 뜸 한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과 뜸 한약을 적절하게 써야만 여러분들의 건강한 체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당 선생님께서 가장 80년 동안 치료하면서 환자들한테 힘든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환자들께서는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맞아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치료해야 돼요? 라고는 묻는 것이 가장 큰 힘든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바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왔다는 것은 최소한 내 몸에 병이 온 시간의 10분의 1의 치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12시 방향으로 쳤을 때 우리는 병의 기울기가 왔다는 것은 2시나 3시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2시나 3시 방향으로 90도 정도 쓰러져 있는 몸을 내가 세우는 시간도 바로 쓰러진 시간만큼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성병이라 하면 대개 3시를 넘어서 5시, 6시까지 쓰러져 있는 상태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3개월간 치료를 1차적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몸의 기초세포인 바로 혈액, 혈액 속의 주 원료인 우리의 적혈구도 90일에서 100일 정도의 필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치료 시간은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했다면 최소한도 1년간은 치료할 그러한 치료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시까지 정상적인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몸이 2시나 3시까지 기울어져 있다면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할 것이고 자기 몸이 3시, 4시, 5시까지 기울어져 있다면 더 필요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료라는 것은 3개월 이상의 공을 서로 의사와 환자가 같이 기울이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뜸 치료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급하는 이유는 의사와 환자와 중간에 있는 반드시 자기만의 치료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침과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한약과 그 사이에 있는 뜸이라는 자가시술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환자와 의사와 사이에 있는 자기만의 건강법으로 서로 맞춰나간다면 반드시 만성병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이어집니다.
19: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AM 1150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어떤 거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 땡기는데 말이죠. 점심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결코 충분해질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부족한 것에 시선을 빼앗겨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채우고 있는 작은 것들에 먼저 고마움을 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행복의 크기는 소유가 아니라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으니까 말이에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충분히 드시면서 수분 보충하시고요. 건강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흥겹게 시작했습니다. 핑크 마티니 노래였어요. 이 템포 펠디도라는 노래였습니다. 굉장히 흥겹죠?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 네. 해피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인사를 이렇게 일찍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고요. 아큐팡님 인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어요. 더운 날 시원하게 해줄 디님의 유머 기대해 봅니다 하셨는데, 우리 해피님들 중에 디님께서는 아재 개그를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올려주시는데 제가 다 소개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채팅 공간에서 서로 웃음도 나누고 이런 개그 한 방으로, 예, 개그를 통해서 또 시원하게 웃음을 날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을 좀 주세요, 디님. 예, 날씨도 더운데. 예, 저도 사는 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소피아님, 예, 반가 반가. 해피투게더, 와, 목요일이다. 이제 주말이 가까우니까, 예,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제일 좀 가벼운가요? 아니면 금요일? 목요일부터 점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시죠? 맞습니다. 예, 쉴 수 있는, 예, 주말이, 예, 다가 온다고 생각을 하며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무덥지만 여러분, 몸과 마음만큼은 샤이니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쿨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참. 아, 쾌팡님께서 더운 날 시원하게 해줄 디님의 유머 기대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아직 유머는 안 올려주셨네요. 예. 아,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이 노래 준비를 했어요. 조수미 노래입니다.

0: Fight for Love라는 노래인데요.
1: I won't cry in this dark world.
0: 소프라노 조수미입니다. 아마 이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클래식하면서도 참 멋진 노래라는 생각에서 골라봤어요.

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러준 노래였는데요. 소피아님께서 개인적으로 조수미는 클래식도 좋지만 이상하게 드라마 OST나 세미 클래식이 이 보이스 컬러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시지프스라는 그 시리즈 드라마였나요? 넷플릭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OST예요. 제가 기억에 남아서 오늘 좀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조수미가 불러준 Fight for Love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살아있고 또 생각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아침에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사히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나? 제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살자. 예, 숨을 쉬고 뭔가를 느끼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고 특권일지 모릅니다. 예, 오늘 하루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해피투게더 저 고선미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빨간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빨간 원피스를 입었어요. 오늘은 좀 왠지 날씨는 무더운데 빨간색을 입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좀 강렬한 컬러로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티 버그가 불러주는 노래죠. Lady in Red.

0: 네, 크리스티브 어그가 불러준 레이디 인 레드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를 원래 크리스천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오늘 비즈니스 데이트 텔레토론에서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아, 오셨습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텔레트론과 전화 연결이 됐어요. 요즘에 이 텔레트론이 그 스탠턴에 있는 매장을 아울렛 매장으로 새 단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제가 오시는 줄 알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1: 네.
0: 네, 영킴 매니저님 또 지미킴 매니저님 맞죠?
2: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0: 아우
2: 네.
0: 반갑습니다. 텔레트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 인연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텔레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와 네네. 반갑습니다. 이 아울렛 매장으로 반갑습니다. 새 단장 오픈을 하신다고요?
1: 네. 네네 그렇습니다.
0: 예, 네. 예. 그러니까
1: 저희들이
0: 예예.
1: 벌써 텔레트론이 제가 2008년도에 오픈을 해갖고
0: 그죠.
1: 19년째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고객분들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네. 우리 네, 회사인데
0: 맞아요.
1: 요새 이제 많이 또 이제 불경기라고 또 하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힘드신 가운데
0: 네네네.
1: 좀 필요하신 그런 물건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생각해서 이제는 텔레톤에서 좀 이렇게 좀 하이 브랜드 뭐 하이 프라이스 이렇게 고가 같은 것도 좀 많이 저희가 캐리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는 저희들도 그럼 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물건들, 그러니까 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제품들을 그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 그 네트워크도 많고
0: 네.
1: 몇 년 또 오픈을 하고 또 이제 매뉴팩처 뭐 LG, 삼성 또 매트리스 컴퍼니 또 마사지 컴퍼니들하고는 오랫동안 저희들 네트워크 있고 해서
0: 네네네.
1: 그런 디올과 또 무슨 크로스아웃 된 것들 그런 신상 물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격들을 다 디올해서
0: 네. 그러니까
1: 손님들한테 정말 그 아울렛 컨셉으로 해서
0: 네.
1: 좋은 물건 정말 싸게 사실 수 있는
0: 와.
1: 그런 매장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지민 씨랑 같이 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1: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손님들에게
0: 네네.
1: 그냥 좋은 물건 싸게 공급해드리는 게 가장
0: 어휴.
1: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그게 최고죠.
1: 예, 그런 마음에서 네.
0: 네 최고입니다. 네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최고죠. 고객 입장에서
1: 네네.
0: 전자제품도
2: 그럼요.
0: 예, 전자제품도 굉장히 네. 저렴하게 해주시는데 그럼 주로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시는지 요거부터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네네 그렇게요. 우리 텔레트론 하면 많은 분들이 마사지 체어 그것도 인하나 마사지 체어 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무려 판매도 수만 대를 했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0: 네.
2: 그래서 마사지 체어나 여러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저희 한인분들을 통해서 많이 구매가 되셨는데 이번에 마사지 체어 좀 저렴한 브랜드로 저희들이
0: 네.
2: 후지로키 판매 가격은 4,999불인데
0: 네네.
2: 저희들이 아울렛 오픈 기념으로 오픈 박스로 999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0: 오 진짜요?
2: 예예. 예. 오픈 박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유닛이 아니라
0: 네.
2: 이제 이 회사마다 이 그 트레이드 쇼 같은 데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픈했던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싸게 공급을 하는 거니까
0: 네.
2: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해피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뭐 어디 스크래치나 데미지가 하나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0: 네,
2: 브랜뉴
0: 네, 네.
2: 오픈 박스이기 때문에 그
0: 네.
2: 마사지 체어를 5,000불 밸류를 999불에 우리가 판매를 하고요.
0: 네.
2: 또 특히나 좋은 거는 우리 저희들이 소파 그동안 소파는 만불대 정도로 우리가 판매를 정말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울렛 개념으로 저희들이 소파 이 러브셋하고 소파 이 두 피스짜리를 2,999불에 판매를 합니다.
0: 우와,
2: 정말 엄청나게
0: 진짜?
2: 좋은 가격이고요.
0: 네네.
2: 또 스페셜리 많은 이런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방 안에 하나 놓고 싶은 이 러브시트 같은 것도 우리가 한 피스도 세일이 가능하게끔 그게 999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니까
0: 네.
2: 이제 오셔서 전 집이 조그만데 어떻게 이거 안 될까요? 한 피스만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0: 네네.
2: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피스짜리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프라이스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고 한 5, 6가지 정도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 계속 좋은 걸로 준비가 될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이 삼성, 뭐 네네네. LG, GE 여러 가지 냉장고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말 3,499불 밸류의 포도어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들을 준비를 많이 해서
0: 네네.
2: 이게 방송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정말 냉장고도 3,499불짜리가 1,877불에 저희들이 아주 바른 프라이스로 판매를 하니까요.
0: 우와.
2: 오셔서 꼭 좀 보시고 세탁기도 세탁기하고 건조기 세트가 이불 빨래가 가능하면서도 두 세트를 한 세트를 1,178불에 세일을 하는 거는
0: 그 가격
2: 없는
0: 진짜 좋네요.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2: 그것도 LG 네. 파닥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요.

0: 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와, 진짜 지금 소개해 주신 아이템들 프로모션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가격 프로모션 해주시네요. 정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2: 제가 주부다 보니까 예. 우리 지민 씨가 그 냉장고 네. 3499불을 1877불에 지금 세일하는데 네. 이게 실물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도예요. 60살.
1: 네. 4도예요.
2: 문이 4개이고 네. 안에 그 이제 그 밖에 뭐 얼음 이렇게 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앞에서 보면 스무트하고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4도 프렌치 스타일 네. 이거니까 신문 참조하시고 하여튼 꼭 나오셔서 꼭 보시고요. 너무 지금 저 가격이 좋고 하니까 우리 지민 씨가 너무 익사이 되셔가지고
1: 좋습니다.
2: 물건 보시고 네 하세요. 예예.
1: 예. 예, 예. 가격이 너무 너무 좋아요.
0: 프로그램도 가능하니까 예. 뭐 한 번 페이먼 말고 무이자 네. 프로그램도 모든 아이템에 한해서 네. 그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럼 무이자 프로그램은 몇 개월이에요?
0: 지금 12개월로 우와. 저희 하고 있고요.
1: 진짜요?
0: 그다음에 좀 이렇게 원스톱 샵핑 이렇게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아하. 그런 먼트를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한번 저희들하고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은 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배송은 어떠세요? 배송도 무료 배송인가요? 아니면 따로 차지를 하나요?
2: 다르고요.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빠른 배달을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신속한 배달과 예. 좋은 서비스를 저희들이 굉장히 추천해요.
1: 예.
2: 그것마다 또 다를 겁니다. 일단 오셔서 우리 지민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무이자 다양하게 돼 있고요.
1: 네네.
2: 그 배달도 로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건이 싸게 있는 거는 또 다음 날도 되고 하니까 일단 오셔서
1: 배달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
2: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와, 이 무이자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혜택이 있으면은 뭐 안 할 이유도 없고요. 필요한 그렇죠. 전자제품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은 네네. 사실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들이잖아요. 예.
2: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뭐 가구도 그렇고 예, 텔레트론 맞습니다. 하면은 뭐 이태리 가죽으로 굉장히 소문이 자자한데.
2: 네.
1: 예.
2: 네.
1: 그리고 뭐 전자제품도 굉장히 뭐 싸게 해 주시는 가격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네네.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2: 네네.
1: 네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저희들이 요번에 경품 추첨이 있어요.
1: 와.
0: 1등은 네. 17,000불 상당의 디코트 마사지 체어가 있고요.
1: 네네.
0: 그다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뭐 2등은 또 어떤 제품 뭐 매트리스도 될 수 있고 여러 이 그 매체에서 저희들이 아울렛을 오픈하는 기념으로 네. 많은 선물들도 주셨어요.
1: 와.
0: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네. 물건을 안 사셔도 좋습니다. 저희 어허.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저희 네. 경품권을 드려서 좀 이렇게 좀 축하도 해주시면서 또 경품도 받아가시고 실례로 저희들이 옛날에 경품을 했었을 때 캠미 자동차를 했었을 때도 한인분들이 네. 하셨어요.
1: 우와.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찬스들이 많은 경품권들을 드리니까
1: 네.
0: 오셔서 또 경품권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우와, 상품까지도 뭐 굉장히 충분하네요. 푸짐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텔레트론에서 이번에 아울렛 컨셉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오픈한다고 하는데 자,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주말이죠?
0: 예, 내일부터입니다.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네. 예, 오늘 지금 계속 인터뷰하기 전까지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1: 네.
0: 내일 언제든지 네. 시간은 10시서부터 7시까지 합니다.
1: 아하,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예, 7시까지.
0: 아, 365일 네. 뭐 오픈을 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네. 저희들이 정말 성심껏 좋은 물건들을 네.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텔레토리에 방문해서 물건을 사야 경품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무조건 방문하시는 분들께 경품권을 주신다고요. 예. 거기에서 또 추첨되면
0: 네,
1: 선물을 푸짐하게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 방문하셔서 마음껏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필요한 아이템들 생각해 두셨다가 이 전자제품이라던가 이런 거 저는 냉장고하고 세탁기 건조기 세트 이게 탐나네요.
0: 아,
1: 가격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이게 탐나요. 예, 저도 한번 가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입니다.
1: 네, 오십시오.
0: 예. 근데 지금이 딱 여름이라서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컨, 냉장고 같은 냉방 뭐 이런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1: 예, 그럼요. 여름
0: 예.
1: 하면 뭐그 정말 에어컨도 많이 판매가 되지만 좀 이상하게 여름에
0: 네.
1: 냉장고 이런 것들이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럼요. 네.
1: 예, 그래서 이제 여름에 주로 냉장고하고 뭐 오션드라이어를 많이 찾으시는데
0: 네.
1: 또 주부님들의 로망, 또
0: 네.
1: 김치 냉장고 또한 저희들이 원스톱
0: 그쵸.
1: 쇼핑이 가능하니까 이제 언제든지 오시면 요즘
0: 네.
1: 많이 바쁘시잖아요. 어디
0: 그쵸,
1: 가서 한 군데 가서
0: 그쵸.
1: 이거 사고 저거 사고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셀렉트라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이용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0: 아, 감사합니다. 김치 냉장고도 오픈박스는 업to 50%까지 세일해 주시고, 이렇게
1: 네,
0: 세일하는 데가
1: 그렇습니다.
0: 없거든요. 그리고 뭐,
1: 네네네.
0: 이나다 마사지, 뭐, 텔레트론 하면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도 좀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셔서. 그죠?
1: 예, 마사지 체어서부터 여러 가지
0: 네.
1: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로우 핸드부터 하이 핸드까지 준비가
0: 아하.
1: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 네.
1: 데모스트레이션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후지로기 마사지 체어, 요것도 탐나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999불에 어떻게 이 마사지 체어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지금은 많은 분들이
0: 네.
1: 그 온라인으로 다이 전화로 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오시면 저희가 프로브 돼 있는 가격을 보여주시고 아
0: 네.
1: 정말 정말 잘 사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으시니까
0: 네.
1: 언제든지 시간만 내주시면
0: 네.
1: 저희들이 정말 좋은 데모스트레이션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해피 투게더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연락처 어디로 하면 될까요? 예,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1: 네네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텔레투어는 그 아울렛 컨셉으로 이제
0: 네.
1: 할인 중심 그 할인 매장으로 저희가 활성화하여서 모두가 그 어려울 때 정말 고급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주실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그 연중 제품 뭐 세일만 할 때가 아니라
0: 네.
1: 항상 새로운 아이템 또 좋은 가격을
0: 네.
1: 손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좋은 또 서비스를 저희들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연락처는요,
0: 네.
1: 매장이 714-892-1112예요.
0: 네.
1: 714-892-1112. 네, 그리고 스탠톤인데요. 비치하고
0: 네.
1: 갈등도 구상에 있어요. 그것도
0: 아.
1: 그 몰에
0: 네.
1: 월말이라는 그 이제 옆에 있거든요.
0: 아하.
1: 학교에 굉장히 신이시고요. 일단 전화 주셔서요.
0: 네네네.
1: 저희들이 디렉션과 인포메이션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자, 텔레트론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562, 아, 다시 한번 전화번호 소개를
1: 자,
0: 해주시겠습니까?
1: 714-892-1112.
0: 네, 714-892-1112입니다. 714-892-11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네, 그리고
0: 오늘,
1: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오시면 항상 한인분들이 계십니다.
0: 네.
1: 오시니까, 영팀 매니저님이나 저 지미팀을 찾으시면,
0: 네.
1: 언제든지 저희들을 만날 수 있으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저 오늘 텔레트론과 함께 푸짐한 할인의 혜택부터 올여름 유행하는 가전 트렌드까지 정말 알찬 정보 나눴습니다. 이 영팀 매니저님 또 지미팀 매니저님 찾으시면 더 좋은 선물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 미뤄뒀던 가전 가구 쇼핑 계획 있으시다면 이번 주말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텔레트론 매장 한번 가볍게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와 유쾌한 대화 나눠주신 매니저님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텔레트론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714-892-1112, 714-892-111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나는 쇼핑이 될것 같아요. 가격을 너무 잘해주니까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1250만불, 1250만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3782-8600, 3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0: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0: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9: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0: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김수정기.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이 텔레트론이 이 스탠톤에 있는 매장인데 이 스탠톤에 있는 텔레트론이 아울렛 컨셉으로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자, 이 유튜브 댓글창에도 다들 어우 정말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기쁜 소식이네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곳에 좀 가까이 사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예, 내일부터라고 하니까요. 가까운 매장이며 빨리 가보세요. 엄청나게 세일을 많이 해주시네요. 필요한 뭐 아이템들이 있으시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물건이 제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우리 고객들에게 싸게 정말 좋은 제품들을 싸게 공급해 드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아울렛 컨셉으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14-892-1112번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562-833-8999 562-833-899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12820 B3 블루버드 스탠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820 B3 블루버드 스탠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부에나파기나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예, 한번 좀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님께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2부에 함께 할게요. 잭 존슨입니다. Hope.

잭 존슨 노래 들어봤습니다. 예, Hope라는 희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쿠키모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예쁜 꽃이 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안재욱입니다. 친구라는 노래 들어볼게요.

And the more I wanna say what's on my mind, take it easy. 제이슨 브라즈 노래 듣고 계십니다. More than friends. 네, More than friends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2부 시간은 음악 방송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함께할게요. 많이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사연도 주시고요. 또 신청곡도 남겨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 don't wanna fall around no more. 해피투게더 우리 친구 여러분들께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써요.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저도 아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 멋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이고요.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이런 적극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헌신적인 사람, 잘못된 건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협조하는 사람,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도울 일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이 순간 할 일이 뭘까?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네 이런 사람 참 멋있죠?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멋있는 우리 해피님들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네, 보니엠 노래 해피송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예쁜 것보다 멋진 게 좋아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댓글 감사하고요. 잘한 건 당신 덕, 안 된 건 내 탓이요. 이런 사람이 멋진 덩어리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그러네요 정말. 근데 그런 사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잘한 건 당신 탓이고 당신 덕이고 예, 또 안 되는 거는 내 탓이다. 예,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전혀 뭐 부딪힘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예. 오늘도 평화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날씨도 더운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좋은 말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셔요. 2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도 주시면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좀 더위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2부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 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캔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7: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6: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7: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우, 해피 투게더.
6: 해피 투게더?
7: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AI와의 밀담 토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글쎄요, AI 게스트와 함께 인터뷰라기보다는 뭐 그런저런 이야기, 일상의 그런 뭐 정보들 또 티키타카 뭐 그냥 뭐 어떤 확실한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시도해보는 거죠. 시도. 예, 저희 라디오 서울은 이런 AI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예, 사이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국 국장님께서도 예, 편성국 국장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의 목소리와 AI의 목소리가 어울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을 했지만 뭐든지 시도해본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제가 이렇게 예, 카피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선미와 AI의 예측 불험 밀당 토크. AI가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좀 바로 그냥 막 뭐라고 할 거예요. 뭐야 좀 감정을 담아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소통해야지 이게 소통이야? 이러면 이렇게 야단도 치고. 근데 아마 AI는 그런 말을 뭐 일일이 뭐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듯이 이렇게는 할 수 없겠죠. 그래도 어떤 그런 작은 또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뭐 좀 이색적인 그런 토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AI와 AI끼리의 이런 이야기는 저희 뭐 라디오 서울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주말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과 AI의 대화라 예. 이건 또 어떤 조합일까? 저도 사실 걱정 반 또 기대 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도해본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이런 카피 광고를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면서 그래도 요 카피 내용만으로는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AI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그냥 진짜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했습니다. 이 표현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얘가 못하는 게 많아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시도해 보려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대표님이 예, 컴퓨터 천재신 것 같아요. 컴퓨터 AI. 요즘에는 AI 시대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자리는 뺏으시면 아니 되어요. 자, 이 D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All on me.

0: 와, 진짜 멋진 노래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디님. 네, 데빈 더선의 노래였습니다. All on Me라는 노래였어요.
1: Happily married.
2: All the lights go down as I crawl into the space.
1: I think deep down we both knew it was a temporary band-aid.
2: Fight flight on the screen.
3: Band-aid for what?
0: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Before Season 2 예고편 듣고 계십니다.
1: You picked the wrong person.
2: Wait, I don't ever wanna be here.
0: 윤여정 배우가 이 성난 사람들 시즌 2 Before 2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열연으로 제78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미니시리즈 TV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 대단한 배우죠. 아,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 이 아카데미를 거머쥔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방송계 최고권인 에미상 트로피까지 노리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즌2는 작품상을 비롯해서 남녀 주연상 또 남우조연상 등 주요 부문에 대거 노미네이트 되면서 이 전작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다가오는 9월 14일 LA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자, 이번 시즌2는 LA의 고급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이 상류층 엘리트 사회의 위선과 갈등을 이 날카롭게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습니다. 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여정 배우는 극의 중심을 잡는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컨트리 클럽을 인수한 한국인 억만장자 박 회장 역을 맡았는데요. 글쎄요. 아주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정말 아주 냉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물불 안 가리는 재벌가 그 마트리아크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러니까 여장부인 거죠. 여장부, 여자인데 남자. 그렇게 통 큰 여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으로 미국 드라마에 데뷔한 배우 송강호가 박 회장의 전담 주치의자 20살 연하 남편으로 출연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진 감독에 따르면 그 처음에 윤여정 배우가 캐스팅 제안을 받고 무표정하다가 20살 연하 남편이 생길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아주 활짝 웃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죠 뭐 하죠 뭐. 굉장히 좋아했대요. 송강호 배우의 합류 역시 그 윤여정 배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설득해서 성사되었다는 아주 훈훈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군요. 자, 시즌 1의 흥행에 이어서 시즌 2 역시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프 2 정말 기대가 되네요.

윤여정 배우는 참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그 역할이 돼버리잖아요. 그 역할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라는 생각이에요. 여우조연상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Oceans apart, day after day. 아 보셨군요 소피아님 성난사람들 2 봤어요 여장군 같은 예, 윤여정님 멋졌어요 20살 연하 남편 예, 저도 봐야겠습니다

0: 네, 리차드 마크스 노래 들어봤습니다.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윤여정님 응원합니다. 응원, 응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부럽, 부럽. 20살 연하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부럽다고. 영화니까. 그죠? 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날씨가 엄청 더워서 진짜 이렇게 더운 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있자니 너무 덥고, 예,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예, 더울 때일수록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좀 컴다운 하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또 해피투게더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좀 편안하고 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0: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0: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9: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0: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뭐 해피투게더가 1시부터 3시까지인데 이 AI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고요. 한 코너, 한 꼭지를 AI와 이런저런 질문도 해보고 함께 토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카피 문구를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이라고 썼는데 인간미를 주입한다고 주입이 될까요? 그러나 이제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예측불허 밀당 토크는 될것 같아요. 예, 좀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AI가 이제 보편화가 된것 같아요. 그죠? AI라는 단어가 뭐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조금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좀 새로운 동행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동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느 날은 그 AI 여자 목소리, 여자 AI, 예, 그리고 또 남자 보이스의 AI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좋은 정보 같은 것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그것도 좀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피투게더와 함께하는 이 코너, 예, 꼭지 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해볼까 하는

와, 이거 유머 올려주셨네요, 디님. 산신령이 남편에게 단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20년 젊은 아내와 살고 싶어. 그러자 퐁 하고 산신령이 예, 어떻게 해줬을까요, 이 산신령이? 나는 20살 아래 아내와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어떻게 해줄게요, 여러분? 디님께서 남겨주신 아재 개그인데, 어유 진짜 재밌네요. 바로 남편의 나이가 20년 늙어버렸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세상에나. 아, 그거 비법이네요. 역시 산신령은 달라도 다르시다. 아, 티케 알림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회복되실 겁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찾던 남가족 가스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재차 격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터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임시 휴전 협정에 대한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휴전은 끝났다. 이렇게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번 주 초 양국 간의 격렬한 교전이 발생해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등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핵심 요충지인 메인주에서 대이변을 일으키며 공천을 받았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성폭행 의혹 폭로 사태 직후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11월 본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에 민주당 선거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빌려간 학생들이 60, 70대 노년에도 빚을 갚고 있는 사태가 미국에서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복리 이자와 장기 상환으로 원금보다 수배 많은 돈을 내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이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62세 이상 연방 학자금 대출 보유자가 인근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8년 전인 2018년 180만 명에서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학자금 대출이 더 이상 청년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은퇴 이후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꾸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자와 장기 상환이 결합하면서 원금을 수배 초과해 갚고도 이 채무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기내 좌석은 최고급을 유지하되 부가 혜택을 과감히 축소해 가격 문턱을 낮춘 베이직 퍼스트 클래스와 이 비즈니스 클래스 요금제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프리미엄 좌석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지만 일부 서비스 제한을 감수할 수 있는 실속형 자산가 그리고 여행객들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비록 공항 서비스나 예약 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탑승 후 비행기 안에서 받는 대접은 최고 등급 그대로 유지 됩니다. 베이직 비즈니스 탑승객 역시 일반 델타원 고객과도 동일하게 셰프가 엄선한 3코스 요리, 핫타워 서비스 그리고 180도 완전히 펴지는 침대형 침석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남가주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연휴 기간 비교적 선선했던 날씨를 뒤로하고 이번 주부터 기온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연방기상청의 폭염경보 체제가 대폭 확대되고 연장됐습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내륙과 밸리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다음 주 화요일 14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산타클라라 밸리, 또 샌가브리엘 밸리 일대에는 초열대야 폭염 감시보가 발령돼서 무려 다음 주 목요일 16일까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8: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9: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8: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9: 어?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8: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9: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AI와 어떤 선미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 코너로 시작하니까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어볼까요? 마지막 승부!

자, 오늘 날씨입니다. 캘리포니아 날씨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햇살이 온종일 내리쬐면서 매우 뜨거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 86도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실 수 있는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7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9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수분 섭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1,507원 31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 연준의 이 매파적 통화 정책 전망이 유지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1,500원 중반선에서 강한 지지력 보이면서 상승 압력 받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수당 4,142달러 81센트입니다.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함과 동시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면서 이 금값은 온수당 4,100달러 예, 돌파하면서 최고가 수준에서 예, 굳건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28% 하락,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0% 상승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가 불안 우려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그리고 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등세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는 홀로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하는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트리플A 공식 집계 이 캘리포니아 가스값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다소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레귤러 5달러 38센트 그리고 이 디젤 가격은 6달러 45센트입니다. LA와 롱비치 지역 5달러 40센트고요. 오렌지 카우니 지역 5달러 26센트, 베이커스필드 5달러 56센트, 프레즈노 5달러 30센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월 한 달 동안 그 남가주 가스값은 그 정유소 정비 완료와 공급 안정화로 인해서 50센트 가까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찾았는데 예, 이번 주 들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그 국제 유가가 배럴당 78달러 선으로 반등함에 따라서 이 전국 그 평균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펌프 가격도 수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조금씩 상향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오름세입니다. 알그린의 Let's Stay Together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So 보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도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강렬한 자외선 또 높은 기온은 피부 장벽을 위협합니다. 노화의 시기를 한층 빠르게 돌린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면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잡티, 잔주름을 발견하면서 아 하면서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런데 또 여름철에는요 땀이 많이 나니까 또 끈적한 자외선 크림 많이 바르게 되니까 세안할 때 더 뽀드득 소리 날 정도로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름철에 특히 피부 관리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씻을 때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서 피부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야말로 젠틀 클렌징이 바로 피부 노화를 막는 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비비는 동작 자체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끈끈함은 약산성의 부드러운 세안제로 두 번을 이용하되 거칠게 비비지 않는 것이 한 번에 다 씻어내려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가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스크럽이나 필링 같은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때를 밀듯 얼굴 각질을 밀어내면 네, 피부가 매끈해 보입니다. 실제로는요. 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1차 방어선인 천연 장벽이 파괴되는 행위고요. 이 장벽이 깨지면 결국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자신도 모르게 만선 염증이 생겨 피부가 오히려 급격히 늙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일 1팩 이 말도 약간의 상술이 들어간 의도적인 문구가 아닌가라고 한 전문가는 짚습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붙이는 팩에는요. 유화제나 방부제가 어쩔 수 없이 함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붙이면 피부가 그런 성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뭐 집에서 만드는 팩은 이보다는 훨씬 안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마를 때까지 이 좋은 성분 오래오래 스며들라고 바짝 마를 때까지 두면 피부의 수분을 도리어 뺏기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 피부 장벽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가끔은 적당한 미용 시술도 좋고요. 좋은 성분의 영양 크림 발라준다면 그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의 권이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어느덧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또 오늘 하루도 벌써 3시가 넘어가다 보니 이제 거의 내일 불금만 앞두고 있는 또 주말이 다가왔네요. 여러분들 나른하시죠? 어떠십니까? 이 오후에 나른한 마음을 또 몸을 활력을 드리게 해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야 여름이다 할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어떻게들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화려한 인생의 하루를 또 사시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화려한 인생은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이 고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동우라는 가수 화려한 인생인데, 동우라는 가수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 저하고 데뷔 동기예요. 원래 그 한국에 있는 성인 케이블 채널 아이넷 채널에서 일을 하다가 노래를 잘해서 가수로 픽업이 돼서 데뷔를 했던 가수니까 벌써 우리 동우 씨도 한 17년 차 중견 가수가 돼 있겠네요. 화려한 인생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여러분 카톡 채널 제가 어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제시카님 아마 짬 내셔서 12시 26분에 벌써 카톡을 모두들 해피 목요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자, 저와 함께 카톡에서 여러분 사연 나누시면서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시고 혹시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저도 전반전 좀 지나서 보고 왔는데 전반전에 여러분 그 프랑스의 유명한 골잡이 온바페 선수가 귀하게 얻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 들어서자마자 만회를 해서 한 골을 넣습니다. 근데 실시간을 보니까 70분 가까이 지나서 이제 한 25분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프랑스가 2-0으로 지금 이기고 있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변이 없다면 프랑스가 4강으로 진출해서 아마 지난번 월드컵에 이어서 연속으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제 내일은 또 이 벨기에와 스페인의 게임이 있고 토요일이죠. 빅게임입니다. 우리 홀란 선수가 뛰고 있는 노르웨이하고 그 다음에 또 영국하고 또 일요일은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은 아주 신나는 날짜들을 보내는 그런 시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뀌어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꾸며볼까 합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3: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3: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K올반 빌더스의 폴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무더위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1: 전 잘 지냅니다.
0: 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1: 좋아하는데 너무 실망이 커서.
0: 글쎄 말이에요. 저도 뭐 그냥 노코멘트 하는데 네. 지금 뭐 아마 22일날 청문회가 열린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이 실망이 너무 크면요. 네. 화도 안 나고 그냥 담담해지는 것
1: 예,
0: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자, 어쨌든 간에 요사이 그 이 뭐랄까 그 리모델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는데 네.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리모델 그러면 이렇게 좀 그 다시 바꾼다. 그러니까 노래도 리메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음악서부터 노래까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꿔서 부르는 걸 이제 리메이크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집 리모델링도 겉에만 남겨놓고 안에는 다른 집으로 변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1: 그렇죠. 새롭게 바꾸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고요.
0: 네.
1: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건 리노베이션이라고.
0: 아, 완전 바뀌는 건.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윌셔가 있는 건물이 오피스였던 건물이 뭐 아파트로 바뀌었다.
1: 그건 리노베이션.
0: 그게 리노베이션이구나. 네. 그리고 그냥 집인데 구조가 바뀐 건 리모델링이다.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1: 구조 바뀌는
0: 구조보다도
1: 것이
0: 예를 들어서 뭐 부엌 그 내용이 서랍서부터 싹 그게 다
1: 업그레이드되는 걸지
0: 요새 거로 디자인해서 바뀌는 네. 거고 화장실 목욕탕도 싹 그렇게 네. 바뀌는 거고
1: 네.
0: 아 그렇군요. 사실 그 LA 주변에 특히 LA 쪽에는 좀 그 집들이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 많은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다 보면 사실 옛날 구조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1: 그렇죠.
0: 그럼 이제 문의해서 방문하시고 다니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 교환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 현대식으로 이제 고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0: 네네.
1: 이제 현실적으로
0: 네.
1: 비용이 많이 드니까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집 짓는 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1: 짓는 것만큼은 안 들어가죠.
0: 아 그렇게 해도 안 네, 들어가고
1: 절대 안 들어가죠.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뭐 진짜 쓸모가 없을 정도로
0: 네.
1: 형편없는 집도 저희는 다 부시고 뭐 이렇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기둥 한 두 개 정도 남겨놓고
0: 구조는 남겨놓고 안에 것만 새로운 예. 디자인으로 해서 바뀌는 거군요.
1: 예, 그렇게 하죠 주로.
0: 아 그렇구나.
1: 신축과 리모델링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실에 내는 B도 다르고
0: 아,
1: 그다음에 알키텍이나 엔지니어의 비용도 좀 다르고
0: 아 그렇군요.
1: 실제 건축 비용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완전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0: 아.
1: 기둥 두 개 남겨놓고 네네네. 리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제가 얘기 듣기로 ADU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1: 예. ADU는 그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네.
1: 원래 이름 원래 이제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약자 ADU라는 약자가
0: 네.
1: 액세서리 드릴링 유닛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독립된 별채죠. 새로운 공간이죠.
0: 아, 그러니까 집...
1: 뭐 조립식 주택 이런 게 아니고요.
0: 아.
1: 주소도 별대로 나오고.
0: 오.
1: 완전한 새로운 별채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뒤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0: 네.
1: 별채라고도 할 수 있고.
0: 아.
1: 그리고 이게 독립된 유닛인 게 확실한 게 뭐냐면 네네. 금년부터는 2026년부터 본체 외에 뜨리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것이 ADU법입니다.
0: 아, 뜨리 유닛이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 세 개를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는 키친이 하나고 주소가 하나였잖아요.
0: 그렇죠. 네네.
1: 2026년부터는 4 유닛까지 가능한 거예요. 본체 하나.
0: 아.
1: 그 외에 별채로 세 채.
0: 세 개.
1: 어태치 하나, 뒤태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4유닛까지 가능한 것이 ADU법이고요.
0: 네네.
1: 주소도 별도로 나오고 모든 전기 미터서부터 가스 미터도 별도로 다 설치 가능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두 채가 뭐 같이 전기를 같이 쓴다거나 가스를 같이 쓴다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 독립된 별채라고 생각을
0: 독립적으로.
1: 예.
0: 그러면 혹시 그렇게 됐네 판매도 가능한가요?
1: 그렇죠. 따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0: 오,
1: 한 채씩 별도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0: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집에 가 보면 본체가 있고
1: 네.
0: 저 뒤에 보면 이제 그라지라고 그러죠. 파킹 락 같이 돼서 그런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라지 컨버전도 가능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별도로 신축도 가능하고요.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주신 별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의 가치를 확장시키고 상승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1: 건설 비용은 뭐 300불부터 시작이 되지만 스퀘어피터
0: 네.
1: 짓고 나면 우리 한인분들이 사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0: 네.
1: 6,700불 심지어 1,000불까지 가니까 스퀘어피터 집의 가치가 짓고 나면 뭐 30만불 들여서 고쳤어도
0: 네.
1: 지었어도 짓고 나면 집의 가치는 60, 70이 되는 거죠.
0: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렌트 수익도 낼 수가 있고
1: 그렇죠.
0: 또 자기 그 자산도 증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이 사시면서 자식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1: 네.
0: 뭐 그런 활용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가. 아,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데 그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공사만 받는 게 아니고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뭘 하면 아이고 그거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강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시나요? 경험상 보시면
1: 공사 기간과 그 허가 기간, 펌밋 네, 기간은 네. 확실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1: 공사 기간 AD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6개월 잡고요.
0: 아, 5-6개월.
1: 그다음에 허가 기간이 네. 시리별로 좀 다른데.
0: 네네. 네.
1: 일반적으로 한 3개월 길면 4개월 잡으시고요.
0: 토탈 잡아서 한 1년 정도 예산
1: 잡으면 그랜데일 지역은 5-6개월도 걸립니다. 허가 기간만.
0: 허가 기간만.
1: 예. 예.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샌버나디노 지역은 2-3개월, 2개월이면 됩니다.
0: 아, 지역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1: 그럼. 네.
0: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뭐 그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하면서 제 생각에 만일에 제가 집이 있다면 그걸 진행을 한다면 뭐 그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잘 돼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돼야. 아, 그렇군요. 자, 당연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내가 어떤 공간이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견적을 내주시겠죠. 이렇게
1: 네.
0: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가면. 근데 사실 견적도 중요한데 어떤 디자인으로 이제 집도 구조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 오너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로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오너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시는 편이세요?
1: 대체로 맞춰드리는데
0: 네네.
1: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0: 아,
1: 그러니까 원베드냐 투베드냐에 따라서
0: 네네.
1: 사이즈에 맞춰서
0: 네.
1: 우리가 디자인할 때 A안, B안, C안 정도 만들어서
0: 네네.
1: 보여드리면
0: 예.
1: 그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안이 있으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약간 수정해서
0: 예.
1: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0: 그렇군요.
1: 중요한 건 사이즈가 먼저 정해지고 베드룸 숫자가 나와야만 나머지 구조가 나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일에 이제 단층으로 했는데 내가 한 개가 됐는데 한 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2층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1: 네.
0: 아.
1: 대신 2층은 건축비가 단층보다는 더 듭니다.
0: 아, 단 건축비가
1: 네.
0: 비용에 따라서.
1: 그리고 ADU의 특징이
0: 네.
1: 내가 놓고 싶지 않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키친, 적든 크든 키친 들어가고요. 화장실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라운드리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0: 아, 기본적으로 필수군요, 그것은.
1: 네. 그러니까 아. 완전한 하나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본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래되고 낙후되고 구조도 불편하고 해서 할 때 보통 이제 주로 사실 집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주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집을 살 때도 네.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주로 이제 부엌을 많이 보시고 네. 아무래도 자기가 움직이는 네. 공간이니까 그다음에 화장실 보시고 뭐 그런 순서로 보시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엌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소재를 쓰느냐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1: 키친은 리플레이스 개념이면은 4-5일 잡으시면 되고요.
0: 일주일 안으로 끝나네요.
1: 네, 화장실은 예. 5-6일 잡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이건 뭐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서 저 자신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공사를 이름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그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사실은.
1: 더러가 아니라 의외로 많습니다.
0: 예, 제가 방송이라서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믿음이나 신뢰가 사실 굉장히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하고 오래 했다면 믿고 가겠는데 네. 만일에 처음 뵌다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뭘로 검증을 하고 믿어야지 솔직히 그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시나요?
1: 저희가 이제 견적은 반드시 두세 군데를 알아보시라고 네네네. 권해드리고요.
0: 네네네.
1: 대체적으로 가장 비싼 데도 빼고
0: 아.
1: 가장 싼 데도 빼고
0: 네네네.
1: 중간 가격으로 가시는 것이 아.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0: 예예.
1: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라이센스 유무,
0: 아.
1: 그다음에 보험,
0: 아.
1: 라이빌리티 보험, 네네. 워커스 보험이 있는지.
0: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가 5만 불이 넘을 경우에는
0: 네네.
1: 레퍼런스도 받으셔야 돼요.
0: 아. 아, 그렇군요.
1: 1년에 뭐 AD 한치하는 업체 네. 이거는 좀 곤란하고요.
0: 곤란하죠. 예예예. 네. 예, 예. 아.
1: AD를 1년에 몇 건이나 하는지
0: 아.
1: 또 리모델링을 한 달에 몇 건이나 하는지 네네. 그걸 꼭 알아보셔야 되고
0: 네.
1: 레퍼런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자, 우리 저 지금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저희 K-울반 빌더스의 상담은 여러분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모두 가능합니다. LA는 262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206호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213-310-1800, 310-18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 계시는 분들은 6904 온크랜 서클 부에나팍입니다. 전락처는 213-798-2200, 2200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여름이라서 굉장히 햇살이 뜨거운 편이에요. 낮에는. 네. 자, 요새 뭐 사실 이슈가 이 솔라, 이 태양광인데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들을 때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솔라 시스템을 필수로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새로 짓는 주택에는 반드시 네. 솔라가 필수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ADU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본체는 안 하더라도 ADU 신축에는 솔라가 필수입니다.
0: 아, 그렇구나. 특히나 요새 보면 그 뭐 꼭 어느 브랜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1: 예.
0: 그렇다면 아마 집에서 그 충전을 자가 충전을 해야 되니까
1: 네.
0: 아마 이 솔라는 필수 요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1: 네, 그렇죠.
0: 거의.
1: 전기차를 아. 타시면서
0: 예.
1: 솔라를 검토 안 하시면
0: 예, 예.
1: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0: 아, 그렇군. 자, 그렇다면 이 태양광 솔라는 아무 집이나 가능한가요?
1: 집도 가능하고요.
0: 예.
1: 커머셜 빌딩도 가능하고요.
0: 아, 커머셜 빌딩도?
1: 네.
0: 오, 그렇구나.
1: 집과 커머셜 빌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0: 네네.
1: 지분 정부 지원이 작년 2025년 말로 끊겼고요.
0: 아.
1: 세제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0: 예, 예, 예.
1: 단지 이제 단가가 솔라 그 발전 효율이 좀 높아져서
0: 네네네.
1: 조금 경제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든 네.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 커머셜 빌딩과
0: 네.
1: 교회 같은 비영리 단체
0: 예, 예.
1: 이런 데는 아직 30%에서 40%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0: 아,
1: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텍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네네.
1: 텍스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0: 아.
1: IRS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것도 아. 현금으로 직접 받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솔라 설치비가 10만 불이다 그러면
0: 네네.
1: 실제 공사비는 6만 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0: 아.
1: 현재 실정입니다.
0: 현재 실정으로.
1: 그런데 그 지원금도 내년 가을 아니면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0: 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1: 전기요금이 120불 이상 내고 계시다면
0: 네.
1: 특히 커머셜 빌딩 뭐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내시는 분들은 솔라를 저렴하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세제 혜택을 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사실 그게 뭐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고 10년 20년 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게 사실.
1: 그렇죠. 엄청나죠.
0: 네, 비즈니스로 보면 특히 뭐 몇천 불씩 나오면 1년에 몇만 불이라는 얘기인데
1: 네.
0: 그 10년이면 몇십만 불 단위로 간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엄청난 거죠.
1: 근데 ROI, ROY라 그래서
0: 네네.
1: 이제 리턴되는 투자한 비용을 리턴되는 비용을 보면 평균 4년에서 6년에
0: 아,
1: 투자하신 돈을 다 돌려받습니다.
0: 예, 다 돌려받고
1: 그게 끝나면 전기는 이제 기본 요금만 내게 되는 거죠.
0: 아,
1: 가정용은 13불에서 15불.
0: 네네.
1: 커머셜은 100불 미만으로 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렇다면 솔라를 검토하셔야죠. 전기를 몇백 불, 몇천 불씩 내고 그렇죠. 계신다면 검토하셔야 됩니다.
0: 자, 뭐 아무래도 뭐 물론 그 건축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솔라도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경쟁이잖아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 경쟁 업체들이 있고 많은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BTS 솔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점이라든가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첫 번째는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해드리고요.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확실한 워런티 제공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취급하지 아니하고 메이드 인 USA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을
0: 네.
1: 고집합니다.
0: 아.
1: 그래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0: 네네.
1: 그러니까 점유율이 1등인 제품만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0: 네네네.
1: 그것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에 있는 한화 Q셀 제품입니다.
0: 아, 한국 제품이에요?
1: 네, 미국 시장에서
0: 예, 예.
1: 점유율 1위입니다.
0: 와, 대단하네.
1: 중국산은 관세가 150%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싸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관세 네. 붙고 나면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믿을 수가 없고요.
0: 아, 그렇구나.
1: 뭐가 숨어 있는지
0: 그렇죠.
1: 수명이 얼마나 갈지 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전기값이 120불 이상만 나오면 일단 전기 요금 그 청구서를 가지고 대표님한테 상담을 하면 거기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네요.
1: 네, 한 달치 전기비만 사진 찍어서
0: 아.
1: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네. 분석 진단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참고 삼아
0: 네.
1: 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0: 네.
1: 그럴 경우에도 론으로 가셔도
0: 아.
1: 론 내는 페이먼트가 전기 비용 내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0: 아, 그러면 어차피 전기비 낼 돈으로 내가 페이먼트 내면
1: 그렇죠.
0: 말씀드린 대로 4년에서 6년 지나가면
1: 예.
0: 기본만 내고
1: 예.
0: 아, 뭐 잃을 게 없네요, 도저히.
1: 그러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1000불이다.
0: 예.
1: 페이먼트는 800불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럼 200불씩 세이브 되잖아.
0: 그것도 이제
1: 그다음에 그 론이 끝나면
0: 끝나면
1: 이제 기본 요금으로
0: 아,
1: 바뀌니까.
0: 아.
1: 그때서부터는 전기 요금이 안 나가죠.
0: 아, 참 자, 전기요금이 걱정이 되신다면 아까 드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213-310-1800은 LA 지역입니다. 310-1800. 그런가 하면 오렌지 카운티 쪽은 213-798-2200, 798-2200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뭐 리모델링, 또 뒤에
1: ADU,
0: 그다음에 솔라, 이렇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묶여 있는 사업이거든요. 떨어진 네.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 구조가 오래 되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ADU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예전 몇십 년 전 집들이니까 당연히 솔라 시스템은 없다고 보고
1: 네.
0: 거기다 이제 솔라까지 얹으면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 네, 그렇죠.
0: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럼 결국은 집의 구조가 불편해서 리모델링하면 살기가 편안해지면서
1: 예.
0: 내 집 가치가 올라가고
1: 예.
0: 근데 ADU를 하게 되면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렌트비를 받을 수도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나의 자산의
1: 예.
0: 가치가 올라가면서 안쪽으로는 태양광 솔라를 설치해서 전기비 절약하고
1: 예.
0: 아, 이 짭짤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선택만 잘하시면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연락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용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플랜까지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겠네요.
1: 네, 원스톱으로 다 상담해 드리고요.
0: 네.
1: 또 설사 저희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담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집은 소비가 아니

0: 에너지를 그렇게 책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1: 네, 이자율이 내리지 않아서 네. 요즘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네. 집을 넓혀서 가거나 학군 네. 좋은 데로 가거나 좋은 동네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네네.
1: 옮기시면 비싼 이자가 적용이 되니까 모기지 이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냥 주저앉으시는 네네.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0: 아,
1: ADU는 확실하게 재산 증식이 되는 확실한 네네네네. 상황입니다. 뭐 건축비의 거의 두 배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네네네. 마치고 나면
0: 네.
1: 또 매매도 가능하고 렌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니까
0: 아.
1: ADU 검토하시는 분이나
0: 네.
1: 전기차를 타시면서 전기비를 걱정하시는 분들
0: 아, 그렇죠.
1: 솔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0: 네네.
1: 전화 주시고요.
0: 네.
1: 특히 전기비리 한 달에 120불이 넘으면
0: 네.
1: 솔라는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친절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0: 네.
1: 한 달치 전기비를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네네. 보내주시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바로 K-올반 빌더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BTS 솔라 디자인의 우리 폴긴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LA 사무실은요 213-310-1800 310-1800 오렌지 카운티는 213-798-2200번 798-2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증거를 보여달라는 우리 신승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게임이 이제 종료가 돼서 프랑스가 결국 우리 모로코를 2-0으로 누르고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라디오솔10.com이 새롭게 장만해서 여러분들의 아주 인기 속에 많은 구독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라디오솔1150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아주 컬러별로 이쁘게 맨 위에 메디칼 그 정보가 아주 신청부터 다 나와 있고 그 밑에 주가에는 빨간색으로 여러분 관심 있는 애플서부터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8개 종목이 실시간으로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 복권란을 가시면 파워볼을 비롯해서 여러분 관심 있는 복권의 실시간 당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주유라고 해서 오늘 캘리포니아 평균 레귤러가 5불 38전이니까 주춤주춤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에 어디가 가장 가스가 저렴한지도 여러분 알 수 있어서 좀 절약적으로 가스를 주입하실 수가 있고 맨 밑에 칸에 보면 LAX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라디오 코너에 보시면 오수연의 새벽 뉴스를 비롯해서 옆으로 움직이시면 저희 모든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서 애청자와 늘 함께하고 싶어요. 고니와 직접 대화하세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누르시기만 하면 이렇게 채팅방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편히 나누실 수 있는 이야기들 또 모든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 노래교실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채팅방이라고 하죠. 그 단톡방 같이 그렇게 즐겁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아시는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의 주인공 우리 김혜연 씨가 오래간만에 또 새로운 좋은 노래를 냈습니다. 아, 제목이 좋아요. 뚝딱.

0: 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라는 그런 동화에서 금방망이를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했던 그런 얘기. 참, 근데 내님 나와라 그리고 뚝딱뚝딱. 아, 참 비교를 잘한 우리 김희연 씨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자, 통계님, 한국은 지금 굿모닝이고 여기는 굿애프터눈이 되겠네요. 자, 그곳은 비가 오셨다는데 좀 날씨가 막나요? LA는 굉장히 따가운 햇볕을 매일매일 우리가 맞고 있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해가 지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져서 저녁에는 좀 쌀쌀하다는, 선선하다는 그런 생각 들어서 감기들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래간만에 점심 얘기하다 보면 오늘 같은 시원한 날은 국수 종류 많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갑자기 비빔국수가 그렇게 땡기네요.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생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엘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보면 이제 뭐 61세를 환갑이라고 그러고 진갑이라고 그러고 팔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부록의 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나이별 호칭이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1세면 환갑, 그 다음에 70세는 고희라고 그래서 고희연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77세가 되면 희수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80세가 되면 팔순 그래서 이제 주로 요 사이는 칠순은 그냥 잘 넘어가고 환갑도 물론 넘어가고 팔순 돼야 좀 식구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이 되면 구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99세 장수해서 99세가 되면 백수 그 다음에 100세가 되면 드디어 상수라고 하는데 주변에도 보면 100세를 넘기셔서 아주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호칭이라는 것이 저희가 근데 이제 거꾸로 내려가다 보면 20세를 약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할 때 약관의 나이 20세에 뭐 어떤 걸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하신지요? 부록의 나이십니까? 아니면 환갑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속하시는지요? 그냥 저희 그 문화별로 전통 나이대별로 호칭을 한번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제가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선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시죠? 저도 오징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냥 오동통한 오징어가 아니고 마른 오징어입니다. 야 정혜은이 불러주는 마른 오징어 보내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 중의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7: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아주 명곡이죠. 그룹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이 노래 나올 당시가 80년대니까 벌써 40하고도 5년이나 훨씬 지난 노래였습니다. 자, 알청님, 추천곡들을 들으니 요즘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이 궁금하시다고. 임영웅, 송가인 같은 가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스웨덴 세탁소 오리너구리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인데, 알청님,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가수가 아니고 요즘 많은 히트곡을 제조하는 작곡가들입니다. 많은 신세대 가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 대학가요제나 방송국 가요 대상 등이 있나요?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어떤 장르를 지켜뒀나요? 너무 진지한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질문 잘하셨습니다. 세인트님, 시카고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네요. 좋은 선곡에 감사. 굿모닝입니다. 자, 일단 잠깐 설명드리면 좀 광범위하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학가요제라든가 이런 그 가요 대상이 우리 그때 대학가요제보다는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요즘은 대한민국이 트로트 오디션의 대세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물론 산발적으로 불꽃밴드라는 그런 프로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일반 그 발라드,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그런 프로도 있었고 하지만 대다수 것들이 임영웅이 나온 미스터 트롯을 비롯해서 송가인이 우승했던 미스트 트롯,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불타는 트롯맨, 또 내지는 트롯신이 떴다, 그 다음에 현역가왕, 이런 프로들이 있었고, 근래 최근에 마쳤던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가 요즘은 대세를 이끌고 있어서 요즘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인데 저희가 지났던 노래들을 다시 재조명해서 불러서 경연대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알청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김수희 씨가 불렀던 우리 추억의 명곡 잃어버린 정을 장한별이란 가수가 이번에 무명전설에서 3등 했습니다.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온 아주 혼칠형 미남 가수인데 노래를 아주 맛깔나게 잘 부릅니다. 요사이 대세로 뜨는 가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서 그가 불렀던 잃어버린 정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장한별이 불러주었던 잃어버린 저랑 김수희의 노래였습니다. 알청님,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성실하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명전설의 또 하나의 스타가 탄생을 했어요. 우리 이루네라는 가수인데 40대 중반인데 늦깎이로 출발을 했는데 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이나 더 들어가는 섬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13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각고의 세월을 딛고 이번에 무명전설에 출연해서 아주 빨간 양말의 주인공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가 불렀던 무명전설에서 이은하가 불렀던 당신께만이란 노래를 불러서 역주행했던 그런 본인이기도 하고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초대 우리 미스터트롯으로 선정된 임영웅 씨가 수많은 노래들을 역주행시켰어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등등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모든 노래들이 역주행을 하는 그런 또 고마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당신께만이란 노래가 이은하 씨가 불렀을 때보다 훨씬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 곡입니다.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루네의 노래 당신께만이었습니다. 자, 제가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서른도 씨가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멋지게 공연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서른도 씨와 같은 소속사에 있기도 했고 또 이루네라는 이름을 서른도 씨가 직접 지어주었고, 그런가 하면은 서른도 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가수가 우리 이루네라서 발탁이 됐다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 요사이 그 대세를 이루는 곡 한 곡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조항조 씨 성공리에 공연을 멋지게 마치고 가셨죠. 조항조 씨가 요사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인데, 우리 조항조 씨가 부른 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아까 불렀던 또 한가락이란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사연이 집에서 아내가 반대를 해서 15년 이상을 숨기고 노래를 하다가 이번에도 숨기고 나왔다가 이제 예선 통과가 되면서 와이프가 드디어 허락을 해서 가수가 됐던 우리 한가락 씨하고 처음에 잃어버린 정 불렀던 장한별 씨 세 사람이 합을 맞추었는데, 저는 이 노래 듣고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감상하시죠.

0: 저의 후라는 노래를 우리 한가락 씨와 장한별 씨와 세 분이 불러주었습니다. 아, 알청님, 실례 괜찮습니다. 주로 재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우리 알청님께서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이 궁금해진다고 임영웅, 송가희 같은 가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스웨덴 세탁소 오리너구리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제가 작곡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새는 대학가요제나 방송 가요 대상이 많이 없어졌고 트로트 오디션이 대세를 이룬다고 요즘 가장 최근에 대한민국을 인기를 얻고 있는 무명전설에 출연했던 가수들 노래를 제가 선곡해 드렸고 어떤 것이 재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후라는 노래도 아마 처음으로 소개해 드린 것 같고 당신께만 하고 대중가요의 흐름보다는 요사의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도 또 한 번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처럼 가슴 설레게 하는 7080 같은 명곡은 요즘엔 없는 듯해요. 예, 잠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세대의 7080이 저희한테는 명곡이었고 지금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감성이 달라서 그런지 우리 뭐 오리너구리라든가 스웨덴 세탁소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들으면 그들이 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장르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알다시피 BTS, 블랙핑크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댄스 가수가 존재하고 있고 발라드 가수가 존재하고 있고 얼마 전에 김건모 씨도 새로운 앨범을 내신 거로 알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트로트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TK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제 방송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하루에 노래를 한 7곡에서 12, 13곡 내외로 틀어드리는데 거의 저는 중복을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노래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재탕이란 편곡 한 곡이요. 요사의 세상에 그러네요. 그래서 뭐 모르시겠지만 제가 화요일도 그랬고 가능하면 70년대, 80년대 7080 노래들을 그래도 많이 간간히 트니까 앞으로 좀 더 제가 노력해서 만족스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언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할리.
4: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5: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4: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5: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4: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5: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라드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70년대 시대상과 노래를 정리한 게 제가 화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연이어 오늘 또 가다 보면 제가 화요일날 정리해드린 부분이 그 당시에 포크 음악이 한참 줄을 이루다가 엄청난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서 아주 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남진 나훈아가 대표되는 그 트로트 음악에 그 당시에 뭐 김민기, 양희은, 뭐 한대수, 서유석, 송창식, 김종호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어니언스, 뭐 4월과 5월, 둘 다섯 이런 우리 알창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슴에 와닿는 7080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런가 하면 60년대를 이끌던 그 당시에는 그 보컬 그룹 사운드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 중에서 뭐 윤한기 씨, 뭐 최현 씨, 김훈 씨, 조경수 씨, 장기현 씨 이런 분들이 다 뭐 김현식 씨, 그래서 주로 자기 김훈과 트리퍼스, 뭐 조경수와 친구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밴드 이름을 붙인 그 등용문이 미팔군이나 음반 기획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7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가요계 주춤할 때 바로 돌풍을 일었던 그룹들이 사랑과 평화, 뭐 산울림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냐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지 않으십니까? 미인 뺄 수 없는 우리 신중현 씨를 빼놓고는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할 수는 없죠. 자, 여러분 잘 아신 뭐 아름다운 강산, 아,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지금도 아주 여러분에게 신명나게 불려지는 빗속의 여인 등등 명곡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신중현과 엽전들이라고 했죠. 그 이남희 씨가 베이스를 치면서 울고 싶어라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70년대 가요계에는 보컬 그룹의 세대라고 말씀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님은 먼 곳의 주인공. 아, 김추자 씨 노래는 한 곡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노래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김추자 씨의 거짓말에 함께했습니다. 그 당시는 거짓말보다는 구라친다는 얘기 많이 했었고 뻥친다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제시카 짱짱님 아주 바쁘신데도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중현 씨 엄청 유명했었죠. 예. 자, 인사들 나누시고 있고. 아이고 TK님 점심에 형수님 거 돼지 수육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고. 옛날에는 창작성이도 훌륭했던 것 같다고. 예,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너무 멋진 그런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직도 70년대 얘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요 노래를 마지막으로 70년대 스토리는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 곡으로 잊을 수 없는 또 추억의 명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장재현의 음성 있게 해줘 함께였습니다. 제시카님, 확실히 노래는 추억인 것 같다고, 뭔가 안에서 리액션이 있어줘야 하는, 아무리 좋은 옛 노래도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 그래도 폭넓게 들어보는 건 좋다고 하셨네요. 아,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시카님 오셨는데, 아, 제가 써니 언니 노래 한곡 선곡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들려드릴게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네, 제시카님 오래간만이신데요. 써니 언니 노래 준비했습니다. 라일락이 칠 때.

0: 네, 써니 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라일락이 쉴 때. 아이고, 비비안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늦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들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을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텐트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텐톤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네, 아,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박정임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공지사항 알려드리면 저희 그 대화창이 유튜브에서 카카오톡 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을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120.com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옆으로 갈 때 저희 그 라디오는 내 친구 칸을 찾아오셔서 거기에 노란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돼서 모든 분들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떨까라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같은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좀 그쪽으로 많이 접속하셔서 같은 대화 나누셨으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그래도 모처럼 들어오셨는데 우리 정임님이 이현실의 그대요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음원 준비가 안 돼서 이현실 씨의 새색시 시집간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비안님 노래는 정말 마음을 힐링하는데 최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늦었지만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시간 조금만 기운 내시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하러.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약속의 미래를 위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님께로 데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시점에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와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복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미래에 약속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언급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고 또 제가 알래스카 선교 다녀오면서 느낀 이 내용들을 선교 보고 형식으로 또 이 설교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 했어요. 영어로도 보면은 the whole commandment that I command you.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또 선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을 다 안 지켰어도, 아니 십계명 아홉 가지는 다 지켰어도 거짓말했다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긴 거죠. 나머지 아홉 개는 다 지켰어도 간음했다면 나는 아홉 개를 지켰으니까 아홉 가지는 의인이고 한 가지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알래스카 선교를 가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1885년이 우리 미국에서 장로교 선교사로 처음 한국에 온 해라 그랬습니다. 언더우드라는 그 젊은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또한 그 같은 해 1885년에 감리교에서도 한국에 첫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아펜젤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요번에 제가 알래스카 가가지고 새롭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해 1885년도에 지금 우리 딸 교회라고 하죠. 우리 Daughter Church, 우리 알래스카 동부장로교회, 베델 동부장로교회 개척을 했고 원주민 선교를 하고자 하죠. 그 베델이란 도시가 베델이라는 이름이 1885년도에 지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누가 그 이름을 줬냐면은 1885년도에 모라비안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요 알래스카 원주민들, 유픽이라는 이 사람들, 지금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처음 선교사를 보낸 것이 1885년도 모라비안 선교사가 도착을 했고 그 도착한 선교사가 밤에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사닥다리,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요 연결된 이 사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베델이란 뜻이 뭐냐면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맹세와 헌신을 하죠.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바로 그 지역의 선교 스테이션을 그 본부를 세워서는 그 이후에 계속 원주민 선교를 해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600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원주민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공급받지 않고 성경책이 없으면 그는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거기에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85년이라면 지금부터 140년 동안이었는데 그 14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전쟁의 그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모든 면의 발전을 이룬 것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유일무이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한국 교회요 대한민국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왔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날려진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제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성도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같은 분들 아니라도 평신도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십일조를 떼고 나머지 돈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쓰셨던 모습을 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고 그 은행빚을 갚으면서까지 건축 헌금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당이 서진 거였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보조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한다면 없는 돈에서도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을 바친 우리나라가 그뿐인가요? 일제의 신사참배로 인해서 붙잡혀가고 고문받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뿌리였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그 뿌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나요?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들과 가정예배 드리셨죠?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았었습니다. 전도에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원주민 마을 유픽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거기 지금 베델 주변에 56개의 마을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간 것은 그나마 제일 가까운 원주민 마을 배 타고 한 1시간 20분 들어간 것 같아요. 10분, 20분 배 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배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800명이 있고 그나마 그것은 원주민 마을 중에 그래도 꽤 큰 마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많이 듣고 했던 것과 사실이었어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이고 그리고 도박이에요. 그리고 성도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만난 이 커플 중에 남편이라고 남자를 부르고 여자를 아내라고 부른 사람을 한 가정도 못 만났어요. 모두가 다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낳고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 허스밴드 와이프가 즉 정식 하나의 배서 결혼 서약을 하며 사는 부부가 흔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쉬웠고 다른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 또한 쉬워요. 그러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들어갈 것만 그만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2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영적 배고픔 속에, 그 영적 갈급함 속에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은 오늘 본문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소망이고 살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 후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준 첫 번째의 명령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 다라는 단어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그냥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즘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자신의 어떤 경험에 치우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에 치우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고, 그리고 진보주의 신앙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미국이 다음 세대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 떠나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동성애 같은 그런 죄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인정하며 어린아이들에게 성전환을 부추기고, 이 나라가 세금으로서 그러한 것을 성전환하는 수술을 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미국의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이 오늘날까지 된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세운 우리 건국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청교도 그 퓨리탄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 명령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그 하반절이 나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첫 번째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맛이 안 나고 죽을 것만 같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계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면 인생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셋째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발견하며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얘기도 했었지만은 또 하나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예요. 1948년도에 The State of Israel,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독립국가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세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그 주권을 잃어버렸습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기원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 이전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10개의 주, 이스라엘의 북쪽의 땅은 이방 땅이 돼버려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것이고, 그나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들은 다 죽든지 쫓겨나든지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지만은 페르시아 시대가 오면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헬라 시대가 오면서 헬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 이후에 헬라가 망하고 로마 시대가 될 때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주권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디도 장군에게 의해서 그들은 그나마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다 쫓겨나 버렸어요. 죽고 흩어졌습니다. 그 빈 땅에 와서 정착한 것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그곳에 1900년 이상 거기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지난 19세기 말에서부터 시온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하게 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아랍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이 땅이 우리 땅이고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그러고, 아랍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지난 근 200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서로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근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온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보게 되면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땅 준다 그랬죠. 이게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 신앙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니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독립된 것만 보더라도 지난 4000년의 역사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셔요. 감히 우리가 그분의 하는 일을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지혜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번에 그 유픽 마을, 쿠에틀럭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인데 거기 가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젊은 애도 그렇고 나이 든 아줌마도 그렇고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한국말 배우냐 했더니 K-드라마를 매일 본대. K-드라마만 많이 보고. 그러면 우리 K-팝 그 우리 뭐 BTS라든지 뭐 그때 다 알아요. K-팝 듣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음식 K-푸드를 너무 좋아하고 먹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소원이 뭐냐면 한국을 한번 방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갔던 지금 이 쿠웨틀락이 얼마나 이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곳이냐면 운전해서 갈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배가 아니면 비행기로 가야 돼요. 그곳에 이번에 갔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히 머물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이 없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거기 가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도 우리를 동경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아니 한국이 미국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양의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두 국가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복을 받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가보면 그 사람들은 꼭 우리 한국 사촌 같아요. 어떤 이들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태양빛에서 많이 자라서 이 하신 분들 까무잡잡하고 한 그런 시골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국말만 하면은 한국 사람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의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여기 2절에서 6절까지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광야길 40년의 그 경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이 근대 역사의 그 아픔과 그거와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고 바로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냐면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기 때문이.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좀 돈 좀 벌고 좀 잘 산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일이 바빠서 예배하는 거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범한 그 과거의 그 과오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셨는데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비행기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비행기 타서 뜨는 순간부터 저의 생명과 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종사의 손에 있어요. 이 조종사가 땀만 먹고서는 엉뚱한 방향을 틀어가면 할 수 없이 그곳에 가는 거고 조종사가 실수해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할 수 없이 거기 같이 떨어져서 죽을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내 생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바로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며 살고 내가 내 건강 지킬 수 있고 내 생명 지킬 수 있다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 늘 한번 돌아봅니다. 즉 나의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만큼 그러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믿음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만 당하면은 그 일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성격 그대로 나와버려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와요. 욕합니다. 화냅니다. 참지 못합니다. 원망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믿음 다 떠납니다. 그런 목사 있는 교회 왜 가? 그런 장로 있는 교회 왜 가? 갈 교회가 없다고 교회를 안 갑니다. 그 말이면 본인은 완벽한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변하지를 못했어요. 새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광야길을 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뭐 우리 하나님이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곳에 데리고 나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뭐 난리 쳤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16장에 보게 되면은 미리암과 함께 그냥 백성들의 찬송 다 하죠. 그러다가 사흘길을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원망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광야길을 가지 않았으면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한심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내 성격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믿는다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어떠한 일을 맡기고 뭘 하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직분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의 그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 욕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감사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에 돌덩이로 알금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먹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건 뭐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즉 뭐냐면 사탄의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 좀 보여줘 하는 요거는 속임이에요. 즉 뭐냐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고자 하는데 그것을 사탄이 자기의 권, 자기에게 컨트롤하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이었어요. 이게 우리 바로 먹는 것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서도 올 수 있어요. 그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살듯이 나도 먹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것인가? 요한복음 6장 30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에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떡은 육신의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세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광야의 길을 가게 했던 또 하나 이유가 바로 연단하였어요. 우리의 이로하금 우리를 낮춰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따르며 경외하도록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시달리고 침략을 당하고 또 못난 우리들 남과 북이 서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며 비극을 행했던 그 전쟁,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연단을 주십니다. 거기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5절 6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결심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를 갔다 가기 전에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세웠어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가가지고 사역만 하고 오면은 한 이벤트로 끝나면은 다음에 갈 때까지는 또 그냥 선교가 제자리 걸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게 후속 사역으로 매주 그곳에서 모임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 교육하며 제자 양육을 하게 되기를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오면서 거기에 아이들을 매주일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도록 했고 또 그곳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한 3, 4명이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실행되도록 좀 이번 주 중에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줌으로 성경공부와 기도와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입니다. 그 쿠웨틀락 마을에 아이들 위한 주일학교가 매주일 모이고 그 주일학교에서 섬길 선생들과 또 젊은이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 모임이 바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것이 그들의 살 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내 가정도 내 자식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 탄압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사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뉘우칩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예.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들여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앞에 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소리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0: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빈손 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이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준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파도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8편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주께서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 사로잡히게 되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풍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센병, 옛날에 나병이라 그랬죠, 환자들이 사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손님이 오셨다고 화로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화로 속에 밤을 뒤집는데 찌개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막 뒤집어서 밤을 뒤집는 것입니다. 손이 지직지직 타는 소리 나고 연기도 나는데 그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불 속에 손이 들어가고 손이 불에 거슬려도 뜨거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 은혜로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은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듯이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망의 새벽이, 축복의 새벽이, 은혜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땐 낙심하고 절망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같이 말씀합니다.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그 곤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고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겸손이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늘 내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해진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신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저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날마다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등불을 켜시는 주님에 대해서 2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나가던 일도 손을 놓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밝히 켜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흑암의 원세가 싹 물러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에 들어갔을 때 온 집안이 깜깜하게 어둠으로 가세했다고 할지라도 탁 등에 스위치만 켜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흑암의 원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혀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등불을 탁 밝혀주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런 모습은 다 내던져 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롭게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로 자꾸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끌어내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문제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희망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은혜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절대로 빛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려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해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모범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만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로서 미국에 가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가는 길에 풍랑 가운데 만났던 성령 운동하는 모라비언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풍랑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때 큰 감동을 줘서 그들을 본받기 위해 그 신앙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인데 저녁 8시 45분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듣다가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그 요한 웨슬리의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도 그때로부터 한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니며 4천 번 이상 설교를 하고 말 타고 다닌 지역이 40만 킬로가 넘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감리교가 탄생되고 감리교 로고가 십자가에 성령의 횃불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상징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충만해서 한평생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성령의 불이 꺼지 않고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9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더 전진하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의식, 걱정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온갖 도전과 문제들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는 힘의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1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세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져줌으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은혜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띠를 띄워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임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32절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띄워주시고 세임을 덧입혀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하나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의 고난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한정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용인 기흥고 체육교사이신 한정원 선생님은 8년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건너목을 건너는 가운데 중앙선을 넘은 대형버스와 충돌합니다. 근데 이 버스가 사람이 밑에 넘어진 것도 모르고 그 다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완전히 다 으스러지고 부서졌습니다.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동료 선생님이 정신을 잃은 이 한 선생님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눈 감으면 예쁜 딸 다시 못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외치고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다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하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28살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여서 아이 둘을 낳고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폐혈증으로 왼쪽 무릎 아래 7cm를 남기고는 다리를 다 절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정원 선생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리 하나를 잃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내게 왜 이런 일이 나냐고 그럴 텐데 그는 온 가족의 사랑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힘입어서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활 치료 받고 나와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휠체어 타고 테니스를 하는 그 시합에 나가서 8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좌식 빼고 장애인 조정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병으로 활동을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절단 부위에 뼈가 이식한 피부를 뚫고 나서 상처가 덧나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당신 걸어다니는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골프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2018년 이 한 선생님이 여성 아마추어 장타대회에 나갔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겨루어가지고 5위의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타를 앞세운 시원한 플레이로 무쇠다리 로켓걸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미프로 자격으로 시니어 투어 50세 이상에 나가는 그런 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어서 골프를 한 시합에 나가는 것과, 또 장애인 골프가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금메달을 거는 것을 꿈꾸며 매일 5시간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한 선생님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럽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자신에게만 찾지 마세요.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그것이 비록 절벽일지라도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픈 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곤고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0: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개혁주의 신앙, 바른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신앙, 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바른 신앙은 사이비 신앙과 달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이걸 알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도 알고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이시요 구세주로 믿는 이 중생신앙, 구원신앙이 내게 있나 없나 이것도 자신들이 압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성공회를 만든 헨리 8세의 핍박, 여러분 잘 알죠? 청교도 신앙들이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화란에 갔다가 배를 타고 또 다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7월 4일이 미국 건축 기념일로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헨리 8세 영국 왕이 됐는데 교황에게 본 부인을 버리고 형수와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허락해달라니까 교황이 노 했어요. 그래서 롬 캐드릭을 이제 자기가 결별하고 에피스코폴 처치 영국 성공회라 하는 그 교회를 세 가든 그룹에 보면 그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고 또 구교식으로 이렇게 예배 의식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절하고 꽃을 놓고 마리아 상 앞에 절하고 다 영국 국교의 그런 교리로 그들이 그렇게 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왕은 교회 수장이라 해가지고 교회 머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화채설을 부인하거나 사제와 순이가 결혼하면 죽여버렸어요. 화형에 처했습니다. 예, 바른 신앙과 개신교 교인들 이분들 막 그냥 죽였어요. 그런데 예, 에드워드 6세가 그 뒤를 이었는데 1547년부터 1553년까지 성직자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허락하고 개신교에 대해서 관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여왕이 또 이렇게 즉위해가지고 핍박을 시작하고 1643년 9월 23일에 영국 국회가 의논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발표했어요. 전문 33조, 또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장로교적인 정치 형태, 캘빈주의적 신앙 고백서였어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장로교가 이 신앙 고백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과 모든 신앙의 원칙, 생활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과 또 이 고백서,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메리 여왕 때에 에드워드 6세가 허락한 것을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그 개혁주의 학자를 죽였어요. 1555년 10월 16일에 크랜머 대주교도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교 교정 캠퍼스에서 지성인들이 천주교를 대항 못하도록 캠퍼스에서 죽였어요. 그 당시 그 세계 3개 대학, 유명한 대학, 프랑스의 솔본 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체코에는 프라하 대학, 예, 당시의 그 지성인들이 옥스퍼드 대학 학장이든지 이렇게 이분들 처형을 시켜준 것은 1643년에 영국 국교를 성경대로 바른 예배를 주장 안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의식을 많이 행하고 성경적 예배를 주장한 개혁주의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이 화란에 갔다가 미국 마사추세츠 보스톤의 앞바다 섬에 도착했는데 이를 플리머스라고 그러죠.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지어요. 관객들이 지금도 구경하고 있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롱아일랜드 노회도 생기고 뉴욕 지방에 또 필라델피아 노회도 생기고 여러 노회가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가 되면은 그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점점 미국에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소율이 문답 가르치고
내 이름을 다 가르치고 또 대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뉴저지 대학, 또 10년 후에는 프린스턴 칼리지, 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청교도 후손들이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 술 먹고 죽이고 노름하고 방탕할 때에 이제 각성 운동, 제1차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도에 또 회계 운동이 일어났어요. 1960년까지 그런 역사적 이제 사실을 우리가 뭐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제2차 각성 운동도 일어나는데.

프린스턴 그 대학은 신학교였습니다. 지금 커져서 저렇게 됐지만은 서부에서도 이제 개척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1800년대에 교회는 26 노회가 생겼고 또 1805년에는 1805년에는 511개 노회가 생겼습니다. 큰 교단이죠. 총회에서 장로교와 회중교회 합해가지고서 큰 역사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장로교회하고 회중교회가 같은 그 신앙 노선이 아니고 다르잖아요. 회중교회는 장로교회와 달라요. 노회가 없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결별하게 돼서 결국은 교회들은 또 에큐메니칼 운동의 잘못된 점을 알기 시작했어요. 유교나 불교나 뭐 롬 캐톨릭이나 교회가 다 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타협하면 그런 단체는 우리 인정 못하지요. 진리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타협하게 됐어요. 1816년에 미국에 또 성서 공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보급하기도 그랬습니다. 그 미국의 신학교는 1829년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또 이렇게 보수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분열이 생겼습니다. 고등 비평가들의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거예요. 신화도 있고 이적은 믿지 못하겠고 돈전의 탄생 믿지 못하고 그 칼 바르트의 그 성경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화살표 같다 말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낙동강에서 이렇게 삼랑진 역에서 이제 부산강 화살표가 있습니다. 몇 킬로 그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은 금덩이 같은데 내가 눈이 멀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이 아니고 믿어지면 성경이고 금덩어리고 개혁주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소경에 대해서 못 봐서 그래서 금덩어리입니다. 자기가 이성이 틀렸다 사고방식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개혁주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 당시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또 나눠지는데 거기서 나온 분들이요. 프린스턴 신학에서 나온 분들이요. 그래서 자유주의 물결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찰스 하치라든지 월프리드 교수 또 메이천 박사 있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웨스턴 신학교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는 남장로교회 또 PCUS, 예? PCUS라고 그러죠. 근데 북장로교회는 UPC라고 합니다. UPC in America, UPC in USA, 그러죠. 이렇게 해서 북장로교는 평양 남쪽에 클라크 알렌 선교사님이 배제학당, 숭의학교, 또 희문고등학교 그 창설했지요. 예.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희전문 또 유학당 감리교 교단을 창설했지요. 1973년에 남장로교가 자유화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교단이 PCA 교단입니다. 예. PCA는 건전하게 지금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네이파기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북미주 장로교 협의회 그 말입니다. North America Presbyterian in America. 그 네이파기라고 해요. 네이파 북미주 장로교단 협의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합동 장로교든지 정통 장로교지 OPC,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라고 그래요. PCA, 또 북미 장로교단, 미국 장로교단, 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것은 과거에 50년 가까이 남가주 총노회를 조직했어요. 조천일 목사님, 이익관 목사님, 김치무 목사님, 또

헬렌 박 아버님, 김치모 목사님, 또 황보현진 목사님, 김순풍 목사, 김삼도, 최현우 이런 분들이 총노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필라델피아 가서 이렇게 미주 하는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예. 이걸 모르고 KAPC 있는 이렇게 이제 해외 교단으로서는 제일 큰 교단이죠. 남미, 북미, 뭐 미국 합중 다 합했으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서구 유럽에서 미국까지 이 종교 개혁의 역사적 배경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종교 개혁은 롬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교황이 잘못한 것을 성경대로 고치려 하는 운동이 리포메이션 운동입니다. 존 후스, 이 사람 체코슬바키아 그 프라 총장인데, 존 위클립, 또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 후스 스승이 위클립입니다. 후스의 스승이 위클립입니다. 1320년부터 1383년까지 64세의 일기로 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개혁적 신앙의 참 이렇게 교수, 롬 교회의 사제였는데,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부정했어요? 화채설 부정하고 고해성사 부인했습니다. 롬 교회의 일곱 가지 성례식이 있죠. 고해성사, 미사, 뭐 견지, 선동, 뭐 이런, 또 연옥 부인하고 교황 무엇을 부인하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리아 섬기는 거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 지금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계획주의자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또 성자 숭배하고, 또 마리아는 신이다 이게요.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두운 세계를 저 함께 가고 있는 롬 캐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 것이 이렇게 개혁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그들의 무덤을 파가지고 개혁주의자들 시체를 갈아가지고 존 위클립 시체 강에 이제 뿌리고,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 이런 선구자가 바로 이 시대의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후스, 이런 프라 대학교 총장 후스, 이 사람도 정말 정열이 타는 종교 개혁자였어요. 그 1373년부터 1415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렇게 참 장작더미 속에 불태워 죽였어요. 또 시체를 난도질해서 가루 만들어 가지고 라인강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롬 캐톨릭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믿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착륙하고 참 나가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의 세 원칙은 첫,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또 높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물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이 첫째 개혁주의자들의 원칙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을 믿고 높인다. 둘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말씀하셨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예. 현대주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참,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이것이 아주 그 원칙입니다. 원칙,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유 참 주의
로 나가는 현대교회의 그런 세계에 악령이 지금도 무서운 악령의 세계가 참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법을 만들 때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더한 것이 자연법을 만들었어요. 자연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은총이 나타난 이것을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주의자들의 그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애국을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개혁주의자들이 가진 법칙 또 원칙이 또 있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요 세 가지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자 없다. 이 배타적인 사도행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요. 또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행함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해도 설교를 해도 선교를 해도 전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청교도들의 신앙과 같이 애국운동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 우파 지금 말하는데 이 좌파든지 우파든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마음을 같이 하면 다 우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좌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계와 싸우는 것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하고 이것이 순구자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그 길을 위해서 순교하고 생명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혼탁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편에 마귀 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교육감이 되고 가버너가 되고 트럼프 같이 그런 트럼프 지지하는 이 힐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도요 절반은 반 트럼프고 절반은 트럼프를 반대합니다. 절반은 지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인류 역사의 변천과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통치 가버니라고 가버니 통치자란 말이요. 가버너라 그랬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통령 가버너 이것을 선출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악한 사탄에게 교회를 뺏기고 우리 자녀들 뺏기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느냐 다윈이 만든 거짓말, 진화론을 믿고 이렇게 넓은 세계로 가는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에 가느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의 모든 규범이 하나님 말씀만 했습니다. 이 길로 간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의 발자취입니다. 순교하고 죽임당하고 목베임당하고 불태움당하고 이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매일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5시 반 되면 또 레디를 틀어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운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레인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어제 뉴욕의 밤은 초대형 태극기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가 상장하는 가운데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수요가 몰리는 그야말로 흥행을 치면서 주관사인 JP모건이 태극기로 환영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JP모건 본사 빌딩 상층부가 태극기 문양으로 조명을 빛냈는데요. JP모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과 함께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즉 ADR 상장 주관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후반부 네 번째 세그먼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기업이요.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과 기술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뉴욕 클레이타운 제조 공장의 첫 콘크리트 타설도 원래 한 분기 이후에나 있을 예정이었는데 앞당겨서요, 어제 진행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의식해서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워드 러티닉 상무장관이 타설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러티닉 장관은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입지 확대를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이제 다른 기업들도 질투가 날 것이고 결국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훌륭한 기업과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향한 이란의 암살 계획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정부의 출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체적인 소식통이나 정보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논평을 요청했는데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백악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문의에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참고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8일에 튀르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지도자, 즉 나를 제거하려 한다.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그들,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암살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귀국길에 구형 에어포스1에 탑승을 했지만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서 신형 에어포스1으로 갈아타고 백악관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위협 등 보안 우려로 중간에 비행기를 바꿔 탄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또 하나의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영해각서 MOU의 조항 하나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갈등의 핵심 이 양해각서 MOU 제5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전쟁 기간에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서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란은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MOU 5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5항에는요. 이란이 오만 및 주변국들과 함께 향후 해역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문구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협상 당시 양측은 일단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꽤 모호한 표현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체결 이후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라는 강경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선박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면서 자국 해안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화물과 규모를 신고하고 통항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상선들에 대해서는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상선에 대해서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항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이란 측에서는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워서 며칠 전 유조선을 포함한 세 척의 선박에 공격을 가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라며 이란이 또 경고하고 나섰고 네, 바로 전쟁 재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의 배출 개수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채택된 대형 트럭 배출 개수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트럭의 판매도 허용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환경청은 또 트럭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출 개수 보증 요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배출 개수 처리액이 고장 났을 때 트럭의 출력을 줄이도록 한 규제도 있었는데 이도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 대형 트럭의 오염 가스 처리 장치가 고장 났어도 오염 가스는 그대로 배출되게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바이든 정부 때 마련했던 스모그 유발 물질인 질소 산화물 감축 목표를 90%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축 목표가 90% 정도 달성이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번 이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고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면 결국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는 의료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푸젠성에 위치한 한 신발 공장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28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아주 치명적인 화재 사고였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근로자 239명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213명은 긴급히 대피했지만 나머지 26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이번 화재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인다며 중국 내 모든 공장들은 각종 위험 요소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 이 같은 대규모의 화재 사고는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산시성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4일에는 후난성 폭죽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로 26명이나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이었지만 이 사고도 아마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화재, 최소 161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한낮 LA가 또 한번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LA에서 월드컵 8강 경기 스페인과 벨기에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미국 축구 선수 발로건 파문으로 특히 미국과 벨기에 지난 16강전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서 무참히 미국을 꺾었던 벨기에 그리고 스페인이 맞붙습니다.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프랑스하고 모로코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를 아십니까? 아신다면 잠시 후에 한 번 더 그 감흥을 느껴보시고요. 모르신다면 제가 재밌게 소개해드릴게요.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3: 너무너무 좋습니다.
1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6: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 너무 많아서 은근히 모로코가 올라가는 이변이 있으려나, 그러면 더 흥미진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봤지만 프랑스와 모로코, 네, 프랑스가 경기력이 좀 압도적이더군요. 이겼습니다. 2대0으로 이기면서 4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보스턴에서 펼쳐진 이 경기, 참 희한하게도 페널티킥을 잘 못 넣었더라고요. 유명한 선수일수록. 메시도 한번 실축을 했다가 기사 회생했잖아요. 음바페 역시 전반에 페널티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다시 한번 골을 넣으면서 실수를 만회를 했고요. 또 덴벨레가 연속 골을 넣어주고 2대0으로 모로코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이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월드컵 2회 우승에 빛나는 프랑스인데요. 1998년 그리고 2018년입니다. 그리고 직전 대회인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세계대회 연속 4강에 진입하는 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카타르 대회 때 4위에 올랐던 모로코, 최고의 성적을 냈고, 그래서 이번에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대회 때 준결승에서 바로 모로코를 그냥 사회에 머물게 했던 팀이 프랑스였습니다. 어제가 리턴 매치였고요.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대0 완승을 프랑스가 지켜냈습니다. 모로코 입장에서는 또 한번 프랑스의 벽에 막히면서 대회를 마쳐야 됐네요. 네, 한편 음바페는 이번 대회 8번째 골입니다. 벌써 리오넬 메시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고요. 월드컵 통산 득점으로는 20골, 역대 1위인 메시가 21골이니까 한 골차까지 뒤쫓아왔습니다. 네, 한편 오늘도 딱 한 경기가 열립니다. 오늘 정오에 LA에서 유로 2024 우승에 빛나는, 네, 스페인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단 1실점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무적함대 스페인인데요. 상대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16강에서 미국을 4대1로 꺾고 올라온, 요즘 황금세대라고 하는 황금세대의 저력 벨기에가 준결승 길목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이 경기의 승자가 앞서서 올라간 프랑스와 4강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8강 두 경기가 내일 연휴여서 치러지는데요. 오후 2시에 마이애미에서 노르웨이와 잉글랜드가, 그리고 오후 6시에는 캔자스시티에서 아르헨티나와 스위스가 맞붙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남의 잔치 얘기를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늘 씁쓸합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 현재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논의 과정까지 뜯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이렇게 뒤집는 수준의 새로운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게 바로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광역수사단은 앞서 사건을 맡았던 종로경찰서와는 달리 홍 전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피고발인뿐만 아니라 협회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감독 선임 전 과정을 수사 선상에 올려서 범죄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전력강화위에서 홍 전 감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경위도 수사 대상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이 감독 적임자를 골라내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당시 정혜성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주호 해설위원과 고정훈 김포 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문체부가 감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홍 전 감독과 외국인 감독 한 명이 공동 1순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후에 두 사람 중 적임자를 낙점할 권한이 정 전 위원장에게 위임이 됐고 그는 홍 전 감독을 선택해서 이 정 전 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문체부는 이 단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면서 사실상 반려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라면서 사실상 반려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그런데 이때 이 정 전 위원장은 돌연 사퇴하면서 협회 수뇌부가 규정상 권한이 없는 임생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을 넘기면서 하자가 생겼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임생 이사는 거스포엣, 다비드 바그너 등 외국인 후보자들을 만났지만 면접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홍 전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했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홍 전 감독 자택 근처에서 4-5시간 오래 기다린 끝에 만남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설득 끝에 수락 답변을 받았다. 네, 이런 얘기들은 이미 뉴스에서 많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2년 전에 문체부에서 감사했을 당시에는 빠져있던 많은 대상들이 이번에 수사 대상으로 올랐고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어떤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 뭐 녹취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증언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실질적인 증거가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1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21만 8천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었다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소득이 유지되는 인구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 결국 소비 여력으로 직결됩니다. 소비가 활발해지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다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건수에 대해서 매주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를 전해드리는 이유도 결국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해보시라라는 의미에서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전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자 러시아가 매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긴장 고조와 사태 악화는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평화를 엄청 원하고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만은 사실 평화를 원한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생산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못마땅하다라는 입장을 에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생산 기술을 아예 가르쳐줄 테니 직접 생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에 대해서 러시아는 매우 언짢은 입장을 표현함과 동시에 구애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매우 바빴던 것 같다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구애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3: 에이, 다섯, 여섯, 일곱, 열, 셋, 에이, 다섯, 여섯, 일곱.
1: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3: 여섯, 일곱.
1: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3: 옆구리 하나, 둘, 셋, 에이, 다섯, 여섯.
1: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3: 일곱, 엄두 운동 하나.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138885600. 2138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138885600. 2138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9: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9: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9: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8: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9: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장윤기, 지금 신원도 다 공개가 됐죠. 이 장윤기 사건이 사건 내용도 그렇지만 그 외의 이유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목된 이 장윤기 사건 수사팀 핵심 수사관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사를 소환했습니다. A경사는 최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 B경사와 함께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현직 경찰관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장모 경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A경사는요, 장경감, 그러니까 장윤기 부친과 과거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 등을 폐기한 장경감이 A경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과 일부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쇄신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까지 소집하고요.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수사대를 신설해서 전국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와 부패 행위에 단호히 조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해 취업이나 유학 등을 위해서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 그동안 중국인 아니야라고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네, 줄곧 중국이 1위였는데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이 앞선 것입니다. 2025년 국제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는 68만 5천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4만 2천 명이 줄었는데요. 줄었다고? 요즘 한국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네, 말씀드렸듯 90일을 초과하는 외국인 입국자라는 것은 결국 임시든 장기든 예, 체류하면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 일자리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한국이 전반적인 내수 부진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9만 8천 명, 중국이 9만 4천 명, 미국 2만 3천 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쳐서 전체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베트남 입국자의 절반은 취업이 목적이었고요. 유학이나 일반 연수, 영주 결혼 이민 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취업 중에서도 계절 근로 입국자 위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요.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죠. SAT 만점, 또 국제 공인 영어 능력 시험 최고 수준의 성적, 여기에 베트남 자국 대입 시업 전국 수석까지 휩쓴 그야말로 베트남의 천재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한국행을 선택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 사범대 부설 영재고 12학년 수학반에 재학 중인 호앙 흥 장이라는 여학생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발표된 올해 베트남 고교 졸업 시험에서 전국 공동 수석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미 대입시험 전부터 SAT 1600점 만점, 그리고 영어시험에서도 아주 높은 고득점, 독보적인 스펙을 보유하고 있던 그에게 뭐 베트남은 물론이고요. 외국의 많은 명문대학들의 뜨거운 러브콜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서울대학교의 전액 장학금 입학 제한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흥장 이 소녀의 최종 선택은 서울대학교 아니고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였다고 합니다. 네,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 연구를 통해 인류 기술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당첨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카이스트가 물론 매력적이고 좋은 혜택을 많이 제공하겠죠. 하지만 약간은 베트남인으로서 한국 사리에 대한 동경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한국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이고요.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한 것입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이

등 24명이 상주하고는 있지만요. 모두 업무 수행을 위해 머무는 인력입니다. 주민등록을 둔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는 한분 계셨는데 이분이 별세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고 김신열 씨의 주민 숙소에 남아있는 유품을 둘러싸고 그런데 이 유족과 행정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고인의 유족에게 이 주민 숙소에 남아있는 개인 물품을 반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인의 별세로 주민 숙소 사용 허가가 종료된 만큼 국유 재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돌아가신 김신열 씨의 딸 김모 씨가 최근 이렇게 얘기하네요.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는 없고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보냈다. 이 독도를 지켜온 삶과 희생은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한편 행정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유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유족 측이 물품을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공문을 발송하면서 물품 반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주민이 살고 있던 주민 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죠. 한편 이고 김신열 씨, 독도의 마지막 주민인데 지난 3월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남편 고 김성도 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과 숙박업에 종사하면서 이 섬을 지켜왔는데 1991년 주민등록이 인정된 이후에는 각종 선거 때마다 이 독도에서 투표를 직접 하면서 독도의 대표적인 상시 거주 주민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꽤 오래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간은 모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늘을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얼굴에 생긴 한 뼘 정도의 그늘이지만 인간은 넓은 자연을 더 오래 누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모자들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요. 이 종류 가리지 않고 통칭 모자 하는데요.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요즘 브랜드별로 개성 있는 이름들을 붙이던데요. 일단 그냥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일 먼저 흔한 러닝캡. 네, 러닝이 붙는 이유는 마라톤이나 트레일 러닝 등 빠르게 움직이며 땀이 많이 흐르는 운동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배낭에 구겨넣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챙 형태를 또 요즘은 선호하시더라고요. 가볍고 빠르게 마르는 소재가 여름철에 특히 좋겠죠.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190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테니스와 골프 등 아웃도어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네,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뚫린 것. 예, 선바이저가 바로 그 모자입니다. 이마 안쪽에 땀 흡수 밴드가 꼭 있죠.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특히 아 이건 행복한 고민인데요.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모자 내부의 열이 잘 갇히는 사람에게 추천이 됩니다. 자, 또 하나 1900년대 초 역시 아일랜드의 농부어 어부들이 쓰던 아이리쉬 워킹 햇이 있는데요. 이게 버킷 햇의 시초라고 합니다. 네, 챙이 전체 다 둘러져 있는 모자를 버킷 햇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생약무나 생면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꽤 무거웠겠죠. 요즘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고 아웃도어 장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60도 그늘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크고 무게감이 있어서 속도감 있는 활동보다는 장거리 하이킹, 캠핑 등에 적합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하란 햇. 프랑스 외인 부대가 사하라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군용 모자에 천을 덧대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햇볕이 강한 능선이나 바위지대를 장시간 걸을 때 이 천을 완전히 펼쳐서 착용하면 얼굴은 물론이고요. 뒷목, 귀, 옆면 뭐 완전하게 피부 화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천이 똑딱이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또 다양하게 활용되죠. 불리한 천을 개고물에 적셔 얼굴과 목 뒤를 닦으면 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러닝캡, 선바이저, 버킷햇, 그리고 사하란햇. 이번 주말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아이가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2: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미국의 한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 선고를 받은 18개월 된 아이가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이의 가족은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쯤 현장에서 아이에게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길버트 의료센터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해달라며 내가 의대를 간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사망 선고를 하겠다며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익사 사고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카운티 검사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 도착한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는 5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가 영안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아이는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아이의 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의 변호인은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에 아이의 부모에 대해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의 가족은 사고 당시 NFL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 집에 모여 있었는데 경찰은 이 가족의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강하게 났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가 수영장에 접근하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공모가가 주당 $149로 결정됐습니다. ADR 한 주가 한국 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가 기록한 종가 210만 6천 원보다 약 2.9% 높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모두 265억 7천만 달러, 한화로 40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알리바바가 세운 25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IPO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IPO 전체 기준으로는 스페이스X의 857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 ADR은 SKHYV라는 종목 코드로 오늘은 조건부 거래를 시작하며 정규 거래는 오늘 월요일부터 SKHY 코드로 이뤄지고 공모 절차는 오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 주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이 맡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런던 지하철 노선 객실 내부 온도가 한때 100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좁은 터널 구조와 노후 차량 탓에 냉방 설비 확대가 쉽지 않아 여름철 런던을 찾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 기관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환경단체 그린피스 의뢰로 열화상 조사업체가 지난달 런던 지하철 피카딜리선을 촬영한 결과 객실의 바닥 온도가 최고 104도에 달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원통형 터널과 차량 형태 때문에 튜브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하루 최대 5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대중교통망이지만 전체 14개 주요 노선 가운데 냉방 열차가 운행되는 곳은 6개 노선뿐입니다. 또 냉방 설비를 갖춘 열차도 약 190대에 그칩니다. 이렇게 냉방 확대가 더딘 이유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지난 1890년대 말에 건설된 고심도 노선은 터널 직경이 좁아 차량의 냉방 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 여기에 출퇴근 시간마다 수백 대의 열차가 이 좁은 터널을 오가며 공기를 밀어내는 이른바 피스톤 효과까지 더해져 뜨거운 공기가 터널 내부를 순환하면서 승강장과 객실 온도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런던 교통공사는 교통시설을 포함한 런던 전역이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객과 직원,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라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비책은 없어 보이고 승객들에게 많은 물을 가지고 다닐 것 그리고 가능하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2: 미국의 지난달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6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인 5월에 비해서 2.4% 감소한 409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0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주택 거래는 주춤했습니다만 그나마 집값은 만성적인 매물 부족 때문인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44만 600달러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평균 가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44만 600달러.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변동에 따른 월별 판매량의 등락은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 여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6.3%에서 6.5%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5% 미만의 낮은 고정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현재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살 경우에 훨씬 높아진 금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잠김 효과라고 해서 lock-in effect 또는 모기지 락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모기지 락인 이펙트가 풀려야 공급이 늘어나고 매매도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기자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동맹국에 대한 거친 비판을 한 것과는 달리 비공개 회의에서는 갑자기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폴리티코가 회의 참석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첫 몇 시간 동안 국방지출 증액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스페인 등 나토의 일부 동맹국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스페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스페인과 같이 이처럼 협조적이지 않는 나라와는 무역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공개 세션에 들어가자 30분간 연설을 하면서 한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완전히 바뀐 태도를 보였다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도 않았고 또 국방지출 증액에 비협조하는 스페인에 대한 비판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발언이 많았다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독일, 노르웨이 정상 등의 이 나토에 대한 기여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의 동맹국들,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은 기자들만 보이면 큰 소리치고 상대를 비판하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는 우호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7월 10일 오늘은 네, 한국 여자 골프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오키 선수가 2013년 오늘 일본 세지오카현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고요. 향년 57세였습니다. 당시에도 후배들을 양성하느라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었죠. 경기도 연천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도 여의고 처음에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채를 잡았다고 하죠. 1978년 한국 내 첫 여자 프로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일본 무대에서 무려 23승, 한국에서도 20승을 거뒀고 1988년 미국 여자 프로 골프 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LPGA에서 활약하는 그 많은 선수들, 그 선수들이 꿈을 가졌던 박세리 선수, 그 박세리 선수가 바로 또 꿈을 키웠던 그 모델이 바로 구오키 선수였던 것입니다.

네, 1973년 오늘은요, 바하마가 300여 년에 걸친 영국의 통치를 끝내고 영연방 안에서 독립한 바하마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노이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체 공유였습니다. 당분간 한낮은 꽤 뜨거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4: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3: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4: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3: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4: 못 참는 소변장애,
3: 빙빙 도는 이석증,
4: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3: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수맥기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5: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6: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5: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 막국수, 칠감 농산 콩국수, 모밀 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6: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1: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0: 특허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1: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10: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닝뉴스 첫 소식 지금 계속 몇 달간 이렇게 가고 있죠.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양측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4: 이란 동부 마슈아드의 성지 내부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됩니다. 6일 동안 이어진 국장 마지막 날 조문인파 수천 명이 몰렸지만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끝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기간에도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위치한 남부 부쉐르 외곽의 군사기지를 미국과 이스라엘군 발사체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남동부 코나라크의 해군기지도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사흘째 공습을 이어갔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5: And I say we hit them 20 to 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4: 다만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4: 협상파로 분류되는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통화하고 중동 지역 전반에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협상 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간 공조까지 재확인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어렵게 성사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체제가 붕괴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명확히 담기지 못한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이 휴전 체제를 뒤흔드는 최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면전으로까지는 치닫지 않는 가운데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이 남부 부쉐르 원자력발전소 주변부가 미국 이스라엘 발사체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 남동부 시스탄 발루치스탄주 코나라크의 해군기지도 전투기 공습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시스템, 해안감시자산, 미사일, 드론 저장고, 해군자산, 군사보급기반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전날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군의 군사작전이 이어지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사흘째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지난 18일 발효된 종전 MOU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종전 MOU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들 목표 가운데 어느 것도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란에서 공개한 공격 주체가 미국 자국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물 및 외교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전망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모나 아쿠비안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는 양해각서가 점차 와해되고 있다면서도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복귀하는 것은 원치 않는 만큼 완전 붕괴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 레바논 합의 프레임워크의 이행 단계로 들어섰다며 첫 시범구역이 며칠 안에 가동될 것이고 추가로 시범구역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례식이 마무리된 접도 협상 일정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이 마무리된 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의 난제들을 위주로 재개될 전망이었지만 이번 공방으로 또 보류될지 여기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이 종전 양해각서의 조항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분석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MOU 제5항입니다. 이 5항에는 전쟁 기간에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란은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MOU 5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5항에는 이란이 오만 및 주변국들과 함께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문구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강하게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협상 당시 양측은 일단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런 모호한 표현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 체결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강경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인근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이 MOU 5항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문제죠.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를 틈타 몰래 이란의 핵시설 부근을 공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미국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종전 협상을 회방 놓으라는 의도라는 평가입니다. Y10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 사흘째 이란 남부 해안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는 물론 사업용 원전이 있는 부시에르에서도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군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과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며 기술적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벌인 거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실제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이란을 향한 독자적인 공습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길 전용기 교체 소동 역시 이스라엘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 Were you aware of any credible threat by Iran against your
8: Well, I hav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6: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시범구역 가동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종전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강진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의 긴급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IFA는 이번 지원은 위기 발생 시 긴급 자금을 신속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 기금을 통해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에 신속한 제공을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FIFA 재단 약속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재해 피해자들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비상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며 지역사회가 복구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엔 또 우크라입니다. 미국의 방공망 지원을 확보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핀셋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불타는 러시아 석유 시설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800m 떨어진 러시아 예비연료 저장시설도 우크라이나 타겟이 된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석유시설은 무려 1500km나 떨어진 러시아 우파 지역 원유 펌프장이었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일스키 정유공장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부대가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376대를 격추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의 장애물이었던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걸프 국가에 매각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휘트예트 칼럼니스트 압둘카르트 쉘비의 김영 칼럼을 통해 S-400이 제3국에 매각됐다라면서 공식 발표가 곧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로부터 S-400을 사들인 나라는 걸프 지역의 한 국가로 아랍에미레이트 혹은 카타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S-400을 처분함으로써 튀르키예는 미국이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부과했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튀르키예는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자국에서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에 미국산 엔진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휘리에트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휘리에트는 튀르키예 일간지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2: 너무너무 좋습니다.
1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 취득 한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 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에 시민권 소지 한인 최소 5천 명이 한국을 장기간 방문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한 전체 미국 국적 입국자 23%에 달하는 규모로 장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국적자 4명 중 1명은 한인 동포인 셈이 됩니다. 최근 10년치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증가 흐름은 더욱 명확합니다. 지난 2015년 3천 명대에 머물렀던 시민권자 한인의 장기 체류 입국자 수는 2020년 5천 명대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서 장기간 비어있는 고가주택을 노린 조직적인 무단 점거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빈집에 침입한 뒤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위조한 리스 계약서와 부동산 사료까지 만들어 합법적인 거주자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해외나 타주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고급 주택이나 매물로 나온 빈집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며 침입에 성공하면 즉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우편물을 해당 주소로 받도록 신청한 뒤 각종 공공요금 계정을 개설해 실제 거주 흔적을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이후 위조한 리스 계약서나 허위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적법한 세입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서류가 제시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강제 퇴거 조치를 하기보다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민사 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결과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절차로 넘어가고 실제 소유주는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기까지 수개월 동안 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LAPD는 문을 부수거나 자물쇠를 강제로 교체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절도와 주거 침입 범죄라며 단순한 임대차 분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거주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수사가 지연되고 결국 모든 피해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무단 점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현재 시행 중입니다. 상원 법안 SB602에 따라 주택 소유주는 미리 경찰에 전자승인서를 등록해두면 본인이 현장에 없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해 경찰이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 효력은 최대 3년간 유지되며 비어있는 주택이 적절히 폐쇄,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점거가 시작된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의 퇴거 명령 그리고 쉐리프국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무력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점거자를 내쫓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짓 세입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음주운전, 이 DUI,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개인의 재정과 사회생활까지 흔들어버리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DUI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는 것은 물론 법원 비용, 벌금, 면허정지, 의무교육, 차량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비용까지 더해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랜든 크리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DUI 이후 자동차 보험료는 연평균 74.5% 상승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36%가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36%가 상승하는 게 또 전국 최고는 아니에요. 전국 최고 노스캐롤라이나 284%의 보험료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캘리포니아 136% DUI에 걸린 이후 보험료 인상료가 13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DUI 판결 이후 연간 자동차 보험료 평균 $3,535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 뭐 마이너 보험으로 가면 되지 뭐. 마이너 보험사에서도 DUI 운전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음주운전 안 하면 됩니다. 국세청 IRS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 몇 년 동안 부과했던 세금 벌금과 이자를 대거 환급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 재난 기간이었던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발생한 세금 관련 항목들입니다. 세금 신고나 납부가 늦어 발생한 연체료, 미납 이자, 그리고 분기별 추계 세금 미납 벌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기간 정부가 세동 규정을 완화하고 기간을 유예했던 만큼 국세청이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급 대상은 개인 납세자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대기업, 신탁자산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이번 환급이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 양식 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윌셔 파크플레이스 오피스 건물 3700 윌셔죠. 윌셔와 옥스퍼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윌셔 파크 잔디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주거용 아파트 전환 계획에 따라 입주자들의 퇴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물 소유주인 제이미슨 서비스가 총 370유닛의 아파트 개조를 위한 퍼밋을 LA시 정부에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미슨 측은 아파트 전환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11층 오피스타워 내부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일부 공간은 입주민 편의시설로 변경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LA시의 적응형 재사용 조례를 활용해 추진됩니다. 이번 계획은 약 10년 전 같은 부지에 추진됐던 고층 주상복합 개발 계획이 주민들과 보존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재개발 시도입니다. 한인 회원들이 많은 이 프라이빗 골프장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의 관리회사가 연쇄적으로 회비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한인 멤버들이 집단 반발에 제기한 소송 기억나실 겁니다.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 이 한인 멤버들이 집단 반발에 제기한 소송이 원고 측의 소송 자격 부족을 이유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각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한인 원고 측이 33만 달러가 넘는 피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한인 멤버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인 회원들 측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다이아몬드 바 지역의 60번 고속도로에서 레저용 차량, 즉 RV의 불이나 인근 수풀로 번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다이아몬드 바 블러바드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RV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주변 수풀 약 1에이커를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서행 차선 전차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카풀 차선이 재개통됐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해당 구간에는 여전히 극심한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드레 동안 불타오른 대형 물류창고에 방치된 음식물들이 썩어가면서 보이라이츠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주민공청회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몰려들어 시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확성기를 든 채 보안요원들을 밀치고 회의장에 진입했으며 캐런 베스 LA 시장이 연단에 오르자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베스 시장은 다각도의 환경조사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17일 리니지 로지스틱스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8일 만에 진화됐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수천만 파운드의 음식물이 방치돼 썩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가주를 덮친 폭염 속에 악취가 더욱 심해졌고 들쥐까지 들끓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물류창고 측 책임자가 연단에 나와 사과하며 화재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청소 일정이 나오지 않은 점에 가장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창고 측은 시가 제시한 45일의 기한 내에 수거를 마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약 140만 파운드의 쓰레기를 치웠으나 아직 320만 파운드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악취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가림막과 탈취제를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이었던 4일 뉴포트 비치에서 열린 이른바 해변 점거 모임은 방화와 약탈, 그리고 경찰을 겨냥한 폭발물 공격으로 이어지며 얼룩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00명 이상이 체포됐는데 상당수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다른 주에서 원정으로 온 이들로 밝혀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 중 한 명인 오렌지 카운티 주민 카산드라 토레스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하고 역겨운 행동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토레스 씨는 당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몰려든 젊은이들에게 밀려 넘어진 뒤 정신을 잃었고 전신 타박상과 뇌진탕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인근 헌팅턴 비치에서 또다시 비치 배시라는 이름의 점거 모임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팅턴 비치 경찰은 공식 SNS를 통해 모임 포스터를 공유하며 우리도 확인했다. 이곳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인력을 대거 증원하고 범죄 행위 가담자는 물론 모임을 기획하고 홍보한 이들까지 모두 추적해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근의 유명 테마파크인 너츠베리팜에서도 청소년들의 점거 모임이 예고돼 관할 경찰이 경비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다음 날 가든그로브에서 이웃들이 터뜨린 폭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한 남성이 전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폭죽 오발 사고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인 랜서니 스코티 씨는 지난 일요일 오후 집안에 머물던 중 이웃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비큐 냄새인 줄 알았으나 곧 연기가 피어올랐고 확인해보니 폭죽 발사체가 방충망을 뚫고 옷장으로 날아들어 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4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스코티 씨는 의족을 착용할 새도 없이 보행기의 의지에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이 불로 스코티 씨가 수년간 열정을 바쳐 수집하고 복원해 온 수천만 원 상당의 고전 오락기들과 클래식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전 재산의 99%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보험조차 없어 현재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스코티 씨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장애를 겪으며 배운 게 있다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보는 것이라며 담담히 심경을 전했습니다. 현재 그의 사연을 접한 조카가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 강도 사건의 범인들이 CCTV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주 초 한 카페에 남녀 2인조 강도가 들어와 총이 있는 것처럼 위협하며 직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여성 용의자가 계산대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현금을 비롯한 물품들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넣으며 직원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함께 온 남성 용의자 역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현금 등록기 속 현금과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도망치기 직전 저항하는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 용의자가 계산대 위로 뛰어올라 직원을 재차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을 벌인 끝에 에너하임 출신의 22살 여성 스타라 콜라소와 가든그로브 출신의 29살 남성 브라이언 모란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장물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한편 산타아나 지역에서는 최근 이 같은 폭력 범죄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에 또 한 형제가 피자 매장으로 걸어가던 중 괴한들에게 금목걸이를 빼앗기고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달아난 용의자 무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헬리콥터가 비행 중 불법 드론과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연방항공청과 FBI가 합동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3시쯤 타자나 지역 101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LAPD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대형 드론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헬리콥터 앞유리가 파손됐으며 조종사는 반나이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고 직후 추락한 드론의 잔해 등을 토대로 달아난 드론 조종사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팜스프링스에서 경찰을 도발하며 위험한 질주를 벌이던 10대 전기 자전거 운전자가 드론 기술을 활용한 경찰의 입체 작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청소년은 교차로와 신호등 앞에서 전기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거나 우원을 그리며 도는 등 위험한 요기를 부리며 경찰의 추적을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무리하게 추격전을 벌이는 대신 드론을 띄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인근 카테드랄 시티의 한 공원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용의자를 급습해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던 이 청소년은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창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려 난폭운전과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중범죄에 해당하는 기물파손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현재 남가주 전역에서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지자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인 난폭운전을 방조한 부모에게까지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여 1억 40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불법 대마초를 압수했습니다. 합동 대마초 단속반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주 전역 10개 카운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당국은 6만 3천 파운드가 넘는 불법 대마초를 압수하고 대마초 식물 9만여 주를 폐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기 17점과 4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도 압수됐으며 관련자 2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특히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로스앤젤레스와 컨, 클레어 카운티 등지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졌는데 불법 재배지 13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위험한 수입 살충제가 발견돼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주지사 측은 이번 단속이 단순히 무허가 제품을 압수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이 합동 단속반이 지금까지 압수해 폐기한 불법 대마초는 총 420톤, 시가 13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3: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2: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3: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2: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3: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 선호 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달은 건데 유력 주자들은 앞다투어 당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YTN입니다.
1: 선호 투표제 도입 여부가 의제로 올라온 민주당 최고위. 친명계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시작부터 친청계를

0: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1: 여기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더 격해졌습니다. 최고위원 숫자 면에선 친청계 인사들이 4대2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연임 도전 의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된 평당원목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친명계의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유력 당권주자들은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린 호남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다시 전북도당 행사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미소로 인사 나눴지만 곧장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 무슨 친척 뭐 이렇게 구분한 걸 봤는데 제가 결국 웃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3: 억울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습니다.
1: 정식 후보 등록도 전에 전당대회 룰 세팅부터 개파 간 유불리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통합은 이미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이번에는 국민의힘입니다.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 반발은 재발절인 격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사람이라고 호칭하면서 징계 정당성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YTN입니다.
5: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며 으름장을 놨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6: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 어찌됐건 한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뺄셈의 정치를 멈추라는 당일각 요구에는 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난사해 적군이 이겼는데 그냥 넘어가잔 말과 같다며 다 품고 가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6: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뺄 셈은 없습니다.
5: 또 대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원 주권 시대와 보수 재건을 위해선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답하며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징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수록 당내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제도 무용론까지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지도부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1년의 징계 논란을 거론하며 당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거로 전해집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답변 대신 오 시장 말을 경청한 거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7: 의원총회가 열리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뿐 아니라 본격화한 윤리위의 징계심의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4: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주 채권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들은 1차 협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워크아웃을 결정했는데 이로써 중앙일보는 단기적으로 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8: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1차 협의회에서 서면 결의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채권 행사가 최장 3개월 유예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동의를 받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중앙일보는 앞서 지난달 19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자구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자구 계획안에는 신규 인력 채용 중단과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일부

0: 임원 퇴임과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이 담겼습니다. 신문 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매체 확장, 5개 광고 등으로 수익원을 키우고 디지털 유료 구독자를 올해 7만 명에서 2029년까지 14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세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200억 원이었던 매출을 3년 후인 2029년에 4,095억 원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또 100%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200억 원, 충남 태안군 토지 매각으로 330억 원, 충남 천안 공장과 3개 거점 사무소 매각으로 134억 원 등 모두 664억 원 마련 계획도 담았습니다. 특히 여러 잠재 인수자와 논의해 기존 사주 일가의 경영권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최대 주주는 중앙홀딩스며 이 지분은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과 홍정인 콘텐츠리 중앙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사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이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이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 검안과.
4: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9: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8: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 막국수, 칠감 농산 콩국수, 모밀 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9: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압도하는 거액을 모으며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올해 2분기 선거자금 모금액이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 모금액 9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팩스턴 측은 자신의 선거자금 모금액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비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모은 것 가운데 최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탈라리코의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상원의원 후보가 모은 금액 가운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텍사스는 1994년 이래로 상원의원, 주지사 등 주 전체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자리를 내주지 않은 레드 스테이트, 대표적인 주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탈라리코와 팩스턴의 지지율이 동률을 이뤘고 선거 자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면서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 일부 구간에서 기존의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새 전용기 보안 성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전용기는 카타르가 미국 정부에 기증한 보잉 747-8을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새 에어포스 원이 해외 출장에 투입된 것은 지난 6일 워싱턴 DC에서 출발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비행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8일 저녁 앙카라에서 떠날 때에는 이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밀드널 공군기지까지 옛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동했고 그 후 새 전용기로 갈아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전용기 갈아타기가 이뤄진 것은 지나칠 정도의 조심성을 발휘한 비밀경호국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는데 이스라엘이 첩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죠. 이게 사실 확인이 되진 않았는데 예, 이스라엘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는 플레어 장비,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는 제프 장비, 전자전 대응 체계, 암호화 통신 장비 등이 필요하다는 항공,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가 선물한 항공기를 에어포스 1으로 쓸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 약 10개월간 400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행됐고 실제 개조 비용 4억 달러나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많이 모자란다. 보안시설이 미흡하다. 보안성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 엔진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 채택된 트럭 엔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 판매도 다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트럭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배출가스 보증 요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처리액이 고장났을 때 트럭의 출력을 줄이도록 한 규제를 없앴고 법정 유효 수명 요건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 기간을 두어서 제조사들이 제품 개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디젤 차량을 전기차 등 저배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을 모두 다 싹 다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이민당국의 총격으로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사망하면서 미국 내 강경 이민단속에 대해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자국민 피격 사망을 규탄하면서 형사고소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시위대 천여 명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규탄을 외치며 행진합니다.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차량 검문 도중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숨지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미 이민당국은 불법 체류자인 아라우호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요원을 차로 치려해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아라우호가 미국에서 3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취업 허가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다며 과잉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2: My father was being followed by two unmarked cars. Had my father seen an emblem of ICE or an emblem that says anything about law enforcement agency, my father would have complied. He would have stopped.
1: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3: This is why I will bring articles of impeachment to evict and convict him.
1: "분노는 멕시코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국민 17명이 숨지자 멕시코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서 사법 차원 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서 형사고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확대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 이어 다시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민단속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초국가적 극좌 테러리즘의 재부상을 논의하자며 60여 개국 장관들에게 회의 초청장을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이 같은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 유럽 대부분 국가, 중남미 주요 국가가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잇단 시설 정비와 공사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기둥도 현재 교체 중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부터 만성기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기침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만성기침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피로에 시달리고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코로나에 걸리셨거나 이번에 독감을 앓으신 분들이 기침 후유증으로 북경의술원을 내원하시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기침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드시면서 병을 키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교회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다고 기뻐하십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침, 알레르기, 감기의 정확한 구별점을 잘 모르시고 또 혹시 코로나에 걸린 줄 알고 검사를 받아보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천식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폐는 공기를 흡입하면 폐의 기포를 통하여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 산소가 포도당과 결합하여 몸이 곳곳에 공급되고 삶의 힘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숨을 내쉬어 해결을 하여야 하는데 천식 환자들은 폐 활량이 감소되어 허파에 있는 것을 다 내보내지 못하고 따라서 좋은 공기도 많이 들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려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한 경우 얼굴색, 입술이 파랗게 되기도 합니다. 천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폐 흉곽은 팽창되고 폐 활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관지는 자극원이라고 하는 이물질의 침범을 당하면 그것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내 몸을 방어하려는 힘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식입니다. 천식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폐가 약하고 면역이 약하다고 왔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천식은 면역력이 가장 강한 20대부터 40대를 전후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2: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양측은 대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모닝뉴스 2부 첫 소식 YTN이 전해드립니다.
4: 이란 동부 마슈아드의 성지 내부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됩니다. 6일 동안 이어진 국장 마지막 날 조문인파 수천 명이 몰렸지만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끝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기간에도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위치한 남부 부쉐르 외곽의 군사기지를 미국과 이스라엘군 발사체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남동부 코나라크의 해군기지도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사흘째 공습을 이어갔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5: And I say we hit them 20 to 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4: 다만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4: 협상파로 분류되는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통화하고 중동 지역 전반에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협상 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간 공조까지 재확인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어렵게 성사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체제가 붕괴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명확하게 담기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휴전 체제를 뒤흔드는 최대 뇌관으로 작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미국 이스라엘 발사체의 남부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동부 시스탄 발루치스탄주 코나라크의 해군기지도 전투기 공습을 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군의 군사작전이 이어지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보복 공습 이어갔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요르단의 미군 기지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는 MOU 제5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해당 조항은 전쟁 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명시한 것이란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이 사흘째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MOU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전 MOU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들 목표 가운데 어느 것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리스크 자문회사의 한 대표는 현재 형태의 MOU는 사실상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주변부가 발사체 맞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공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CNN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미국이 교전을 하는 틈을 타 공격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종전 MOU 제5항 방금 전해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협상 당시 양측은 일단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같이 모호한 표현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체결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강경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이같이 무력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무력 충돌 가운데 미국은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흘째 공격에서 우리는 남부 핵시설 저장고 인근을 타격하지 않았다라고 중부사령부는 밝혔는데,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를 틈타 몰래 이란의 핵시설 부근을 공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계획하겠다라고 미국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종전 협상을 회방놓으라는 평가다. 회방놓기 위한 의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트럼프 대통령, 영국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기도 했었죠. 이스라엘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암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첩보 때문인데, 이 첩보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 사흘째, 이란 남부 해안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는 물론 사업용 원전이 있는 부시에르에서도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군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과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며 기술적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벌인 거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실제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이란을 향한 독자적인 공습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길 전용기 교체 소동 역시 이스라엘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 Were you aware of any credible threat by Iran against your
8: Well, I hav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6: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시범 구역 가동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종전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1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로컬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화 요청에는 동의했지만 휴전은 종료한다라고 단호하게 통보했다라고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시민권 취득 한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F4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2025년 미국 시민권 소지 한인 최소 5천 명이 한국을 장기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3천 명대 머물렀던 시민권자 한인의 장기 체류 입국자 수 지금 5천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개인의 재정과 사회생활까지 흔들어버리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 2배 이상 오르는 것은 물론 벌금, 법원 비용, 면허 정지, 의무 교육, 차량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비용까지 더해져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데도 음주운전 하시겠습니까? 이런 주말 또 오늘 금요일 약속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네, 우버, 리프트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네,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집이 좀 멀어서 그래도 음주운전. 집이 멀다고 잠깐 운전하면 수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 2배 이상 오르는데 지금 전국 보험료 인상안에 따르면 DUI 이후 자동차 보험료 전국 연평균 7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달라요. 무려 136% 보험료가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 이상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죠. 아, 뭐 마이너 보험사를 이전하면 되지 뭐. 옛날 얘기예요. 마이너 보험사에서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굴착공사 중 대형 가스관이 파열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울정 옆 놀만디길 인도 밑을 통과하는 전력선 교체 공사 중 어제 굴착 장비가 메인 가스관 중 하나를 건드려 파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일대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교통과 통행 통제한 채 복구 작업을 벌였고 이에 따라서 인근 시니어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한인 시니어들 한때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최근 이렇게 땅 밑을 파다가 가스관을 건드리거나 전화선 그리고 혹은 케이블선 건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공사 인력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문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니냐. 아무나 막 뭐 시쳇말로 아무나 막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다이아몬드 바 지역의 60번 고속도로에서 레저용 차량, 즉 RV의 불이나 인근 숲풀로 번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다이아몬드 바 블러바드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RV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주변 숲을 약 1에이커를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서행 차선 전차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카풀 차선이 재개통됐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해당 구간에는 여전히 극심한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드레 동안 불타오른 대형 물류창고에 방치된 음식물들이 썩어가면서 보이라이츠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주민공청회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몰려들어 시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확성기를 든 채 보안요원들을 밀치고 회의장에 진입했으며 캐런 베스 LA 시장이 연단에 오르자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베스 시장은 다각도의 환경조사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17일 리니지 로지스틱스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8일 만에 진화됐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수천만 파운드의 음식물이 방치돼 썩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가주를 덮친 폭염 속에 악취가 더욱 심해졌고 들쥐까지 들끓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물류창고 측 책임자가 연단에 나와 사과하며 화재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청소 일정이 나오지 않은 점에 가장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창고 측은 시가 제시한 45일의 기한 내에 수거를 마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약 140만 파운드의 쓰레기를 치웠으나 아직 320만 파운드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악취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가림막과 탈취제를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이었던 4일 뉴포트 비치에서 열린 이른바 해변 점거 모임은 방화와 약탈, 그리고 경찰을 겨냥한 폭발물 공격으로 이어지며 얼룩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00명 이상이 체포됐는데 상당수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다른 주에서 원정을 온 이들로 밝혀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 중 한 명인 오렌지 카운티 주민 카산드라 토레스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하고 역겨운 행동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토레스 씨는 당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몰려든 젊은이들에게 밀려 넘어진 뒤 정신을 잃었고 전신 타박상과 뇌진탕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인근 헌팅턴 비치에서 또다시 비치 배시라는 이름의 점거 모임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팅턴 비치 경찰은 공식 SNS를 통해 모임 포스터를 공유하며 우리도 확인했다. 이곳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인력을 대거 증원하고 범죄 행위 가담자는 물론 모임을 기획하고 홍보한 이들까지 모두 추적해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근의 유명 테마파크인 너츠베리팜에서도 청소년들의 점거 모임이 예고돼 관할 경찰이 경비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다음 날 가든그로브에서 이웃들이 터뜨린 폭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한 남성이 전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폭죽 오발 사고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인 랜서니 스코티 씨는 지난 일요일 오후 집안에 머물던 중 이웃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비큐 냄새인 줄 알았으나 곧 연기가 피어올랐고 확인해보니 폭죽 발사체가 방충망을 뚫고 옷장으로 날아들어 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4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스코티 씨는 의족을 착용할 새도 없이 보행기의 의지에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이 불로 스코티 씨가 수년간 열정을 바쳐 수집하고 복원해 온 수천만 원 상당의 고전 오락기들과 클래식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전 재산의 99%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보험조차 없어 현재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스코티 씨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장애를 겪으며 배운 게 있다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보는 것이라며 담담히 심경을 전했습니다. 현재 그의 사연을 접한 조카가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 강도 사건의 범인들이 CCTV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주 초 한 카페에 남녀 2인조 강도가 들어와 총이 있는 것처럼 위협하며 직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여성 용의자가 계산대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현금을 비롯한 물품들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넣으며 직원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함께 온 남성 용의자 역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현금 등록기 속 현금과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도망치기 직전 저항하는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 용의자가 계산대 위로 뛰어올라 직원을 재차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을 벌인 끝에 에너하임 출신의 22살 여성 스타라 콜라소와 가든그로브 출신의 29살 남성 브라이언 모란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장물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한편 산타아나 지역에서는 최근 이 같은 폭력 범죄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에 또 한 형제가 피자 매장으로 걸어가던 중 괴한들에게 금목걸이를 빼앗기고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달아난 용의자 무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헬리콥터가 비행 중 불법 드론과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연방항공청과 FBI가 합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3시쯤 타자나 지역 101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LAPD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대형 드론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헬리콥터 앞유리가 파손됐으며 조종사는 반나이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고 직후 추락한 드론의 잔해 등을 토대로 달아난 드론 조종사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팜스프링스에서 경찰을 도발하며 위험한 질주를 벌이던 10대 전기 자전거 운전자가 드론 기술을 활용한 경찰의 입체 작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청소년은 교차로와 신호등 앞에서 전기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거나 O1을 그리며 도는 등 위험한 묘기를 부리며 경찰의 추적을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무리하게 추격전을 벌이는 대신 드론을 띄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인근 카테드랄 시티의 한 공원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용의자를 급습해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던 이 청소년은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창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려 난폭 운전과 공무집했습니다. 특히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로스앤젤레스와 컨, 툴레어 카운티 등지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졌는데 불법 재배지 13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위험한 수입 살충제가 발견돼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주지사 측은 이번 단속이 단순히 무허가 제품을 압수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이 합동 단속반이 지금까지 압수해 폐기한 불법 대마초는 총 420톤, 시가 13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죠. 뭐 한국 대표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다음 준비 잘해야죠. 다음 준비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매 4년마다 하고 있는데 아 이번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거리 응원은 대성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잘 그리고 열기도 뜨거웠고 많은 주민들 큰 불상사 없이 뭐 충격 사건이 있기도 있었지만 이 월드컵 응원전과는 별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잘 응원자 길거리 응원자는 마무리됐습니다. LA 한인준비위원회 2026 북중미 월드컵 LA 한인준비위원회 해단식이 어제 용수산에서 열렸습니다. 준비위는 LA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평통, 축제재단, 체육회 등 LA 한인사회 주요 단체들로 구성돼 LA 총영사관과 LA 시정부와 힘을 합쳐 지난 6개월간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경기 합동 응원 준비를 거쳐 세 차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준비위에 참석했던 주요 단체장들 그리고 김영환 LA 총영사관들이 모여서 한인사회 단합을 외치고 그리고 LA 레즈 해단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뿌리 평생 성인 평생 교육에 발전한 기여로 올해 우수 강사 9명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뿌리 교육 부문에서는 김명희, 이안젤라, 임태혁, 최은아, 한수미, 허윤정 강사 그리고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노희경, 장경선, 황미란 강사가 선정돼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라고 한국교육원 측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한마음 봉사회가 지난 어제 가든그로브 제1장로교회에서 홈리스들에게 인앤아웃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를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미국 내 교육행정가와 교장 등 학교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 역사와 문화, 교육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2026 미국 교육행정가 한국교육연수를 성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1일부터 8일까지 8일 동안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200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계 지도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국어진흥재단의 대표적인 국제교육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의 급식문화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문화 이런 것도 좀 전수할 수 없을까요? 같은 돈인데 한국에서 나오는 급식과 미국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한국의 전통 판소리를 현대 감각으로 해석해 전 세계의 조선 팝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날치 밴드가 LA 게티 센터를 찾습니다. 이날치 밴드라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게티 미술관의 대표적인 야외 여름 콘서트 시리즈

0: 시리즈 오프 더 405 초청을 받아서 오는 11일 내일이죠. 7시 30분 음악적 충격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2019년 결성된 이날치는 보컬 3명, 베이스 2명, 드럼, 키보드로 구성된 독특한 독자적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뉴 웨이브 밴드 토킹 헤즈를 연상시킨다라는 극찬도 받아왔습니다. 이날치 아주 대표적인 곡 있죠. 범 내려온다. 이 범 내려온다가 수억 회 조회수를 기록한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이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이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안경 검안과.
6: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용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11: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0: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11: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공모가가 주당 $149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증시 상장을 통해 40조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 곧바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해라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이 미국에 부족하다. 그만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한 해결이 먼저입니다. 네, 투자는 투자고요. 와이튼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ADR 공모가를 주당 $149로 확정했습니다. ADR 한 주가 한국 보통주의 10분의 1인 걸 고려하면 한국 증시 종가보다 약 2.9% 높은 수준입니다. 대규모 기업 공개에 나선 외국 기업으론 이례적으로 기존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을 달성했습니다. 공모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265억 달러, 40조 원 정도를 조달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2014년에 기록한 25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주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모집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As well as a tremendous amount of new shares coming to the market, first with SpaceX and now with SK Hynix out of South Korea.
1: 로이터통신은 SK 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이 마이크론과의 기업 가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6배지만 SK 하이닉스는 5.5배 수준입니다. 때를 맞춰 트럼프 행정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공장 신축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마이크론의 경쟁사인 두 회사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자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SK하이닉스가 오늘 나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나스닥 마켓 사이트에서 주식 예탁증서 상장 기념 오프닝벨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공식 거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는 그간의 회사 여정을 소개하면서 회복력과 결단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곽 CEO 발언에 앞서 밥 맥쿠이 나스닥 아시아태평양 의장은 나스닥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SK하이닉스에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LA 시간으로 6시 30분이었죠. 네. 뉴욕 시간 9시 30분 함께 벨을 눌렀고 동시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도 함께 나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마켓 사이트 밖 전광판에는 이를 기념하는 영상도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웰컴 투 나스닥 아래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ADR 뭐 이렇게 나스닥 상장 완료를 뜻하는 문구 SKHY 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국채 입찰 낙찰 금리가 5.058%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입찰 직전 사전 거래 금리보단 낮아서 수요가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에 민감한 단기물과 달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정부 차입 수요에 대한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데 최근 1년간 이들 요인 모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운영방식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5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0여 명의 외부 위원을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연준 개혁 조치 일환입니다. 워시 의장은 금융시장 내에 연준의 영향력 축소,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선제 안내 제한, 경제 통계 활용 방식 재검토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연준의 핵심 책무와 운영 영역에 맞춰 연준 커뮤니케이션, 대차 대조표 정책, 경제 데이터, 생산성 및 고용, 인플레이션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부문별로 3명의 외부 전문가가 공동 리더를 맡게 됩니다. 위원단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최고 경제 자문을 지냈던 그렉 맨큐 하버드대학교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서전트 교수, 더그 맥밀런 전 월마트 CEO 등 학계와 업계 인사들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0: 화장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무역 상대국들과 추가 논의와 협상을 진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임직원들에 대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예측 시장 베팅을 금지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개인 거래 정책을 개정해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특정 기업과 연관된 사안, 선거 결과, 금융시장 성과와 관련한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했습니다. 휴전 시점, 비트코인 가격, 인수합병 규제 승인 결과에 대한 베팅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베팅은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도요타와 폭스바겐, 이 두 회사가 자동차 판매 실적 1위와 2위를 매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이 시장 환경 변화 속에 생존을 위해 10만 명 감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사상 최대 규모 감원 예고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전 세계 직원의 15%인 10만 명 감원과 독일 공장 4곳 추가 폐쇄. 1991년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7만 4천 명을 넘는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감원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올리버 블룸의 최고 경영자가 제시한 이 방안을 놓고 감독이사회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34년까지 차례로 생산을 멈출 것으로 알려진 독일 4개 공장의 직원만 약 4만 명. 시설은 바긴 산업체에 팔고 자동차 생산은 인건비가 싼 동유럽 공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도 연간 약 310조 원에서 2031년 약 233조 원으로 크게 줄이려 합니다. 이렇게 지출을 아껴 1분기 3.3%까지 떨어진 영업이익률을 2030년 9%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노조는 대규모 감원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사를 비롯해 12개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조조정안이 노조와 타협 없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현지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주주대표와 노동자 대표 각 10명으로 이뤄진 감독이사회가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한 사례가 드문 데다 현재 주주 측 한 명이 결혼이어서 표결하더라도 사측이 불리합니다. 사측은 주요 의사결정에 감독이사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한 일명 폭스바겐법을 피해가려 폭스바겐을 포르쉐처럼 별도 자회사로 떼내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뿐 아니라 그룹 지분 20%와 거부권을 쥔 니더작센주 정부도 중국 업체 합작 생산까지 제한하며 일자리 감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비용 부담과 중국 업체 가격 공세 속에 자구책마저 실현이 불투명한 폭스바겐의 현실은 기존 자동차 제조 강자들의 깊은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정욱입니다.
0: 이게 먼저겠죠. 네, 폭스바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여파로 2분기 판매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조정 안 할 수가 없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인도량이 감소했다라고 오늘 방금 전에 밝힌 상태입니다. 지구에서 사는 게 좀 질리셨나요? 지구에서 생활에 질렸습니까? 이거 말이 되나? 네, 싶기도 하죠. 나사가 내놓은 공개 모집성 구인 광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지구 생활에 질렸다면 달과 화성에서 1년간 지내는 체험을 해봐라. 네.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달 초 지원자 모집을 발표한 달 화성 탐사 모의 실험을 소개한 것입니다. 달 화성 탐사 모의 실험은 달과 화성으로의 여행과 행성에서의 삶을 유사하게 체험하도록 설계된 1년간의 모의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의 실험 참가자들은 우주 환경과 유사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우주 비행사처럼 작물 재배, 건강관리, 우주 유형 모방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의 실험은 휴스턴

0: 한 존슨 우주센터에서 2027년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나사는 지원자 중에 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켈시 스파이비 나사 대변인은 모의 실험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로의 여행과 화성 착륙 등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화성 시간에 적응하는 방법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보다 40분이 더 길다라고 합니다. 말이 재밌죠. 지구에서 생활이 질리셨습니까? 달과 화성에서 1년간 지나는 체험을 해보십시오. 나사가 내놓은 구인 광고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 나사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월드컵 8강전 어제 첫 경기가 열렸죠. 네. 음바페가 선제 결승골을 넣은 프랑스가 4년 만에 이뤄진 모로코와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음바페는 자신이 보유한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 득점 기록 12골로 늘렸습니다. 음바페 대단했죠.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 그런데도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이런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일단 어제 경기 결과 와이튼입니다.
11: 4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에서도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유일한 생존팀 모로코를 제압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강 때와 똑같은 스코어였습니다. 음바페가 전반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경기 주도권을 쥔 프랑스에게 골 기회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후반 15분 두 회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랐습니다. 6분 뒤에는 덴벨레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긴 프랑스는 월드컵 3회 연속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12: I think we had all the game under control. the momentum was all over France, so we were able to get the win. So I'm very happy and very excited for the next games.
11: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음바페는 대회 8호 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1위가 됐습니다. 골과 도움을 합한 공격 포인트에서는 11개로 단독 1위입니다. 음바페는 또 자신이 보유한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 최다 득점 기록을 12골로 늘렸고 월드컵 통산 득점 20골로 1위 메시를 한 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 대 벨기에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격돌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네, 스페인과 벨기에의 경기 오늘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뭐 대표적인 경기가 지난 16강전에서 0-2로 이집트에 뒤지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뒤집는 데 걸린 시간 딱 13분이었죠.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월드컵에서는 역전승이 상당히 많은데 8강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역전승이 무려 13차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워진 종전기록 9회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역전승이 월드컵에서 눈에 띄게 늘면서 관전의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득점력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96경기에서 280골이 터졌는데 경기당 평균 2.92골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전승 증가 요인으로는 대회 규모 확대를 꼽습니다. 48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은 이전보다 16개 팀이 늘었고 32강전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그리고 사실 이게 잘 못하는 팀들이 많이 나오면서 골이 더 많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32강 밑에 팀들 얘기하는 거죠. 잘 못하는 팀. 한국은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잘 못하는 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한편 이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간의 경기는 뭐 아직도 얘기들이 많아요. 네. 아르헨티나의 편파 판정. 뭐 피파는 메시가 없는 월드컵을 치르고 싶지 않았겠죠. 똑같은 반칙인데도 아르헨티나에는 페널티킥을 주고 이집트에는 페널티킥을 주지 않는 아주 편파 판정. 굉장히 심했던 경기 중에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집트는 두 번째 골이 옵사이드로 선언되자 바로 세 번째 골까지 그냥 확 넣어버렸는데 결국 마지막 13분 견뎌내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두 경기가 열립니다. 내일은 8강전 두 경기가 열리는데 오후 2시 노르웨이와 잉글랜드 그리고 오후 6시 아르헨티나와 스위스랜드 간의 스위스 간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노르웨이 응원팀들의 응원 모습 굉장히 특이하죠. 네. 모두 다 앉아서 노를 젓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노 젓는 걸 보면 노르웨이 사람들 그냥 자전거 대팽이치고 그 뒤에 가서 계속 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노를 젓습니다. 신기한 노르웨이의 응원 방법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3: 네, 뉴욕 한복판에 가득 메운 노르웨이 응원단 양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북소리에 맞춰 루르를 외치며 뒤로 당깁니다. 이 루르, 노를 저으라는 뜻인데요. 노르웨이인들의 조상 바이킹족의 노젓기가 응원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타던 자전거를 애동댕이 치고 길 한복판 노젓기에 이렇게 합류를 하는가 하면 놀이터의 유치원 아이들부터 하늘에서 바다에서 군인들까지 세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젓기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응원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진 건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이야기도 더해줬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들이 월드컵 무대를 밟고 있는 선수가 3명이나 되는데요. 득점왕 경쟁 중인 괴물 공격수 홀란과 세를로트, 토르스트 베트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제 노르웨이의 다음 상대는 우승을 노리는 축구종과 잉글랜드인데요. 과연 바이킹의 항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바이킹의 항해 한번 지켜보시죠. 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9: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고강도 구조 조정과 경영권 매각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수진.
0: 한국의 중앙일보가 채권단 공동관리에 공식 돌입하면서 국내는 물론 이 미주 지역 사업까지 포괄하는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이 금융채권자들은 어제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결의를 통해서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전체 금융채권에게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개시되며 어제 기준 채권에게 75% 이상 찬성이 확인되면서 결국 워크아웃 절차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단은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 등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내 사업만이 아니라 미주중앙일보를 비롯한 해외 법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중앙일보 등 각 지역 법인의 매출, 수익성, 비용 구조 등이 채권단의 검토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간 동안 중앙일보와 계열 법인들은 채권단 관리 아래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사업부에 대한 통합, 경영진 개편, 외부 전문 경영인 영입 등 전사적인 자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창간 60년이 넘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네, 주한미국 대사관이 미셸 박 스텔 신임 주한미국 대사의 공식 부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이 X 계정을 통해서 미셸 스텔 신임 주한미국 대사를 소개한다라며 스텔 신임 대사는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함께 올라온 동영상에 등장한 미셸 박 스텔 대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라면서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긴급 뉴스.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Michelle Steele and I am so honored to serve as the next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I'm just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ll. And thank you. 감사합니다.
0: 한편 미셸 박 스텔 대사는 최근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치고 이 부임 선서까지 했으며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도 받았기 때문에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작금의 미국 상황과 펜로지의 계단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대응은 끝없이 올라가도 올라가도 언제나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펜로지 계단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펜로즈 계단. 이는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그의 아버지 라이오넬 펜로즈가 고안한 불가능한 도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공간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계단이죠. 그림으로는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마치 계단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릴 수는 있는데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속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형의 가상 계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CNN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진전 없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현 상황을 이 펜로즈 계단에 비유한 것입니다.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표현하니까 뭐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쉽게 표현하면 진퇴양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해봐도 진퇴양난의 곤란함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MOU에 대해서 더 이상 종전 MOU가 필요 없어진 것 같다. 이제는 그 MOU의 효력이 다 끝난 것 같다. 라면서 F자 욕설까지 섞어서 온갖 거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아, 그렇다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또 이란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들 지도자들은 역겨운 인간들이다.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라며 또 욕설을 하면서 비난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뚜렷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종전 MOU의 이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고, 이를 미국은 문제 삼아서 이란을 공격하는 등이 무력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서 양측이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는 양상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한다라고 할 때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매우 걱정스럽다. 전쟁을 멈추는 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속력이 있는 휴전 협정이나 종전 협정이 아닌 이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MOU, 즉 양해각서라는 이 종이 한 장이 과연 얼마나 평화를 지켜줄지 우려됩니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무력 충돌을 제어할 구속력도 없는 종이 한 장짜리 MOU에 서로 간의 신뢰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된 이 일시적인 종전 MOU는 사실 언제 붕괴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MOU입니다. 문제는 이란은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 많은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걸림돌은 이란의 계산기에 떠 있는 정답입니다. 그들이 볼때 정답이죠. 바로 그 답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계산기를 톡톡톡 두드려 보니까 미국과 순조로운 협상을 해서 경제 제재를 면제받고 또 재건 자금을 받아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차지해서 대대손손 이 해협 통제권을 받아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자기들끼리의 정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종전 MOU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지만 슬그머니 유조선 공격을 이어가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이 종전 MOU를 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 휴전 상황이 깨지고 긴장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아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자신들의 안위는 그 통행료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지켜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런 가운데 이란의 이 같은 판단이 오판이다라고 깨닫게 만들 만한 묘책이 미국으로서는 딱히 없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 동네에서 한 양아치가 좁은 골목을 딱 지키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자릿세를 받아먹겠다, 통행료를 받아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결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그를 흠씬 두들겨 패서 두번 다시 골목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가 다른 건전한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돈벌이를 할수 있게 도와주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택은 이중 그 어떤 것도 뚜렷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속, 걸어가도 걸어가도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는 이 펜로지의 계단에 갇힌 형국입니다.
1: 미국의 한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 선고를 받은 18개월 된 아이가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이의 가족은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쯤 현장에서 아이에게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길버트 의료센터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해달라며 내가 의대를 간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사망 선고를 하겠다며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익사 사고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카운티 검사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 도착한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는 5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가 영안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아이는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아이의 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의 변호인은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에 아이의 부모에 대해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의 가족은 사고 당시 NFL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 집에 모여 있었는데 경찰은 이 가족의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강하게 났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가 수영장에 접근하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시민권자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재외동포 비자, 즉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는 약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인 점을 감안할 경우에 지난해 미국 시민권자 한인은 최소 5천 명 이상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10년 지위의 추이를 보면 이 증가세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천 명대에 머물던 이 시민권자 한인의 장기 체류 입국자 수는 2020년에 5천 명대에 들어선 후 매년 5천 명 이상이 꾸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이민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채 한국의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사실상 역이민처럼 장기 체류하며 살고 있는 한인들이 최근 들어서 크게 늘고 있음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굴착공사 중 대형 가스관이 파열돼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다울정 옆 놀만디길에 인도 밑을 통과하는 전력선 교체 공사 중에 굴착장비가 메인 가스관을 파손시키면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일대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교통과 통행을 통제한 채 복구작업을 벌였고 이에 따라 인근 시니어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한인 시니어들이 한데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엘 한인타운 윌셔와 옥스퍼드 코너 소위 윌셔 잔디광장에 위치한 3700 윌셔의 빌딩이 주거용 아파트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로마센터 옆 3700 윌셔 빌딩의 입주자들은 이미 입주자들에게 퇴거 독촉이 이루어진 가운데 건물 소유주인 제이미슨 서비스가 총 370유닛의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한 펄밋을 LA시에 신청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이미슨 측의 이 아파트 전환 계획에 따르면 기존 11층 오피스 타워 내부를 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일부 공간은 입주민 편의 시설로 변경됩니다. 이번 계획은 약 10년 전 고층 주상복합 개발 계획으로 추진됐었지만 당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다가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인데 펄밋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된 중국산 짝퉁 에어백 부품으로 인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로 한인 강의석 씨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강의석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텍사스주에서 폭우 속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에 작동한 에어백이 폭발하면서 금속 파편이 얼굴을 관통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래턱 절반과 상당수의 치아를 잃었으며 한 달 동안 세 차례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에어백은 이베이에서 구매된 뒤에 중고차 딜러가 차량에 장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 회원들이 많은 프라이빗 골프장 로스 카요리스 컨트리 클럽의 관리 회사가 연쇄적으로 회비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한인 멤버들이 집단 반발해서 제기한 원고 측의 이 소송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본 재판이 시작되지도 못한 채 기각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한인 원고 측이 33만 달러가 넘는 피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대야 한다라는 피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근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한인 멤버들이 이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인 회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5월 새로운 골프장 소유주가 로스카이올랜스 컨트리 클럽의 월 회비를 잇따라 대폭 인상해서 매달 부담액이 1,800달러 선까지 치솟자 이 한인 회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5: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7: 네, 지금 심상치 않은 텍사스의 민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의 톱바스로 여겨지던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압도하는 거액을 모으고 있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는 올 2분기 선거자금 모금액이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의 모금액인 900만 달러에 비해서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텍사스는 1994년 이래로 상원의원이나 주지사 등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민주당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은 확실한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와 공화당의 팩스턴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이뤘고 선거자금 모금 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압도하면서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변이 실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적당히 많은 정치자금으로 오랫동안 특정 정치 성향을 지켜온 지역을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라디코 후보는 작년 9월 출마 선언 이후 총 7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이 중 78만 명 이상이 무려 78만 명 이상이 개인 후원자였습니다. 실제로 탈라리코 캠프는 후원금의 97%가 1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으며 기부자들 중에는 교사들이 가장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위 풀뿌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치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텍사스에서 탈라리코 후보의 선전 요인과 비슷한데 그 탈라리코 후보의 선전 요인은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언급한 풀뿌리 운동입니다. 광범위한 소액 기부자들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금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그의 정책과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이 메시지가 텍사스 지역 대중에게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상대성입니다. 즉 상대 후보가 원래 이 모금 실적이 좀 약한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유권자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만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자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변화를 좀 원하는 그런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텍사스도 바뀔 수가 있는 모양이네. 내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도 내 표가 벌어지는 표, 소위 사표가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인식이 늘어난 데에 따른 변화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과연 텍사스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이 탄생할지 아니면 잠시 잃었던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바깥세상 돌아가는 소식입니다. 중국 푸젠성에 위치한 한 신발 공장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서 28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근로자 239명이 있었으며 이 중 213명은 긴급히 대피했지만 26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화재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중국 내 모든 공장들은 각종 위험 요소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정하라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화재 사고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산시성의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82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4일에는 후난성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최소 161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복스바겐 그룹이 공장 네 곳의 생산을 중단하고 10만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복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 직원 65만 7천 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네 곳을 추가로 폐쇄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일간지 빌트는 감원 목표가 10만 명이 아닌 12만 명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복스바겐 경영진은 독일 내 일자리 3만 5천 개를 줄이고 독일 공장 두 곳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영진은 감원 목표를 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감원 규모를 보면 지난 목표 규모에서 두 배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감원 규모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노조는 당연히 역대급 이 감원 예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스바겐 노조는 본사와 또 12개의 복스바겐 사업장 앞에서 어제부터 대규모 감원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0: 네, 텍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충격으로 이 멕시코 국적자가 사망하면서 미국 내 강경 이민 단속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 이번엔 매우 강경했고 매우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외교적인 대응만 했지만 이제는 외교가 아닌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며 자국민 피격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서 형사고소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시위대 천여 명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규탄을 외치며 행진합니다.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차량 검문 도중 아이스 요원의 충격으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숨지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미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자인 아라우호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요원을 차로 치료해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아라우호가 미국에서 3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취업 허가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다며 과잉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2: My father was being followed by two unmarked cars. Had my father seen an emblem of ICE or an emblem that says anything about law enforcement agency, my father would have complied. He would have stopped.
1: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3: This is why I will bring articles of impeachment to evict and confess.
1: 분노는 멕시코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국민 17명이 숨지자 멕시코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서 사법 차원 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서 형사고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No podemos ser omisos frente a los mexicanos que han fallecido en operativos de ICE o que estaban detenidos.
1: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확대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 이어 다시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민 단속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꽤 오래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간은 모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늘을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얼굴에 생긴 한뼘 정도의 그늘이지만 인간은 넓은 자연을 더 오래 누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모자들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요. 이 종류 가리지 않고 통칭 모자 하는데요.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요즘 브랜드별로 개성 있는 이름들을 붙이던데요. 일단 그냥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일 먼저 흔한 러닝캡. 네, 러닝이 붙는 이유는 마라톤이나 트레일러닝 등 빠르게 움직이며 땀이 많이 흐르는 운동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배낭에 구겨 넣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챙 형태를 또 요즘은 선호하시더라고요. 가볍고 빠르게 마르는 소재가 여름철에 특히 좋겠죠.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190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테니스와 골프 등 아웃도어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네,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뚫린 것. 예, 선바이저가 바로 그 모자입니다. 이마 안쪽에 땀 흡수 밴드가 꼭 있죠.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특히, 이건 행복한 고민인데요.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모자 내부의 열이 잘 갇히는 사람에게 추천이 됩니다. 자, 또 하나, 1900년대 초, 역시 아일랜드의 농부어 어부들이 쓰던 아이리쉬 워킹 햇이 있는데요. 이게 버킷 햇의 시초라고 합니다. 네, 챙이 전체 다 둘러져 있는 모자를 버킷 햇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생약물이나 생면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꽤 무거웠겠죠? 요즘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고 아웃도어 장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60도 그늘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크고 무게감이 있어서 속도감 있는 활동보다는 장거리 하이킹, 캠핑 등에 적합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하란 햇. 프랑스 웨인 부대가 사하라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군용 모자에 천을 덧대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햇볕이 강한 능선이나 바위 지대를 장시간 걸을 때이 천을 완전히 펼쳐서 착용하면은 얼굴은 물론이고요. 뒷목, 귀, 옆면 뭐 완전하게 피부 화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천이 똑딱이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또 다양하게 활용되죠. 불리한 천을 개고물에 적셔 얼굴과 목 뒤를 닦으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러닝캡, 선바이저, 버킷햇, 그리고 사하란햇. 이번 주말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아이가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0: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 9개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백악관은 지금 변신 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잇단 시설 정비와 공사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어제 백악관 북측 현관에 기둥 보수 작업을 위해서 설치된 비계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림막을 쳐놨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안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당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둥을 보고는 헤이 이것 좀 봐 여기 수리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나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이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약 한 6분간 이들 기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9일부터 인부들이 기둥에서 페인트를 벗겨내기 시작했으며 이번 주 들어서는 쾅쾅거리는 공사 소리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금박 장식을 추가하고 즉 모든 장식을 다 금색깔로 바꿨고 백악관 로즈가든을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스타일의 석조 바닥으로 똑같이 교체했습니다. 또한 1,0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서 백악관 이스트 윙을 철거했으며 연회장 지붕에는 드론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는 대통령 전용 헬기를 위한 신형 헬기장을 조성하는 공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변신 중입니다. 이어서

났어도 오염가스가 그대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바이든 정부 때 마련한 이 스모그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 목표를 90%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을 들일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환경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대한 벌금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인체에 해롭다는 입장을 폐기해버렸으며 또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배설가스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청의 발표가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고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다 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기를 오염시키면 결국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서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는 당연하지만 의료 비용 부담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동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종전을 위해서 MOU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미군은 이란 원전이 있는 지역을 타격했고요.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애초에 그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 MOU 종이 한 장으로 평화를 찾겠다, 종전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와이텔의 보도입니다.
1: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쉐르 외곽의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군이 현재 새로운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쉐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하드 행 길목의 교량도 미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And I say we hit them 20 to 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It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1: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걸프 지역 밖으로 넓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서 시작된 충돌이 미군 기지와 이란 본토 타격으로 번지면서 제한적 충돌을 넘어선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날 반미 여론 결집의 계기가 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도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보복이 확산할지 아니면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복원될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이란의 계획을 포착한 뒤에 이를 미국에 공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첩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튀르키예에서 열렸던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의 지도자인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에도 정보를 확인했는데 나는 그

0: 그들의 암살 대상 명단에 있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운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협을 거론하면서 귀국길에 전용기를 두대 동원해서 번갈아 탑승하면서 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첩보는 미국과 이란이 MOU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주고받는 등 군사적인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지도자 장례식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죽일 것이다. We will kill Trump라는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이란 내 강경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이 머스크의 기업만 제외한 새로운 ETF가 나올 전망입니다. ETF란 안정적인 주식 종목만을 중심으로 묶어서 분산 투자하는 주식 펀드죠. 자, 이와 관련해서 신생 금융업체 서브버시브라는 업체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은 싹 빼고 안정적인 주식만을 묶은 새로운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서브버시브는 해당 ETF의 종목 티커를 각각 QQNE 그리고 SPNE로 제시했습니다. 스페이스X 등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에는 투자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ETF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셈입니다. 한편 ETF는 투자자가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인데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에 바로바로 매매할 수도 있는 그런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만든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이 금융가에서 너무 개인화된 ETF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헌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4: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3: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4: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0: 센터 메디컬 그룹.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고강도 구조 조정과 경영권 매각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수진.
0: 한국의 중앙일보가 채권단 공동관리에 공식 돌입하면서 국내는 물론 이 미주 지역 사업까지 포괄하는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이 금융채권자들은 어제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결의를 통해서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전체 금융채권에게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개시되며 어제 기준 채권에게 75% 이상 찬성이 확인되면서 결국 워크아웃 절차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단은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 등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내 사업만이 아니라 미주중앙일보를 비롯한 해외 법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중앙일보 등 각 지역 법인의 매출, 수익성, 비용 구조 등이 채권단의 검토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간 동안 중앙일보와 계열 법인들은 채권단 관리 아래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사업부에 대한 통합, 경영진 개편, 외부 전문 경영인 영입 등 전사적인 자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창간 60년이 넘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6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인 5월에 비해서 2.4% 감소한 409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0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주택 거래는 주춤했습니다만 그나마 집값은 만성적인 매물 부족 때문인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44만 600달러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평균 가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44만 600달러.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변동에 따른 월별 판매량의 등락은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 여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6.3%에서 6.5%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5% 미만의 낮은 고정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현재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살 경우에 훨씬 높아진 금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잠김 효과라고 해서 lock-in effect 또는 모기지 락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모기지 락인 이펙트가 풀려야 공급이 늘어나고 매매도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기자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동맹국에 대한 거친 비판을 한 것과는 달리 비공개 회의에서는 갑자기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폴리티코가 회의 참석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첫 몇 시간 동안 국방지출 증액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스페인 등 나토의 일부 동맹국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스페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스페인과 같이 이처럼 협조적이지 않는 나라와는 무역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공개 세션에 들어가자 30분간 연설을 하면서 한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완전히 바뀐 태도를 보였다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도 않았고 또 국방지출 증액에 비협조하는 스페인에 대한 비판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발언이 많았다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독일, 노르웨이 정상 등의 이 나토에 대한 기여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의 동맹국들,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은 기자들만 보이면 큰 소리치고 상대를 비판하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는 우호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4: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9: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8: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9: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8: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9: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0: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 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자, 오늘부터 하루하루 올라가는 낮 기온입니다. 오늘 83도, 내일 84도, 일요일 84도, 다음 주 월요일 85도, 화요일 90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95도, 다음 주 목요일 94도. 아, 참 보기 드물게 급상승하는 LA의 날씨입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는 길어도 일주일은 빠르다라는 말을 오늘도 공감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래요. 한 주가 어떻게 휘리릭 가죠?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경쾌하게 탭댄스를 추던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딕 반 다이크 씨가 이 배우가 올해 드디어 100세를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100세 나이에도 여전히 청년처럼 유쾌하게 웃는 그의 장수 비결이 뭔지 아세요?
1: 나는 평생 아침에 나쁜 기분으로 잠에서 깬 적이 없어요.
0: 최근 영국의 한 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렇게 매사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15%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세, 100세까지 장수하는 비결,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자죠. 그거는요, 딱 3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0%는 매일 먹는 식습관, 움직이는 활동량,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느냐, 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죠. 진짜 장수 비결은 몸에 좋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마음에 떨어뜨리는 긍정이라는 보약 한 방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전자 결정하는 30% 어쩔 수 없다 쳐도 나머지 70%는요. 오늘 우리 함께 굿모닝 차차차와 행복하게 채워나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혹시 커플이신 분들은요. 애정표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세상에 브라질에 한 커플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30초 동안 195번의 볼 키스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벌써 다음 목표를 세웠네요. 1분간 많이 키스하기. 현재는요. 일본 커플이 1분 동안 27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옆에 누가 계시면요. 커플들은 한번 오늘 도전을 우리 내볼까? 그러다가 목 디스크 걸리시면 더운데 이열치열이라고 커플들은 붙어서 비벼주세요. 밥 비벼 먹자.

0: 그때가 언젠가요? 1980년대 말에 이 노래가 전 세계로 휩쓸었죠. 람바다. 아우, 남녀가 붙어가지고 그냥 아우, 이 골반 운동이 너무 좋은 그런 람바다 댄스 쳐본 지가 언제일까. 브라질의 이 커플이요. 30초 동안 195번의 볼키스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이걸 따져보니까 1초에 6번입니다. 어떻게 1초에 6번을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현재 1분 동안 제일 많이 키스하기 세계 기록은 일본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277번이래요. 야, 뽀뽀가 뭐예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유 이쁘다 이러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우리 점돌이 고양이한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놈이 엄마한테 왔을까 아우 이쁘다 이러면요 걔가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사랑은 통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끼리는 묘한 그 텔레파시가 있어서요. 진심으로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서 아유 이쁘다 이러면 이쁜 짓을 하면서 오늘이 피나콜라다의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열대과일을 많이 우리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파인애플이 그렇게 값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오늘 한번 파인애플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코코넛 주스라든가 코코넛 크림을 넣고 거기에다가 럼주가 있다면 럼을 한 방울 혹은 뭐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게 바로 피나콜라다죠. 휴양지의 대표적인 칵테일입니다. 주말입니다. 한 주 동안 애쓰셨어요. 이런 특별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맨날 먹는 거 말고 오늘은 피나콜라다 피날까 이러면서 너무 뽀뽀 많이 하면 피날까 피나콜라다 이러시면서 너무 재미난 뉴스가 있네요. 아니 이럴 수가. 바로 지난 주말이죠.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우리의 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풋볼 선수 트래비스 캐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진짜 그 하루를 빌리는데 100만 불? 뭐 이런데 3일을 빌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술가 저스틴 진혁 씨가 이날 식장 밖 거리에서 쓰레기를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심지어는 한쪽만 남은 에어팟 이런 것까지 샅샅이 수거를 했어요. 아니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요거를요 묶어서 투명한 플라스틱 큐브에 예쁘게 담아서 이거를 파켓 가비지라는 이름으로 팔았어요. 개당 $25, 라지 사이즈는 $100 이랬는데요. 이게 순식간에 돈이 났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턱시도까지 입고 쓰레기를 줍다가 하객으로 오해받긴 했는데 내부 초대를 못 받아서 식장 안에 진짜 좋은 쓰레기는 못 주운 게 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머 이걸 근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 팬인데 결혼식장에 밖에 버려진 쓰레기라도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이걸 살까요? 그 투명한 아크릴 상자 밖에다는 just married라는 문구까지 딱 받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께서 물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물을 파냐 이랬는데 우리가 물을 사먹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아, 바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이건 아트다 이래가지고 바나나를 벼랑간에 덕테이프로 벽에 붙여가지고 아트야 이래서 무려 12만 달러인가요? 그렇게 팔렸고 나머지 3개의 에디션도 모두 팔리고 또 미술관의 기증이 되기까지 했어요.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면 또 먹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도 예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술 시장의 허영심과 가치를 비꼬는 일종의 풍자였죠. 그래서 전시를 보러 온 또 다른 나 예술가야 이런 사람이 와서 거기 있는 그 바나나 전시한 거를 실제로 먹어버리는 해프닝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얼른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예술이야! 아, 주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술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허리케인 박인 누님 예술하실까요? 이래가지고 이런 람바다 음악 응? 오늘 예술을 하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이제 최고의 종합 미디어 라디오 서울에서 새로운 인재를 모집합니다. 인공지능과
0: 아니 이게 어느 날 안 내용이 바뀌었죠. 아우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딱 열어보니까 아니 다람쥐가 튀어나와가지고요 태국에 있는 메타 기업의 사무실에요 누군가가 택배를 배달했어요. 딱 열어보니까 다람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다람쥐 대치법이라는 가짜 AI 교육 영상을 만드는 등 유쾌하게 보냈다고 그러는군요. 저쪽 알래스카에서는요 곰 한 마리가 쇼핑몰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어머 곰 넣어왔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곰이 복숭아 하나만 탁 드시고요. 그리고는 그 바닥에다가 영역 표시로 응아까지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유유히 가셨다 그래요. 먹튀를 한 셈이죠. 복숭아 하나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요.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일도 하시면서 차차차 하시기 바래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6: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10: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4: 건강하세요.
12: 센터 메디컬 그룹.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막 링에 올라가는 것 같죠?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레이스 홍님, 비키님, 그리고 우리 다정님도 오셨습니다. 제 오늘 옷이 더위에 너무 좋은데요 하셨는데요. 이 바로 방송 끝나고 하와이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로 가셔야 될까 이러셨는데 제가 이 옷은 세상에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다 옷을 주변에 주고요. 한 백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입을 게 없어가지고 뒤져가지고 아우 이거 다행이다 있어서 이랬는데 괜찮아요. 자 오늘은 그런 과감한 또 멋진 패션을 한번 해보세요. 남눈치 볼 거 없이 입고 싶은 것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오늘 바로 와이저 리빙의 K 실장님 모시고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는가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1: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입니다.
1: 오랜만에 뵙네요.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네 덕분에 제가 잘 지내고
0: 네.
1: 있고요.
0: 네.
1: 무덥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네. 가히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0: 네.
1: 여러분들의 삶이 저희 와이즈 리빙이 속에 올리는 이런 네. 의료기기들과 함께 늘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네. 제품도 네. 여러분들 삶의 질을 정말 대단히 네. 대단히 네. 훌륭한 삶의 질과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입니다.
0: 삶의 질,
1: 네.
0: 케겔 운동기.
1: 그렇죠.
0: 와,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1: 케겔 운동기는 네. 여러분들 뭐 의사 선생님이시라거나 여러분들 그 PT 선생님들도 네. 많이 추천하시고요.
0: 네.
1: 사실 하실 수만 있다면
0: 네.
1: 네, 삶에서 늘 네.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0: 않아요.
1: 쉽지도 않을 뿐더러
0: 네.
1: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0: 네.
1: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0: 네.
1: 오늘 속에 올리는 저희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는 여러분들 방석처럼 생긴 거거든요.
0: 네.
1: 여기에 딱 앉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앉아만 계시면 요실금,
0: 네.
1: 전립선, 방광 관련한 질환들, 자골신경통,
0: 네.
1: 다리 저림, 늘 허리 통증 달고 사시는 분들
0: 네.
1: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가 네. 된답니다.
0: 와, 시장에.
1: 네.
0: 뭐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요실금 치료기는 많은 분들이 또 비뇨기과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셔서 정말 신뢰가 가는데요.
1: 맞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그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 환자분들에게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0: 네.
1: 그리고 이 케겔 운동기는 여러분들 30분 마치고 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스쿼트 운동 아시죠?
0: 오.
1: 그거 200행하고 동일한 거예요.
0: 진짜요?
1: 네. 요실금 야. 치료만 되는 게 아니고
0: 네.
1: 스쿼트 운동 200개하고도
0: 네.
1: 네.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거니까.
0: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중앙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허벅지, 허리
1: 네.
0: 그리고 정말 이 단전 이
1: 맞습니다.
0: 부분인데 골고루 이렇게 운동이 되네요.
1: 네, 여러분들 몸의 중심이 되는 코 근육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0: 네.
1: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제품의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혹시 나는 그 요실금 치료기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이 늘 관심이 많았었는데
0: 네.
1: 조금 일시불로 하는 게 조금 망설임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0: 네.
1: 저희가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0: 오.
1: 개인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12개월, 24개월 이자 없이 무이자로
0: 네.
1: 네. 할부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또 굉장히 놀라운 건데 머니백 네. 개런티를 해요.
0: 머니백 개런티?
1: 네, 이거는 저희 다니엘 박 대표님의
0: 네.
1: 자신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처음으로 머니백 개런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그동안 원하는데 좀 망설임이
0: 네.
1: 있으셨다는
0: 그렇죠.
1: 분들에게는
0: 네.
1: 보름 정도 사용해 보시고요.
0: 네.
1: 여러분들 혹시 보름을 써보신다라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낫거나는 아니지만
0: 네.
1: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0: 꾸준히 해야 돼요. 사실은.
1: 네. 사실은 개인차가 있어서
0: 네.
1: 뭐 시간이 좀 더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지만 한 그래도 보름 정도 사용해 보시면
0: 네.
1: 이래서 이게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0: 네.
1: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 머니백 개런티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거 강 강추 드리는데요.
0: 네.
1: 15일 사용하시고 오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0: 어머,
1: 결제하신
0: 대단합니다.
1: 금액을. 예, 그런데 10% 정도는 리스타킹 피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네. 다 돌려드리는 머니백 개런티.
0: 네.
1: 이번에 한번 이용해 보실 것 강추드리니까는요. 이 기회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미국 닥터들도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1: 네.
0: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서 FDA 의료기 인증까지 받았다는 거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 정말 대단한 거지요.
0: 네, 얼마나
1: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네. 대한민국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미국 FDA에서 메디컬 클래스 2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0: 네.
1: 효과만이라거나 안전성에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서두에 언급해드립니다.
0: 이제는 K의료기기네요.
1: 그렇죠.
0: 케겔 운동기기.
1: 맞습니다.
0: 앉아만 있어도. 그리고 이게 고관절이나 다리절이신 분한테도
1: 다리
0: 그렇게 좋다고.
1: 다리절임 있으시거나 자골신경통 네. 있으신 분들 네 해결됩니다. 치질, 변비도 해결이 됩니다.
0: 어머,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와이저리빙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머니백 개런티까지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건데
1: 그렇지요?
0: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562-529-5343 562-529-5343 요실금과 전립선에도 좋다는
1: 네.
0: K 야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입니다.
1: 네.
0: 우리 K 실장님 전화번호는 213-831-5855 213-831-5855입니다.
1: 맞습니다. LA는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해 네. 보시면 좋겠고요. LA가 가까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인타운에 또 여름이니까
0: 네.
1: 시원한 동치미국수로 유명한 길몽 레스토랑
0: 네.
1: 대각선으로 있는 3층 건물 301호입니다.
0: 네. 요즘 광고 듣고 오시는 분보다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효능을 들으시고
1: 네.
0: 요실금이나 또 다른 증상이 치료가 돼서 주위의 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찾아오신다고요?
1: 맞습니다. 네.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추천들을 많이 하시지만요. 실제로 이 자동 케겔 운동기를 사용하시고 요실금이 치료가 되신 분들, 자골신경통이
0: 네.
1: 나으신 분들이 정말 소개를 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0: 어머 그래요?
1: 네.
0: 우리 한번 후기를 들어볼까요?
2: 네. 오줌을 싸요 지금.
3: 그러니까 그때
2: 그전에는 그랬다
3: 네, 이거를
2: 이거죠.
3: 만나기 전에는
2: 네.
3: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2: 네.
3: 해도 화장실을
2: 그렇죠.
3: 갈 수 있을 까지도 못했었어요.
2: 네.
3: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2: 주
3: 만에 정말 기침 안 나도 오줌이 안 나와요.
2: 진짜요?
3: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2: 진짜? 네.
3: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진짜 바로 코앞이 화장실인데도
1: 네.
0: 여성분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머
1: 맞습니다.
0: 나이 듣기도 이런 일이.
1: 이분이 나이가 50대 중반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렌지
0: 네.
1: 카운티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하루에 서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이분이 지금 물소리만 들어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느낌 톤이
0: 네.
1: 완전히 아주 리얼하잖아요.
0: 네. 여자들만의 얘기를 비밀 얘기를. 근데 이게 뭐 비밀
1: 네.
0: 얘기 아니에요. 우리
1: 네.
0: 사랑하는 얘기예요.
1: 불편함은 그렇죠.
0: 경우는.
1: 요실금도 나오셨지만 이분은요.
0: 네.
1: 발가락에 감각이 없으셨는데요.
0: 네.
1: 케겔기 쓰고 나서 감각이 돌아왔다라고 하시는.
0: 네.
1: 네. 그래서 남편이랑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시죠.
0: 어머나. 남편과도 네. 함께. 남편분도
1: 남편분도 열심히 케겔기 쓰고 계시죠.
0: 그렇죠.
1: 네. 네.
0: 자, 이분은
4: 아픔이셨어요.
5: 자골신경화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4: 네.
5: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4: 자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5: 네.
4: 텐데.
5: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4일 만에 자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4: 아 정말이에요?
5: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4: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5: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4: 그럼 저하고 비슷한 분이시구나.
5: 네.
4: 근데 그게 3-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5: 네 너무 신기해요.
0: 와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고 그러시네요.
1: 네 이분은
0: 네.
1: 자골신경통도 치료가 되셨지만은요.
0: 네.
1: 사실 이분이 변비가 심하셨어요.
0: 오.
1: 그래서
0: 네.
1: 이분은 변비도 치료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0: 네.
1: 뭐 긴 간증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0: 네.
1: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케겔기를 끌어안고 삽니다라고 하셨던
0: 너무 고마워서.
1: 분이. 네. 정말 이분도 전도사가 되셨어요. 케겔기. 네. 물론 이렇게 음성으로 또 방송국에 오셔서 간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카톡으로 또 손으로 친필로 써서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몇 분만 네. 소개를 해올릴까 네. 합니다. 친필로 주신 분 중에 요실금을 수술하기로 아마 예약을 하셨던 분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네. 케겔기 5일 사용한 다음에 진료를 했더니 너무 좋아지셔서 수술 네.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3개월째 사용하고 있는데 요실금 제발 안 하고 있어요 하신 분 따님이 어머님에게 요실금 치료기 케겔기를 아마 선물을 하신 것 같으세요.
0: 네.
1: 9월 중순에 이 제품을 받아서 매일 하루 한 번씩 쓰고 있는데 어머님 방광염도 사라지고 변비도 사라졌다라고 하시면서 네. 좋아하셨던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자다가 화장실을 하룻밤에 한 3번 이상 가셨나 봐요.
0: 네.
1: 근데 지금은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몇 년 전 치질 수술로 항문 쪽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 아픔도 사라졌고요.
0: 네.
1: 어깨 통증도 완화가 돼서 그리고 또한 치료기가 집안에 있으니 병원에 어포인 안 하고 병원 안 가도 좋습니다라는
0: 네.
1: 분도 계셨고
0: 네.
1: 또 하나는 요실금 확실히 잡혀가고 양쪽 무릎 아픈 것이 완화되고
0: 네.
1: 소변 줄기가 힘차지고 네. 시원하게 본다라시는 분
0: 네.
1: 잠을 밤에 푹 잘 자니까 아침에 얼굴 부었던 것도 사라지고 본인의 몸의 여러 곳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60대 중반 남성분은요.
0: 네.
1: 소변 조절이 안 돼서 성인용 기저귀를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기저귀 완전히 벗으셨다라고 하시는
0: 네.
1: 신기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침까지 푹 자고 시원하게 아주
0: 네.
1: 폭포수처럼 소변을 아침에 보니까 바디닥터 정말 굿굿이에요 하신 분.
0: 네.
1: 또 한 분은 디스크 허리 협착증으로 10분 서 있기도 힘들어 는데
0: 네.
1: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 쓰고 나서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에도 힘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화이팅 하신 분도 계십니다.
0: 어머 후기가 엄청나네요.
1: 굉장히 네. 많습니다.
0: 전립선이 안 좋아서 만날 때마다 화장실을 수시로 가는 그런 남자분이 계셨어요.
1: 네.
0: 그런 분한테는 정말 네. 좋겠네요.
1: 네.
0: 야, 이 사용하신 분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 아주 흐뭇합니다.
1: 네.
0: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좀 한결같이 친필로 이렇게 또 카톡으로 후기를 보내오셨을까 싶습니다.
1: 네.
0: 아, 혹시 방송으로 그동안 소개가 됐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자동 케겔 운동기가 뭐길래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여러분들 케겔 운동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항문을 조였다가
0: 네.
1: 풀어주는 관략근 운동이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0: 네.
1: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케겔 운동인데요.
0: 네.
1: 요실금이 있는 분들 주치의 만나면 PT 받아보라고들 권하세요. 그래서 피지컬과
0: 테라피
1: 네. 에서는 케겔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케겔 운동이
0: 네.
1: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관련한 문제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0: 네.
1: 문제가 뭐냐면요.
0: 네.
1: 케겔 운동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0: 맞아요.
1: 불가능합니다.
0: 것 같아요. 얘기는 듣고
1: 맞습니다.
0: 한번 해야지 했는데 지금
1: 한번
0: 아마
1: 해보세요.
0: 방송 들으시는 분 지금 다 하고 계실 거 같아요.
1: 네. 한번 이렇게 관련된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0: 네.
1: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0: 네.
1: 오늘 소개 올리는 이 방석처럼 생긴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는
0: 네.
1: 여러분들 노력이나 의지 없이 그냥 앉아만 계시면
0: 네.
1: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자동으로 시켜주는데요.
0: 네.
1: 이 자동 케겔 운동기에는 강력한 EMS 좌주파 펄스가 있어서 앉는 순간 여러분들의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이완시켜주고 두드려주고
0: 네.
1: 마사지되고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동작을 30분 동안 반복시키고 끝나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0: 네.
1: 케겔 운동이 무려 210회가 넘도록 운동을 하신 거예요. 노력이나
0: 네.
1: 의지 없으셔도 됩니다.
0: 네.
1: 나이로 인해서 느슨해진 속 근육, 골반 근육,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 근육까지 엄청나고 확실하게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요.
0: 네. 야,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자동으로 이렇게 시켜준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그 엉덩이 부분 전체를 그 EMS 저주파 펄스로 이렇게 해주면서
1: 네.
0: 꾸준히 해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네요. 와.
1: 놀랍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친필로 카톡으로 또 방송국까지 직접 걸음하셔서 간증까지 해주시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여러분들 뭐 기침만 해도 아까 그분처럼 네. 소변이 이게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건 정말 우울하기까지 하잖아요.
0: 정말 네.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네. 제가 이 케겔 운동기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오, 자골신경통 있으신 분들이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거를
0: 네,
1: 제가
0: 많아요.
1: 새삼 알게 됐어요.
0: 네.
1: 이 허리 통증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네. 너무너무 놀랍죠.
0: 네.
1: 지나면 혹시 네.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심장까지 너무너무 이거는
0: 너무 고통스럽죠.
1: 불안해서 고통스럽기도
0: 네.
1: 하고요.
0: 네.
1: 보통 아까 그 간증하신 분 중에 자골신경통 10여 년은 넘으신 분들이
0: 네.
1: 4, 5일 만에 완벽하게 나오셨다라고 하시는데
0: 네.
1: 모든 분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1: 네.
0: 야, 이 뭐 머니백 개런티까지 자신 있게 내놓으시면서
1: 네.
0: 이렇게 좋다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1: 정말
0: 케겔 운동을
1: 놀랍죠?
0: 해주는 그런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 여러분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도 받고 주문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K 실장님 전화번호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1: 네.
0: 정말 요실금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다리저림 좌골신경통까지
1: 네.
0: 치료해 준다니까 이건 정말 노벨상감이네요.
1: 맞습니다. 노벨상감이 맞고요. 여러분들 꼭 이걸 앉아서 받지만은 않습니다.
0: 네.
1: 혹시 손발이 저리시거나
0: 네.
1: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손바닥이 지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혈행이 네. 원활하냐서 차신 분들 계시잖아요.
0: 네.
1: 손발이 차신 분들. 손이나 발바닥을 올리셔도 되고 종아리가 또 제2의 심장이잖아요. 종아리를 네.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들 혹시 근육을 뭔가 뻐근해서 어깨 근육이
0: 네.
1: 우리가 말하는 그 담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다음에는 또 직방입니다.
0: 네.
1: 치질 치료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0: 네.
1: 집안에 하나 두시면 또 여러분들 이게 쓰시면 쓰실수록 엉덩이가 올라가요. 애플 힙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0: 네.
1: 청소년들이라거나 젊으신 분들 나는 이렇게 또 엉덩이에 업되는 게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0: 네.
1: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쁜 엉덩이 만들기 위해서.
0: 그렇군요.
1: 네. 네.
0: 야, 너무 진짜 신통방통하네요. 응? 놀랍다.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 562-529-5343 562-529-5343 K실장님 213-831-5855 213-831-58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가격이 얼마인겨?
1: 네, 이제 중요한 건 또 가격이죠. 네. 여러분들 그냥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라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냥 한글로 치시면 나옵니다.
0: 네.
1: 한국에서는 이게 3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0: 네.
1: 미주 시장에는 미주 판매가가 2,500불인데 500불
0: 네.
1: 할인을 해서
0: 네.
1: 오늘 이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는 1,999불
0: 네.
1: 1,999불에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1년 2년도 가능하시고요. 또 보름간의 머니백 개런티 여러분들
0: 네.
1: 혹시 보름 써보시고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면
0: 네.
1: 10%만 리스탁비만 저희들이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다 돌려드리니까
0: 네.
1: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0: 네.
1: 하나 바디닥터에서 나온 EMS 저주파 펄스를 이용한 허리벨트가 있어요.
0: 네.
1: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차고만 계시면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의 허리 사이즈를 줄여드립니다. 이것도 임상실험 결과가 3개월 사용하신 분
0: 네.
1: 평균 허리가 6cm, 인치로는 2인치 이상이 줄어든 거고요.
0: 네.
1: 이것도 함께 사용, 또 같이 주문을 하시게 되면
0: 네.
1: 바디닥터 케겔 운동기와 허리벨트를 동시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0: 네.
1: 방송에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0: 네.
1: 전화 주문을 하시거나 이 방송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0: 네.
1: 시크릿 또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전화 주세요. 562-529-5343 562-529-5343 5343, K실장님 21381, 5855, 831-585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실금 있으신 분들 한결같이 좀 우려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00세 시대에 건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기 온 가족이 쓰면서
1: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어요. 네.

0: 의상 후보로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확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동 케겔 운동기로 요실금, 전립선 비대로 방광 문제 있으신 분, 좌골신경통, 또 허리 통증, 다리가 저리신 분들도 이걸 탁 놓으시면서 거기다가 허리 벨트로 뱃살까지 2인치를 줄인다는 건 어디예요?
1: 정말 이거는 허리살은요, 뱃살은요, 네. 여러분들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요 네. 허리벨트는 여러분들 그냥 허리에다 차시고요.
0: 네.
1: 주부분들은 집안일 하셔도 됩니다. 청소기 네. 설거지 하셔도 되고 네. 요가 하셔도 되고 와. 남성분들은 댕댕이랑 산책하셔도 되고
0: 네.
1: 이거 차시고 트레드밀에 올라가셔서 저희 네. 다니엘 박 대표님처럼 왕자 새기실 수 있습니다.
0: 와. 지금까지 와이저리빙의 K실장님이셨고요. 전화번호 562-529-5343, 529-5343. 건강과 미용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 와이저리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6: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6: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7: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세종 퀴즈. 세종 바이오텍에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0: 네, 데이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버지니아는 요즘 어떤지 궁금합니다.
12: 뭐 여기도 여름이니까 덥죠. 뭐 똑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여기도 더워지네요.

0: 네. 아, 지난주에 휴일을 쉬었고요.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세종 퀴즈를 주시겠어요.
1: 지난주에 휴일인데 또 혹시라도 기다렸던 분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2주 전에 지난주에 퀴즈를 했을 때 정답은 세종 리포좀 비타민 C. 그게 네. 정답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정답 맞추셨고요.
0: 네.
1: 비타민 C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데 또 리포좀 비타민 C. 지난주 정답 제가 오늘 선물은 퀴즈의 선물은
0: 네.
1: 장 건강에 요즘에 아주 그 재구매도 많고
0: 네.
1: 또 요즘에 휴가철을 앞두고 문의가 많은 제품 500억 유산균
0: 네.
1: 세종 유산균 아마 우리 한미옥 씨 이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세종 유산균 이번 휴가철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0: 네.
1: 한 병씩 다섯 분에게
0: 와우.
1: 오늘은 퀴즈 선물이 세종 유산균으로 드리겠습니다.
0: 네. 잘 들으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83-8899 383-8899로 전화를 준비하시고요. 그럼 대표님 퀴즈 주세요.
1: 제가 오늘도 우리 그 여러분들 준비하셨다가요. 제가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힌트를 드립니다.
0: 네.
1: 그러면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지
0: 네.
1: 이름을 맞추시는데
0: 네.
1: 저 사장님 제가 이름 다 어떻게 기억해요? 네, 제가 예문을 드릴 겁니다.
0: 네.
1: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품 이름을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예문을 드리는 번호를 얘기하셔도 되는데 뭐 방법 그대로입니다. 전화하셔서
0: 네.
1: 음성으로 몇 번 하셔도 되고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섯 분에게 세종 유산균 한 병씩 선물로 드리는데
0: 네.
1: 바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0: 네, 주세요.
1: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힌트는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 겁니까? 자, 1번. 이 제품은 호박 추출물, 크랜베리 추출물, 비수리, 아연, 이런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정된 제품입니다.
0: 네.
1: 성분 이름만 가지고 아실 분도 계신데 자, 2번.
0: 네.
1: 이 제품은 15년 전부터 매년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효과를 인정받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3번.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 이상으로 빈뇨 증상, 소변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이 드시는 세종 바이오텍의 제품입니다. 이제 대부분 아셨을 거예요.
0: 네.
1: 마지막, 천연의 제품이지만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자, 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유산균. 3번 세종 뇌보감. 마지막 4번입니다. 세종 요로 청보감. 전화번호 드립니다.
0: 네.
1: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셔서
0: 네.
1: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 제품 이름을 남기시면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벌써 왔네요. 전립선 이러니까 뭔가 뭐 요로 뭐 이러면서 느낌이 팍 옵니다.
1: 네. 여성분들 소태, 여성분들은
0: 네.
1: 소태, 그렇죠?
0: 네.
1: 우리 소태 재발이 막 방광염 소태
0: 네.
1: 재발이 많은데
0: 네.
1: 그런 분들이 드시는 제품이고요. 신장 그다음에 방광 요로 건강에 아주 좋은데.
0: 네.
1: 제가 다시 한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빨리 주세요. 시간이. 네.
1: 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힌트입니다. 1번 호박 추출물, 크랜베리 추출물, 비수리, 아연 등의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번 네. 15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3번
0: 네.
1: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 건강 이상으로 빈뇨 증상이 있는 분들

0: 흡연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네. 4번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네. 1번 자, 저 예문 드립니다. 세종 송보강, 2번 세종 유산균, 3번 세종 뇌부감, 4번 세종 요로청보감.
1: 네. 1338388992 1338388899로 전화하셔서요. 정답 맞추신 분께 아주 오늘 좀 세종 유산균 아, 늘 주신대요. 다섯 분께 드립니다. 오피스가 윌셔 6가 버질길에 사무실 있죠?
0: 네, 그 사무실에 뭐 일주일 요즘에 딱 당첨되면 이틀 네. 만에 다 와서 다 받아 가십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네.
0: 윌셔 6가 버질길. 네. 그 1층 주차 잘 돼 있습니다. 주차 시설 네. 잘 돼 있으니까 네. 오셔서 네. 일주일 내로 픽업하시면 되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꼭 퀴즈 맞추시기 바랍니다.
1: 네, 대표님. 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좋은 퀴즈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후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금강환경 거만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이 있는 넷박스에 99불이래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프라이언즈 융자 제공을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후니탱자와 함께 곧 찾아뵐게요. 오늘은요 남자들이 나는 조금 외모가 빠진다 해도 어떻게 여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비결을 우리 후니탱자가 풀어주신대요. 기대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핫섭 인증인데요. 핫섭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핫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교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1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기분이 좋니?
1: 좋아.
0: 네, 우리 사돈 배즈는 어떨까요? 아니 훈이 씨가 요즘 네. 아기 고양이를 입양할까 말까 해서 하는 말이에요.
1: 검은 고양이 내로.
0: 오늘이 네, 내셔널 키튼데이 아기 그러니까. 고양이의 날이에요. 아니
1: 너무 귀엽더라고.
0: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으면 네. 진짜 좋아요.
1: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또 아들이 그걸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0: 여자 베이비를 입양을 하면 네. 제가 어디 가실 때 네. 그리고
1: 또 점돌이 또 맞춰주려고 또
0: 우리 점돌이 검도 저기 걸프렌이 필요해요.
1: 점돌이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0: 3년.
1: 아 3살이요? 네. 아직 어리네.
0: 젊지.
1: 젊네. 네.
0: 요즘 너무 심심해서 차이는. 마음이 아파. 우리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거 짝을 찾아야 될 텐데.
1: 왜 우리 부모님 안 그러셨죠? 그만 아니, 좀 찾으라고 저한테.
0: 오늘 집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 쫓느라고.
1: 아 평소에 얼마나 안 놀아주시면.
0: 아니 놀아줘요. 놀아주는데도 아우 그러니까 그래도 또 있어야 돼 또래가.
1: 파리 잡아요? 잡아요 파리?
0: 파리는 잡은 거 못 봤어요.
1: 못 잡아요?
0: 바퀴벌레는 잡아.
1: 잡으면 어떻게 해요?
0: 우리 집에 줘요? 바퀴벌레가 멸종됐잖아요.
1: 갖다
0: 옛날에
1: 줘요?
0: 있었는데.
1: 주인한테 아니면?
0: 아니 그냥 널어놓지. 몇 마리 옛날에
1: 먹진 않죠.
0: 안 먹죠. 와, 근데 고양이가 있으면 굉장히 나쁜 기운을 막아준대요. 그리고 그냥 사랑스러워.
1: 아 이쁘죠. 이쁜데.
0: 키우세요. 네. 우리 점돌이 너무 잘생겼어.
1: 알아요. 사진 봤잖아요.
0: 네. 고양이계 에르메스.
1: 아이. 고양이에 뭐
0: 키워요.
1: 좀 이 사람으로 되죠. 사람으로.
0: 사람을 따지면 친구하자 서로.
1: 알았어. 좀 시간 기다려주세요. 네. 갑자기 오갈 수는 없잖아.
0: 잘생긴 점돌이는 네. 여자 고양이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은 못생긴 애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도?
1: 여러분 네. 제가 사실 오늘 조금 미리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게 네. 제가 조금 몸살 기운이 좀 있어갖고 목소리가 좀 조금 안 좋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도 멋져요.
1: 제가 지금 네. 요 며칠 좀 고생을 했더니 네.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럼 말자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0: 패션 완성은 얼굴이에요?
1: 얼굴이다. 네,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죠.
0: 네.
1: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 저랑 같이 공감해 주실 분들은 많을 텐데 네. 일단 잘생긴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얀색 티 하나만 입고 지나가도 일단 모델 같아. 그리고 머리만 넘겨도 화보 찍는 것 같아. 자, 우리는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머리 넘기면 머리숱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죠. 하지만 네. 그렇다고 과연 미남 잘생긴 네. 미남만 여성을 쟁취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물론 잘생긴 남자가 첫인상에선 앞서갈 수 있어요.
0: 그렇죠.
1: 하지만 오래가는 매력 끈끈한 매력은
0: 진짜
1: 태도, 센스, 말투, 청결, 네. 여유 그다음에 뭐 금융적 재산 뭐 등등 네. 유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네. 외모로 승부를 단기간에 보기 어려운 남성분들 네. 잘 들으세요.
0: 오늘은 잘생기지 못한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 발산하는 생존법을 준비했습니다.
1: 잠깐만 잘생기지 못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아요?
0: 그래요 이거 빼자.
1: 덜
0: 다들 개성있게 생겼지.
1: 그러니까
0: 덜 생긴 남자가
1: 생기다 만
0: 아니 그것도 그렇다. 하여튼,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 발산하는 생존법.
1: 하지만 미남이 아닐 경우 네. 빰빰
0: 빠바.
1: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0: 네.
1: 저의 생존 필수 그 뭐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0: 그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1: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필살기 몇 개 숨겨놨고.
0: 자, 네. 가보죠.
1: 12. 일단 남성분들 향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향수보다 네. 몸의 냄새를 관리하세요.
0: 아, 향수 너무 많이.
1: 향수 뿌리는 거 좋아.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캘리포니아에서 차 냄새. 딱 차를 여자분을 모시고 탔는데. 막 크게 뭐 담배 냄새라든가 무슨. 신발 냄새,
0: 맞아.
1: 햄버거 냄새.
0: 일단 마이너스요.
1: 거기서. 이런 거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끝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잘생기지 못했으면 상쾌하기라도 하래.
0: 네. 네.
1: 잘생기지 못했으면 최소한 상쾌해야 됩니다, 여러분.
0: 네. 얼굴은, 땀 냄새, 입 냄새, 옷 냄새.
1: 그럼요. 그런 거. 그거를 향수를 뿌려서 없애려 감추려 하지 말고 몸 자체를 위생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셔라.
0: 네.
1: 어떤 여성분은 남자 만날 때 손톱 보는 사람도 있어요.
0: 손톱이 관리.
1: 긴지 저 지저분한지.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청결 위생.
0: 청결.
1: 요거를 네. 잘해야 남자들 여러분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9위. 비싼 옷 필요 없고요. 깔끔하게 입어라.
0: 아 깔끔하게.
1: 아무리 명품이라도 막 구겨져 있고 핏이 안 맞으면 그런 의미 없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냥 내가 어울리는 깔끔하게 입는 게 제일 많고요.
0: 특히 신발.
1: 신발?
0: 깔끔하게. 오.
1: 아, 좀 지저분한 거 막 찢어지고
0: 운동화 막 이런 거 너무 어, 안 빨아가지고 막 그런 거.
1: 어, 아 근데 그게 또 일부러 빈티지 멋으로 입는 경우도 아니, 있긴 빈티지랑 한데.
0: 빈티지랑 막 더러운 거랑 다르죠.
1: 죄송합니다.
0: 그거 구별 못하나?
1: 죄송합니다. 응?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분들도 그것도 본다면서요? 목 늘어난 셔츠 이거 봐요?
0: 아 조금 그렇죠.
1: 아 진짜?
0: 그 후질근하게 너무 그러면 또 그렇죠. 오. 평상시 조금 나중에 친해져서 운동하고 이럴 때는 괜찮지만 네. 그래도 데이트할 때는 그치. 목 늘어난 셔츠는 좀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막 색바란 셔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8위 말을 처음에는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0: 아 그거 중요해. 어. 진짜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
1: 피곤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잘생기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야, 저 사람은 잘생긴데 자신감이 역시 뿜뿜. 근데 좀 덜 잘생긴 사람이 말이 많으면 수다쟁이 많이 말하지 이렇게 피곤해.
0: 말까지 많아.
1: 어, 말까지 많아. 억울한데 현실이에요. 어, 네. 네.
0: 잘 들어주는 남자가
1: 전략적으로
0: 좋아요. 서로 좀 들어주는.
1: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0: 아 그랬어요? 아 네 그랬구나.
1: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대요. 여성분들이 남자를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웃겨주는 남자 좋지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0: 어,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좋습니다. 자 얼굴이 안 되면 귀를 여세요.
0: 네.
1: 자 7위 돈 자랑하지 말고요. 계산할 때 센스를 보여줘라.
0: 오.
1: 이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0: 네네.
1: 돈 많아 보일 허세 부리지 마세요.
0: 어.
1: 얼굴도 별론데 돈 허세까지 하면 짜증납니다. 근데
0: 어. 그러면서 돈은 안 써?
1: 또 안 써. 근데 아,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0: 네.
1: 쪼잔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0: 아.
1: TV나 주차비 이런 거 낼 때 네. 언성 높이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는 거.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매너 네. 있게.
0: 그래요. 어떤 분한테 남자 네. 소개시켜준다고 돈 많다 그러면 돈 많은 거 필요 없어. 얘 나한테 얼마 쓰느냐가 중요해. 맞아, 여자한테 돈 쓸 줄 아는 맞아, 맞아, 남자.
1: 맞아요. 자기만 돈 많으면 뭐해. 제가 아는 게 그랬다니까요.
0: 내 돈이 아니야.
1: 자기 은행에 무슨 몇백만 불이고 몇천만 불의 캐시 있다고 그러면서 술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는 거야. 필요 없지. 자, 아무튼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거는요. 돈 얻는 남자가 아니라
0: 네.
1: 돈 앞에서 작아지는 남자라고 합니다.
0: 아,
1: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0: 작아지면 안 돼.
1: 쓸 땐 써야 돼. 그게 네. 뭐 1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1센트가 됐든 금액보다도 쓸 때는 쓰라는 거죠.
0: 그러면 어때지는 줄 알아요?
1: 어때죠?
0: 그럼 여자가 그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 남자의 돈을 아껴주고 싶어.
1: 맞아요.
0: 그렇게 가야 돼.
1: 못 쓰게 하죠 또. 어.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0: 비싼 거 먹지 마. 왜 여기서 싼 거 있어. 그러면서.
1: 그러면 남자도 고마워해요.
0: 그러면 불 붙는 거지.
1: 부럽다. 자, 6위 갑니다.
0: 네.
1: 덜 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자기 일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라. 일단 잘생긴 사람은 언제 봐도 멋있지만 자기 일에 정말 진심으로 열정을 더하게 하는 남자는 그 매력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0: 아, 네.
1: 막 까불까불하다고 일 얘기할 때 확 돌변하는 남자죠. 아 제가 또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0: 네.
1: 아, 일할 때는 그냥 어마무시해. 가만히 있어.
0: 아우 분위기 멋있다.
1: 와, 막 직원 울리고 막.
0: 와. 야, 울려?
1: 아 근데요 자기 분야에 대해 뭔가 그 지식이 또 있고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0: 그렇죠.
1: 근데
0: 그러잖아요 남자 이렇게 셔츠 이렇게 오르고 막 땀 흘리면서 일할 때가 그쵸. 제일
1: 멋있다고.
0: 섹시하다고.
1: 그러니까 섹시하다고. 근데 그걸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 모습을 너무 오래 보여주면 안 돼.
0: 혼자서 너무 일만 하는 남자.
1: 어, 막 일을 설명해 하면서 막 네.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를 막 열정적으로 설명하면 여자가 지겹죠.
0: 어.
1: 일이랑 사러 이렇게 하지. 오빠 일이야 나야 이렇게 있으니까.
0: 균형이 필요해요.
1: 네,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너무 오버하지 말아주세요.
0: 네.
1: 자, 5위 유머러스한 게 중요한데 유머를 공격형 유머가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유머를 써라.
0: 네.
1: 요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0: 어.
1: 못생긴 아 죄송합니다. 덜 생긴 남자가 유머까지 공격적이 어그레시하면 굉장히 답이 없죠.
0: 어.
1: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유머라도 막 친구를
0: 너무 세게
1: 막 야 너는 얘는 얘는 다리도 짧잖아.
0: 막 아, 야, 외모가
1: 너는 주름살이 이게 막 이러면서 깔깔대고 자기는 재밌다는 거야. 그런 유머는 통하지 않는 거죠. 나를 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0: 네.
1: 나를 상대를 나를 낮추고
0: 네.
1: 일단 상대를 그 어떤 트집을 잡거나 비아냥거리는 유머는 절대로
0: 나쁜 유머야.
1: No thank you.
0: 좋은 유머.
1: 그렇죠. 좋은 유머. 나쁜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저희 형이
0: 네.
1: 나쁜 유머의 대가거든요.
0: 어떻게 아시는데?
1: 자기는 깔깔대 웃어요.
0: 응.
1: 근데 저는 한 3분 있으면 화가 나.
0: 주변에서 싸한 거야.
1: 아니, 주변이 아니고 막... 형도 친구들은 잘해요.
0: 네.
1: 저한테만.
0: 뭐라고?
1: 저한테만 근데? 그러던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러던가.
0: 응.
1: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진짜처럼 지내면서 저를 되게 이상한 놈을 만들어요.
0: 어, 안 돼.
1: 그럼 주변 사람들 그 얘기 신기하니까 깔깔대고 웃는데
0: 네.
1: 이거 사실도 아닌 얘기를. 네. 그리고 자기 재밌었대. 와, 그 그런 배드 유머, 나쁜 유머 알아요. 안 돼. 네. 그냥 제일 좋은 거는요. 자기 자신 살짝 낮추면서 하는 유머.
0: 따뜻한 유머.
1: 네. 뭐, 저는 이런 거 잘하는데.
0: 뭐요?
1: 제 스스로 그냥 바짝 납혀서 하는 유머들. 뭐 식사 뭐 그러면은 뭐 밥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사실 고기 같은 거 좋아하는데. 너랑 먹으려고 하면은 어디 저기 어디 수목원 이런 데 가가지고 아침 새벽 이슬을 맡던가 뭐 꽃향기를 맡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미안합니다.
0: 아, 네.
1: 몸살이 걸려서 약 기운에. 자, 4위 넘어갈게요.
0: 네.
1: 남자들, 덜 생긴 남자들, 큰 거 말고 작은 약속 잘 지키세요.
0: 아, 네. 내가 전화할게 이러면 전화하는 남자.
1: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이 근데 지나도 이런 펜 색깔을 있는 거 봤어. 어, 나 빨간색 필요한데. 어, 그래, 내가 다 좀 사줄게. 이랬으면 다음에 꼭 사줘야 돼. 그게 정말 별거 아니더라도.
0: 말만 그런, 하는 남자 있어.
1: 사소한 것들 꼭 기억해주는 남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답니다. 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니까.
0: 아, 신뢰를 쌓기 위해서.
1: 네, 외모로
0: 말한 거는 지켜라.
1: 그렇죠. 내가 한 말은 지켜라. 믿음이 쌓여야 그나마 우리가 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3위. 여자 앞에서만, 내 여자 앞에서 친절하지 말고 모두에게 친절해라. 이런 분도 있죠.
0: 아, 맞아. 어디 식당 갔는데
1: 막대하신
0: 종업원에게
1: 분들.
0: 함부로 대하는 남자는 X.
1: 너무 꽝이야. 저 여자분도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막 저희한테는 오빠 막 이러다가 일하시면한테 거기 놔두시라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순간 얘가 한번 화가 나더시면 말투가 계속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럼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이 그러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생기지 않았다면 인품이라도 좋아하겠다. 그래야 관상이라도 좋아집니다.
0: 맞습니다. 네.
1: 예의 바른 남자.
0: 이게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1: 진짜
0: 인품이
1: 뺐어.
0: 나오는 거야. 어느 날 푹 나오는 거지.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인품을 갈고 닦아야 돼.
1: 지금 로빈님께서 싫어. 모든 여자에게 친절하고 별로다. 플레이어 아닌가 의심한다. 아 이걸 여자한테 친절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주변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0: 어디 식당 가서나.
1: 여기서 하나만 적용할게요. 만약에 미옥 씨가 저랑 네. 썸을 타요. 어떤 썸에 타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미옥 씨 친구랑 같이 나왔어. 미옥 씨 친구 여자분들. 내 친구한테 나이스하게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는 그냥 무뚝뚝한데 나한테만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
0: 전 잘해주는 남자가
1: 남친구
0: 좋아요.
1: 아니에요. 썸이에요.
0: 썸이래도
1: 솔직하게.
0: 적절하게
1: 아, 이게 제일
0: 묵뚝뚝하게
1: 어렵지.
0: 하는 거 말고 예의는 지키되 나는 only you 너만 보고 있어
1: 예의만
0: 이렇게
1: 지켜라
0: 약간.
1: 예의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0: 너무 그 선 넘으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썸 타는 사이인데
1: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그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너의 친구니까 잘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0: 관심 있는 사람의 친구들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1: 그럼요,
0: 그런 것도
1: 점수하기
0: 있죠.
1: 그럼요.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거죠.
0: 응. 근데 그러니까 선까지 어느 정도 친절하면 되지만.
1: 그리고요. 이런 얘기 참 방송에서 하면 그렇지만 여성분들의 친구분을 모시고 오잖아요. 100이면 100 아시죠? 본인보다 조금 뭔가 못하신 분을 모시고 옵니다. 항상 그래요. 외모가 됐든 나이가 됐든 재력이 됐든 지적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조금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한번 인사를 하지.
0: 네.
1: 처음부터 내 친구들이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이쁘고 제일 멋진 여자와 같이 소개시켜주는 경우 거의 없을걸요? 여자분이?
0: 저는 그렇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네가 그러면 외모 좋은 여자한테 그렇게 저기 할 거면 너는 아니다라는 그런
1: 처음부터?
0: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닌 거지. 처음부터 보는 거죠 저는. 아, 난 진짜 그래요.
1: 우후.
0: 그럼 외모 안 따져.
1: 우후. 누가?
0: 아니 그런 친구들 데리고 나갈 때 얘가 나보다 난데 이런 거 안 해.
1: 그냥 그 사람이랑 하는데 진짜.
0: 나랑 인연이면 인연인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한다 이러면 조금 달라지고.
1: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0: 아까 조금 신경 쓰나? 별로 아예.
1: 그리 막 야 오늘 꾸미지 말 대충 나와 이러고 자기 막 꾸미고 나오고.
0: 갑자기 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1: 남자들은 안 그런 거 아시죠?
0: 남자들은
1: 남자는 완전 반대예요. 남자 무조건 한 명만 연결하면 돼요. 그날에 100명이든 10명이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오늘 나가서 우리의 목표는 한 명만 연결되면 돼. 전문용어로 새끼친다 그러죠. 한 명만 되면 또 다른 프레시한 미팅들을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 될 것 같은 친구를 우리는 무조건 밀어줘요.
0: 아, 그렇구나.
1: 세상에서 얘가 제일 멋진 남자야 그날은. 남자들은 막 으쌰으쌰해서 이 남자를 야 오늘 아니, 너가 되니까 너 밀어줄게 이렇게 되는데.
0: 그래서 그 새끼치기를 위해서 한 명 공략하는 게요. 그 여자들 중에 조금 떨어지는 여자를 공략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1: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 못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문용어로 뭐 제거반이라는 분들이 있죠. 뭐를 제거하시는 분들. 이거 말고 남자라 여자 서로 잘 되는 5명 5대5를 했는데 5명이 잘 될 확률은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팀 정도는 마음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남자를 엄청 밀어주는 거지.
0: 아 옛날 얘기하고 있다. 미팅해본 지가 언제야.
1: 그러니까 내 말이요. 아유 88올림픽도 빠르지.
0: 말이라도 여러분 상상만이라도
1: 상상만
0: 재밌잖아요.
1: 하시라고, 상상만. 네. 좋습니다. 마지막 1위 덜 생긴 남자분들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1위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만 착각은 하지 마라. 야 뼈를 때리네요. 네. 착각을 하지 마. 자, 잘생기지 못한 남자의 가장 중요한 선입법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남자는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돼.
0: 그래. 아니 남자들은요 조금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나한테 관심 있나?
1: 그쵸.
0: 이게 착각은 진짜 하더라고요.
1: 남자 그래요 진짜.
0: 왜 그러죠? 그러니까
1: 본능인가봐.
0: 너무 잘해주면 안 되겠구나 친절하게.
1: 아니, 너무 잘해주고 얘기하세요. 응? 남자가 잘해준다 어떤 것 같아요? 관심 있을 때 잘해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자는 왜 관심 없는데 잘해줘요? 좀 그게 더 이상한 거 같아요.
0: 잘해준다기보다 그냥 뭐 친절한 거. 그냥 이게 이상.
1: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말씀이에요. 남자가 자신감은 있어 당당하게 뭐 미역사람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뭐야 너도 나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로. 자신감이 오바면은 진짜 재수 없다는 말씀을
0: 댓글이.
1: 근데
0: 적당히.
1: 적당히. 자 어쨌든 여러분
0: 이게 중요해.
1: 외모는 잠깐 한 순간입니다.
0: 네.
1: 네. 어쨌든 매력을 발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0: 네.
1: 많기 때문에
0: 네.
1: 얼굴은 첫 페이지예요. 하지만 네. 인생에 사는 그런 품성과 인성과 태도는 내용 모든 풀 스토리입니다.
0: 네.
1: 첫 페이지 화려하지 않아도 내용이 좋으면 계속 읽겠죠.
0: 아 이런 연애 얘기하니까 연애 세포가 이렇게 막 죽어 있는 게 막 이렇게 살아나다가 오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이거 누가 신청곡 하셨어요 이거
1: 거짓말
0: 아 진짜요?
1: 정말 주 때문 이거요?
0: 네. 굿모닝 차차차
1: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0: 네. 이 노래 오늘 배워봐요.
1: 이 노래 좀 중간에 좀

0: 아유. 그만 여기서 자르자. 네.
1: 잘라야 돼. 하고 나.
0: 네, 주제는 너무 명곡이죠.
1: 너무 좋은 노래인데. 네. 조금. 네.
0: 네, 서지 게임버그와 진 버킨이 불렀습니다. 주댐. I love you. 오빠 이러면서 오늘 연인들 짝이 있으신 분들은 짝짓기 하시길 바랍니다.
1: 아, 저기요.
0: 우리 싱글들은 어떡하지? 네? 우리 싱글들은
1: 저 축구나 보세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요.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톡.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네. 하십니다. 후니
1: 네.
0: 씨,
1: 네.
0: 요즘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럼요. 정말 많은 무리가 들어오고 있죠.
0: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 K홈스 리얼티의 앨리스 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 아름다운 미녀.
2: 네. 네. 네. 아. 저는 K홈스 네. 리얼티의 앨리스 리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는 미주에 계신 한국분들, 한인분들이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미국에서 편하게 상담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금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1: 네.
2: 오늘은 저 서울 서초동의 프리미엄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 그라피 서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와, 서초동의 프리미엄 오피스텔
0: 지젤 라이프
1: 그라피 서초. 그라피.
0: 자, 제목이 어렵네요. 근데 뭔가 지젤 라이프 그라피?
2: 네.
1: 굉장히
2: 서초?
1: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아요?
2: 네.
1: 딱 이름만 들어도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자, 본격적인 매물 이야기 전에
0: 네.
1: 요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미주 한국 한인분들 커뮤니티에서 많은 네. 이제 수요가
0: 네.
1: 실제로 진짜 문의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느끼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2: 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 크게 네. 세 부류로 보면은 첫째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국에 이제 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뭐 의료, 교통 이런 거 다 좋은 서울 쪽으로 많이 찾으세요.
1: 그렇죠.
2: 강남권 제일 선호하시고
1: 네.
2: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사업이나 가족 문제로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1: 네.
2: 이제 많이 계셔서 1년에 몇 달씩 머무시니까 그때 이제 머무실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자녀 교육이나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한국의 우량 자산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크게
1: 네.
0: 그런 분들이 매물을 고르실 때 공통적으로 원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2: 네, 그렇죠. 일단은 가서 거주를 하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어져 있는 매물을
1: 그렇겠죠.
2: 가장 많이 원하시고요.
1: 네. 네.
2: 미국에 계시면서 계속 공사 그 상황을 체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0: 네.
2: 그런 부분에서도 그걸 더 원하시는 부분이 크고
1: 네, 네.
2: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손이 안 가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보안이나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고
1: 네.
2: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풀옵션 이런 걸 많이 선호하시고 위치는 이제 제일 중요한 뭐 공항이나 서울 뭐 이런 강남권 이쪽을 제일 많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잠깐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진짜 실물 매물인 거예요?
2: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도면이랑 이런 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1: 네.
2: 서초동에 직접 나가서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1: 실제로 있는?
2: 네네 네. 커뮤니티랑 이런 유닛 같은 걸 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1: 네.
2: 수 있는
1: 네. 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뭐라지? 그 도면? 조금 이것만 보는 건 또 차원이 다르네요.
0: 이미 그렇죠. 지어져 있는?
1: 그렇죠.
2: 네네.
0: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지젤 라이프 그라피
1: 서초.
0: 네. 어떤 물건인지 좀 네. 소개해 주세요.
2: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까지 있어서 총 399실 규모로 되어 있고
1: 네.
2: 전용 면적은 17평에서 21평.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600 스퀘어 피트에서 74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대가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투베드, 투베스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1: 전세대가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아까 오피스텔에 왔었잖아요. 오피스텔은 보통 뭐 원룸 이런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네. 투베드, 투베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가
1: 네.
2: 아니지만 한국에서
1: 네.
2: 흔히 이제 보는 원룸형 오피스텔이랑 다른
1: 완전
2: 그 업그레이드된
1: 네.
2: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베드 투베스의 공간도 넉넉한데 위치도 이제 서초동이라는 프리미엄 로케이션 그리고 호텔급 어메니티 네를 갖춘 그런 상품이라고
0: 네.
2: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부부가 살거나 자녀 손주가 방문했을 때도
1: 누가 오셔도
0: 네. 딱 좋네요. 투베드 투베스가
1: 그러니까
0: 제일 좋죠.
1: 화장실도 두 개, 방도
2: 그쵸?
1: 두 개.
2: 네.
1: 손님 오실 때 딴 데 안 가셔도 같이 지낼 수 있다. 너무 좋은데.
2: 그쵸.
1: 근데 네. 주차는 어떻게 좀 공간이 있나요?
2: 네. 주차는 자주식 주차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가 아니고 직접 운전해서 지하주차장에 대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1: 네.
2: 확보가 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넓고 전기차 구역에 가족 배려 구역까지 이렇게 있어서
0: 네.
2: 뭐 호텔처럼 차에서 바로 내려서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그런 존도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또 따로 세대마다 개인 창고가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1: 우와.
2: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네 좋은
1: 너무
2: 네.
1: 좋다.
2: 네.
0: 아 그리고 로케이션이 완전히 프리미엄이에요. 저도
2: 그쵸.
0: 옛날에 서초동에 잠깐 살았거든요.
1: 네.
0: 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서초동 입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2: 네, 일단 교통이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걸리고 2호선 교대역이랑 서초역까지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보실 수 있고, 미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강남 항복판을 관통하고 그다음에 삼성역이나 강남역 어디든 연결되는,
1: 네.
2: 그리고 이제 도로로는 차가 있으실 때는 남부순환로 서초대로 반포대로 통해서 이제 전역으로 또 이용하실 수 있고요.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이렇게 리무진이나 차량으로 접근하기도 동선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0: 네.
1: 일단은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부류 중에 첫 번째 역입인 하시는 분들은,
2: 그렇죠.
1: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리타이어하시면 주변의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의료 쪽을 많이 보시거든요.
2: 맞아요.
1: 그거는 어때요? 의료 쪽은?
2: 네. 병원도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랑 서울 성모병원 인접해 있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가깝기 때문에 대학 병원 두 곳이나 생활권에 두고 있고, 은퇴 후에 이제 오시는 거니까 뭐 장 보시는 것도 뭐 롯데마트, 코스트코. 사실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코스트코도 많이 그리워하시기
1: 그렇죠.
2: 때문에 가까운 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 멤버십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2: 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0: 문화나 여가 환경도 좋죠.
2: 네, 여기 보시면 반포대로 따라서 서초 문화벨트 조성되어 있고요. 예술의 네. 전당이 도보권에 있어요.
1: 와,
2: 그래서
1: 진짜.
2: 네, 콘서트, 오페라 이런 거 그냥 가깝게
0: 걸어서?
2: 가실 수 있고,
0: 네. 네.
2: 그리고 또 공원, 몽마르트 공원, 서리풀 공원, 그 다음에 우면산 산책로 등 되게 가깝게 또 그런 거를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복잡한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다.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학군은 또 한국에 또 학군이 워낙
2: 그쵸.
1: 중요하니까.
2: 그렇죠. 서초 사실 딱 들어도 학군이
1: 좋죠.
2: 네 강남 8학군
1: 네,
2: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서초 뭐 학교가 학교 학군이기 때문에
1: 네.
2: 유명한 뭐 상문고, 세화여고, 뭐 서울고 등이 다 밀집을 해 있고 서초동의 학원가까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네.
0: 네. 요즘은 이 서초 지역이 주거지, 고급 주거지로 많이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2: 네, 일단 뭐 법조타운이나 뭐 대검찰청이 자리한 행정중심지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재건축도 주변에 많이 진행이 되면서 프리미엄 주거타운으로 많이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1: 그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오피스텔에서 원룸이 아니라 투베드 투베스 전유닛이라고 하셨는데
2: 그쵸.
1: 뭐 디테일한 거는 뭐 또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발코니 얘기가 있었어요?
2: 네, 여기에 또
1: 발코니가
2: 사실
1: 들어가요?
2: 네, 오피스텔에서 많이 보기 힘든 발코니가 또 있는데
1: 네.
2: 다 이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추가 비용 없이 바로 그냥 발코니가 포함돼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장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되는 타입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확장된 평수로 또 즐기실 수 있고요.
0: 네.
1: 너무 좋다.
0: 이러니까 요즘은 뭐 발코니 다 있고 그리고 붙박이장이라고 그러죠?
2: 네.
0: 뭐 장을 뭐 가구를 따로 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디자인이 잘 돼 있는데
1: 네.
0: 풀옵션으로 무상으로
1: 프리미엄?
0: 제공이 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주방 가구뿐만 아니라 뭐 마감 밑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유럽 고급 브랜드로 저희가 뭐 마루까지 해서 전체 뭐 조명이나 이런 거 다 뭐 좋은 걸로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천장면 에어컨, 그다음 빌트인 냉장고 등 이제 완전한 풀옵션으로. 뭐 세탁기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1: 너무 좋은데?
2: 제일 중요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 네.
2: 이제 그냥 핸드폰 하나로 다 이용하실 수
0: 네.
2: 있는 네.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미국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1: 진짜 옷값 하나 딱 들고 가시면
2: 네.
1: 되는구나.
2: 네.
0: 아 좋다.
1: 야 너무 좋다 진짜.
0: 근데 이 안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그 호텔처럼 사는 프리미엄
2: 네.
0: 오피스텔 커뮤니티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까 뭐 호텔 서비스 이런
1: 네.
2: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메니티도 뭐 수영장 실내 수영장 뿐만 아니라 GX룸,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0: 네.
2: 뭐
1: 수영장이 있어요?
2: 네 수영장이 20m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1: 와, 너무 좋은데?
2: 안 나가셔도 여기서 그냥 다 즐기실 수 있는
0: 네,
2: 네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뭐 리셉션이나 비서 서비스, 발렛, 조식 서비스, 세탁, 팩케어 뭐 방문 세차, 입주 청소, 물품 보관, 뭐 여러 가지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가
0: 네.
2: 있기 때문에
0: 네.
2: 그냥 핸드폰 하나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 네. 누리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0: 어머 여기 보니까 입주민 전용 프라이빗 테라스 가든, 네. 가든 라운지, 갤러리 가든, 최상층에는 루프탑 가든까지 있는데요.
2: 네.
0: 실내 수영장이 있는 오피스텔은 흔치 않잖아요.
1: 거의 없죠. 그쵸? 거의 없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컨시어스 그 서비스가 너무 대단한데 네. 뭐 발렛도 있고 뭐 비서 서비스 있고 근데. 여기 계시면서 한국에 몇 달에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2: 네.
1: 그런 게 좀 어떻게 도움이 좀 되나요? 어떻게 의미가 좀 있을까요?
2: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오셨을 때 뭐 공항에서 오시면 발렛에 차를 맡기고 바로 올라가시면 되고 조식 서비스가 있으니까 도착하신 다음 날 그냥 장 안 보시고 밥 먹으러 가시면 어머나. 돼요.
0: 와. 조식 서비스까지 있어요?
2: 네. 그리고 리셉션이나 와. 보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네. 안전 걱정 뭐 몇 달씩 비우셔도 그런 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0: 어머나,
2: 같아요.
0: 어머나 정말 안전하겠다.
1: 아, 너무 좋은데요?
0: 오. 그러면 중요한 질문 얼마인가요?
1: 시세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2: 아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네. 뭐 저희가 17평부터 21평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최저 14억 6천에서 최고 19억 5천까지 지금 평당 8,600에서 9,500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17억에서 24억까지 되는 분양가가 있는데 이제 미주 분들께 저희가 15% 할인된 가격으로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1: 네.
2: 평당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평당 1억이 안 되면 지금 다른데 한국 신규 분양가랑 비교했을 때 더 좀 낮은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지금 뭐 마포, 용산, 강남 등의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단지들은 네. 전용 평당이 1억 2천에서 2억 원 정도
1: 그렇죠. 네네.
2: 네, 되기 때문에 뭐 총 한 21억에서 37억 정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그리고 지어져 있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서초 생활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세로 봤을 때도 뭐 전용 12평이 15억 뭐 아니면 전용 15평이 20억 18평 2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다 2억 2천에서 2억 4 아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이미 1억을 다 훌쩍 넘는 네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1: 근데 어떻게 이 단지만 더 낮을 수가 있죠?
2: 그렇죠. 일단은 예. 저희가 공사비가 사실 지금처럼 많이 오르기 전에 사업비가 이제 많이 오르기 전에 진행이 됐던 물건이라서
0: 이미 지어진 거라서
2: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지어지는 것들은 뭐 올라간 원자재나 인건비 등을 다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싸질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하.
0: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런 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2: 아, 그렇죠. 특히 이제 강남권 저희가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을 때 키워드가 양극화와 중심지 쏠림 이런 키워드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발표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이 이제 한 9% 정도 오르는 동안 서울은 18% 이상 올랐고
1: 와.
2: 강남이나 서초 이런 강남권은 평균 24.7%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대출 규제랑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를 많이 내놓는데도
1: 네.
2: 강남은 오히려 더 상승이 심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 와. 자 이쯤에서 잠깐 궁금하신 네. 분들 우리 앨리스리 연락처 앨리스님 연락처를 한번 드릴게요. K홈스 리얼티 앨리스님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213-855-6055번 213-855-60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가격 상승을 떠나서
2: 네.
1: 공급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면 또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래서 서초구는 네. 사실 28년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축 입주 물량이 통계상으로 이제 아마 제로에 지금 네, 보이는 거는 그렇게 되고 새 집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수요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1: 네.
2: 전세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오피스텔로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0: 네.
2: 공급은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서 수요가 네.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 이미 지어진 신축을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요즘 아파트 규제가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요.
2: 네, 그렇죠.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심화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 네.
2: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많이 제한이 돼 있고 다주택자의 이 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금지됐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상당히 그 비교해서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지금.
1: 그게 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오피스텔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제 부담이 덜한 건데.
2: 그렇죠.
1: 좀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규제 같은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2: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주택, 그러니까 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네. 그걸 했을 때 이제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부과나 이런 게 또 많이 심화돼 있고 네. 대출 규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받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여러

0: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거에 주소가 있으시면 굳이 네. 여기에 전입신고 안 하시면 그렇죠. 주택수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어떤 분은 아파트를 해야 되지 오피스텔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0: 아유 그럴 수 있어요.
1: 네. 네. 근데 아파트값이 오르면 오피스텔도 따라가는 구조 아닌가요?
0: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게 또 방 두 개 이상의 주거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제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72% 늘고 평균 매매가가 2억씩 오른 사례에서 보면 강남권 수요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다고.
2: 우리 청취자분께서 댓글에 쓰셨는데 어제 신문에 저도 봤거든요. 네. 한국 환율 상승을 해서 한강멜트 부동산 등등 한국 부동산에 미주한이 그 미국 신문 관심들이 그렇죠. 많은 추이 늘었다라고 뉴스 네. 저도 어제 봤는데 네. 그러면 구매 절차 같은 경우에 네.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네. 가능하신 건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재외국민이랑 외국 국적 동포들 모두 정해진 그 신고 절차를 거치면은 저희 한국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데 뭐 시민권자랑 영주권자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별로 또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 이제 K홈즈 리얼티에서 그 서류 목록부터 진행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저희가 한국의 세무사랑 법무사 등으로 이루어진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연결시켜서 같이 진행 절차를 다 문제없이 순수하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2: 좋습니다.
1: 미국에 있으면서도 계약이 진행 가능한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미 지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많으신 분들께는 가서 네. 꼭 보시는 걸 사실 추천을 드려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가서 지어진 뭐 수영장 로비 다 보시고 네. 이제 방까지 한번 보시면 네. 아무래도 선택하시기가 마음이 더 네, 편하지 않으실까
2: 경고생심이죠. 보시면 네. 확 또
0: 네,
2: 너무
0: 바로,
2: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서초에 있는 지젤라이프그라피 서초에 대해서 얘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네. 와 수영장이 있는 오피스텔, 호텔 컨시어지 같은
2: 발코니
1: 서비스가 있는 대단합니다.
2: 정말 엄청난 어메니티와 네. 컨시어지 서비스가 네. 다 준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물이 지어져 있다는 것도.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너무 속이탄데 가격도 지금 주변 시세보다 더 좀 낮게 구매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워낙 또 높다 보니까 반대면 네. 여기서 이제 투자하시는 그렇죠. 게 굉장히 호재인 네. 것 같은데
0: 네.
1: K홈스 리얼티 전화번호 213-855-6055 855-6055로 연락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매 후 관리가 걱정이신 분도 계세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집 관리하는 거.
2: 그렇죠. 못
0: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셉션이나 보안도 있고 컨시어지 앱으로 원격으로 저희 스마트 그 홈으로 또 관리가 다 가능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가 또 연결을 또 다 해드리고 서비스를 다 네, 구해드리는 것까지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변에 사실 네. 그 임대 렌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법조 타운도 있고
2: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나
2: 또 투배도 투배했으니까
0: 네네 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K홈즈 리얼티의 우리 앨리스 리님 전화번호 213-855-6055 213-855-6055 함께 서초 디젤 라이프 그라피 프리미엄 오피스텔 알아보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0: 네.
2: 역시 지금 마지막 네. 말씀 네, 네, 정리 좀 네. 해주세요.
0: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2: 네.
0: 일단은 세 문장으로 저희가 첫째 완공돼 있는 실물 확인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서초동의 투베드 프리미엄 오피스텔이고
2: 네.
0: 둘째 이제 실내 수영장이나 컨시어지를 갖춘 호텔식 어메니티 트리플 역세권과 대형 병원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을 걸어서 누리는 로케이션이고 세 번째 서초구의 신축 공급이 끊기는 시점을 앞두고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매물이라는 점 역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한국을 오가는 세컨드홈이 필요하시거나 임대 자산을 찾으시는 모든 한국 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상담은 바로 K-Homes Realty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213-855-6055 855-60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아까 마지막 한 말씀 하실 게 있다고 우리 앨리스님.
0: 네. 저희가 네. 그리고 이거에 관심 있는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처럼 이 물건을 같이 이제 판매하고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는 리얼터 분들도 함께 네.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네, 협력을 할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네. 아, 지금까지 K홈스 리얼티 앨리스 리 씨였습니다. 어머, 수영장이 있는 그런 오피스 한국에서 너무 좋겠다.
2: 저는 투베드 투베스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투베드 투베스. 어. 네. 다 돼 있고.
2: 각자 각방 쓰고 너무 좋죠.
1: 서초동이야, 서초동. 네. 예술의 전당을 걸어가면 너무 좋아.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또 거기 우면산?
3: 네네.
1: 그리고 산도 있고 네네. 거기 올라가면 오리백숙 막
2: 아까 뭐,
1: 너무
2: 뭐,
1: 좋아.
2: 목마르종 거리?
3: 네, 목마르트 네. 공원도 목마르트 있고요. 네,
1: 목마르트 공원.
2: 목마르종 수준인가?
1: 네. 네. 앨리스 리 씨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벨레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해결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8: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버니 타일러가 그저껜가요? 75세 나이로 타계하셨어요. 아, 그동안 무슨 장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렵게 힘겹게 계시다가 아, 정말 건강이 최고예요. 거의 언니도 가셨네.
1: 응? 참 추억 속의 인물인데 네.
0: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오늘 차차차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보니 씨, 영국의 어떤 그 분이요. 세상에 마늘을 키웠는데 마늘이 3.86파운드나 됐대요. 거의 4파운드야. 마늘이. 대박 마늘 아니에요?
1: 그거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0: 근데 이분이 원래 세계 10개 기록을 갖고 있대요. 뭐든지 키우면 정성으로 키우는 거야.
1: 아니,
0: 대박 나는
1: 정성으로
0: 거야.
1: 어떻게 그게 커져요?
0: 그니까 희한하죠.
1: 야 그거 하나면은 웬만한 수육 하나 쌌겠네.
0: 마늘 요거 4파운드짜리 하나
1: 한국 사람들 좋아하시겠다.
0: 어, 수육 얘기하니까 먹고 싶다. 쌈 싸서
1: 내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마늘 좀 먹어야겠어요.
0: 여러분들 마늘.
1: 건강한 주말 되시고. 아 근데 이 노래는 네. 사실 원곡도 좋지만 슈렉에서 나오는 끝에 나오는 노래가 있거든요.
0: 그것도 좋아요.
1: 그 버전도 되게 좋아요.
0: 나중에 한번 같이 들어요.
1: 네네.
0: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늘을 맛있게 구워서 마누라 이러면서 마 옆에 누라
1: 사랑한다
0: 주말에 잘 쉬시고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건강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날 힘찬 모습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2: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을 제공하는 웨스턴 도마 칼국수 백미역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늘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라디오 서울 개국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5: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6: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7: 오늘도요, 이 뜸자리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맞춤 뜸자리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방 닥터들은요, 우리 처방을 약국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진단은 의사하고 약 처방은 약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경혈자리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처방전을 알려줌으로 해서 여러분은 그 처방전에 꾸준한 자기만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학여행에서 불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비의 능력이 바로 수학여행에서 불침 하나만으로도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몸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미 숨어있는 100명의 의사가 있고 숨어있는 1000명의 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숨어있는 100명과 숨어있는 1000명의 약사를 깨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찰법, 즉 손으로 만져서도 되고 그렇게 일을 안 하는 약사와 의사들은 바로 침이라는 아큐한 니들을 써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도 혹은 아큐한 침으로도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 한약이라는 그러한 보충제도 써야 되지만 중간에 있는 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약사와 의사들을 깨워내는 방법도 아주 탁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건물에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플러밍이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 기술자만 부르면 바로 침치료만 하는 것이고 플러밍 기술자까지 동원을 시킨다면 침과 뜸을 같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료가 부족한다면 우리가 홈디포를 갔다 오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약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어느 방에 고장이 났다 하면 바로 침치료에 있는 전기기술자, 또 플러밍 기술자인 뜸치료, 그리고 재료가 부족할 때는 홈디포인 한약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방향, 침과 뜸, 한약, 이 세 가지는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자꾸 뜸을 강조하는 이유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우리 둘만의 소통, 그 바로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은 자기 건강치료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운동요법도 있지만 운동요법과 안 되는 우리 몸에 있는 경혈자리를 깨우는 그러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 처방전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아주 이 조그만 좁쌀뜸으로 자기의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한 치료 시간을 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과 뜸 한약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16: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합니다.
1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종합일간지 중앙일보가 오늘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인 워크아웃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들이 오늘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으며 전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서 절차가 공식화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모회사 중앙그룹의 경영위기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끝에 지난달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단은 채무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는 물론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 등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사업만이 아니라 미주중앙일보를 비롯한 해외 법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력과 조직 축소 지면 및 지사조정 디지털 플랫폼 강화 등 다양한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간 60년이 넘는 주요 언론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광고시장 위축과 디지털 전환 지연,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재무 부담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국내외 언론사 경영 환경이 그만큼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LA 한인타운 노르만디길에서 어제 오후 대형 가스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력선 교체를 위한 굴착 공사 중 장비가 인도 아래를 지나는 메인 가스관을 건드리면서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사고는 오후 1시 30분께 다울정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즉시 현장 주변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교통과 보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시니어센터 이용자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심 지하에 매설된 노후 기반 시설과 공사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입니다. 굴착 공사 전 지하 매설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당국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빈 고급 주택을 노린 조직적 무단점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해외나 타주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빈집에 침입한 뒤 자물쇠를 교체하고 전기가스 수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이어 위조한 임대계약서와 허위 소유권 서류를 제시하며 합법적인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전직 LAPD 수사관 모지스 카스티오는 자물쇠를 강제로 교체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절도와 주거침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위조 서류가 제시되는 순간 경찰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소유주는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기까지 수개월 이상 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부 조직은 자진 퇴거 대가로 수만 달러를 요구하는 이른바 캐시포키스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SB 602조에 따라 집주인은 경찰에 전자승인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본인이 현장에 없어도 경찰의 신속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최대 3년간 유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비워둘 주택에는 보안 카메라와 원격 출입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편물과 공공요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점거가 시작된 뒤 집주인이 직접 무력으로 퇴거시키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어 이상 징후 발견 즉시 경찰과 변호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들이 1차 협의회 서명 결의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워크아웃 개시를 승인했습니다. 로서 채권 행사가 최장 3개월 유예되면서 중앙일보는 단기 부도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동의를 거쳐 이행해야 하며 기존 사주 일가의 경영권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22: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들은 1차 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 워크아웃을 결정을 했는데 이로써 중앙일보는 단기적으로 부도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관련해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호 기자, 중앙일보가 잠시나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게 됐군요.
23: 네, 그렇습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1차 협의회에서 서면 결의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채권 행사가 최장 3개월 유예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동의를 받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중앙일보는 앞서 지난달 19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자구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자구 계획 안에는 신규 인력 채용 중단과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일부 임원 퇴임과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이 담겼습니다. 신문 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매체 확장, 5개 광고 등으로 수익원을 키우고 디지털 유료 구독자를 올해 7만 명에서 2029년까지 14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세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200억 원이었던 매출을 3년 후인 2029년에 4,095억 원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또 100%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200억 원, 충남 태양군 토지 매각으로 330억 원, 충남 천안 공장과 세계 거점 사무소 매각으로 134억 원 등 모두 664억 원 마련 계획도 담았습니다. 특히 여러 잠재 인수자와 논의해 기존 사주 일가의 경영권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최대 주주는 중앙홀딩스며 이 지분은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과 홍정인 콘텐츠리 중앙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사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6: LA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재현이와 지수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는 LA 이야기. 한타 음식과 요즘 유행 구경거리와 스포츠 연애와 K컬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까지, 거기에 우리만의 솔직한 개인 수다까지 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 함께하세요.
4: 재현이와 지수의 토요일 토크쇼 LA 사는 이야기 본방사수 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 해주세요.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91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한 전체 미국 국적 입국자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장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국적자 4명 중 1명은 한인 동포인 셈입니다. 최근 10년 추이를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2015년 3,000명대에 머물던 수치는 2020년 5,000명대까지 늘었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1년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다시 5,000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최근 3년 연속 매년 5,0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인구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 회원들의 집단 소송을 기각하고 33만 7천 달러의 피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 측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5월 골프장 관리회사 아메리칸 골프 코퍼레이션이 월 회비를 잇따라 올려 월 1,800달러 수준까지 치솟자 회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회원들은 관리회사가 회비 인상 사유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로스코요테스 한인 회원클럽 LCKMA를 결성하고 같은 해 6월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리 개브리얼 판사는 지난해 12월 LCKMA가 비법인 단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정부 등록 서류상 일반 법인에 해당한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이달 7일 결정문에서는 아메리칸 골프 코퍼레이션이 요구한 33만 7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 청구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LCKMA 이교식 회장은 이번 판결이 사안의 본질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송 자격 문제로 각하한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소송 자격 부족으로 각하된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이 법리적 쟁점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의 유효성과 관리회사의 행위가 적법한지는 법원에서 아직 한 번도 판단된 적이 없는 만큼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UC 이사회 산하 입학 고교관계위원회가 대학 입시에서 표준시험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SAT와 ACT 재도입 여부와 함께 캘리포니아 공립고교 1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주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입학 자격 판단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는 UC가 2020년 표준시험 제출 의무를 폐지한 이후 대학 수학 능력이 부족한 신입생이 늘었다는 교수진의 우려가 커진 데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UC 버클리 수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SAT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 학업성취도 평가 활용을 지지하는 측은 모든 공립학교 학생이 의무적으로 응시하는 만큼 별도 시험 준비 부담이 적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 교수들은 이 시험이 고급 수학 내용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며 원래 대학 입시용이 아닌 만큼 입학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립학교 학생이나 타주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위원회는 10월부터 교수진과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5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주 학업성취도 평가 활용 방안은 2021년에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최근 인공지능 확산과 학습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재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이 자신의 이름을 따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뀐 것에 대해 매우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팜비치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공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의 팜비치 국제공항 이름을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플로리다의 팜비치 국제공항이 자신의 이름을 따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팜비치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훌륭한 공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자택인 마로라고 리조트 인근의 팜비치 국제공항 이름을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17, 3236-922-2117번.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유씨 이사회 산하입학 고교관계위원회가 대학 입시에서 표준시험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SAT와 ACT 제도입 여부와 함께 캘리포니아 공립고교 1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주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입학사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는 유씨가 2020년 표준시험 제출 의무를 폐지한 이후 대학 수학 능력이 부족한 신입생이 늘었다는 교수진의 우려가 커진 데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UC 버클리 수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SAT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 학업성 지도 평가 활용을 지지하는 측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설계된 시험인 만큼 SAT보다 공정성이 높고 별도 시험 준비 부담도 적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 교수들은 이 시험이 고급 수학 내용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며 원래 대학 입시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만큼 입학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립학교 학생이나 타주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유 씨는 2021년에 주 학업성 주도 평가 도입을 한 차례 부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10월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논의를 진행하고 2027년 5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실리콘밸리의 생활비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연봉 18만 달러를 받는 테크기업 엔지니어들조차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축이나 내 집 마련을 엄두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성형 AI 붐으로 오픈 AI와 엔스로픽 같은 스타트업들이 공격적인 채용에 나서면서 젊은 개발자들이 다시 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지만 주거비 압박은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아파트 평균 월세는 3,827달러로 뉴욕을 제치고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위 주택 가격은 4월 기준 170만 달러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선호 지역의 아파트 공실률은 2020년 약 13%에서 현재 약 3%까지 급락했고 신규 주택 공급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연방과 주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들고 여기에 공공요금과 교통비, 식료품비까지 더하면 저축할 여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경제연구위원회 자료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전체 생활비는 전국 평균보다 65% 이상 높습니다. 연봉 자체는 5년 사이 크게 올랐지만 생활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 구매력의 체감 증가폭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 테드 이건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이 도시의 장단점을 감수할지 마당과 차고가 있는 외곽으로 떠날지를 오래전부터 저울질해왔다고 말했습니다.
6: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 현장 인근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기념품으로 팔려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저스틴 지냐크는 결혼식 사흘 뒤 식장이었던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주변에서 담배꽁초와 물병 뚜껑, 사탕 포장지, 경찰 통제선, 테이프 에어팟 한쪽 등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그는 이 쓰레기들을 소형 투명 플라스틱 상자에 밀봉해 포켓 가비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의 조각을 주머니 속에 간직할 수 있다는 소개글도 함께 달았습니다. 50개 품목은 24시간 만에 전량 팔렸고 지냐크는 총 1,250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지냐크는 그 순간을 작은 타임캡슐에 담아내고 싶었다고 설명했으며 수거 장소는 결혼식장 내부가 아닌 차단벽 바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와 켈시의 결혼식은 이달 3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 내부에서 비공개로 치러졌으며 규모는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톰 행크스 등 할리우드 스타와 에드 시런 등 유명 가수를 포함해 천여 명이 하객으로 참석했고 주례는 배우 애덤 샌들러가 맡았습니다. 축하 무대에는 스티비 닉스와 폴 맥카트니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완료하고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회사는 전체 주식의 약점 5%에 해당하는 1,779만 주를 신규 발행해 이번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대비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13: 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4: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15: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14: 경쟁사들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오늘 19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 출연진이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나이지리아 출신 가수 버나보이가 이 무대에 합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과 마돈나 샤키라에 이어 비버까지 공동 헤드라이너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버는 월드컵은 전 세계를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어준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베네수엘라 출신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도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PS22 합창단과 세서미 스트리트 캐릭터들도 출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쇼는 콜드플레이 멤버 크리스 마틴이 출연진 선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은 총 11분간 진행되며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빈 고급주택을 노린 조직적 무단점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해외나 타주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빈집에 침입한 뒤 자물쇠를 교체하고 전기가스 수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이어 위조한 임대계약서와 허위 소유권 서류를 제시하며 적법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위조 서류가 등장하면 경찰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주인은 수개월에 걸친 법원 퇴거 소송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직 LAPD 수사관 모지스 카스티오는 자물쇠를 강제로 교체해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절도이자 주거침입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조직은 이른바 캐시포키스 수법으로 집주인에게 수만 달러를 요구하며 돈을 내야 집을 비워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602호에 따라 집주인은 경찰에 전자승인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본인이 현장에 없어도 경찰의 신속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최대 3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점거가 이미 시작된 경우 집주인이 직접 무력을 사용해 점거자를 내쫓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비워둘 주택에는 스마트 보안 카메라와 원격 출입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편물과 공공요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과 변호사에게 신고해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가 지난달 서유럽이 관측사상 가장 더운 6월을 보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서유럽의 월평균 기온은 섭씨 20.74도로 30년 장기 평균보다 3도 이상 높았습니다. 종전 기록은 작년 6월의 섭씨 20.49도였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깨진 것입니다. 이로써 6월 평균 기온 기록이 2년 연속 경신되면서 서유럽의 6월 폭염이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넘게 이어진 극심한 폭염 기간 동안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서유럽 각국의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냉방시설이 부족한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으며 산불과 가뭄도 악화됐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4,700명에 달했고 서유럽 전체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서멘사 버제스 전략 책임자는 폭염은 더 강력해지고 바다는 지속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사람과 생태계가 직면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달 전 세계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6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랬으며 유럽 폭염의 경우 엘니뇨보다 기후변화가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사후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2: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립니다. 번선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보아 징역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예고된 것으로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시한인 18일보다 열이틀 앞당겨 진행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에 나옵니다.
4: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5: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씨의 첫 상고심 선고도 예고된 겁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가운데 1200만 원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6: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5: 그러나 2심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는 특검법에 규정한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열이틀 빠르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3개로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통일교 당원 집단가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1250만 불, 1250만 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3782-8600, 3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창간 60년이 넘는 한국의 종합 일간지 중앙일보가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인 워크아웃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들은 오늘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전체 금융채권액의 75% 이상 채권자가 찬성하면서 절차가 공식화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모회사 중앙그룹의 경영위기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끝에 지난달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단은 채무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는 물론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사업뿐 아니라 미주 중앙일보를 포함한 해외 계열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법인의 수익성과 비용 구조 그리고 디지털 전환 수준이 채권단과 경영진의 재검토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고 시장 위축과 디지털 전환 지연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재무 부담이 한꺼번에 겹친 이번 사태는 한국 미디어 산업의 경영 환경이 그만큼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0: 지난달 LA 보이라이츠 지역의 대형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창고 안에는 수천만 파운드 분량의 음식이 그대로 남아 여름 폭염 속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음식에서 나오는

0: 대규모의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관련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세와 생활비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에 추가 세금 부담이 더해지면서 기업과 주민 모두 이중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과세는 기술 산업이 밀집한 캘리포니아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건강보험 세금 인상은 고용주 비용을 높여 채용과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정책이 기업과 고소득층의 주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두 정책 모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전기자전거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충돌 사고와 응급실 이송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건당국과 교통당국 모두 비상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소년 중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안전규정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헬멧 착용 없이 고속으로 달리다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이용자들의 안전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규정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자전거 사고는 리버사이드 카운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가주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보급 속도와 안전대책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한 사고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새벽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호프스트리트 일대 2층짜리 상업용 건물에서 오전 5시 46분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전에도 화재 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는 곳으로 이번에 다시 전소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건물 내부 진입 없이 외부에서 화재를 제압하는 방어적 진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부 진입을 강행하면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지원을 위해 소방차가 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센트럴 구역 소방 당국이 화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정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인근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39분쯤 라네우드 에비뉴 일대에서 총성이 울렸고 인근 주민 다수가 총격 피해자를 목격해 911에 신고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구역을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이 현장에 출동해 초동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추가 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용의자 검거 여부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이른 새벽 주택가에서 발생한 총격인 만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2: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3: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0: 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7: LA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재현이와 지수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는 LA 이야기. 한타 음식과 요즘 유행 구경거리와 스포츠 연애와 K컬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까지, 거기에 우리만의 솔직한 개인 수다까지 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 함께하세요.
6: 재현이와 지수의 토요일 토크쇼 LA 사는 이야기 본방사수 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 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고 계신가요? 뉴스 잘 들으셨죠?
1: 오늘은 밥 먹고 나서 차키만 살짝 집어드시면 되는 이야기 가져왔어요. 뭔데 말고 한인타운에서 시작하는 주말 나들이 동선이에요.
0: 예전에는 한타에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윌시어길 따라서 미라클 마일 쪽으로 슬슬 올라가던 게 주말 코스였거든요. 그 사이에 라치몬트 골목 한번 들렀다가 멜로즈 거리 구경하고 할리우드 언덕 불빛 보이면 집에 돌아오고요.
1: 지금도 그 느낌 거의 그대로죠. 점심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면 바로 옆 동네 공원에서 잠깐 걷고 바다 쪽으로는 바람만 쐬고 돌아올 만큼만 다녀오고 쇼핑몰에 들러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쥐고 창밖만 봐도 작은 여행이 되니까요.
0: 한타가 좋은 게 어디냐면요. 딱 여기서 시동 한번 걸면 도시 산책도 되고 바다 구경도 되고 쇼핑도 다 되는 거예요.
1: 오늘은 그중에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코스를 골라서 주차 어디가 편한지까지 점심 먹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가벼운 주말 동선으로 정리해드릴게요.
0: 지금도 그 느낌 거의 그대로죠. 점심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면 바로 옆 동네들로 살짝만 올라가도 풍경이 싹 달라지거든요. 차로 금방 닿는 거리인데도 기분은 나들이 나온 것처럼 바뀌어요.
1: 맞아요. 한타에서 출발하면 진짜 좋은 게요. 공원이든 작은 쇼핑거리든 실내에서 쉬는 공간이든 다 한 번에 이어붙이기 좋잖아요. 밥 먹고 바로 산책 코스 하나, 그 다음엔 에어컨 빵빵한 데서 구경할 곳 하나, 이렇게만 챙기시면 돼요.
0: 여기서 잠깐, 오늘은 그 옛날 주말 동선을 요즘 버전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예전엔 윌셔 따라 미라클 마일 쪽으로 슬슬 올라가다 골목골목 구경하는 게 기본 코스였는데요. 지금도 구조는 똑같아요. 한타에서 점심 드시고 차로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 도심 박물관 거리도 있고 골목 카페 있는 동네도 있고 할리우드 언덕 쪽 야경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1: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먼데 여행이라는 느낌보다 주차 한번 해놓고 그 주변에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실내 전시 둘러보고 카페 가서 다시 쉬고 이렇게 동네 세 칸 옮기듯이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0: 예전엔 길 따라 걷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 보이면 그냥 들어가고 저녁쯤 언덕에서 불빛만 한번 보고 내려오면 하루가 딱 마무리였어요. 그게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점심 먹고 어디로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정도였죠.
1: 지금은 날씨 봐가면서 선택지만 살짝 바꾸시면 돼요. 해가 센 날엔 실내 전시나 쇼핑몰 쪽으로, 바람 괜찮다 싶으면 잔디 있는 공원이나 한적한 산책길 쪽으로, 공용 주차장이나 스트리트 파킹도 많아서 자리만 한번 잘 잡으시면 그 주변을 동그랗게 한 바퀴 도는 동선이 자동으로 나오실 거예요.
0: 저는 예전에 한타에서 설렁탕 한 그릇 딱 먹고요.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윌셔 따라서 미라클 마일 쪽으로 슬슬 올라가는 게 주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조용한 골목 하나쯤 꼭 끼워 넣었어요. 라치몬트 같은 동네 지나가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 있잖아요. 구경만 해도 기분이 바뀌니까요.
1: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먼데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딱 그 정도만 움직여도 공원이랑 산책로 선택지가 꽤 생겨요. 잔디에 돗자리 깔 수 있는 동네 공원도 있고요. 나무 그늘 많은 언덕 공원도 있어서 점심 먹고 소화시키기 딱 좋아요. 바다는 조금 더 나가야 하지만 해질 연쯤 살짝 드라이브 겸 다녀오기에 무리는 아니고요.
0: 저는 예전부터 그로브 같은 야외 쇼핑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타에서 차로 잠깐만 나가면 음악 들리죠. 분수 보이죠. 그 안에서 그냥 앉아서 사람 구경만 해도 주말 나들이 느낌이 확 살아나거든요. 굳이 뭔가를 사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가 나들이었어요.
1: 요즘 버전으로 풀어보면요. 한타에서 점심을 드시고 근처 공원에서 한 바퀴 천천히 도세요. 그 다음엔 실내가 좋은 쇼핑몰이나 뮤지엄 하나 골라서 에어컨 아래서 쉬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지기 전쯤엔 전망 좋은 언덕이나 바다 쪽으로 살짝만 차를 더 몰아서 노을 보면서 마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만 기억하시면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생활 번역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점심 먹고 소화시키면서 바람 한번 쐬고 카페나 쇼핑몰에서 다리 좀 쉬었다가 해 질 무렵 하늘색 한번 보고 오는 동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맞아, 이게 꼭 관광이 아니라 생활이죠. 집에서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한타를 중심에 두고 원을 살짝만 넓힌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부담 없이 자주 해볼 수 있는 주말 코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 길인데도 방향을 살짝만 틀면 새로운 풍경이 나오니까요.
1: 주차 얘기도 살짝 드리면요. 한타 안에서는 건물마다 주차장 안내가 잘 돼 있으니까 식당이나 카페 가실 때 확인만 한번 하시고요. 공원이나 쇼핑몰 가실 땐 입구 바로 앞보다 한 블록 정도만 더 돌아보시면 생각보다 여유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너무 번잡한 데만 피하시면 주말에도 크게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0: 결국 오늘의 키워드는요. 점심 한 끼를 기준으로 반경을 조금씩 넓혀보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 날. 한타에서 미라클 마일, 라치몬트, 멜로즈, 한류 언더풀비까지 이 순서를 꼭 다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컨디션에 맞게 두어 군데만 골라 이어붙여보시면 짧지만 꽤 근사한 주말 나들이가 될 겁니다. 점심 먹고 바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한타에서 출발하면 미라클 마일 쪽으로 살짝 올라가고 라치몬트 골목 한번 스치고 멜로즈 거리 구경까지 이어지면 주말 기분이 살아납니다.
1: 맞아요. 주말엔 여기처럼 가까운 데부터 풀어보시면 돼요. 공원처럼 바람 드는 곳 하나, 쇼핑몰처럼 실내로 쉬는 곳 하나, 바다 쪽으로 잠깐 나가는 길 하나. 이렇게만 잡아도 동선이 편해요.
0: 하나, 점심은 한타에서 든든하게 드세요. 출발이 편해야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1: 둘, 차는 큰 길 근처에 두고 걸을 구간을 짧게 잡으세요. 주차 걱정이 줄면 구경이 더 느긋해져요.
0: 셋, 먼 계획보다 오늘 기분에 맞는 한 곳만 더해보세요. 주말 나들이는 욕심보다 여유가 마십니다. 이렇게 한타에서 시작해서 미라클 마일, 라치몬트, 멜로즈까지 살짝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요. 집 앞에서만 머물렀던 하루가 확 달라지거든요. 점심 한 끼가 갑자기 작은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느낌입니다.
1: 그래서 내일은요. 한타에서 차로 아주 조금만 더 나가면 만나는 바다 동선을 준비했어요. 멀리 떠나는 여행 말고. 바닷바람만 살짝 맞고 오는 코스들로요. 점심 드시고 라디오 켜두시면 같이 바다 쪽으로 가는 길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점심 식사 끝나갈 즈음에 차 키 옆에 두시고 다시 만나죠. 한타에서 시작하는 주말 나들이 이번 주는 바다 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주로 정리하면요. 점심은 한타에서 든든하게 드시고요. 미라클 마일이나 라치몬트 같은 옆 동네로 살짝만 올라가도 주말 나들이 기분 내기엔 충분하다. 이 흐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에서 잠깐 바람 쐬고 쇼핑몰이나 실내 공간에서 시원하게 쉬고 여유 되시면 바다 쪽으로 한 번만 다녀오는 식으로 단계별로 이어붙이시면 부담 없이 즐기기 좋아요. 주차는 큰 길 근처에 두시고 많이 걷지 않는 동선으로만 잡아보시고요.
0: 다음 주 월요일엔요. 오늘처럼 길 이야기 말고 LA 한인타운과 한타경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한입 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마치실 즈음라디오 서울 함께 켜두시면 동네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천천히 같이 짚어볼게요.
1: 오늘도 점심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길이든 집에서 쉬고 계시든 주말엔 한타에서 시작하는 작은 나들이 동선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어지는 방송과 함께 여유로운 오후 보내세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을 제공하는 웨스턴 도마 칼국수 백미역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늘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라디오 서울 개국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과정 제1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월 16일에서 8월 15일 목금토 5주 과정. 급변하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를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문학과 경제, 리더십, AI 등 미래 경영에 꼭 필요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움과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 지금 연세글로벌 CEO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문의는 유재.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시그널 뮤직이 바뀌었죠? 뭔가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화내거나 불안해하거나 평온을 잃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뭐든지 좀 원시안적으로 멀리 내다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 예,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어깨 쫙 펴시고요. 스마일하게 발걸음 가벼이 네, 하루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하연우가 불러준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예, 컴퓨터 복구 됐습니다. 제 선미의 이 코드라던가 시그널 뮤직이 안 돼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네요. 이제 오늘부터 주말이 시작된 건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주말도 좀 신나게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은 최고의 약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쉼없이 달려온 일주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말에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은 바쁜 일상에 알람을 잠시 꺼두고 온전히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활력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예, 몸도 마음도 화창한 예,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네요. 어우,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해피투게더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나고 있네요. 불금에 응원합니다. 근시안, 노. 원시안을 가지고 넓고 크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닥친 문제도 더 좋은 받침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명언 올려주셨네요. 아교팡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투게더 시작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6: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곤 하죠. 빵 뚫린 도로에서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라던가 또 큰 맘 먹고 새로 산 차가 자꾸만 말썽을 부릴 때 대체 누굴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 교통사고 개인상해와 또 레몬법의 베테랑이죠. 알렉시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시차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알아두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알짜배기 법률 상식으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시차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많이 피곤하시죠?
1: 네.
0: 아니 하품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0: 네. 자, 오늘 뭐 교통사고부터 먼저 할까요?
1: 네네.
0: 사실 지금 이렇게 차량 결함 때문에 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클레임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자, 교통사고 어떤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당황하잖아요.
1: 네.
0: 네.
1: 그 교통사고는 뭐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자동차가 많이 고장 나든지 아니면은 몸이 많이 아프면은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몸이 아프면 일도 못 가고
0: 네.
1: 뭐 자동차가 너무 크게 데미지가 있으면은 뭐 자동차도 운전을 못하고 그러니까는요
0: 네.
1: 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니까는 꼭 혼자서 이거를 풀지 마시고 뭐 변호사를 꼭 쓰셔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0: 맞습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1: 네.
0: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사실 뭐 당황해서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치거나 또 외상이 없으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최근에 쓰신 그 칼럼을 보면
1: 네.
0: 사고 후 괜찮다고 참지 말라
1: 네.
0: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1: 예, 예. 네. 왜냐하면은 이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뭐 며칠 후에 나고 어떤 사람들은 몇 주 후에 뭐 몇 달 후에 아픈 게 나올 수가 있는데
0: 네.
1: 그 전에는 꼭 그거를 트리트먼트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그 다쳤을 때 그게 뭐 한 달 뭐 두 달 그 후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요.
0: 네.
1: 특별히 좀 나이가 든 분들은 교통사고 나서 며칠 후에는 또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반드시 그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네네.
0: 아, 그리고 추후 법적 권리 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
0: 아.
1: 왜냐하면은 그 보상을 받을 때 얼만큼 아픈지, 얼만큼
0: 네.
1: 보상을 받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트리트먼트 받았고 병원에 갔는지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0: 네.
1: 꼭 병원을 가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1: 네.
0: 예, 통증이 좀 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 이렇게 공백을 둔다거나 뭐 이런 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이 보험사와의 소송이라든가 또 보상금 책정 과정에 굉장히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1: 물론이죠. 그 인슈런스 컴퍼니는 꼭 그게 갭프가 있으면은 그 갭프가 뭐 몇 달 뭐 몇 뭐 1년은 너무 많겠지만 몇 달 갭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몇 주까지 갭프가 왜 있었냐고 꼭 물어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트리트먼트를 받을 때는 꼭 받으셔야 돼요.
0: 아, 근데 교통사고 보상금이라고 하면 보통 응급실 비용이나 차량 수리비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요새는 그 우리는 물론 뭐 카이로프랙터 먼저 간 다음에 그 MRI를 찍어요.
0: 아.
1: 옛날에는 MRI를 그렇게 많이 안 찍었는데 요새는 MRI 스캔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잘 나오니까는
0: 네.
1: 꼭 MRI를 찍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pain med specialist, 뭐 PM management, pain management doctor 같은 데 보내가지고
0: 네.
1: 거기서 뭐 계속 아프시면은 뭐 주사를 받던지 요새는 그 참 주사도 맞는 것도 옛날 같진 않아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주사를 받으면은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주사를 받고 뭐 그런 다음에 어쨌든 뭐 수술까지 할 수가 있죠. 이 큰 케이스 뭐 100만 불 뭐 넘는 케이스는 거의 다 수술하든지 뭐 큰 보상을 받으려면 뭐가 큰 인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상의 보상 범위라든가 이런 네. 거요.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라든가 소득 손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이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1: 네. 예. 네. 근데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뭐 그러면은 뭐 사이콜로지스트를 네. 뭐 그런 사람을 봐야지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아프다. 아. 그렇게 클레임을 하면은요. 그쪽에서 인정을 그 인슈런스 컴퍼니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보상 같은 경우는.
1: 그러니까는 그 뭐 PTSD 같은 게 있으면은 예, 네. 그리고 뭐 사이콜로지스트 가든지. 네. 그래 가지고 뭐 테라피를 받든지 꼭 그런 게 있어야지 보상을 받고 또 그것도 뭐 길게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0: 네.
1: 뭐 한 번 두 번 갔으면은 뭐 병원에 한 번 두 번 가 가지고는 뭐 보상을 크게 못 받는 거 같이 비슷해요.
0: 아, 꾸준히 이제 네. 예, 진단도 받고 검사도 네. 받고 치료도 받고 예. 해야 되는 거군요. 사고 직후에 이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이렇게 변호사가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인슈런스 컴퍼니는 계속 합의를 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는 for profit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settlement가 낮으면 좋고 더 안 줄라 그러니까는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맨날 싸는 거죠 변호사들이. 그 X를 올리려고요.
0: 그걸 싸워주시는 게 우리 변호사님이신
1: 네네.
0: 거죠?
1: 예예. 예. 네. 어쩔 때는 차 사고가 나면은 나자마자 어떤 인슈런스 컴퍼니 이거는 차 사고 나서 우리 잘못이니까 지금 2,000불 주겠다, 5,000불 주겠다, 지금 합의하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거는 이제 합의를 하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네.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제 꼭, 상담을 하는 네.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꼭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0: 예, 예, 예. 보험사와 직접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섣불리 이렇게 합의를 하기 전에 뭐 반드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그 보상 문제라든가 치료 문제라든가 뭐 치료 그 사고 후 외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 네. 대해서도 충분히 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이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컨틴시 네. 베이스라고 네. 이게 합의가 되면은 거기서 퍼센티지를 받습니다.
0: 아, 퍼센티지로.
1: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손님한테는 전혀 받는 것 부담이 없고 네. 이게 꼭 합의가 되고 우리가 이겨야지 변호사 비용도 받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상 협상 뭐 진료 기록 정 뭐 이런 거 과실 문제 뭐 이런 손해 사정 뭐 이런 거 모든 걸 디테일하게 이제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1: 네네.
0: 예, 그런 자료만 이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예.
0: 자 교통사고 뭐 보상 비용도 교통사고 비용도 변호사님 비용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클레임에는 어떤 서류들이 또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서류들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교통사고 네. 나자마자 네. 거기서 물론 다른 쪽 인포메이션 뭐 인슈런스랑 뭐 그 라이선스 넘버 같은 거 필요하고
0: 네.
1: 꼭 사진 요새는 사진들이 참 도움이 많더라고요. 사진은 많이 찍으면 좋고요. 만약 대시캠도 네. 있으면 그걸 꼭 세이브를 하시고 만약 거기서 뭐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면은 그 옆에서 카메라가 있는 거를 꼭 그거 있는 거를 보면은 좋아요.
0: 네.
1: 왜냐면은 그쪽에서 누가 잘못하는지 모르면은 네. 어쨌든 카메라가 많이 도움이 있더라고요.
0: 아, 사진을 아주 디테일하게 찍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진료 기록도 중요할 거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병원비, 뭐 청구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1: 네네.
0: 예.
1: 네.
0: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꼼꼼하게 찍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이런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해요.
1: 그러니까 그것도
0: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1: 케이스마다 물론 다르죠.
0: 아.
1: 그리고 얼만큼 다치는지 다르고
0: 네.
1: 그 전에 아팠는지도 뭐 있으면은 더 다르고.
0: 네, 네, 네.
1: 근데 물론 얼만큼 다쳐가지고 뭐 카이로팩토리에 가서 그냥 MRI만 가면은 뭐 소프트 티슈 인주리라고 뭐 많이는 못 받아요. 그래서 주사를 받으면 좀 더 많이 받고 주사를 몇 번 받으면 더 많이 받고
0: 네.
1: 그래서 뭐 주사도 받았는데 안 그게 아직도 아프면 뭐 surgery 수술까지
0: 네.
1: 뭐 수술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surgery recommendation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뭐
0: 네.
1: 그런 게 있으면 그 X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1: 재판 가는 케이스 근데 그러니까는 95% 케이스는 다 합의하는데 한 네. 5% 케이스는 재판까지 가요.
0: 어떤 경우가 재판까지?
1: 근데 재판까지 가는 거는 계속 그 싸워가지고 그 midpoint 그러니까는 그 합의가 안 되는 네, 포인트가 있으면 합의가 네, 안 돼서 네, 네.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 게 몇만 불이 들어가요. 한 사이드만. 그렇기 네. 때문에 재판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합의가 거의 그냥 95% 아. 98%가 합의가 되는 겁니다.
0: 서로 재판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는
1: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재판까지 가지 말아야죠.
1: 근데 어쩔 때는 네.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어서 갔는데 재판 가면은요 그 한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의 다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끔 뭐 그 케이스가 어떻게 합의가 안 되면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만약 이기면 크게 이길 수 있고 지면 크게 질 수 있습니다.
0: 아이고야 그렇군요. 예. 네, 재판까지 가지 말아야죠. 그 네. 전에 잘 이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고 피해자분들은 실제 필요한 소리가 그렇게 엄청나다면서요?
1: 그러니까는 뭐 피해자
0: 요구서 패키지만 해도 엄청나게 뭐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1: 그거는 다 메디컬 리포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메디컬 리포트가 뭐 길면은 더 길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클레임할 때 그거는 다 보내니까는 뭐 병원에 몇 군데 갔으면 더 많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뭐 네, MRI도 네. 몇 개를 찍었으면 또 소리가 많을 수 있는 거고요.
0: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알렉시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시차 변호사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213-351-3513으로 어포인먼 잡으시면 되겠고요. 웹사이트 alexcha.law.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707 윌셔 블루버드 46층입니다.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레몬법도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1: 네네.
0: 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1: 네네.
0: 예, 자 차에 계속 문제가 생겨도 이게 레몬법에 해당되는지 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변호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레몬법 234법칙
1: 네네.
0: 예, 짚어주세요.
1: 그러니까는 이 차 새 차를 사든지 아니면 리스를 했는데 네. 똑같은 문제를 네 번 가든지 아니면은 그 안정에 대한 뭐 고장 나서 두 번 가든지 아니면 네네. 30일 동안 딜러십에 1년 반 아니면 18,000마일 전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 레몬법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
1: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 그쪽에서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내요. 그래서 손님한테는 안 받고 그 레몬법을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자동차를 갖고 가게 되면은 그 페이먼트 한 거를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몬법이 적용되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 바이백.
1: 그러니까 바이백은 뭐냐면요. 네. 그게 바이백은 뭐냐면 제 처음에 리스를 했는데 그럼 네. 뭐 몇천 불 내고 한 달에 뭐 한천 불씩 내잖아요. 이게 바이백이 되면 그거를 거의 다 뺄 수가 그거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 아.
1: 근데 그게 받는데 마일리지 덕션만 빼고 마일리지 덕션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언제 문제가 났는지가 중요해요.
0: 네.
1: 만약 사자마자 뭐 천만 마 뛰고 문제가 났으면은 그 천만만 뛴 거는 그쪽에서 다시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0: 네네.
1: 그냥 몇백 불 될 수가 있는데 만약 만 마일 그러니까 만 마일 뛰고 차 처음 고장 나잖아요. 그럼 그 만 마일 차를 산 거를 그쪽에서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만 마일 처음에 된 거는 한 몇천 불 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레몬법에 적용되는 그런 보상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백이라든가 현금 지급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차량 교체도 해준다면서요?
1: 그거는 좀 힘들고요. 요새는 또 특별히. 근데 네. 요새는 또 보상을 뭐 이 케이스가 너무 뭐 좋지 않다 그러면은 네.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변호사 네. 비용을 거기서 퍼센티지를 물어봐요.
0: 네. 요즘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1: 전기차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또 전기차들은 한번 들어가면은 뭐 펄트가 없어가지고 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현대에도 뭐 문제가 되게 많았었고 뭐 하여튼간 차들이 문제는 되게 많아요. 뭐 아하. 전기차 같다고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전기차도 네.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0: 아.
1: 배터리 이슈도 많고.
0: 아 그렇군요. 이 레몬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뭐 변호사 비용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변호사 비용이 없어? 이렇게 다시 자꾸만 이거를 되묻는
1: 네.
0: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는 그 레몬법은 참 좋은 게 네. 변호사 비용은 다른 쪽에서 내요. 그래서 그 법에서 뭐라 쓰냐면은 만약 변호사 레몬법 인정되면은 네. Manufacturer 변호사 병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 써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보상은 그냥 compensation 주잖아요. 그냥 보상은 네. 만불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percentage를 물어봅니다.
0: 아하.
1: 거기서.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변호사 병은 이제 없는 걸로.
1: 네.
0: 그런 고민은 하지 마시고 네. 무조건 변호사님과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헌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서 네. 더 많이 받아야지 우리도 네네네. 우리도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소비자가 개인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바로 레몬법입니다.
1: 네.
0: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딜러십에 차를 맡겨도 이런 수리 기간이 그냥 마냥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뭐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왜냐면 파트도 많이 없고,
0: 네.
1: 근데 어쩔 때는 그냥 그쪽에서 딜러십에서 스페셜 오를 했다고
0: 네.
1: 또 우리 연락 준다 그럴 때는 그때는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 파트가 올 때까지.
0: 거군요.
1: 근데 그 파트가 없으면 사람 못하면은 거기서 뭐 론을 아니면은 자동차를 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자동차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차가 딜러십에 이제 오래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
1: 네.
0: 진짜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 네.
0: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1: 그럴 때는 그럴 꼭 우리한테는 꼭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0: 그것도 변호사님께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되는 거군요. 근데 소비자가 평소에 어떤 기록들을 모아 두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지 요 팁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손님한테 연락이 오면은
0: 네.
1: 꼭 그 repair order 그 계약한 거랑
0: 네.
1: repair order이라고 영수증을 주잖아요. 딜러십에
0: 네.
1: 가서 고치면은
0: 네.
1: 그게 꼭 필요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는 원래는 또 레몬법은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몇 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번 미니멈 두 번은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
0: 네.
1: 서류가 꼭 필요하니까 그 서류를 우리가 검토하게 우리는 뭐 이메일로 해달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0: 네, 네, 네.
1: 가끔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래요.
0: 레몬법 이 클레임이 진짜 혼자서는 이거 처리하기가 힘들 것
1: 혼자서는
0: 같아요.
1: 혼자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0: 그죠.
1: 예.
0: 이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야 변호사님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지
1: 네.
0: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1: 그런 분들이 있는데
0: 안 될 것 같은데요.
1: 훨씬 더 변호사가 있으면 더
0: 예.
1: 빨리 되든지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받든지
0: 보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1: 그렇게 뭐가 있는데요.
0: 예, 예.
1: 혼자서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0: 네.
1: 그것도 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0: 그렇군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면서요.
1: 네.
0: 순순히 뭐 고장났다고 해서 이거 클레임한다고 해서 다 원하는 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잘 싸워주시면 보상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1: 네네.
0: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렉시자 변호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예약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레몬법으로 상담 많이 받아보실 텐데
1: 네네.
0: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실제 케이스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0: 네.
1: 레몬법 올해 한 20몇 년 했으니까는
0: 네.
1: 차를 많이 탔는데 저도 제 레몬 한 세 번 썼었어요. 저 차에.
0: 다 보상 받으셨어요?
1: 다 보상 받다. 네, 다 보상 받았죠.
0: 와.
1: 마지막 케이스는
0: 뭐 때문에?
1: 마지막 케이스는
0: 예.
1: 벤츠였었는데
0: 네.
1: 이 하이브리드 벤츠였었는데요.
0: 네.
1: 한 3년 탔는데 갑자기 뭐 배터리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30일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하니까는 그 바이백을 하는데
0: 네.
1: 근데 3년 탔으니까 한 3만 마일이 있었거든요. 그
0: 네,
1: 3만
0: 네.
1: 마일이 그 3만 마일 타는 거는 우리가 다시 줘야 되는데
0: 네.
1: 제가 한 1000만 마일 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마일 들어간 적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0: 네.
1: 그 차를 돈은 다 받았습니다. 보상으로. 그러니까는 4년 타는 차를 4년 공짜로 산 거죠. 차를.
0: 와, 그 3-4년 탄 차도
1: 예.
0: 그렇게 레몬법에 적용이 되는군요.
1: 그거는 정말 좋은 케이스였어요. 제 케이스가.
0: 배러리가 문제가 생기면
1: 네.
0: 이건 큰
1: 네.
0: 거잖아요.
1: 네.
0: 큰 바람이야.
1: 그리고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케이스냐면은
0: 네.
1: BMW 케이스였는데 이게 인포테인먼트 앞에서 스크린이 나가가지고 한 40일 있었습니다.
0: 네.
1: 그게 리스를 한 차였었는데 1년 반 타가지고 그렇게 돼서
0: 네.
1: 그 차는 리턴하고 그 리스 페이먼트를 거의 다 받았으니까는 한 18개월 탄 거를 한 1,000불 다 쓰면은요 18,000불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마을 지적지만 빼고.
0: 오, 진짜 그렇게
1: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리스를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자동차를 갖다 주고 돈을 다시 네. 받는 거는 참 기분이 좋은 필링이죠.
0: 그러네요 정말. 어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좀 부지런하게 네. 딜러십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고장 날 때마다 뭔가 결함이 느껴질 때마다 예, 딜러십을 좀 가져가서 네. 영수증도 좀 보관하시고 이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1: 네네.
0: 또 한 케이스 또 있으셨잖아요. 세 번? 세 번이라고 하셨나요?
1: 그거는 그것도 독일 차였었는데 그거는 네. 이 문제가 있는지 알았었어요 제가.
0: 네.
1: 이 차는 이 문제가 있어서 레몬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차를 리스를 했는데 그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한 네, 네. 똑같이 뭐 한 1년 반은 그냥 꽁짜로 탄 거예요 차를 거의.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변호사님의 케이스잖아요.
1: 예, 제 케이스였어요. 예,
0: 요즘에는 그럼 어떤 케이스가 주로 많이 들어오나요?
1: 요즘에도 뭐 그러니까 일렉트릭 비어컬이 많이 들어와요.
0: 예.
1: 예, 왜냐면은 뭐 배터리 이슈 아니면은 파트가 없어가지고 아, 많이 오래가고 네. 근데 차를 타시면서 뭐 딜러십에 뭐 계속 한 5번, 6번, 7번 뭐 그렇게 가시면은요 와 정말 이거 레몬 같다 생각나시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의뢰를 하시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1: 네네.
0: 걱정하지 마시고 보상받을 수 있는데 네. 그냥 뭐 아예 그냥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충분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이 케이스를
1: 네.
0: 예, 충분한 보상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딜러십이 문제를 이제 차를 보고서 나는 이상이 있고 항상 내가 운전할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딜러십에 갖고 가면 아니 이게 무슨 문제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막 발뺌을 한단 말이에요.
1: 그럴 때가 많죠.
0: 이럴 때는 어떻게 어쩔 클레임이 때는 가능해요?
1: 딜러십이 그렇게 트레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아, 문제 없다.
0: 문제 없다고.
1: Cannot duplicate, cannot find.
0: 예.
1: 그러니까는요 꼭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뭐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사진을 찍고.
0: 아.
1: 아니면 소리가 나면은 뭐 소리가 나는 거를 갖고 가서
0: 하고.
1: 녹음해가지고 갖다
0: 아,
1: 보여주는 게 제일
0: 그런
1: 좋아요.
0: 그런 방법이 있군요.
1: 예.
0: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1: 네네.
0: 레몬법. 예,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무조건 알렉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웹사이트 알렉차로.com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또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707 윌셔 블루버드 예, 46층입니다.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51-3513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상담이에요. 대부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 변호사 비용은 제조사 부담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몬법과 교통사고 또 개인사고도 하시잖아요.
1: 네네.
0: 네.
1: 네 그러니까 뭐 멀게 같은 데 가서 네. 슬립 앤 포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하죠.
0: 네네네네.
1: 아니면은 뭐 사이드워크에서 LA에서 LA 시리에서 사이드워크 요새는 참 사이드워크가 그 시리가 프리페어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사이드워크 보면은요 걸어갈 때 그 나무 때문에 사이드워크가 되게 나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0: 아 그리고 저기 며칠 전인가요?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맨홀에 여성이 빠졌잖아요.
1: 어디서요?
0: 그 도로에
1: 예예.
0: 맨홀 뚜껑.
1: 네네.
0: 예, 거기 차에서 내렸는데 거기로 그냥 빠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빠졌어요?
0: 예.
1: 그건 못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0: 예, 예.
1: 그게 3가
0: 뉴스 기사.
1: 네. 3가 그러면은 잘못한 것도 있겠죠.
0: 세상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1: 네.
0: 네. 참 조심하면서 다녀야 되겠습니다.
1: 네네.
0: 도로를 다닐 때도 그렇고. 네. 자, 교통사고 상해부터 레몬법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 오늘 함께 해 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이 결함이 있는 이런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또 이거를 예,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법적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격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여튼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요.
0: 네.
1: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우리가 열심히 아니면 친절히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화번호는 213-351-3513
0: 네.
1: 213-351-3513
0: 3입니다.
1: 그 전화번호는 한 25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다 알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너무 좋잖아요. 213-351-3513 3 하나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351-3513입니다. 알렉시아 변호사님과 예, 전화 상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 네.
0: 뭐 예약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1: 뭐 그럴 수도 있는데
0: 이야기 나누면 예, 근데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로 요새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0: 아, 전화로
1: 예, 그게 더 훨씬 편하네요 어쨌든.
0: 아하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알렉스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꼭 지켜야 할 골든타임부터 또 레몬카를 환불받는 234 법칙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법을 잘 몰라서 또 비용이 많이 들까 봐 혼자 이 소발이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큰 위로와 해결책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유익한 정보 아낌없이 나눠주신 우리 아리시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요새는 한때가 여름에 있어서 뭐 덥고 그렇지만은 네. 운전할 때 좀 조심하시고요. 네. 어쨌든 운전 조심해도 뭐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이 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는 뭐 차 사고 나시면은 꼭 우리한테 연락해 주세요.
0: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1: 감사합니다.
0: 알레스타 변호사님 전화번호입니다.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 저장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0: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촉감에

0: 결혼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이번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3: 세종송보감.
2: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3: 세종송보감.
2: 쌩쌩 돌아라, 하하.
3: 세종송보감이잖아.
4: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5: 213-383-8899 383-8899
6: 세종.
7: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8: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7: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8: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해피 투게더.
7: 해피 투게더?
8: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좀 전에 저와 AIY의 이 광고 들어보셨죠? 네,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은 AI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코너 꼭지를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AI와의 토크쇼입니다. 길게 뭐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월요일부터 뭐 한 10분 정도, 1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도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해피투게더와 함께할 새로운 친구 AI 토크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허당이네. 어딘가 모르게 좀 엉뚱한 친구가 해피투게더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뭐 3사 방송사 중에서 그렇게 하는 그 방송 코너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의 토크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돼요. 아,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진짜 저는 사람이고 AI는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아, 이게 뭔가 조합이 괜찮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저와 주고받는 좀 티키타카부터, 예, 좀 숨막히는 티키타카? 글쎄요. 제가 좀 숨막히는 티키타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감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이렇게 내가 감정 없는 AI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 이래서 아마 진짜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아마 깜짝 놀라게 할 반전 입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과연 이 AI 친구 우리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측 불허의 케미스트리, 예, 채널 고정하시고 해피투게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을게요.

0: 네, 오 해피데이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종전 협상이 위태로워진 와중에 양국 간 이 협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물밑 접촉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 직후 튀르키예에서 영국으로 이동해 항공기를 바꿔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로 짐작됩니다. 자, 캘리포니아 전역의 경찰 당국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주차 제한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과태료 처분에 나섰습니다. 티켓 발부에 나선 거죠. 일명 생명을 구하는 데이라이팅 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사실 지난해 이미 발효됐지만 그동안 운전자들의 적응을 위해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부터는 적발 시 유예 없이 즉시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자, 데일라이팅 주차법 핵심 내용과 원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몇 년 동안 국세청에 지불했던 각종 세금 과태료나 이자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이 7월 10일 오늘로 임박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천만 명이 그 미국 납세자가 이 환급 또는 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마감을 앞두고 IRS가 우편 접수 대신 온라인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새롭게 도입해서 막판 신청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환급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온라인 신청법도 라디오 서울 165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 인근 보일하이츠의 대형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 불볕더위 속에 창고 안에 방치된 수천만 파운드의 음식이 썩어가며 유독성 악취가 동네를 뒤덮자 참다 못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이 보일하이츠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는 피해 대책과 수습 일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그야말로 분노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시행할 두 가지 신규 세금 정책을 둘러싸고 역대 최고 규모의 그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민들은 이미 높은 생활비 부담에 추가 타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이 최근 예산안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과세를 포함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민주당 측은 연방정부와의 갈등 으로 인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0: 오늘 날씨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나훈아입니다. 해변의 여인. 물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7: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아, 참 아깝다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시간이 아깝다. 맞죠? 아, 너무 싫어요. 슬픔에 젖어있는 시간이 아깝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시간이 아깝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깝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시간이 아깝다. 아, 진짜 아깝네요. 예, 아직 다가오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시간이 아깝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 인생을 불행 속에 흘려보내지 말자. 불행을 선택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0: 네, 와우, just 지글로 I ain't got nobody. 데빌리 로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아, 신나게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켈리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그 불금이네요. 신나는 일만 가득하세요라고 적어주셨고요. 아, 짧은 인생 불행을 선택하기엔 너무 아깝다. 공감 백배합니다. 아까운 우리 인생을 되도록 행복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겠어요 라는 멋진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행복한 인생 2, 신나는 불금 2, 그리고 좋은 음악에 해피투게더 응원합니다. 예, 아큐팡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쭉 읊어봤는데 화내는 시간, 뭐 슬픔에 젖어있는 시간, 다른 사람 비난하는 시간, 지나가니 후회하는 시간도 아깝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들을 뭐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시간도 아깝죠.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나는 왜 없는 거야, 부러워하는 것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아깝지 않은가라는 이 말, 저 가슴을 확 치네요. 예, 아까운 인생 불행 속에 흘려보내지 말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이야기들 했으면 좋겠어요.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삼삼오오 모이게 되면 막 누군가의 이야기를 막 하길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마 위에다가 딱 한 사람 올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막 난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뭔가 어떤 시간에 진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마세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쾌지수가 막 마음에 쌓여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뭔가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 영향이 엄청 큽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데미지가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입 다물라. 예, 과감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피아님 말씀처럼 정말 짧은 인생 불행을 선택하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처럼 행복적으로 좀 기울어져서 멋지게 살자고요. 자, 해피투게더 2부의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용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 속의 인문학. 자, 인간의 희노애락을 폭발시키는 판소리, 그리고 맑고 단아한 선율로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선비들의 노래 정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 속의 인문학 우리 소리 연구가 대표이시죠. 김원일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셨어요. 그
0: 네?
1: 폭발적인 판소리.
0: 네, 폭발적인 판소리. 네,
1: 잔잔한 정가.
0: 그렇잖아요.
1: 정말이에요.
0: 제가 오늘 요청하신 이 노래를 네.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말입니다.
0: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 곡이. 이게 판소리와 정가의 듀엣.
1: 아마 지금 우리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무슨 노래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들어볼까요? 먼저?
1: 예, 좋죠.
0: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아... 자, 신동재 최여완의 잊지 말기로 해라는 노래입니다.

0: 와, 너무 좋아요. 이게 풍요대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네요. 근데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채여환 씨, 약간 60년대 그런 복고풍의
1: 그러니까
0: 드레스를 입고 모자까지 이렇게,
1: 모자까지 쓰고
0: 다 이렇게 쓰고 노래를 하는데, 참 좋네요. 새로운 느낌이에요.
1: 그 경가라는 걸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0: 좀, 가슴을 울린다고나 할까요?
1: 임금님이 된것 같지 않으세요?
0: 전 남자가 아니니까.
1: 아, 이제 중전 마마
0: 중전
1: 이렇게.
0: 마마죠. 개 섞어라.
1: 그렇지, 그렇지.
0: 좋구나. 이러면서.
1: 그럼요.
0: 아무튼, 좋은 곡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잠깐 볼륨 올려볼게요.

0: 아니, 참 묘하게 어울려요. 판소리와 이 정가가 듀엣으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 참
1: 아마
0: 멋지네요.
1: 이런 감비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0: 예,
1: 저도
0: 저도 이 노래 처음 들었어요.
1: 예,
0: 네.
1: 정가와 판소리가 안 어울린다라고 남들이 다 그러는데,
0: 그쵸?
1: 이건 굉장히 묘하게 잘
0: 묘하게
1: 어울리더라고요.
0: 어울려요. 어울림이 있어요.
1: 네.
0: 아, 참 좋네요. 이런 퓨전 국악 좋습니다. 이게 뭔가 소울이 느껴지잖아요. 아니, 우리 전통 그 국악은 이렇게 들으면 약간, 아, 나랑 거리가 멀어. 거리가 먼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판소리와 정가 듀엣은 그냥 확 와닿는데요. 오, 이건 뭐야? 오, 이런 음악도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에 확
1: 근데
0: 와닿습니다.
1: 아마 정가를 따로 들으시거나 판소리를 따로 들으시거나 그러면 이런 맛이 안날
0: 그쵸.
1: 거예요.
0: 이런 분위기가 안
1: 근데
0: 나겠죠.
1: 묘하게 이게 서로 빈대를 이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0: 네, 어울려요.
1: 예,
0: 진짜
1: 그
0: 어울려요. 오, 멋있네요. 막 이렇게 들으니까 또 멋있네요.
1: 네.
0: 자, 판소리 하면은 뭐 민중의 삶이 뭐 녹아든
1: 네,
0: 뭐
1: 그렇죠.
0: 그런 분위기라고 할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또 이렇게 정가는 그옛 선비들
1: 그렇죠.
0: 왕의 그런 결이 느껴진다고나
1: 네,
0: 할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 오늘은 중전마마가
0: 네,
1: 되셔서
0: 오늘은 좀 중전마마 입장에서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정가도 좋네요.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 이
1: 그럼요.
0: 노래가 가사가 좀
1: 근데 이게
0: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
1: 절절해요, 절절해요. 그리고 그 가느다랗게 이렇게 나오는 그 소리가 꼭 이렇게 해금 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그, 이제 바이올린 같이 그런 공명도 없으면서 왜 그냥 날것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도 그 해금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가슴을 저미게 하는 그런 깊은 감이 있거든요. 근데 요 분의 목소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옛날에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1: 양반들은
0: 양반들. 서민들은 판소리 막
1: 서민들은
0: 거칠게
1: 판소리와 민요고
0: 막 부르잖아요. 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정가는 좀 양반 선비들.
1: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받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게 그 만약에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은 뭐 이왕지가 악부 이런 데서 이제 배웠지만 옛날에는 이제 정악원 이런 데서 배우던 그런 트레이닝이 된 그런 소리예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1: 오,
0: 옛날
1: 그럼요.
0: 어떤 드라마를 봤었는데 이게 사극 드라마인가요? 근데 남성인데 이런 정가를 부르더라고요.
1: 남자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무릎을 치면서 무릎으로
0: 그
1: 장단을 맞춰가면서 하기도 하고.
0: 미성으로 노래를 부르던데요.
1: 아주 그냥 항상 부드러워요.
0: 부드럽게 막 고음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소프라노가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1: 그렇다고 보이소프라노라 그럴 수도 없고
0: 그쵸.
1: 아니면 저기 뭐야 저옛그저 서양에서 거세된 테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저기 뭐야 제가 그 판소리를 가르칠 때 우리 소리는 판소리는 폭발하는 그런 식으로 불러야 된다. 처음에 그
0: 거칠게.
1: 대마디가 폭폭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동편제 같으면은 고고천변 같은 노래를 하면은 고고천변 일륜홍 이러면서 폭폭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정가는 임금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런 듯한
0: 저는 아무래도 양반 출신인 것 같습니다.
1: 아 치사하게
0: 중전마마 출신인 것 같아요. 전
1: 그러시면 어떻게
0: 정가가 아니
1: 되십니까?
0: 정가가 훨씬 마음에
1: 아,
0: 와닿는데요.
1: 그렇군요.
0: 아, 너무
1: 알겠습니다.
0: 좋네요. 아니 근데 판소리하고 이 정가하고 이런 발성법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내는 호흡법이라든가 이게
1: 완전히
0: 다를까요?
1: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0: 어떻게 다를까요?
1: 정가는 일단 숨을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그 내쉬고 그다음에 이그 숨의 크기가 별로 안 바뀌어요. 그냥 고요히 그냥 이렇게
0: 부드럽게.
1: 나가는데 이제 판소리는 이런 식으로 내보내고
0: 내
1: 쉬고
0: 뱉는군요.
1: 이런
0: 소리를 내
1: 거 하죠.
0: 뱉는 거.
1: 그 던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0: 공을 던지듯이 그냥
1: 그렇죠.
0: 소리를 이렇게 던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1: 그렇죠.
0: 하는 거군요.
1: 그겁니다.
0: 저도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그 발성법 할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1: 네.
0: 소리를 낼 때 공을 던지듯이 소리를 내십시오.
1: 예. 오, 그래요?
0: 예, 그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에서도 정가 네. 이런 음악에서도 그렇군요.
1: 네, 그런가 봐요. 완전히 네. 발성법이 달라가지고 그 우스갯소리로 수군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네. 이제 토끼가 네. 독수리한테도 또 잡혔는데 독수리도 네. 또 속여요.
0: 그렇죠.
1: 그래갖고 이제 바위 굴 속에 뭐 어사 저기 의사 줌치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네. 쏙 들어가더니 거기서 느닷없이 시조 반장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3시간을 판소리를 해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시조가 나오는 거예요. 시조 그러면 뭐 우리 잘 아는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네. 자랑마라 옛날에 그 목욕탕에서 그쵸, 할아버지들 그쵸. 하시는 거. 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만 한 3분 해요.
0: 아이고야.
1: 청산
0: 언제 끝나요?
1: 뭐 막 이렇게 계속 긴 건데 여태까지 판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그 시조를 한 그 반장이라는 반장을
0: 저희 할아버지가 내놓죠. 그걸 잘하셨다니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청상 이거
1: 정말로요?
0: 네. 오. 그렇게
1: 양반 집안은 양반 집안이시구나.
0: 오, 그죠. 왕족이죠. 그렇게 부르셨던 그걸 네. 들었던 기억이 나요. 시조. 시조를 네. 참 좋아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시조만 하는 거 시조가 아니라 이제 가사 하는 거를 하나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것만 들으면은 제가 개런티 하는데 한 2분 내에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 네. 판소리와 섞이니까 네. 판소리와 섞이니까 그 묘하게 서로 간의 빈틈을 이렇게 메꿔주면서 지금 아까 들으신 게 그런 네. 그다음에 남자가 판소리로 이제 그 아까 노래는 격하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발음상 아니면 발성상 이렇게 저기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가 고요하게 대답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잘 콜라보가 될 줄은
0: 그러니까요.
1: 몰랐어요.
0: 근데 이 가사가 네. 이 내용이 사랑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가사가 그대로 가슴에 꽂히니까 더 울림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음악이 좀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오, 정말이에요.
0: 많이 나왔으면
1: 저기
0: 좋겠어요.
1: 뭐야 이런 프로그램이 풍류나 뭐 저기 뭐야 또 여러 개 있잖아요.
0: 예, 예.
1: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예, 예. 그분들이 사실 큰 일을 하기는 해요. 그렇게 요즘 거로 편곡을 하고 요즘 거로 이게 사실은 개혁인 것 같아요.
0: 네.
1: 갑자기 팍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는 그런 편곡들이 정말 우리나라 아마 국악 발전에
0: 네.
1: 저쪽에 서양악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우리도 국악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네. 판소리는 역시 거칠긴 거칠어요.
1: 거칠어요?
0: 예, 네, 거칩니다. 그 소리가 좀 단단하다고나 할까?
1: 단단한데.
0: 근데 정가는 네. 굉장히 맑고 단아하면서 우아하다라는 그런
1: 알았어요,
0: 느낌.
1: 알았어요, 알았어. 되게 예, 되게 예, 정가를 예. 좋아하시네.
0: 아니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게 네. 더 이제 이 소리가 네. 더 이제 가깝게 들리고 가슴을 울린다고나 할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근데 이 판소리는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폭발적이다.
1: 네. 네,
0: 소리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그런 네. 소리를 발성법으로
1: 네.
0: 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그런데 이제 사람의 희노애락 중에
0: 네네네.
1: 희면은 막 웃을 거 아니에요.
0: 거. 예, 예.
1: 그냥 호호호호 웃지 않고 막 네. 와 하고 막 웃거나 아니면 슬퍼.
0: 네.
1: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막 이래야 되는 게 있으면은
0: 아이고
1: 그를 아이고 여보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다르게 표현하면 되죠.
1: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0: 제가 정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아무튼 장르가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서정적이고
0: 소프라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아 뭐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이 얼마든지 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판소리는 막 목을 막 쥐어짜듯이 막 목을 좀 누르면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발성법이 그래야 거친 게 나오나요?
1: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통성이라고
0: 예, 예,
1: 그다음에
0: 예.
1: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주사기를 밑에서 꽉 눌러가지고 그냥 그 통이 다 밀려나가는 것 같은
0: 네.
1: 이 아래에서부터 우리 그
0: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1: 예, 확 밀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호흡을 해서 소리를 내는 게 판소리인데
0: 네.
1: 솔직히 이제 정가나 이제 경기민요나 이런 거는 딱 요 가슴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0: 아, 목에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건가요?
1: 그런 스타일이죠.
0: 아하.
1: 그래서 호흡으로는 각자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게 낫다 못하다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0: 그렇죠.
1: 우리가 가야금과 검은고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다 그 나름대로의 판소리는 판소리의 매력이 있는 거고
1: 네.
0: 정가는 정가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과 울림이
1: 맞아요.
0: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다 우리 건데요, 뭐.
0: 그렇죠. 예. 판소리는 사실 그 서민들 저작거리나 네. 뭐 이런 평민들과 호흡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고
1: 네.
0: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가는 궁중이나 양반들의 음악이다. 역시
1: 혹시 예. 그 저기 정도전이 조선을 처음 세울 때
0: 네.
1: 양반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0: 몰라요.
1: 전 국민의
0: 모르겠어요.
1: 3%였어요.
0: 오 진짜요?
1: 예. 나중에 1894년에 예. 그
0: 1894년?
1: 아니 그 갑오경장이 일어났을 때
0: 네네.
1: 그때는 양반이 한 14~15% 됐었고
0: 네. 아니
1: 그래도 14~15%라고 하더라도
0: 네.
1: 양반 아닌 사람이 85%였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양반이신 건 참 다행이지만
0: 아니 근데 양반은 재미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럼요. 서민들의 네. 삶이 굉장히 막 활동적이고
1: 네.
0: 재미가 있잖아요.
1: 네,
0: 사람
1: 맞습니다.
0: 사는 냄새가 나고 근데 양반이 예. 뭐가 좋습니까?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1: 아니 양반 출신이 왜 그러실까?
0: 그래도 저는 양반이었습니다.
1: 제가 지난번에
0: 살았습니다.
1: 저기 그 예. 하동의 그 최참판 댁을 한번 갔었어요.
0: 네네네.
1: 그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 댁 거기에 가면은 거기서 그 밑에 그 평산인가요? 그 이제 그 들이 쫙 보이면서
0: 네.
1: 그 사랑채에 모여가지고 딱 그분들이 하시는 그 풍류를 한번 내봤는데
0: 아하.
1: 야 정말 그 양반도 할 말 하겠어요.
0: 아, 그렇죠.
1: 그런데 신발 신고 안 나가니까 이제 그렇겠죠.
0: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왕들도 수명이 짧았잖아요.
1: 네.
0: 그죠?
1: 그럼 네. 오늘 약간의 그 좀 사이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0: 네.
1: 이 정가가
0: 네.
1: 이 그야말로 궁중음악이었거든요.
0: 네.
1: 이 정가. 근데 난 왜 발을 정자를 썼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가. 발을 정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0: 불협화음이겠죠?
1: 그죠. 불이겠죠. 부.
0: 예, 부.
1: 근데 우리 정악, 정가의 그 대비되는 민속악은 민속악이라 그러지.
0: 아.
1: 그 저기 뭐야 그 나쁜 거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0: 네.
1: 발을 정자를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0: 네.
1: 지네가 계속 정가라고 써서 그런 것
0: 아,
1: 같은데.
0: 그런가요? 마음을 바르게 해주는 음악인가?
1: 그렇다고 하죠.
0: 네.
1: 그런데
0: 네네네.
1: 그 정가도 그 저기 일제 시대 들어와서 못 배웠어요.
0: 아,
1: 안 가르쳐졌었어요.
0: 아,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1: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일제 시대가 오기 전에는
0: 네.
1: 이제 정화학원 뭐 이런 데서 그것들을 계속 그다음에 저기 뭐야 종류 제리학하는 그런 분들 다 그 양성을 했는데
0: 네.
1: 그 후에는 제가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 그 단어가. 이왕직 악보라는 거를 일제가 만들었어요.
0: 아, 일제가 만든 거예요? 네,
1: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보고 이왕직이라는 사람이
0: 네.
1: 학교를 세웠던가 뭐 이래가지고 악보를 만들었나 그랬어요.
0: 네.
1: 근데 그게 아니라 이씨왕조 그래갖고 이놈들이 이왕
0: 와.
1: 거기서 근무하는 이왕직 악보라는 단어를 이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0: 뜻이군요. 네.
1: 그래서 거기서 요 그래도 정가나 이제 종묘제례학은 가르쳤는데 민속악은 안 가르치고 그 이 사람들이 그 민속악의 그 저기 뭐야 무서운 점을 안 거죠.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무서운 거는 광군이 아니라 의병이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안 그 저 일본 사람들이 아니까.
0: 네, 네.
1: 그래서 민속악을 탄압을 해서 민속악은 싹 없어지고 그것이 다 권번으로 갔어요. 권본은 아시죠? 기생학교.
0: 권본이 기생학교.
1: 예, 기생들 가르치는 데거든요. 아, 거기서 뭐 가야금 가르치고 소리 가르치고 기생들의 다른 것까지 다 가르치는 그런 권번에서만 가르치게 했어요.
0: 아, 그랬군요.
1: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맨 처음에 특히 19년까지 그 1910년서부터 19년 사이 문화 말살 정책을 필 때는 네네. 정말 우리나라 민속학은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배우려면 기생이 돼야만 됐었어요.
0: 어머나.
1: 근데 누가 기생 돼서 그걸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기생 고기에서 이렇게 점점 나오기 시작했군요.
1: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좀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네. 1930년대에는 그 훨씬 더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걔네가 이제 풀어줘가지고 그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도 32년도에 조선일보에 네. 나왔기 시작을 했고 한 32년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뭐 무슨 조선성악협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민간인들도 그걸 할 수 있게 해주긴 해줬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처음에는 한 15년 정도까지는 그 저기 뭐 전혀 민속학을 못 배우게 아하. 그렇게 했었어요.
0: 이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그 유산으로 네. 지정됐네요.
1: 네, 오래 전에 됐어요.
0: 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고.
1: 네.
0: 정가
1: 그때
0: 역시
1: 그거를 하시느라고 네. 그 안숙선 선생님, 조통날 선생님, 네. 그 뭐 저기 또 뭐 이런 분들이 전 유럽으로 순회 여행을 저 뭐지 순회 공연을 떠났어요.
0: 네네네.
1: 그래갖고 무조건 완창을 하는 거야 한 분이 하나씩 서로 돌아가면서 네. 완창이 말이 그렇지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다니면서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완창을 하면서 네네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서 알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그 조통달 선생님이니까 조통달 선생님 말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유산이 된 거야라고는 얘기하지만 딱히 그것만이겠습니까만은 정말 그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0: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가 역시 특유의 그런 정적인 아름다움으로
1: 그것도 유네스코죠.
0: 서양의 미니멀리즘 음악과 좀 이렇게 다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서 정말 우리 소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 서양 사람들은 타민족들은 우리의 이런 전통 음악 정가라든가 판소리를 듣고서 너무 신기해하잖아요.
1: 그러죠.
0: 예. 네. 퓨전 국악이 요즘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1: 그렇게
0: 또
1: 나와야 돼요.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0: 관심이 많아요.
1: 여러 번 예, 말씀드리지만은 그 중에 몇 개만 남고
0: 네.
1: 나머지는 또 분명히 사장될 거예요.
0: 아하.
1: 하지만 그 몇 개 남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같은 거
0: 그쵸.
1: 뭐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그 뭐 몇 억 뷰를 찍었잖아요. 유튜브에서
0: 네네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개선이 되나가는 근데 그 사람들은 저기 무슨 저기 뭐야 창극단
0: 네.
1: 이런 데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이율 배반적인 게 있죠. 왜냐하면은
0: 네.
1: 그분들은 한국에서 제일 그 저 편안한 직장이 만약에 이제 그 국악원 창극단 뭐 이런 거라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가신 분들 못 들어가신 분들
0: 그렇군요. 자 김원일 선생님 이번에 뭐 공연이 있으시잖아요. 흥내소리
1: 네.
0: 김원일 선생 미산지
1: 네.
0: 수군가 완창
1: 네.
0: 초대합니다라고
1: 네.
0: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1: 네.
0: 좀 소개를 해주세요. 미산지? 미산지가
1: 네,
0: 무슨 뜻인가요?
1: 미산은 그 박초월 선생님의 호를 얘기를 하는데요.
0: 아하.
1: 박초월 선생님에서 조통달 선생님으로 내려와서 조통달 선생님에서 저한테 내려오는 그 미산지 수군가를 하는데 흥보가도 지난번에 했고요.
0: 네네네.
1: 미주에서는 지금까지 완창이라고 한 게 딱 세 번밖에 없어요.
0: 오호,
1: 첫 번째가 그 2015년도에 제가 했고
0: 네.
1: 2016년인가 그 제가 했고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연운 서운정 선생이 이제 저기 뭐야 심청가를 했고 요번에
0: 네.
1: 제가 수군가를 다시 하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회가 없는 그런 연주회예요.
0: 아.
1: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0: 그러니까요.
1: 저는 요새 죽어가고 있습니다.
0: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목소리 관리 잘하시고요. 네. 뭐 3시간 완창을 3시간 하셔야
1: 하는데,
0: 되니까.
1: 예, 아마 언제 가는지 모르게 곤방 시간이 가실 거예요.
0: 예,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네. 동양선교교회에서 공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예, 많이들 공연에 참석해 주시면
1: 네,
0: 고맙겠습니다.
1: 이거는 정말 요즘 국악이 다시 리바이벌해 올라오는 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네, 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8월 그리고, 첫날.
1: 예, 잉글리시 서브타이틀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0: 자막으로 다 처리된다면서요.
1: 네.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나 네. 그래도 개들이 와도 다 보고 이제 즐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좀 아이들도 네. 좀 와서 보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가족이 다 함께 가셔서 예, 공연 네. 관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외국인 친구가 있다.

0: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1: 좋습니다.
0: 그날 많이 와서 구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흥내소리 김원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김원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판소리의 뜨거운 열정과 또 정가의 깊은 절제의 노래가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0: 저도 그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에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지난주에 그 재즈랑 거문고랑 한 것도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도 연락 오신 분이 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야 이런 거를 자꾸 발굴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자, 우리 소리 연구가로서 귀한 지혜를 나눠주신 김원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6: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6: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7: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0: 네, 김광석의 일어나 들어봤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창에서 판소리는 안 들려주시나요? 방송에서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방송에서는 판소리를 듣는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안 되고요. 이번 공연 8월 1일 공연이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이 미산지 수공가 완창, 예, 흥내소리 김원일 선생의 이 공연이 있어요. 이 공연 관람하시면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영킴님, 예, 이 공연 꼭 가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7: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7: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저는 물러갈게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웃음이 가득한 행복하고 활기찬 주말 되십시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도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쩌죠, 죄송합니다. 이 노래 끝까지 못 듣고요. 그냥 예, 중간에 끝날 것 같아요. 해피님들 감사합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꽤 오래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간은 모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늘을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얼굴에 생긴 한 뼘 정도의 그늘이지만 인간은 넓은 자연을 더 오래 누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모자들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요. 이 종류 가리지 않고 통칭 모자 하는데요.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요즘 브랜드별로 개성 있는 이름들을 붙이던데요. 일단 그냥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일 먼저 흔한 러닝캡. 네, 러닝이 붙는 이유는 마라톤이나 트레일 러닝 등 빠르게 움직이며 땀이 많이 흐르는 운동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배낭에 구겨넣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챙 형태를 또 요즘은 선호하시더라고요. 가볍고 빠르게 마르는 소재가 여름철에 특히 좋겠죠.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190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테니스와 골프 등 아웃도어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네,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뚫린 것. 예, 선바이저가 바로 그 모자입니다. 이마 안쪽에 땀 흡수 밴드가 꼭 있죠.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특히 아 이건 행복한 고민인데요.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모자 내부의 열이 잘 갇히는 사람에게 추천이 됩니다. 자, 또 하나 1900년대 초 역시 아일랜드의 농부와 어부들이 쓰던 아이리시 워킹 햇이 있는데요. 이게 버킷 햇의 시초라고 합니다. 네, 챙이 전체 다 둘러져 있는 모자를 버킷 햇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생약무나 생면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꽤 무거웠겠죠. 요즘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고 아웃도어 장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60도 그늘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크고 무게감이 있어서 속도감 있는 활동보다는 장거리 하이킹, 캠핑 등에 적합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하란 햇. 프랑스 웨인 부대가 사하라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군용 모자에 천을 덧대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햇볕이 강한 능선이나 바위 지대를 장시간 걸을 때 이 천을 완전히 펼쳐서 착용하면 얼굴은 물론이고요. 뒷목, 귀, 옆면 뭐 완전하게 피부 화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천이 똑딱이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또 다양하게 활용되죠. 불리한 천을 계곡물에 적셔 얼굴과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의 권이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끝자락입니다. 금요일이에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일주일 중에서 유일하게 금요일 오후가 주는 어떤 설렘, 기대, 내지는 희망, 아, 이것을 좀 담아서 오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뭐 햇살이야 무조건 따사롭고 아주 LA다 랄 정도로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후 3시쯤 되면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아, 정말 여러분들 많이 지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오후의 마무리를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는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갈 때 그 전날 그 설레임 있죠? 김밥 막 싸서 준비하고 이랬던 그 설레임 잊으시진 않으셨죠? 자, 지금 이 순간을 내일 소풍 가는 날로 생각을 하고 오늘 오후를 보낸다면 조금 설레임이 있는 그런 금요일 오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괜찮으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풍 가는 기분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자, 보셨죠? 웃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 소풍 얘기했는데 소풍 가기 전날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똑같은 얘기지만 소풍의 꽃은 일단 김밥 아니겠습니까? 김밥의 꽃은요. 제 기억으로 김밥을 막 싸다가 맨 꼬다리 남은 거 거기가 제일 맛있대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엄청나게 먹었던 그런 추억도 나고 소풍하면은 그 귀한 바나나를 갖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타라는 그 음료수를 좋아해서 그 오렌지 맛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방에 넣고 오늘 조금 지치는 오후이긴 하지만 여러분 소풍 간다는 기분으로 오늘 저녁에는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오늘 아침을 먹고 왔는데도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출출해지면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2시간 잘 버텨보겠습니다. 자, 라비님, 금요일은 왜 항상 불탄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불탄다니까 저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죠. TK님 병원 다녀오셨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TK님 카톡으로 들어오세요. 많은 친구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어제서부터 뵈니까 참 굉장히 흐뭇하고 반가운 것이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퇴근 후에 말씀도 나누시고 음악도 나누시고 또 몇몇 분들은 새벽 6시 넘어서 출근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하루의 일과를 카톡으로 나누시는 거 너무 보람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시카님이 왜 카톡으로 옮겼어요? 게시판에서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원활하고 편안한 소통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틴님 들어오셔서 불금 내 친구들 어서 오세요. 제시카님, 크리스틴님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7월 13일에 키모 받으신다고요? 예, 몇 번 받으시고 수술하시면 분명히 완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가 김밥 얘기를 했는데요. 마침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무지하게 배가 고파질 것 같아요. 우리 소반식당에 우리 박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먹는 밥인데 반찬의 미학이다. 뭐 듣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밥에서 기본적인 반찬하는 건 기본인데 그 반찬의 미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왜 생겼는지 제가 잠시 후에 모셔서 그 이유나 좀 그 방법을 좀 알아서 여러분께 도움되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오늘부터 새로 광고가 생겼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그리고 이거는 2부에 나오는 광고인데 오늘 보너스로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4: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3: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4: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3: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네. 아,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TK님 응원하며 들어오셨습니다. 카톡 들어오셨고. 아, 우리 순철님 어서 오세요. 예, TK님 치료 잘 받으시라고. 아, 우리 순철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아까 우리 장녀셉 단장님하고 대화 나누시는 거 보니까 아, 그 에보니스의 영원히 사랑하리가 바로 장녀셉 단장님이 아, 연주도 했었고 신청한 노래였는데 오늘 그 노래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7월 13일날 항암 주사 3차 맞으신다고.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화면엔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소반식당의 박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아, 간만에 뵀는데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그런가?
1: 아, 살이 찌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네. 오히려 마르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방송하고 뭐 무대에 쓰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근데 다이어트해서 몸이 좀 날씬한 건 좋은데 근데 얼굴에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역시 아무래도.
1: 네.
0: 그래서 나이가 들면
1: 네.
0: 그냥 잘 먹고 뽀동뽀동한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저희 남편이 맨날 놀려요. 이 연약한 몸에 왜 연약하냐고 놀리냐면 뼈가 없대요. 안 잡히니까 뼈가.
0: 아이고.
1: 뼈가 안 잡히니까 뼈도 없는 여자가 얼마나 네. 연약하냐고 막 놀려요.
0: 그러셨구나. 그래 요새 근황은 좀 어떠셨어요?
1: 네, 잘 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네. 요즘 그 제가 들어보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캐대헌이라고 그 우리 그 만화 가지고 네. 굉장히 네. 그 초대박을 친 그
1: 네.
0: 팀들이 스태프들이 와서 식사를 하셨다고 캐러링도 하고
1: 맞아요.
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1: 그냥 아니 뭐 골든글로브 받고 오셨고 예, 예. 그다음에 예. 또 그 오스카 받고도 오신다고 그래갖고 오셨는지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0: 네,
1: 그러고
0: 네, 네.
1: 또 그쪽에서 전부 이제 파티할 때
0: 캐러링
1: 또, 네, 저희가 가서 해줬어요.
0: 근데 그런 그 사실 네. 그런 파티는 외국인들 파티잖아요. 한국
1: 그렇죠.
0: 파티가
1: 한국
0: 아니고
1: 사람도 있고 파티도 있고
0: 그럴 예. 때는 어떤 음식을 위주로 준비해 가시나요?
1: 우리 음식 그대로 해가지고
0: 와, 가서 거기도 예. 뭐 저기 그 간장게장도 갖고 가고 뭐
1: 예, 예.
0: 은대구조림도 예. 갖고 가고 그래요?
1: 그런데
0: 갈비찜도
1: 이제 뭐
0: 갖고
1: 통째로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조금만 그릇에다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0: 네.
1: 이렇게 서브하고 그래. 저는 못 갔어요.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이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서 서브하고 다 해줬다고 그러네.
0: 제 생각에 다른 반찬보다 예. 그 외국 분들은 갈비찜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달달해서
1: 예.
0: 워낙 갈비찜. 바비큐도 좋아하니까
1: 예.
0: 아 그랬구나.
1: 예.
0: 자 그런가 하면은 6월 달에는 이현우 요리사와 가족들이 또 소반에 오셨었다고.
1: 예.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우리 딸이 엄마 저 유명한 사람이야
0: 네네네.
1: 이제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0: 네.
1: 하게 됐는데
0: 네.
1: 이제 그 엄마하고는 지금 너무 친해가지고 그 엄마가 계속 저한테 뭘 막 갖다 주셔요. 막 빵도 거기서 갖다 주시고 막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바쁘니까
0: 네.
1: 한 7월 넘어서 이제 우리 집에도 한번 같이 오고 음식도 아마 그분은 유튜브가 워낙 유명하신
0: 예, 예.
1: 분이니까
0: 예, 예, 예.
1: 이제 같이 우리 집에서도 좀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재밌습니다.
0: 아, 자 이거는 사실 네. 뭐 그 소반식당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집에서 기본적으로
1: 네.
0: 뭐 많이는 안 하지만 한두
1: 네.
0: 가지 반찬도 하고
1: 네.
0: 뭐 된장찌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들 하시잖아요.
1: 네, 네.
0: 자 우리 대표님께서 만일에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여름에는
1: 네.
0: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음식을 하는 게 몸에도 좋고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1: 제일 정말 요즘부터는 점점 이제 입맛이 조금 떨어지는 더우니까
0: 그렇죠 지치니까 입맛이 없어요
1: 예, 없죠
0: 예.
1: 그때는 나도 지금 좀 이제 오늘이나 이제 마켓 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열무김치가 열무김치 있으면 그거는 정말 밥에 비벼 먹어도 되고 국수
0: 너무 좋지.
1: 삶아서 말아 먹어도 되고 비벼 먹어도 되고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게 영양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0: 아, 열무김치가.
1: 예, 열무김치가 그 사 뭐 이런 전문적인 말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사포닌이 거의 인삼 산삼보다 더 많다고 이래요.
0: 열무에 그래 들어가 있다는
1: 예, 그렇대요.
0: 얘기죠.
1: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섬유질이 많아서 또 좋고 야채 먹어서 좋고 그래서 뭐 영양이 아니 막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이 그냥 밥맛 없을 때 못 먹은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0: 예, 예, 그렇죠.
1: 그래서 열무김치가 되게 좋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나고 마켓 가서 열무가 어떤가 열무도 너무 커도 맛없고 너무 적어도 막 적당한
0: 거.
1: 크기로 해서 따듬어서 그거를 저는 감자를 삶아요. 그 열무에는
0: 김치에다가 예, 감자를 넣어요?
1: 감자를 삶아서 이제 오래오래 끓으면 예. 이게 부셔요 이렇게
0: 예,
1: 얇게
0: 부셔서, 예.
1: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덩어리 있어도 조금 그냥 같이 넣어요
0: 예.
1: 그렇게 하고 액젓 좀 넣고
0: 예.
1: 살짝 소금에다 절여도 돼요 그 따듬어서
0: 예.
1: 절여서 그냥 씻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좀 사과 좀 갈아 넣고 양파 마늘 넣고 뭐 오이 좋아하는 분은 오이 넣고
0: 예, 예, 예.
1: 고춧가루 조금 넣고 그냥 부어서 한 이틀 한 요즘 더운 날은 아마 하루면 말로
0: 야, 굉장히 쉽네요.
1: 되게
0: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넣으세요. 그러니까 액젓 간만 맞으면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다음에 사과 조금 갈아 넣고 네. 뭐 양파하고 마늘하고 좀 갈아 넣고 파 좀 썰어 넣고
0: 네.
1: 오이 넣고 그냥 간만 맞춰서 놔두면 아마 요즘 같으면 하루면 익을 것 같아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비벼 드시든 말아 먹든 뭐든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더 또 좀 더 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요즘 코스코 가니까 삼겹살을 아주 얇게 썰어놓은 게 있어요. 통삼겹살.
0: 코스코에?
1: 네. 통삼겹살도 있는데
0: 예, 예.
1: 오전에 빨리 가야 된대요. 너무 다 사가버려가지고
0: 인기가 좋아서.
1: 오후 가면은 어때요? 근데
0: 예, 예, 예.
1: 그 돼지고기가 아주 좀 연한 건 것 같아요. 오래된 게 아니고 냄새도 안 나고 전 돼지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0: 그러세요.
1: 근데 그거 맛붙여가지고요. 그거 요즘 계속 사다 놓고 먹는데 그러니까 왜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삼겹살 나는 안 먹었으니까 잘 돼지고기를
0: 예, 예, 예.
1: 제가 돼지띠고 또 통통하니까 우리 남편이
0: 네.
1: 같은 저기끼리는 먹는
0: 네,
1: 거 아니라고 그래갖고 또 몸에도 좀 안 맞고 그랬어요.
0: 예.
1: 근데 이거는 뭐 부작용도 없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이상해. 그거는 반찬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삼겹살에다가 그냥 삼겹살을 이렇게 그냥 하나로 먹어도 돼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그거 넣고 익은 김치 있잖아요.
0: 예.
1: 한 포기 툭툭툭 썰어놓고 그냥 마늘 좀 한 주먹 집어넣고
0: 그럼요.
1: 그냥 이렇게 볶으면 되는 거예요.
0: 볶아서 먹으면 돼요.
1: 그럼 뭐 김치도 필요 없고
0: 예.
1: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거하고 그냥 밥 먹고 술 드신 분들은 그냥 술 한 잔 넣고 먹으면
0: 네네네.
1: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맛도 있고
0: 예,
1: 그래서
0: 예, 그렇죠.
1: 요즘 그 맛을 들어가지고 조금 더 불었습니다.
0: 네. 아이고 그렇구나. 예. 자 갑자기 생각나는 게
1: 네.
0: 열무하고 알타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예요? 저는 알타리라는
1: 알타리는 그거 다른 그 청강무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0: 아, 열무하고?
1: 네, 예.
0: 왜냐하면 제 기억에 뭐 그 알타리 무 알타리 김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1: 예.
0: 그게 열무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다른 건 모양이네.
1: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참 어중간한 게 뭐냐면 저 21살에 미국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되게 세련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생긴 거는 완전 시골 아줌마에 시골 아줌마에 영어도 못해 한국말도 못해 그리고 한국에서도 생활을 별로 안 해봤어
0: 네네네.
1: 미국 와서도 일하느라고 생활을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말도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제 생각에 알타리무는 총각 그거가 그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0: 글쎄요
1: 예.
0: 그런 모양이구나 자 이제 식당으로 얘기가 들어가서
1: 예.
0: 물론 뭐 기본적으로 우리 소반에는 아예 딱 이제 기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1: 네.
0: 광고도 하고 있지만
1: 예.
0: 일단 간장게장 갈비찜 예. 은대구조림이 예. 베이스로 해서
1: 네.
0: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이렇잖아요
1: 네.
0: 물론 전 개인적으로 갈치구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1: 예.
0: 자 그러면 이 손님들 오시는 입맛에 따라서 계절별로 메뉴도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1: 거의 그대로 간 것 같아요. 1년 내내.
0: 1년 내내.
1: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름에는 좀 여름 음식 시원한 거 좀
0: 네네네.
1: 하고 겨울에는 좀 뜨거운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0: 글쎄.
1: 저희는 너무 그게 딱 그걸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메뉴를 거의 바꾸질 못해요.
0: 근데 저는 참 그
1: 네.
0: 어떤 식당을 가보면
1: 네.
0: 메뉴가 벽에 까뜩이에요.
1: 예.
0: 그러면 제가 얼추 쉬어도 50가지예요.
1: 예.
0: 아무리 주방이 뛰어나도 50가지를 다 맛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1: 예.
0: 아니 음식은 하는데.
1: 네.
0: 근데 우리 소반을 가보면 몇 개 안 돼요. 네. 사진도 큰 데다가. 네. 야, 이래야 전문적으로 좀 뭐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나오지 않나. 혼자서 네. 그런 생각을 가끔 네. 해요.
1: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메뉴가 좀 더 많았어요. 아. 근데 제가 이게 보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날마다 하루에 뭐 은대구가 몇 개 나가고 가리지 예. 그걸 적었거든요. 하고 그렇죠. 예. 한 5년인가를 적었을 거예요.
0: 아.
1: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부터 안 팔리는 건 무조건 뺐어요. 왜냐면은 아. 냉장고에 오래 놔두다 보니까 그렇지. 냄새도 나고 신선하지가 아, 않아요.
0: 그럼 당연하죠.
1: 그래서 빼기 시작하다가 계속 빼면서 이제 빼다 보니까 지금 그 메뉴로 하는데
0: 예.
1: 이제 좀 더 빼고 싶은데 더 이상은 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0: 아,
1: 우리는 한 20까지도 안 되는데
0: 안 되는 것 같아요.
1: 예, 예. 안 돼요. 근데 아. 너무 종류가 많으면 신선하지도 않고 내가 예. 옛날에 되게 유명한 집 가서 거기서 잘 안 팔리는 거를 시켰는데 갈치조림을 시켰는데 완전 오래되었고 막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집이 좋은 식당인데도
0: 네.
1: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메뉴를 최대한으로 다 줄여야 되겠다 그러고
0: 아.
1: 그러니까 우리도 일하기도 너무 쉽고 재료도
0: 그렇죠. 예, 예.
1: 그렇죠. 신선하고
0: 예, 예, 예.
1: 그래서 손님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해봐야 10가지도 안 나가요 사실은.
0: 네, 글쎄, 예. 그런 것
1: 항상
0: 같아요.
1: 그 맛있는 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뉴가 많다고 저기 한 건 아닌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통 외식을 할 때는 집에서 잘 먹기 어려운 거
1: 네.
0: 주로 이제 저는 생선 같은 경우는 네. 집에서 좀 냄새도 나고 이 조리를 잘 못하니까 근데 어쩌다가 식당 가서 이면수를 좋아해서 시키면
1: 네.
0: 일단 딱 상에 오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잘 네. 순환이 잘 안 되는 메뉴라는 네. 얘기죠.
1: 그러니까 저는 어느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0: 네.
1: 그 집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걸 드셔야 돼요, 사실은.
0: 아.
1: 그래야지 신선하고
0: 네네.
1: 맛있고.
0: 어.
1: 근데 그 집 가서 뭐 유명하지도 않은 거 뭐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시키면은
0: 그렇죠.
1: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고
0: 아.
1: 그 집에서 되게 잘 팔리는
0: 네네네.
1: 거. 보통 주인이 권할 때 아, 이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몇 명이 왔는데 이거 하고 구색이 맞는데 막 이상한 걸 시킬 때는
0: 아.
1: 한 번쯤 내가 권해줘요.
0: 아, 그 값은 좋은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1: 값은 같은데 되게 푸짐하고
0: 그렇지.
1: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0: 예.
1: 아니면 막 찢어지게 시키면은 좀 안타까워 어떨 때는. 근데
0: 아.
1: 고집 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0: 아.
1: 그렇게 하고.
0: 그렇죠.
1: 근데 보통 내가 이제 이렇게 권해주면 이거하고 구색이 맞고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외국 분들은 거의 그대로 시키세요.
0: 아,
1: 예.
0: 그러시구나.
1: 모르니까.
0: 예예예. 예, 예.
1: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도 거의 다 그렇게 시키신 분인데 보통은 가끔 이렇게 따로 시키면 되게. 먹기도 그렇고 보기도
0: 그렇죠.
1: 푸짐하지 않고 네.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대로 역시 소반하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기본 틀이고
1: 맞아요.
0: 그걸 일단 시키고
1: 네.
0: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찌개를 시키든지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선택권이라고
1: 네.
0: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1: 되게 혼자 오신 분들은 뭐 구이 뭐 고등어구이
0: 예,
1: 갈치구이
0: 예, 예, 예.
1: 뭐
0: 예, 예.
1: 조기구이, 뭐 이면수구이 거기에다 된장찌개가 나오잖아요.
0: 아, 예.
1: 혼자 오신 분들은 거의 그걸 많이 시키시고, 예. 그다음에
0: 이제 뭐, 여러 분 오시면 예. 거기서 이제 조림.
1: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예. 애드하고, 그다음에 뭐 알탕 애드하고,
0: 네네네.
1: 아니면 해물 두부전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 애드하고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거의.
0: 아,
1: 예.
0: 그렇시구나.
1: 네.
0: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 하나 드리면 혼자 가시면 꼭 갈치구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1: 고등어구이도 진짜 맛있습니다.
0: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자, 제가 알기로 있기는 이제 항상 이제 마켓을 가서 장을 보시잖아요.
1: 예.
0: 이제 오랜 세월 그러시다 보니까
1: 예.
0: 이 노하우라는 게 생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예를 들어서 야채를 한눈에 봐도
1: 예.
0: 아, 오늘은 좋다.
1: 예.
0: 오늘은 어제보다 못하다.
1: 예.
0: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시나요? 보통 야채 같은 경우는.
1: 야채는 벌써 싱싱한 거는 벌써 보기도 싱싱하고 색깔이 되게
0: 색깔이
1: 선명하잖아요.
0: 좀 선명하죠. 예. 예, 예.
1: 근데 세일하고 막 어떤 거는 그러면 예. 오래된 거 막 주고 그러면 진짜 기분 안 좋고 세일에도 되게 좋은 게 있고
0: 네네네.
1: 저도 진짜 좀 양심은 없지만 대신대로 세일한 거 손님한테 적하게 대접해야 되니까 사는데 그러니까 한 제가 세 군데를 제일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집은 오이가 좋고
0: 네네.
1: 대강 이제 다 알아요 제가.
0: 아 그렇죠. 예, 예.
1: 쑥갓은 어디가 좋고
0: 그렇지.
1: 뭐 샐러리는 어디가 좋고 거의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핑핑핑 돌면 하루에 세 군데 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0: 아, 그러시구나.
1: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아니까.
0: 근데 네. 사실 뭐 저는 뭐 요식업에 대해서 진짜 빵점이지만 지금 우리 저 대표님 말씀대로 세 군데 도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게 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그렇게
1: 저는 아니까
0: 일일이.
1: 내가 필요한 게 어디 있다는 걸 아니까 딱딱딱 돌고 딱 오면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게 거의 그거니까.
0: 그렇구나.
1: 네.
0: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은 특히 아시겠지만 여자분들도 만일에 마켓 가시면 재료를 사실 때 좀 눈에 띄고 좋은 걸 사시고 좋은 재료를 사와야 그걸 다듬어서 음식을 만들어도 맛도 훨씬 나고
1: 그럼요.
0: 더 싱싱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
1: 근데 가끔 가면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저는 워낙 하니까
0: 그렇죠.
1: 어디가 뭐가 있다 어느 집에는 뭐가 어디에 있고 그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만 지금 방송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저는 운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옷 할 때는 샤핑센터를 진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가야 돼요.
0: 네,
1: 옷을 봐야지
0: 그렇지,
1: 새로운
0: 봐야
1: 걸
0: 알지.
1: 아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운동이었고 지금 식당 하면서는 마켓 도는 게 운동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운동은.
0: 그렇죠.
1: 식당에서 일한 것
0: 빼놓고. 저절로 운동이 되는 것이.
1: 그러니까 그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 음식 하다가도 아 오늘 뭐가 나왔지 새로운 게 막 그러고 목요일부터 세일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목금 토 일 이렇게. 그러면은 막 가고 싶어. 근데 어제는 재료가 많아서 못 갔어요. 자꾸 이제 이거 마켓 이거 방송 끝나고 또 가야지.
0: 자,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여름이 오면 아까 말씀대로 입맛도 떨어지고 우리 말로 얘기할 때 기력이나 원기가 좀 떨어지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뭐 삼계탕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여름 건강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1: 저는 그날 먹는 거를 저는 평생 좋아했어요. 다른 거는 내가 안
0: 아, 지난번
1: 원하는데.
0: 말씀에 여행에 먹으러 가신다고 그
1: 어디든지 가면 먹으러만 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는데 먹는 건 제가 쓰는 편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렇다고 고급 비싼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내가 그날 딱 일어났는데 지금 뭐 먹고 싶지? 그럼 그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 딸이 그 파스타집을 하잖아요. 걔가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손자들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 가져와 하고 둘이 바꿔 먹었어요.
0: 바꿔 먹자.
1: 걔네는 40불인데 우리는 200불을 지졌어요. 걔네가 훨씬 부자인데.
0: 그렇지. 그랬구나.
1: 그래갖고 그리고 그때 먹고 싶은 거예요. 피자 먹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막 손님들 와서 보면 뭐 짜면은 뭐가 안 좋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 뭐 막 어떤 분은 막 되게 까다로운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것저것 필요 없이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먹고 지금 살찌고 뭐 특히 아픈 사람들은
0: 네네.
1: 지금 뭐 내가 당뇨가 있어서 뭐 단 거를 먹으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무조건 먹어서 몸을 일단 건강하게 해놓고 나중에 네네네. 해야지. 지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쏙 살이 빠져 있어요. 뭐 당이 있으니까 뭘 먹으면 안 된다. 뭐 암이 있으니까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내 몸이 지금 지쳐 있는데.
0: 그렇지.
1: 뭐를 이겨요. 일단 먹어서 건강해져야지 행복한데.
0: 야,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1: 아니 근데 제 말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 말을 들어야죠.
0: 아니 근데,
1: 저는 그래요.
0: 그 요사에 이런 얘기 있어요. 병원에서 암의 65% 이상이 원인이 없이 다 스트레스에 의한 거래요.
1: 스트레스하고 과로.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계세요. 뭐 약주를 꼭 몇 잔씩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끊으시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몇 잔씩 드시라고 그러고.
1: 그럼요. 먹어야죠.
0: 그래야지 그게 풀리지.
1: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먹다가 그게 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의 주범이 다 우리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밥이라도 한 끼 잘 먹어야 벌써 기분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1: 안 먹으면요 진짜 기분도 안 좋고 몸도 힘도 없고 일단 저는 먹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0: 그거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아요.
1: 지금 우리 집 뒷산에 불이 지금 월월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냥 뭐 타면 타는 거고
0: 그렇죠.
1: 일하는 사람이 물 주고 있다니까 뭐 그러나 보다 하고 작년에도 불이 진짜 그 동네 다 났거든요. 막 경찰이 나가라고 난리예요. 근데 여보 나 잘 테니까 정심하면 깨우고 나 그렇지 않 아침은 깨우지 말고 저녁 내 자고 일어나니까 아, 새벽 4시에 꺼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 다 끝나고 나서 걱정을 해야지 왜 미리 걱정을 한가. 그래서 불타도 나 지금 불타고 있으면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우리 바로 뒤에요. 예, 흔히 예. 보여요.
0: 예예.
1: 근데 내가 간다고 안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놔두자. 그리고 타면 그때 걱정하고
0: 아.
1: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막 네, 고민이 생겨도 네, 네. 그때 뭐 안 되는 걸 미리 막 걱정하고 나는 이걸 못해요. 딱 아. 걱정 생기면 딱 하나 먹고 배 그 배부른 거로 그대로 자는 거예요.
0: 근데 제가 이제 뭐 벌써 여러 번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화면에도 여러 번 보이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란 스마일 바지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에이. 이렇게 달고 다니던 거. 에이. 우리 대표님은 항상 스마일 바지 같아. 항상 눈에 웃음이 있으시고 뭐든지 긍정적이고 에이. 지난번에 제 기억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에이. 우리는 가족끼리 하니까 조금 덜 가지고 가면 된다. 에이.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가 특히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면 네.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님의 그런 철학이 네. 그 오늘의 소반이 있게 네. 만들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 쉽게 얘기해서 후덕하고 넉넉한 인심.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음식도 권해주고 네. 맛있는 반찬 해주고 그 사람들 먹는 게 즐거우니까 손수 가서 몇 군데 들려서 좋은 재료 사주고. 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 가지가 다 즐거움이 연속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아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도 분명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을 가면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저는 좀 가족들한테는 되게 좀 냉철한 편이고요.
0: 아.
1: 외에는 그 외에는 저는 누구하고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1: 가족들한테는 조금 냉철한 편이에요.
0: 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과 놀던 코너에 보면 네. 아주 하얗게 이쁜 간판이 있습니다. 혹시 예약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323-936-9106 323-936-9106이고 매주 화요일 하루는 쉬십니다.
1: 네.
0: 저도 한번 갔다 화요일 날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1: 오늘도 손님이 오셔서 화요일 날 왔다가 또 네. 왔다고.
0: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식당들이 화요일 날 주로 이제 문을 네. 안 닫는 편이니까
1: 네.
0: 그래서 아마 화요일만 기억해 두시고 네. 여러분 제가 항상 2부 시간에 간장게장 갈비찜 운대구절이 맛있는 소반식당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안 가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이라도 저녁에 찾아가셔서 모처럼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0: 네네.
1: 진짜 먹어야 돼. 안 먹으면요.
0: 그러니까요.
1: 아무것도
0: 네네.
1: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이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도 조금 저혈압인 편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0: 예.
1: 안 먹으면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0: 아.
1: 되게 막 기운 차리기가 힘들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항상 미리 먹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몸이.
0: 아.
1: 그러니까 저는 그때그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0: 네네.
1: 막 나는 그냥 뭐 살찔 거 생각도 않고
0: 아.
1: 그렇게 먹고도 이 정도면 만약에 지금 같으면 나 같으면 한 300파운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0: 네.
1: 먹고 신경 안 쓰고
0: 네네네.
1: 먹으면
0: 네네.
1: 근데 300파운드 안 그 반보다는 좀 더 나가요. 그래도
0: 네네네.
1: 그래도 그냥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안 해요.
0: 자, 소반에 자, 못 돕니다. 잘 먹자. 잘 먹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1: 맞아요.
0: 예. 아무쪼록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건강하게 또 다음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 2부 시간에는 지금 이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타이틀송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라디오 서울의 총무국의 보배 안선영 씨, 우리 라빈 씨하고 함께 제가 어떤 코너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어떤 코너인지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97년부터 아 우리 제시카님 97년서부터 세크라멘토에 계속 사셨죠. 예. 한국 사람 보기 힘들었다고. 아 세크라멘토는 아직 H마트도 안 들어왔네. 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 갈비집도 생기고 여전히 맛없고 비싸긴 하지만 꼭 오셔서 소반 한번 들려보세요. 갈비찜 한번 맛있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민기입니다. 친구.

네, 우리가 이 김민기 씨의 노래를 듣고 김민기 씨를 표현하되 대한민국의 밥 딜런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멋진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비비안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알청님 가보지 않고도 소식을 들으니 좋은 세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단장님이 저희 방송에서 연주도 하셨고 또 노래도 들었던 에보니스라는 가수가 불렀던 영원히 사랑하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에보니스의 영원히 사랑하리 함께 하셨습니다. 아, 우리 저 짱짱님은 주정부 공무원이시군요. 20년 되셨다고. 아, 그러셨군요. 아, 예. 자, 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죠. 우리 라비님께서 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대답은 하긴 하는데 언제서부터인지 불타는 금요일로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쨌든 뭘 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정열적이고 사실 뭐 내일 꼭 무슨 내 계획이 있거나 또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괜히 금요일 되면 좀 설레고 그런 마음이 안 드나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했었고 제가 주로 금요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좀 신나는 음악 몇 곡 이렇게 나이트식으로 분위기도 잡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추억의 명곡 원서머 나잇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뵐게요.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낮에는 내 친구 2부 첫 곡이었습니다. It's a heartache. 아, 이 노래를 부른 보니 타일러. 아, 어제로 기억이 됩니다. 75세를 일기로 안타깝게도 하늘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참 굉장히 허스키한 보이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의 이은하 씨 정도로 표현할 텐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조금 분위기 올리겠습니다.

0: 네, 참 신나는 노래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이 노래 러퍼션 넘버 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적에 우리 저 형들이나 고고 출던 그 당시죠. 그 당시에는 그 이렇게 남자들도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고 그랬던 야외 전축 야전 틀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어렴풋나마 신나게 트위스트 고고를 추던 그런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본 그런 추억의 팝송들 함께 나눴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상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9: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8: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9: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8: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네, 김현진과 함께한 마량에 가고 싶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라스베가스요? 뉴욕이요? 샌프란시스코요?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말씀하십시오. 자,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사이 그 가수들이 말이죠, 본인이 인기를 얻기 전에 전국에 있는 노래교실을 다니면서 노래들을 많이 해서 본인의 그 PR을 많이 알리러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임영웅 씨가 무명 시절에 우리 김현진 씨가 충청도 대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 강사입니다. 가수이면서 그 김현진 씨가 많이 초청해줘서 임영웅 씨가 거기 무명 시절에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이 되고 나서 그 고마움으로 각종 방송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줘서 역주행을 해서 요새 다시 인기를 얻게 됐던 그런 약간 흥부 스토리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른도 씨의 보랏빛 엽서를 본인보다 훨씬 더 유명하게 만들었던 우리 임영웅 씨.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또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라는 그런 좋은 곡을 선물을 받고, 참 흥부 스토리가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가요계에도 있다는 게 참 따뜻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여러분 항상 익히 알고 계시는 우리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싱 앤 마케팅의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 이 돈을 또 키우고 자라는 방법을 아주 귀한 정보죠. 알리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평론가 또 지금 이곳 라디오 서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자,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오랜만에.
0: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1: 아니, 바쁜 게 아닌데 어떻게 네. 날짜를 제가 이상하게 우리 진행자님 만나 뵙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래도 저는 이게 바쁜 네.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1: 아니,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1: 네. 네.
0: 자, 뭐 항상 열심히 일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7월에 굉장히 또 스케줄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 그러게요.
0: 타이틀이 머니토크와 함께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16일, 20일,
1: 23일,
0: 25일.
1: 네.
0: 와, 그러면 벌써 7월 안에 5번이나 세미나를 잡으셨단 얘긴데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월 5번씩은 해요. 하는데.
0: 아, 원래가.
1: 네. 2월 달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하는데 또 이제 7월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재정 전문가 그룹으로서 재정 그 손님들에 대한 네네. 어떤 세미나 교육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또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손님들로부터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듣게 되면 아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거 이런 주제로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0: 네네.
1: 그러다 보면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죠.
0: 근데 네. 이번 그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지금 네. 보니까 각 세미나마다 이 토픽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일단은 이번 달은 그러니까 저희가 6월에는 그 은퇴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0: 네네.
1: 했었어요.
0: 네네.
1: 다섯 개 교회에서 했는데 7월에는 지역별로 하는데 먼저 7월 11일 바로 토요일이죠.
0: 네네.
1: 내일인데요. 상속 세미나가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0: 아, 샌디에고에서.
1: 예, 저희 네. 샌디에고 오피스가 있잖아요.
0: 네네.
1: 샌디에고 지역 분들이 사실은 LA까지 올라오셔서 변호사님을 만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네네. 자꾸 미루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자꾸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상속 준비 못 하시게 되고 나중에 마음의 짐만 더 커지게 되고
0: 그렇죠.
1: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0: 예, 예, 예.
1: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내려가서 저희 오피스에서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0: 네.
1: 상속 워크샵이 있고요.
0: 16일에는
1: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트 저희 오피스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는
0: 네네.
1: 그 에이전트 모집
0: 에이전트 일하는, 모집?
1: 네.
0: 예,
1: 그래서
0: 예.
1: 재정 전문가로 다시 한번 제2의 커리어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왜 이게 미래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인지 직종인지
0: 네.
1: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리면서 사실 시작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쳐드릴 것인지 어떻게 에이전트로 키워드릴 것인지
0: 네.
1: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게 이제 16일 목요일이네요. 그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세미나가 부동산과 은퇴인데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퇴가 될 줄 알았던 많은 분들이
0: 네네네.
1: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게
0: 그렇죠.
1: 아 부동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버겁다. 그리고 또 집값은 올라도 내 인컴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렌탈 인컴이 오를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실제로 뭐 빠지는 비용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HOA 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OA도 문제이고 또 상속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집 프로퍼티 택스도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과 은퇴라는 주제로 LA에서 20일 월요일에
0: 네네.
1: 세리토스에서 23일 목요일에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25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0: 부동산과 은퇴 네. 주제로는 세 번을
1: 네.
0: 하게 되네요.
1: 근데 그게 20일 주예요. 월, 목, 토를 저희가 LA, OC, 샌디에고 지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 25년 이상 부동산
0: 네네.
1: 탑 브로커 하고
0: 예,
1: 계시는
0: 예, 예, 예,
1: 그분과
0: 예.
1: 함께 또 진행을 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에이전트 모집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뭐 그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1: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1: 네네. 예. 근데 그 말을 잘한다라는 게 말씀을 제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말씀을 잘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0: 네네.
1: 그렇게 하시고 좀 눈이 이제 좀 시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안경을
0: 그렇죠.
1: 쓰신다든지
0: 네네네.
1: 앞이 안 보이시면 이해를 못 하시게 될 거고요.
0: 곤란하죠.
1: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신체가 네. 건강하고
1: 그렇죠.
2: 의욕이 있고
1: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 돼요.
2: 아.
1: 왜냐하면 이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자가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취직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저희가 라이센스 공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데 어찌 됐건 라이센스를 때문에라도 그 저희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2: 네네.
1: 그리고 또 뭐 내가 영어 못하는데 영어가 잘 부족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이 만약에 미국 손님을 만나시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2: 그렇죠.
1: 내가 한국 손님을 만난다 그러면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2: 아, 그렇구나.
1: 그 기본적인 네. 영어는 또 저희들이 그냥 이 업계에서 재정 파이낸스 쪽에서 쓰는 영어만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괜찮고요.
2: 네.
1: 또 다른 거는 뭐 내 나이가 지금 괜찮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2: 아, 그러시겠네요.
1: 네. 내가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괜찮습니까? 저희 최고령 에이전트 분이 72세입니다.
2: 아, 네. 그렇구나.
1: 그리고 네. 또 요즘은 다 은퇴가 많이 늦춰지고 있고
2: 네네.
1: 은퇴를 하시더라도 64세 은퇴하시더라도 너무나 젊으시기 때문에
2: 그렇죠.
1: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또 제2의 커리어로 재정 전문가로 나 전문직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네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60세 넘으시면은 아마 적정 시간 적정 나이다 지금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2: 네.
1: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에이전트의 결격 사유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비자 체류 네, 신분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경제 사범이나
2: 네.
1: 사기 횡령 이런 거 기록이 있으시면 안 돼요.
2: 그렇죠.
1: 그런 아무래도. 분들만 아니면 됩니다.
2: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의외로 평범한 그냥 문제 없는 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의욕이 있어야 되고
1: 네.
2: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1: 네.
2: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내가 에이전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2: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1: 맞습니다.
2: 네.
1: 네.
2: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로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7월 한 달에 내일이죠. 11일 상속 워크숍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에이전트 모집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에 7시에서 8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일 월요일, 23일 목요일, 25일 토요일은 부동산과 은퇴라는 그런 주제로 저녁에 같은 시간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왜 내 인컴은 그대로인지 평생 부동산을 위해 일해오셨다면 이제는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
1: 네.
2: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1: 네.
2: 참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요?
1: 뭐 이런 거죠.
2: 대해서.
1: 실제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묶여 있어요. 특히나 페이오프된 부동산 하면 아시다시피 100만 불짜리 집인데 페이오프가 다 됐단 말이죠.
2: 그런데 그렇죠.
1: 그 돈이
2: 예.
1: 그 에퀴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2: 그렇죠.
1: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집 자체의 밸류가 오르는 것이지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페이했는지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페이오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퀴티가 많이 쌓여 있는데 불구하고 내 현금 흐름이 없어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도 한 달에 요즘 한 못 있어도 3천에서 5천 불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2: 아, 그렇죠.
1: 실제로 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혹은 렌탈 인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 다 경비 따져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안 되더라 하시는
2: 그렇죠.
1: 분들이 있다는
2: 예,
1: 거죠.
2: 예, 예, 예.
1: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유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략을 좀 짜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2: 그렇구나.
1: 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 캠페인 이제 새로 시작을 할 건데 그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전략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할 겁니다.
2: 네네.
1: 지금 사실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들으시는 분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2: 그러시네요.
1: 네,
2: 예,
1: 아직
2: 예.
1: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2: 네네네.
1: 바로 그게 이제 부동산과 은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60일 동안은 부동산을 분석을 하고 과연 부동산에서 정말 얻고 있는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팔게 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60일 안에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30일 그리고 플러스 10일 동안에 은퇴 자금을 만드는 플랜으로 그걸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아. 이게 바로 100일의 약속. 아. 부동산을 해결하고 네네.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번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손님들을 첫 번째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 그렇구나.
1: 자, 그 예, 만약에 세미나 네.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그 전화번호 626-827-9599
2: 예.
1: 626-827-9599이고요 네. 만약에 운전 중이셔서 전화번호를 적으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2: 네.
1: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에 문선영 머니토크 네, 혹은 네. 문선영 재정 이렇게만 아, 치셔도 네. 제 전화번호가 이제 나오니까 아.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시구나. 그 사실 유튜브 저도 뭐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보기 쉬워도 굉장히 좀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바쁜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2: 근데 수많은 유튜브도 올리시고 방송도 하시고
1: 네.
2: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다른 세일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은퇴 후에 거의 네. 재산이면
1: 네.
2: 거의 생명줄 같은 건데
1: 아, 그럼요. 맞습니다.
2: 그거를 다루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어떤 그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1: 너무 그냥.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가 뭐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 네네네.
1: 저희는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예.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상황의 은퇴가 예. 준비가 되는지 점검받으러 가봐야겠다.
2: 그렇죠. 예.
1: 그래서 미팅을 하지만 결과가 바로 그날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가게 되니까 그 많은 미팅들이 사실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을 쇼잉하는 과정에서 집을 몇 개도 보여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10개, 20개도 보여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엇이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 재정 플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2: 네네.
1: 물론 그게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2: 네.
1: 근데 일반적으로 집은 나의 재정과 나의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항목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모든 그 재정은 은퇴로 귀결이 되거든요.
2: 그렇죠.
1: 은퇴와 상속이에요.
2: 그렇죠.
1: 왜냐하면 평생을 책임지고 나중에
2: 예.
1: 다 벌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쓰다가 물려주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종결점이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좋은 상품 하나 판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태도로 손님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2: 네,
1: 저는
2: 네, 네.
1: 아주 강조합니다. 저희 에이전트
2: 그렇구나.
1: 교육시킬 때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뉴이티 하나 플랜 좋은 이자가 있습니다라든지 생명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손님들에게 얼마 넣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가지고 손님한테 그걸 물어서 손님을 위해서 플랜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보통의 이쪽 업계의 통상적인 의뢰라고 한다면 저희는 손님이 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전의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진단과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된다라고
2: 그렇죠.
1: 믿고 있어요.
2: 네네네.
1: 왜냐하면 손님들은 과연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금융업계 상품들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2: 네.
1: 숨어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2: 네네.
1: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2: 네네.
1: 그런데 저희가 에이전트를 교육을 시키거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을 만날 때 손님의 재정 상황을 먼저 보게 돼요. 재정 상황들을 보고 돈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있고
2: 네네.
1: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들이 지금 미래에 필요할 것인지
2: 네.
1: 은퇴로 필요할 것인 것과 이머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줘도
2: 네네.
1: 될 만한 것 내가 써야 될 돈들이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잘 키우기 위해서 어딘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그 어카운트에 나한테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지금 가장 시니어분들 중에서 고민이 무엇이냐면 사실 인컴이 너무 낮기 때문에
2: 네, 예.
1: 인컴을 찾아줄 수 있는 인컴은 낮아서 메디컬이라든지 이런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2: 네.
1: 반면에 실제로 내가 찾아 쓰지도 않을 돈인데 주식이라든지 은행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산의 규모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2: 그렇죠.
1: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먼저 본인이 쓰지도 않을 거라고 한다면 사실 자녀들한테 물려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본인은 메디카를 받을 그런 필요도 없으신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은퇴하고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어카운트에서 지금 돈을 계속 키워나가고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9,000불을 찾아서 한 7,000불만 쓰시는데 이분은 9,000불을 찾아서 5,000불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렇구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좋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2: 그렇죠.
1: 거죠.
2: 네.
1: 그 저희도 손님한테 계약 하나를 그냥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의 30년, 50년의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교육을 너무 잘 시켜야 되고 우리 에이전트분들도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손님에게 정보를 받아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디자인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2: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2: 네네.
1: 그런데 저는 어제 만난 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 만나보고 저기 만나보고 그다음에 저희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네.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2: 그렇죠.
1: 손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결정하시면 특히나 시니어 5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바꾸시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2: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2: 네.
1: 그리고 이 에이전트, 이 재정 전문가가 과연 상품을 나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의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2: 예, 예.
1: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분별력 있게 좀 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요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제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떤 집은 좀 일찍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의논도 하고 야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뭐 세상을 떠나면 브라브라브라 어떻게 돼서 어떻게
1: 네.
2: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시는데
1: 네.
2: 가족 상담도 많이 하십니까?
1: 하죠. 특히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제 재밌는 일례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미국에서 한 40년 살고 30년 살고 보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지혜도 좀 있고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2: 알죠, 예.
1: 그리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2: 그렇죠.
1: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2: 네네.
1: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가신단 말이죠.
2: 네.
1: 그래서 나 문선영 씨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어떤 점이 불안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미국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자이시고
2: 그렇지.
1: 나는 여기서 자라서 혹은 여기서
2: 그렇지.
1: 교육받아서 미국을 잘 알고 있지만
2: 네.
1: 우리 부모님들 사기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부모님이 가져다준 정보 받아가지고 가져다준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해당하지 않기를 위한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녀분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플랜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 쓰지 못해요. 결국에 만약에 일찍 사망하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혹은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으시고 남는 거는 결국은 자녀한테 갈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알고 이해하고
2: 네.
1: 또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저희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이제 맡기셔도 됩니다라고 자녀가 허락 아닌 허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족 상담을 하기도 하죠. 혹은
2: 그렇구나.
1: 이제 부모님들이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2: 네.
1: 자녀분들을 이제 결혼하신 자녀분들을 보내기도 해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신 부모 자녀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아무리 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2: 그렇죠.
1: 근데 저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이제 이치에 맞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또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40대 부부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부모님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거꾸로

0: 뭔가 제가 투자를 해서 뭐 프로퍼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1: 네.
0: 에퀴리를 뽑아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1: 브로커에서
0: 401k를 해약하고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냥 단순하게.
1: 장단점이 있는데요. 에퀴티에서 뽑았을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0: 오케이.
1: 왜냐면 그 이제 이자율도 사실은 있기
0: 그렇죠.
1: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401k를 뽑게 된다면
0: 네.
1: 쓸수 있는 돈이 사실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게또 있어야 돼. 금융자산이
0: 그렇죠.
1: 좀 있어야지. 예를 들어 70은 안 됐지만 은퇴 플랜에서 401k는 내가 찾아 쓰는 돈이거든요.
0: 그렇죠.
1: 또 하나는 401k 같은 경우에는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 브라켓이 얼마가 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답도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0: 아,
1: 바이
0: 일장이 일단
1: 상황이다.
0: 있겠네요. 왜냐하면 401k는 세금을 내는 대신 내
1: 이자는
0: 돈이고
1: 없고.
0: 여기는 이자를 내야 되고.
1: 그렇죠. 그럴
0: 아.
1: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또 그리고 또 그만큼 페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0: 그렇지.
1: 마이너스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그런데 또 401k에서 돈을 찾아 쓰게 된다면 현금 유통이 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퇴 플랜이 또 이제 뭐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가져오십시오.
0: 아,
1: 그러면
0: 네.
1: 직접 그런 손님들과 마주 앉아서 어떠한 게 지금 더 좋은 상황이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로 그럴 때 우리 대표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군요.
1: 전화번호는
0: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자, 7월에 5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11일, 16일, 20일, 23일. 28일 각각 내용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26-827-9599, 62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7월 여름인데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0: 네네.
1: 늦더위가 또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어떤 시간이냐면 나중에 미뤄야지 했을 때는 벌써 이미 늦는다라고
0: 그렇죠.
1: 그러죠.
0: 네네.
1: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오늘 어느 나무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누군가가 과거에 심어 놓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0: 아,
1: 있지
0: 멋진
1: 않습니까?
0: 말입니다. 네.
1: 우리 만약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에서도 내가 10년 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잘
0: 그렇군요.
1: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저
1: 감사합니다.
0: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1: 네, 건강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네, 보약 같은 친구 진시몬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시는 모든 분들하고 보약 같은 친구처럼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 진심 어린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란토갈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사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일주일을 정리를 하고 또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 정리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사실 지금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반 남았는데 반이나 남았네 하다가도 좀 있으면 이게 뭐야? 땡스기빙이 벌써 내 앞에 다가왔어. 이럴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징글벨 징글벨 하고 제가 방송에서 캐롤을 틀면서 야, 하얀 눈이 내리는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립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고 참 항상 매년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다람쥐처럼 그냥 돌아가요. 그 얘기는 굉장히 무탈하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지 모르고 살다가 요새 와서는 다람쥐같이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지 요즘 와서 뒤늦게 새삼 하루하루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친구들, 또 우리 TK님도 항암치료 무조건 성공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래 어깨동무하면서 저희가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어요. 제가 답글은 못 올려도 유튜브로도 보고 라디오로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전혀 상상도 안 했던 분들이 들어주신다고 방송 좋다, 구수하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그런 기분 좋은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하루도 여러분들 덕분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고니도 무럭무럭 또 잘할 수 있었고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준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의 성원 없는 라디오는 내 친구는 존재하지 않죠. 네, 전영널 우리 성시경의 음성으로 이번 주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이번 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PPA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언론사 중앙일보가 오늘 기업구조 개선작업, 즉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들이 오늘 오후 협의회를 열어서면 결의를 진행했고, 전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서 워크아웃이 공식 개시됐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는 석 달간 유예됐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중앙그룹 경영위기의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 등 계열사 5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는 다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계획에는 신규 채용 중단과 임원 급여 반납, 그리고 보유부동산 매각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자회사 지분 매각과 충남 태안토지 매각 등으로 664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경영권 매각입니다. 중앙일보는 여러 잠재 인수자와 논의해 홍정도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계획이 수립되면 중앙일보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8: 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어렵게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어제 남부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주변과 코나라크 해군 기지가 발사체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과 해군 자산 등 90